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That was 7 Days in Sunny June, Jamiroquai.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Ray, what's the title?
1: What plunging pork prices say about China's economy?
0: 돼지고기 가격 급락이 시사하는 중국 경제의 현황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특히 중국 사람들의 돼지고기 사랑은 그 규모나 역사 모두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소비가 경제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데 최근 이 소비가 엄청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Let's have a listen.
1: Sun Haoyu, a hog farmer in Dalian in northern China's Liaoning province, first noticed pork prices beginning to tumble late last year. With 3,000 hogs to care for, Sun said he had no choice but to tough it out, relying entirely on loans and borrowed money to keep his operation afloat. But prices kept plummeting, and last month they hit a 16-year low. Now, across his region, many small farms are on the brink of collapse. Many hog farmers can no longer hold out, Sun said in an interview. After all that back-breaking work raising hogs, we can barely afford the feed anymore.
0: All right. 자, 중국 북부 랴닝성 달리안의 양돈 농가인 순하우유 씨는요, 작년 말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처음 눈치챘다고 합니다. 자, 돼지 3,000마리를 키우는 순 씨는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과 빌린 돈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가격은 계속 폭락했고 지난달에는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전체에서 많은 소규모 농장들이 파산 직전에 놓여 있는데요. 순 씨는 인터뷰에서 많은 양돈 농가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면서 돼지를 키우느라 고된 노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사료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He had no choice but to tough it out.
1: When you tough something out, or you tough out a tough situation, you endure that difficult situation and you keep going without giving up. It isn't easy, but you fight through it.
0: Yeah.
1: So like if you're like, you know, you say you're playing sports and you pick up a little injury, you tough it out, you keep playing even though you have

0: One, hog and pork. Two, deer and venison. Or three, duck and lunch meat. Luncheon meat, sorry.
1: 네. 일부러 힌트 드리려고 지금 잘못 읽으신 거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할게요.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et's listen to No Doubt, Just a Girl.

0: 이번 디스커버지 시간에는 중국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경제의 척도 중 하나인 이유와 최근 이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해서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작성된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들어볼게요.
1: In China, the meat is a staple in everyday meals and in dishes served at celebratory events or fancy dinners. Because it is so frequently consumed, pork is especially susceptible to the weaknesses of an economy gripped by stubborn youth unemployment, a shaky property market, and a strained pension system. In a symbolic effort to reassure markets, Beijing has repeatedly bought meat for its National Strategic Pork Reserve, an emergency government-run stockpile stored in warehouses across the country. In 2019, when pork prices skyrocketed, the government tapped those reserves to help ease grocery costs. Beijing has also prodded local governments to buy more pork because prices have fallen beyond the warning zone for excessive price drops.
0: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일상 식사는 물론 경사스러운 행사나 고급 만찬에서 빠질 수 없는 주된 식재료입니다. 소비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은 경제에 취약한 부분들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이는 중국의 고질적인 청년 실업,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연금 제도 등이 해당됩니다. 중국 정부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국가 전략 비축분으로 돼지고기를 반복적으로 매입해 왔는데, 이는 전국 각지의 창고에 비축해 둔 정부가 운영하는 돼지고기 비상 물량을 가리킵니다. 2019년에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았을 때 중국 정부는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비축분을 활용한 바가 있고요. 또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이른바 경고 구간을 넘는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지방 정부에 돼지고기 추가 매입을 촉구했습니다. Alright, so pork is susceptible to the weaknesses of an economy.
1: So if you're susceptible to something, it means you're likely or more likely to be affected or harmed by something. So certain people, if they have weak immune system, they can be more susceptible to infections.
0: Yeah.
1: Certain areas, certain places, they can be like if there's lots of rain, they can be more susceptible to flooding, for example. Coastal areas, for sure, can be more susceptible to flooding just based on their geography.
0: 그래서 이게 좀 취약하다는 의미를 일단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기 쉽다. 면역력이 약하다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 무언가에 걸리기 쉬운 사람. This person is susceptible to someth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지역에는 홍수가 자주 발생해. 이럴 때 This area is susceptible to flood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 And what they're showing here is they also mentioned that in China, pork is a bellwether for. So if pork prices are going up, ooh, we could see inflation everywhere. Pork prices start dropping, ooh, we could be seeing deflation in other parts of the economy.
0: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pork is susceptible to the weaknesses of an economy라고 했는데요. 경제의 그런 취약점에 돼지고기, 또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는다.
1: I didn't know this, but it sounds like when things are good in China, people want to eat more pork. When things start to go down, okay, let's scale back our pork consumption of pork
0: That's very
1: each.
0: interesting.
1: I didn't know that. I wouldn't have thought that, but
0: What about to prod someone to do something?
1: so this can be figurative and literal. So if you figurative, no, if you literally prod something, you poke it. Either with your finger or with some type of stick, some type of instrument, like a cattle prod actually shocks them. There's a little shock stick on it and zzz, like it makes them move. But you can prod a person with your finger, get moving. But then in the figurative sense, it's to encourage somebody with words. You verbally try to make them do something, persuade them to do something.
0: So, could I prod you to spell the word prod for us?
1: You're gonna have to literally prod me to make me do it.
0: Cook
1: Ow!
0: 찔러서.
1: Okay, PROD. You gave me an easy
0: I
1: one for
0: did give you an
1: once.
0: easy one,
1: Yeah, can you spell
0: yes.
1: susceptible
0: Oh
1: for
0: my
1: us?
0: goodness. SUSCEPTIBLE.
1: There you go.
0: 자, prod someone to do something은요. 물리적으로는 쿡쿡 찔러서 이것 좀 해봐. 이런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는 하도록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럴 때도 you prod someone to do 뭐뭐뭐. 누군가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끔 재촉한다. 뭐 자극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So here it says Beijing has prodded local governments to buy more pork.
1: They're encouraging them to do it.
0: 맞아요.
1: Telling them you should buy more pork.
0: 네.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다가 이제 돼지고기를 더 많이 매입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중국 얘기고요. All right. Let's read the last part.
1: The authorities have already urged farmers to reduce the pork entering the market by culling breeding sows. Regulators have also set stricter weight standards for each hog, effectively limiting the volume of meat available for sale. At the same

0: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scaled back the subsidized loans it once offered to large-scale pig farms seeking to expand. Those efforts, Liu said, could help stabilize prices, but without a stronger recovery in consumer demand, she didn't expect them to rebound significantly. There is little to do from the demand side, Liu said, of further government interventions. You cannot order other enterprises to purchase more pork.
1: 당국은 이미 농가들에게 번식용 어미돼지를 도태해서 시장에 유입되는 돼지고기 물량을 줄일 것을 촉구했는데요. 규제 당국은 또한 돼지 한 마리당 체중 기준도 더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판매 가능한 육류 물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확장을 바라는 대규모 양돈장에 제공하던 보조금 지원 대출을 축소하고요. 노무라 증권사의 하나 리우는 이러한 조치들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소비자 수요가 더 크게 회복되지 않는 한 가격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시장 추가 개입에 대해 그는 수요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돼지고기를 더 많이 사들이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lright. So a sow here is a mother pig, basically.
0: Yes, female pig. Female hog.
1: Yes. And the government in China is scaling back its loans.
0: So if you scale something back, you reduce it. So if you scale back your consumption of something, you reduce it. If you scale back spending, you spend less. In this case, they're scaling back these loans. They're probably giving less loans, and the loans they are giving would be less. The amount would be less than they were giving in the past.
1: Scale down이라는 건 규모를 줄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 보조금 지원 대출, subsidized loans를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t's scaled back the subsidized loans.
0: Yeah, there's less loans, and I imagine the amount they're giving is less too.
1: Yeah,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은 정부 개입이라는 표현인데요. Government intervention. Well, that's it for the article.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보겠습니다. We have 5 expressions, and the first one is 잘 이겨내다, to tough something out.
0: The first few weeks of the new job were stressful, but I toughed it out.
1: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몇 주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뭐 그런 좀 힘든 시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어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버틴다는 뜻이 있죠. To hold out.
0: Despite rising costs, the restaurant has held out for more than 20 years.
1: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레스토랑은 벌써 20년 넘게 잘 버텨왔습니다. And there was that other meaning of held out.
0: Right, the star player held out for a better contract. They refused the first offer, second offer, however many, and not signing it until you make this better.
1: 네, 그 스타 선수, 뭐 에이스 선수가 일단은 더 좋은 오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당장은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He held out for a better contract. 자, 다음 표현입니다. 허리를 휘게 하는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거를 보통 얘기해요. Backbreaking.
0: They spent weeks doing backbreaking labor to rebuild the road.
1: 도로를 다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몇 주 동안이나 허리를 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고된 그런 이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glut.
0: A glut of condos on the market caused prices to fall.
1: Glut는 과잉이라는 뜻이 있고 콘도는 그냥 우리 아파트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prod someone to do something.
0: The teacher prodded the students into participating in the discussion.
1: 선생님은 학생들로 하여금 같이 그 대화를 나누고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뭐 장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다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라 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마 처음에는 잘안 하니까 선생님이

0: like.
1: 이것도 재밌네요. like를 한번 말하고 두번 말하고의 그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권에서는 그냥 like를 쓰긴 하는데, I like this boy. 이랬을 때, really? Do you like him? Or do you like him? 이랬을 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그냥 친구로서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영국에서는 fancy를 이성적인 호감이 있을 때참 많이 써요. But you don't just use it for people. In England, you can use
0: Oh, yeah,
1: fancy for
0: anything.
1: anything you want.
0: Right.
1: I fancy
0: A
1: a
0: drink.
1: carbonated drink. 뭐
0: Yeah.
1: 이런
0: Oh, do you
1: 식으로 할수
0: fancy a
1: 있고.
0: soda? Nah, I don't. Or do you like, I don't fan. You can say you don't like something. Oh, I don't fancy olives.
1: Yes, exactly. 그렇게 뭐할 수도 있죠.
0: Whereas in North America, fancy is usually just used for something that is kind of
1: Oh, so as an
0: expensive,
1: adjective.
0: elaborate. Like, oh, I went to this fancy hotel.
1: 형용사로서의 의미를 주로 북미권에서는 많이 쓰네요. 굉장히 화려하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All right. Today's idiom was to whet one's
0: To
1: appetite.
0: whet one's appetite, yes.
1: Thank you for whetting our appetite
0: Oh,
1: when it
0: okay,
1: comes to
0: really, huh?
1: English education.
0: Okay. Well, that's what I'm here for.
1: Yes.
0: Have a great Friday and a great weekend, and I'll be back to tickle your fancy next week.
1: 좋아요. 지금까지 레이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최수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Electric Light Orchestra, The Way Life's Meant to Be 들려드릴게요. See you in 22 hours.

땅끝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 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동물 있죠. 경주마가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경마라는 것이 사실은 말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워낙 겁이 많은 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력을 다해 달리지만 경마처럼 계속 달리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하거든요. 인간의 필요나 욕심 때문에 말들은 본성을 거스른 채 계속 달려야 하는 거죠. 기록과 성적으로 평가받는 경주마들은 전성기 때는 집중적인 관리를 받지만 퇴역한 말들은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아주 소수의 말들만 승마형이나 관상형으로 제2의 삶을 살아가죠. 경주마들을 보면서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겹쳐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지만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만큼 달리기를 멈춘 뒤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가르델의 보르노나 카베사 간발의 차이로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즈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보르노나 카베사는 직역하면 말머리 하나의 차이로라는 뜻입니다. 경마에서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상황을 뜻하는데 가사 내용이 사랑과 인생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경마에 빠져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돈을 걸듯이 매번 사랑에 실패하면서도 사랑에 빠진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 오프닝에서 경주마들의 이야기를 잠시 해봤는데요. 경주마들은 두세 살 무렵 경주에 출전하기 시작해 다섯 살에서 일곱 살까지 선수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말의 평균 수명은 스무 살이 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쉽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1,000마리가 넘는 경주마가 퇴역하고 있다는데요. 인간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린 말들, 그 많은 말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주 운 좋은 극소수의 말들만이 승마용이나 교육용, 번식용으로 제2의 삶을 살게 되고요. 대부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본능을 거슬러 가며 인간을 위해 질주한 말들, 한 번쯤 그들의 은퇴 후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라벨의 거울 모음곡집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중 하나입니다. 라벨의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 당타이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벨의 허리깡대의 아침 노래, 당타이선의 편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그곡 퀴즈를

헝가리의 민속 춘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선술집을 의미하는 헝가리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곡의 제목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몬티 차르다시, 2번 사라사테 바스크 카프리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새싹 청취 여러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체코의 국민 작곡가 드보르자크가 미국 체류 시절에 작곡한 교향곡입니다. 새로운 세계, 미국에 대한 호기심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함께 담긴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으로 95 신세계로부터 중 2악장 라르고 라파엘 쿠벨리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박효인님의 사연이네요.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소꿉 친구처럼 지낸 한 살 아래 사촌 동생이 별안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퇴원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쾌하리라 믿어요. 우리들의 풋풋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바라노프스카의 소녀이기도 신청합니다. 새록새록 떠오르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낯설지 않은 이 아름다운 곡을 함께 들으며 동생이 잘 견디고 이겨내길 두 손 모아 기원해 봅니다. 사촌이어도 왕래가 잦지 않으면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던데 어릴 적 공연 추억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연을 보내주신 지 꽤 됐는데요. 소녀의 기도가 소개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따 소개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사촌 동생분의 건강도 많이 회복됐기를 바랍니다. 박효인님의 신청해주신 곡 보내드릴게요. 바라노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피터 나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란 오프 스카이 소녀의 기도, 피터 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들려드립니다.

소녀시대 서현이의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협연을 해서 더욱 주목을 받은 곡인데요. 후반부에서 급격히 빨라지는 것이 특징인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몬티, 차르다시, 2번 사라사테, 바스크 카프리치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엔 헨델의 첫 번째 오라토리오를 가져왔는데요. 죽음과 삶, 인간의 본질을 탐색하는 바로크 시대의 철학적 담론이 담긴 작품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시간과 깨달음의 승리 중 라샤라 스피나, 껄려라 라우사, 가시는 두고 장미를 꺾어라, 소프라노 루시아 마르텐 카르톤, 윌리엄 크리스트가 지휘하는 레자라 플로리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시간과 깨달음의 승리 중 라샤라 스피나, 꼴리라 로자, 가시는 누구 장미를 꺾어라, 소프라노 루시아 마르텐 카르톤, 윌리엄 크리스트가 지휘하는 레자르 플로리상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정답은 1번 몬티 차르다시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몬티의 차르다시입니다. 에르가모로의 첼로, 피에르 이브 오디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몬티의 차르다시, 에드가 모로의 첼로, 피에르이브 호디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태조의 초상화, 즉 어진이 봉안된 곳이죠. 전주 경기전에서 내일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크로스오버 공연, 여민락, 세종의 귀환이 열린다고 합니다. 용비어 청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궁중음악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통 국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조합이 꽤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미래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부 끝곡은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치곡 3번 비단주 작품으로 61종 3악장. 피에르 아모얄 바이올린, 샤를 디뚜아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전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0: 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오늘날 피아노 협주곡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곡 바흐의 건반 협주곡 4번 A장조 바흐 작품으로 1055 중 1악장 알레그로 글렌 굴드의 피아노 블라드미르 골슈몬이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들을 모아봤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루한 출입국 심사도 필요 없고 짐 꾸릴 필요도 없는 여행. 6월엔 나라별 음악여행을 떠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떠날 곳은요. 톨스토이와 발레의 나라. 그리고 극한의 겨울과 보드카가 함께 떠오르는 나라. 바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넉넉히 준비했는데요. 다만 차이콥스키의 곡은 평소에도 자주 들려드리고 있어서 차이콥스키를 제외한 작곡가의 곡들을 골라봤습니다. 나라별 음악여행 러시아 편. 그 첫 번째 곡은요. 러시아 로망스의 하나인 비아주아진 야나 다로그, 나 홀로 길을 건네라는 뜻인데요. 러시아의 낭만주의 시인 미하일 레프넌토프가 쓴 동명의 시에서 따왔고요. 작곡가 엘리자베타 슈만의 이곡을 붙여서 널리 사랑받는 로망스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로망스는 독일의 리트처럼 예술 가곡 장르를 가리키는데요. 러시아 특유의 낭만성을 잘 드러내는 가곡입니다. 언어는 물론 생소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곡인데요. 음발의 카리스마로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러시아 출신의 바리톤 드미트리 헤버스토프스키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로망스, 비아주아진 야나 다로그, 나 홀로 길을 걷네. 드미트리 히보르톱스키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러시아 로망스, 휘아주아진 야나 다로구, 나홀로 길을 걷네, 바리톤 드미트리 히브라스톱스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은 러시아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관현악의 마술사로 불릴 만큼 탁월한 관현악법으로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러시아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인데요. 러시아는 사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러시아만의 고유 음악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던 중 나폴레옹의 침공에 맞서면서 러시아의 민족주의 정신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음악에 있어서도 민족주의 음악이 시작됩니다. 글린카가 민족주의 음악 그 선봉에 섰고요. 글린카의 뒤를 이은 5명의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무스록스키, 발라케레프, 큐이, 보로딘, 그리고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러시아 5인조라 불립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러시아 국민악파 5인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론가이자 교육자로 알려졌는데요. 스트라빈스키, 글라즈노프, 프로코피에프 같은 20세기 음악의 거장들이 모두 그의 제자들입니다.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작곡가의 길로 전향한 경우인데요. 화성학과 대입법을 치열하게 연구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로 초빙되기까지 하죠. 그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원작을 기초로 한 오페라 술탄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페라에는 바다를 건너온 왕벌이 백조 주변을 날아다니며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벌의 날갯짓, 윙윙 소리가 아주 실감나게 들리는 바로 그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술탄 황제 이야기 중에서 왕벌의 비행,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림스키 크로스코프의 오페라 술탄 황제 이야기 중에서 왕벌의 비행,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여행지는 러시아입니다. 앞에서 림스키 코르스코프 곡을 소개해드리면서 러시아 국민악파 5인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만날 무스록스키 역시 국민악파 5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스록스키는 호반스키의 졸개들이라는 뜻의 호반시치나라는 오페라를 쓰는데요. 러시아 역사상 중요한 사건인 호반스키의 난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스코어를 거의 완성했을 때 무스록스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겨집니다. 림스키 코르스코프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작품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보통 공연에선 림스키 코르스코프의 개정판이 연주됩니다. 작곡가 자신은 귀족 출신이었지만 민중을 주역으로 삼은 작품인데요. 무스록스키 오페라 호반시치나 전주곡, 모스크바 강의 새벽,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스록스키 오페라 호반시치나 전주고 모스크바 강의 새벽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난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러시아입니다. 이번에는 5살 때 어머니한테 피아노를 배우고 모스크바 음악원에 입학해서 피아노와 이론을 공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의 음악입니다. 라마이노프. 그는 피아노라는 악기를 극한의 경지까지 표현해낸 연주자로 여겨지죠. 하지만 라마이노프가 피아노 곡만을 남긴 건 아닙니다. 스스로 최고의 걸작이라고 밝힌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한 편의 시에서 출발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시 종을 러시아 신 콘스탄틴 발몬트가 번역한 버전이 있는데요. 라마이노프는 이 작품에 감동을 받아서 같은 제목의 합창 교향곡을 쓰게 됩니다. 네 종류의 종소리를 통해서 인간 삶의 여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젊음과 기쁨을 묘사한 은빛 썰매 종, 사랑과 행복을 그린 황금빛 결혼 종, 불안과 공포를 표현한 요란한 경보종, 죽음과 운명을 그린 철의 장송종, 이런 식으로요. 그 중에서도 1악장은 은빛 썰매 종이 울려 퍼지는 겨울밤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상해 보실까요? 라마이노프의 합창교향곡 종, 작품으로 35종 1악장, 알레그로 만원 딴토, 테너 로버트 티어, 앙드레 프레브린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마이노프의 합창 교향곡 종 작품으로 35종 1악장 알레그로 만한 단도 테너 로버트 튀어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 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행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국민악파 5인조 중에 한 사람이자 유기화학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보로딘에게 음악은 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되어야 작곡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주말의 작곡가로 부를 정도였죠. 하지만 동양적인 느낌의 선율을 러시아의 민족적 감성과 잘 섞어냈던 작곡가로도 유명합니다. 보로딘은 어느 날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이고르공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오페라 이고르공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모두 완성하진 못했는데요. 국민악파 5인조의 한 사람이었던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그의 제자인 글라즈노프가 공동으로 정리해서 오늘날의 버전으로 완성했습니다. 오페라 전곡이 상연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 중에서 폴로베치인의 춤은 단독 발레 작품으로 상연되거나 연주회용으로 편곡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음악을 대표하는 관현악, 합창 명곡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곡입니다.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공 중 폴로베치인의 춤, 발레르 게르게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보로디니 오페라 이고르 궁정 폴로베치인의 춤, 발레리 게르게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 여행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 여행지는 러시아입니다.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로 20세기 음악의 혁신을 이끈 인물 스트라빈스키가 있는데요. 전통화성을 파괴하고 독창적인 선율을 창조해내서 음악계 이단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스트라빈스키에게 첫 성공을 가져다준 작품이자 발레 음악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발레 불새입니다. 러시아 민담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불새와 마법사 카셰이, 그리고 왕자 이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색채와 혁신적인 관현악법으로 청중과 평단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품입니다. 러시아 미녀 선율을 녹여낸 작품이기도 한데요. 1910년에 만든 발레 버전을 축소해서 1919년과 194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연주회용 모음곡을 만들었는데요. 피날레 부분이 첨가된 1919년 버전이 더 널리 연주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대한 코다는 가장 감동적인 피날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불새 중 피날레,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어머니 챔버리에서 있을 테너 김건호 리사이틀 도니제티의 광채입니다. 유럽과 미주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너 김건호가 도니제티의 미공개 악보를 국내 최초 소개하는 자리로 벨칸토의 본질을 깊이 탐색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6월 19일 금요일에 있을 공연입니다. 피아니스트 함수연이 리스트 초절 기교 연습곡 전곡 리사이틀을 개최합니다. 초절의 시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함수연은 리스트 초절 기교 연습곡 12곡을 한 무대에서 완주합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선 엘렌 메르시아의 피아노와 다니엘 로자로코비치의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러시아로 떠났던 음악 여행, 오늘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끝곡은요.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입니다. 쇼스타코비치는 20세기 소련 시기에 활동했는데요. 권력과 예술의 긴장 속에서 풍자와 함시로 체제를 비판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간 작곡가입니다. 1954년 러시아 혁명 37주년 기념 축제를 위해서 쓰여진 곡 축전 서곡은 시작부터 금관악기와 타악기가 폭발하고요. 빠른 템포의 클라이맥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로 공연 오프닝에 쓰이곤 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여느 작품들과는 다르게 가장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죠. 나라별 음악여행 러시아 편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느 나라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책, 노트, 사진, 쪽지. 무엇이든 그랬다. 친하지도 않던 중학교 때 짝꿍의 명찰. 고등학교 시절의 학생 수첩. 15년 전에 산 잡지의 부록. 친구의 낙서가 그려진 과자 박스까지. 누가 버릴까 깊숙이도 숨겨놓았던 시간 쓰레기. 장롱과 서랍 속에 갇힌 미련의 귀신들. 생전 처음으로 버리는 의식을 행하며 나는 많이도 긴장했다. 마치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지혜와 정보와 추억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10대 때부터 모아온 영화 잡지와 음악 잡지를 버릴 때는 실제로 약간 손이 떨렸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델리 스파이스가 부른 Missing You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책 사람 집에서 펴낸 황국영 작가의 에세이 퇴퇴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일 2부 제철 산문 시간에 만나본 책이죠. 이 퇴퇴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 보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 정리정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정돈이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만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서처럼 오래된 물건들, 나의 한 시절이 담겨 있는 그런 물건들을 버리기에 돌입하는 과정은 굉장히 뼈아픕니다.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래도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보물상자야 싶어서 그냥 끝내 이사를 몇 번을 가든 뭐 어떤 규모로 짐을 정리를 하든 간에 계속 갖고 가게 되는 그런 추억 상자 같은 것은 있을 겁니다. 이 황국영 작가님은 좀 뭐랄까요? 그렇게 추억 상자 하나를 겨우 갖고 있었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책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버려야 할 짐들이 많은 상황, 맥시멀리스트라고도 할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입던 티셔츠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티셔츠가 지금도 그 신체 사이즈 변화가 크지 않아서 입을 수는 있는데, 그걸 뭐 실제로 정말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죠. 단지 그냥 나와 함께 한 시절을 함께 했던 옷이랑 그냥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뭐 진짜 기능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다 각별한 사이였던 겁니다. 지금 나열해 드린 것처럼 책도 그렇고 뭐 쪽지 또 딱히 친하다고도 할수 없었던 중학교 때 짝꿍의 명찰 이런 것도 내가 갖고 있었는데 다 추억이라 버리지 못하셨던 거죠. 나중에는 그 영화 잡지, 음악 잡지를 버릴 때는 막 손이 떨릴 지경이었는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야. 이런 거 찾아보려면 누구나 다 쉽게 이제 웹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 버리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겨우겨우 이제 좀 덜어냈던 거죠. 많이 공감되기도 했고요. 카페인 분들도 이런 경험 있죠. 잘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그건 진짜 못 버려요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정돈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삶에 굉장히 큰 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음악 두곡 들려드릴게요. 스텔라장의 아이고, 그리고 하현상의 올라이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북카페만의 이야기 큐레이션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 이타심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나 뭐 재난 영화 이런 거 보면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를 짓밟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과연 정말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할리우드 재난 영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대한 지진이나 해일이 도시를 덮치고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기적인 폭도로 돌변합니다. 식량을 빼앗기 위해 상점을 약탈하고 오직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거침없이 짓밟고 밀쳐내죠. 이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인간의 본성은 결국 이기적이며 위기의 순간에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씁쓸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는 남을 해치면서까지 나만 살아남으려는 잔혹한 생존 본능만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작가 레베카 솔릿은 자신의 저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이 차가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녀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뉴올리언스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최악이라 불리던 재난 현장들의 실제 기록을 치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법과 질서가 완전히 마비된 그 끔찍한 폐허의 한가운데서 평범한 시민들은 이기적인 괴물이 되기보단 오히려 서로를 가장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타주의자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너진 건물 더미에 뛰어들어 생면부지의 타인을 구해냈고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식량과 담요를 낯선 이웃과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솔릿은 이를 재난 유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지위와 재산, 경쟁심에 가로막혀 서로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는 비로소 우리 모두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대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진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조건 없이 손을 내미는 이타심은 내 삶이 여유로울 때만 베푸는 도덕적인 사치가 아니라는 것. 우리 유전자 깊은 곳에 단단하게 새겨져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서로를 짓밟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주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크고 작은 재난을 만납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와 이별로 일상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캄캄한 폐허 속에 홀로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막막한 날들이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 슬픔의 한가운데서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누군가의 다정한 본능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연일 삭막하고 차가운 뉴스들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안에는 서로를 살리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마음의 무너짐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가만히 살펴보고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듣고 왔습니다. 참 세상 무섭다. 또 사는 거참 막막하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또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계속하고 또 기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는 존재, 로 우리는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 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고요.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이어갈게요. 구하 숫자들의 높은 마음,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띄워드릴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작품 오늘도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여기 가슴 속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납덩이를 매달고 걷는 9살 소년 오스카가 있습니다. 소년은 슬프거나 불안해질 때면 발에 무거운 장화를 신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1년 전 지독하게 맑았던 9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이후로 오스카의 발에는

느껴지지 않는 끔찍하고 무거운 장화가 신겨졌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던 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완벽했던 아빠가 그 차갑고 거대한 철골 더미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오스카는 불이 난 빌딩에 갇힌 아빠가 남긴 다섯 통의 음성 메시지를 홀로 듣고 맙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빠의 다급한 숨소리,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열음, 그리고 영원히 끊어져 버린 마지막 통화. 오스카는 엄마가 무너질까봐 그 응답기를 수건으로 꽁꽁 싸매어 침대 밑에 숨기고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를 세상에서 자신만이 아는 끔찍하고도 소중한 비밀로 간직합니다. 아빠가 남긴 잔혹한 침묵 속에서 소년의 영혼은 갈갈이 찢긴 채 캄캄한 우주를 홀로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유품이 남겨진 옷장을 몰래 뒤지던 오스카는 실수로 파란색 유리 꽃병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산산조각이 난 파편들 사이로 작은 노란색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붉은 펜으로 블랙이라고 적혀있는 봉투를 열자 그 안엔 아주 기묘하게 생긴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죠. 오스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빠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이자 다쳐버린 아빠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소년의 온몸을 휘감습니다. 뉴욕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니 블랙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무려 472명이나 되었습니다. 9살 소년에게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테러의 공포와 낯선 타인들로 가득한 두려운 미로였지만 오스카는 불안을 달래줄 탬버린을 손에 꽉 쥔 채 기어이 밖으로 나섭니다. 무거운 장화를 끌고 매 주말마다 뉴욕의 5개 구를 전부 걸어서 횡단하며 472명의 블랙을 모두 만나 열쇠 구멍을 찾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영원히 사라져버린 아빠의 흔적을 단 1mm라도 더 붙잡아두기 위해 9살 소년은 그렇게 세상 가장 맹렬하고 처절한 생존 투쟁을 시작합니다. 찰랑찰랑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아빠를 찾아 헤매는 소년의 외롭고도 투명한 탬버린 소리가 눈꽃처럼 흩날립니다.

트램블링 블루스타즈의 곡 I know longer know anything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9.11 테러라는 거대한 비극을 9살 소년의 투명한 시선으로 보듬어 아는 소설이죠. 조너선 사프란 보어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오스카는 보석 디자이너이자 곤충학자, 평화주의자를 꿈꾸는 아주 똑똑하고 엉뚱한 9살 소년입니다. 오스카에게 아빠는 세상의 모든 호기심을 채워주고 또 주말마다 탐험놀이와 숨바꼭질을 함께 해주던 완벽한 우주였죠. 하지만 9.11 테러가 그 우주를 순식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슬픔에 빠져 멍해진 엄마와 단절된 채 홀로 남겨진 소녀는 우연히 발견한 열쇠를 아빠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탐험놀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잔인했던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위로를 찾아낸 이 소년의 다음 여정 따라가 보시죠.

빌딩의 전망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인을 만나고 수백 년 전의 언어로 말하는 이방인과 차를 마시며 평생 집 밖을 나와보지 않은 외로운 여인과 마주 앉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끔찍한 상실과 아픔을 가슴 속에 은밀하게 숨긴 채 살아가는 거대한 섬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아빠의 자물쇠를 찾기 위해 낯선 문을 두드렸던 오스카는 어느새 사람들의 서글픈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상처를 나누어 보여주고 있었죠. 찰랑거리는 소년의 탬버린 소리 곁으로 부서진 타인들의 마음이 조각보처럼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여정의 끝자락, 오스카의 곁에는 아주 기묘한 동행자가 나타납니다. 양손바닥에 각각 예스와 노라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긴 채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아온 백발의 할아버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드레스덴 폭격으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영혼이 타버려 말을 잃어버린 그는 9.11 테러로 아빠를 잃은 오스카의 손을 말없이 꽉 잡아줍니다. 폭격의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늙은 할아버지와 테러의 잿더미 위를 걷는 어린 소년. 두 사람은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깊은 슬픔을 이해하며 그 참혹하고도 거대한 유혹의 밤거리를 나란히 걷습니다. 가장 처절한 시대의 비극들이 맞닿은 자리에서 피어난 기적같이 아름답고 고요한 동행이었습니다. 8개월의 기나긴 여정 끝에 오스카는 마침내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아빠가 오스카에게 남긴 어떤 극적인 마법이나 마스터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누군가의 평범한 금고 열쇠였을 뿐 아빠를 다시 살려낼 수도 시간을 뒤로 되돌릴 수도 없는 차가운 쇳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큰 기대를 품었던 소녀는 그 허망한 진실 앞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는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그 잔인하고도 명백한 사실을 마침내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캄캄한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온 오스카는 아빠가 남긴 물건들을 가만히 꺼내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 인쇄해두었던 한 장의 끔찍한 사진도 꺼냅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던 날,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던 어느 남자의 사진, 이른바 폴링맨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오스카는 그 사진들을 플립북처럼 거꾸로 배열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종이의 끝을 잡고 빠르게 넘깁니다. 그러자 소년의 작은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며 허공으로 추락하던 남자는 다시 중력을 거슬러 하늘 위로 날아올라 빌딩의 창문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불길은 다시 잦아들고 빌딩은 온전한 모습을 되찾으며 아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안전했을 것이다.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꽉 안아주는 상상을 하며 오스카는 눈물 젖은 얼굴로 스르르 잠에 듭니다. 소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플립북 속에서 부서진 세상은 마침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현실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과 눈물을 나누며 걸었던 그 길 위에서 소년의 무거운 장화는 이미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시 무독의 Towards the Sun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대한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기어이 희망의 조각을 찾아내는 소년의 여정을 다룬 책이죠.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열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음을 잃는다는 건한 사람에겐 세상의 끝을 마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9살 소년 오스카를 통해서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거창한 구원이 아니라 내 상처를 안고 타인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또 말없이 곁에서 지켜봐주는 이들의 체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더 클래식 마무리하고요.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작가가 제철 삼은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비틀즈의 헤이 주드 듣고 가시죠.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땅끝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우리 삶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조부모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조부모님과의 추억이 특히 또 각별하게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집집마다 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1: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추억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 자전거, 옛날 그 시골길 달리는 큰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 뒷자리에 항상 태우고 이렇게 시골길 달려주셨던 그런 와. 추억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할아버지 항상 그 은단을 드셔서
0: 네.
1: 그 은단 박하향 같은 거 맡으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0: 오.
1: 그런 점도 있고 또 할머니와는 방을 같이 쓰기도 하고 했어서 약간 제가 할머니 입맛이에요. 그러니까
0: 네.
1: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만 이렇게 같이 먹이니까
0: 거의 자매처럼
1: 비슷하게
0: 네.
1: 그렇게 입맛이 닮아가지고 할머니와 저는 완전 약간 채식파거든요. 된장찌개 나물 비벼 먹는
0: 네.
1: 그런 그래서 옆에서 오빠와 엄마 아빠가 삼겹살을 먹고 있어도 우리는 된장찌개 비빔밥을
0: 없이.
1: 먹던 그런 입맛이 되게 할머니를 닮아서 지금도 나물 좋아하고
0: 네.
1: 약간 그 막 호박잎 같은 것에 이렇게 된장찌개 끓여갖고 막 싸먹고 하는 그런 옛날식 어떤 레시피 같은 것
0: 네.
1: 하면 할머니가 항상 같이 떠오르죠.
0: 그 조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그 자전거 뒤에 탔던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어떤 맛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은단 그
1: 네.
0: 박하 향기도 그렇고 다 감각적으로 작가님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오,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해왔는데
0: 네.
1: 진짜 그 오감으로 남아있는 기억들이 되게 오래가는 것 같아서
0: 그렇죠.
1: 뭐 맛이든 향기든 어떤
0: 소리 같은 거.
1: 소리 같은 거.
0: 그렇죠.
1: 네.
0: 아마 많은 카페인 분들도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 떠올리면 비슷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감으로 뭔가 남아있다. 생각 못 해봤는데 어떤 향기, 냄새 혹은 뭐 소리 혹은 어떤 촉감 이런 거에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1: 작가님도 뭔가 떠오르시는 감각적인 기억이 있으신가요?
0: 감각적인 기억, 저는 감각적인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이제 이렇게 뭔가 추억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잊히지 않는 것이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뵀을 때, 그냥 가끔 찾아뵙는 그런 그냥 손녀였거든요. 그런데 그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다른 이제 뭐 그 이모나
1: 네.
0: 외삼촌께 했던 말인 건데 자 밥 좀 먹이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할머니의 유언이 된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종종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타이밍상 그냥 그래 그때 제가 밥을 좀 먹어야 될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할머니 보시기에 오랜만에 뵀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게 저는 그냥 저에게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로 남아서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냄새나 뭐 소리 감각은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로 할머니 그때 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오래 남는 거죠. 제 삶의 화두예요. 그래서
1: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맞아요. 할머니 유언이었기 때문에 작가님은
0: 네.
1: 평생 나 하나를 잘 먹이셔야 돼요.
0: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꺼내면은 생각이 막 많이 나네요.
1: 맞아요. 기억이란 게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0: 누가 건드려주면.
1: 맞아요. 이렇게
0: 그쵸?
1: 오래 남아있을 줄 몰랐던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이
0: 네.
1: 문득 진짜 소리나 향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0: 맞아요.
1: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하고

0: 목부터 시작해서 호기심을 막 자아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김국희 시인이 살짝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서, 가뜩이나 호기심이 많이 솟았던 터라 더 궁금합니다. 이
1: 우리
0: 책.
1: 카페인 분들은 구면이기도 할이 책은 이 1931년생 임봉근님과 1991년생 임다운님이 함께 쓴 산문집이에요.
0: 네.
1: 성이 같잖아요.
0: 네.
1: 가족 이해권이 생각하게 되는데 할머니와 손녀 사이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0: 임봉근
1: 둘이
0: 할머니와 임다운 손녀.
1: 같은 성씨를 쓰는 사연이 이 책의 출발이자 뿌리가 되고요.
0: 네.
1: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차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할머니와 손녀가 워낙 각별한 사이로 지내는 사이인데, 이 처음에 할머니에게 이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사연이 소개가
0: 네.
1: 되는데요. 이 코로나로 모두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던 어느 날 할머니가 외로워 죽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소원은 매일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라고
0: 아,
1: 기도하는
0: 네.
1: 거라고. 그래서 중환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 서서히 몸이 쇠해서 집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할머니인데 이 코로나 기간에 외로워서 죽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하지만 할머니의 세계가 날마다 조금씩 어두워지고 조용해지고 가만해지고 있는 것을 손녀가 느끼고, 전화할 때마다 자고 있었다고 하는 할머니의 그 이야기가 좀 안쓰럽고 걱정도 되고
0: 네.
1: 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외로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할머니 그럼 나한테 편지를 써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이제 노란색 노트 한 장씩을 세로로 길게 반 접어서 편지 쓰고 이렇게 착착 개어두신 거예요.
0: 네.
1: 다음에 손녀 만날 때, 그러니까 붙이지는 않고 다음에 손녀 오면은 주고
0: 아.
1: 보여주고 하시려고. 그래서 이책 자체는 손녀가 쓴 산문과 이 할머니 임봉근님이 쓴그 편지가 이렇게 한 챕터씩 번갈아 나오는 그런
0: 네.
1: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와, 이 60년 차이가 나는, 그쵸? 이
1: 네.
0: 할머니와 손녀가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에요.
1: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손녀 보고는 할머니는 매일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를 살리고
0: 네.
1: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야 나도 할머니에게 늦은 답장을 쓴다. 할머니가 외로워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라고 해서 이 산문은 어떻게 보면 손녀의 답장인 거고
0: 그러네요.
1: 이 노란 편지지에 접혀 있었던 것들은 그때그때 손녀를 그리워하면서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또 할머니의 편지이기도 한 거죠.
0: 이런 책의 특별함은 이게 지금 우리 할머니, 우리 손녀가 아닌데도,
1: 네.
0: 그쵸? 그런데도 읽고 나면, 나의 할머니 같고, 나의 손녀 같고, 이렇게
1: 맞아요.
0: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
1: 맞아요.
0: 힘에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몇번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손에 큰 사람으로서
0: 네.
1: 할머니에게 늘 속절없이 마음을
0: 아.
1: 활짝 열고 책을 읽게 되는데, 아, 이 책도 또 다른 결의 할머니와 손녀를 만나는 듯해서 굉장히 반갑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0: 그 중에 한 부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낭독하기 전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0: 네.
1: 할머니와 손녀가 어쩌다 같은 성씨를 쓰게 되었을까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할머니 이름 한자의 뜻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임봉근님이라고
0: 네.
1: 말씀드렸잖아요. 밭들봉의 뿌리 근자를 쓰는데요. 이 1931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셨는데, 다음 자식은 막대기나 뿌리 같은 것을 달고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땐 그런 이름도 많이
0: 아, 그쵸.
1: 지었잖아요. 근데 그런 의지가 무색하게도 동생은 태어나지 않았고, 할머니는 부잣집 외동딸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 시절에 계집애라면 소학교도 안 보내던 때였는데,
0: 네.
1: 이대 국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대학 졸업 후에 고향에 내려와서는 국어 선생이 되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학교 교장까지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떤 할머니의 청춘이 있었죠.
0: 네.
1: 그런데 그 무렵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던 사람이었는데,
0: 네.
1: 5년을 쫓아다녔다고 해요. 그 교지에 실린 봉근의 글을 보고, 아,
0: 네.
1: 대체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수소문을 해서 그녀를 찾아내고 끝없이 구애를 한 끝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자신이 학교 사업을 하고 싶다, 뭘 하고
0: 네.
1: 싶다 하면서 이 장인에게 돈을 꾸고 일가 친척에게도 그 되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돈을 많이 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상이 되죠?
0: 슬퍼요. 벌써 아니, 불안하고.
1: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거창한 계획은 학교였다가 뭔가 광산이었다가 자꾸 바뀌다가 결국 그 빌려간 돈들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온
0: 네.
1: 집안을 이제 어렵게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것까지를 목격하게 되는 게이 글의 앞부분입니다. 또그
0: 네.
1: 뒷부분을 한번 낭독을
0: 진짜
1: 해보겠습니다.
0: 폭풍의 한가운데부터 우리가
1: 네.
0: 만나게 되는 느낌인데, 낭독 듣고 가시죠.
1: 할머니는 칼을 잡는 대신 인생에서 할아버지를 도려냈다. 시장에서 제일 큰 가방을 사서 그 사람 옷을 다 넣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줬어. 차비까지 들려보냈지. 남편이 일가친척을 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났다는 걸 봉근은 그제야 알았다. 그뿐 아니었다. 남편은 그의 고향에 본처와 아이 둘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막장 드라마 부럽지 않은 전개다. 남편의 짐을 모조리 새 부인에게 들려보낸 봉근은 그럼에도 그의 흔적이 집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 이름 앞에 붙은 성이었다. 김씨를 떼어버리기 위해 할머니는 호적에 있는 아이 성을 자기 성으로 바꿨단다. 당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적을 수기 관리하던 허술한 시절이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짐작할 뿐이다. 봉근의 아들과 두 딸은 하루아침에 김씨에서 임씨로 성이 갈려버렸다.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해도 절대 바뀌지 않을 성이 바뀌었으니 아이들은 난리가 났다. 그래도 봉근은 당당했다. 그전까지는 하늘이 매일 흐리멍덩하고 누랬는데 애들 성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하늘이 다시 파랗게 보이고 달도 밝게 보이더란 게 밥도 잘 먹히고 쑥쑥 내려가. 애들한테는 미안했지만은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자녀들의 성을 바꿔버린 사건은 우리 집안의 오랜 비밀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아빠와 고모들은 자신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에게 어째서 자기 성과 어머니의 성이 같은지 이 괴이한 근본 없음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해야 했다. 아빠는 결혼하고 엄마에게 아이를 낳기 싫다고 했단다. 그래서 엄마는 이 사람 아무래도 고자인 건가 싶었다고. 하지만 또 고자는 아니어서 네가 나왔다고 했다. 어쩌면 아빠는 대라는 것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게 아닐까. 봉근이 환갑되던 해 내가 나왔다. 봉근은 까탈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시대 할머니들처럼 아들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딸 하나면 그만이다 하고 맞벌이하는 부부를 대신해서 나를 돌봤다. 자기 자식들 키울 때는 사는 게 지옥 같아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겠더니 나를 키우면서 애 키우는 재미를 알았다고. 봉근이라는 이름 속 뿌리와 기둥은 남동생 같은 것 없이 스스로를 시조로 만들었다. 보통 뿌리 깊은 집에서는 시조가 어떻게 살았는지 후손들이 기억하고 따른다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전국 팔도 여자들을 꿰고 다니던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간 봉근의 천진함과 모든 게 망해버린 순간에도 관공서를 구워 삶아 애들 성을 갈아엎은 봉근의 뻔뻔함을 기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임봉근, 임다운 작가가 쓴 오늘 내일 하는 사이라는 책입니다.
0: 네, 오늘 내일 하는 사이 책 제목

0: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즈 듣고 왔습니다. 임봉근, 임다운 작가의 책 오늘 내일 하는 사이의 한 부분 이렇게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 목소리로 만나봤고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이 글의 제목이 기둥과 뿌리 이야기인데
0: 네.
1: 밭들봉에 이 뿌리 근자를 쓴다고
0: 그쵸,
1: 했잖아요. 그러니까
0: 이름이.
1: 스스로 그 이름 따라 한 집안의 기둥과 뿌리가 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0: 네.
1: 정말 한편에 어떤 대서사시를 보는 듯.
0: 맞아요. 신화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빨로 마을 사람과 집안 사람들을 다 구워 삶았던
0: 네.
1: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이것도 진짜 우리가 장편 소설 같은 데서 볼
0: 그렇죠.
1: 법한 그런 시대가 압축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뭐뭐 하면 성을 간다. 실제로 성을
0: 서울
1: 갈아버린
0: 가셨어요.
1: 할머니 이야기인 거죠. 제가
0: 와.
1: 인터뷰를 하나 찾아봤는데, 당시 다니던 회사에 넉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몇 개월이 걸려서 이 이혼수속 밟고 아이들의 성을 바꾼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는 그 시절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지만, 그 할머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달이 노랗게 보이고, 밥도 쑥쑥 넘어가고, 그
0: 네.
1: 전까지는 내가 살아도 내가 아니었던 기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다시 살기
0: 그쵸.
1: 위한 결정이었던 거죠.
0: 그 바로잡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또 여기 지금 작가님이 임다운 작가님이 쓰신 부분인 거잖아요. 읽어주신 게
1: 네.
0: 막장 드라마 부럽지 않은 전개다라고 했는데 이런 스토리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예, 네, 그냥 정말 이게 누군가의 실제 살았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스스로 시조가 된 여자의 일품 인생이란 표현이 진짜 일품 인생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아까 그 신화 같다고 말씀해
0: 네.
1: 주셨는데 정말 봉근 신화입니다.
0: 맞아요. 봉근 신화예요.
1: 우리의 시조, 이 집안의 시조, 봉근의 어떤 설화를 듣는 것처럼 읽게 되는 글이었어요.
0: 그리고 이 소녀인 이 임다운 작가가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서 또이 얘기를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전달을 했다고요.
1: 맞아요. 이 할머니가 결혼할 때 남편이 그랬다고, 이 여보, 내가 평생 잘할게.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우면 성을 갈 거야. 라고
0: 네.
1: 했는데 정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전개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뭐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고향에 이미 본처와 아이 둘이 있었다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성을 가는 결정까지 한, 근데 그 시대에 참 쉽지 않은 결정이자 과정이었을 거예요.
0: 지금 이 시대라고 하더라도 정말
1: 맞아요.
0: 이게 흔한 얘기는 아닐 텐데
1: 네.
0: 그 시대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이

0: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고리타분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책 소개 보면 이제 임봉근, 임다운 두 작가가 썼고 둘은 손녀와 할머니 사이인데
0: 네.
1: 어떻게 성이 같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이렇게 이 설화가 나와서 아 정말 이 임봉근 작가님이 정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0: 맞아요.
1: 어떤 분일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고도 또 이런 뚝심 있게 자신의 삶을 밀어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글이기도 해서 오늘 낭독을 해봤습니다.
0: 한 부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1: 네, 이 임봉근 할머니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길동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0: 길동무.
1: 네, 그 길동무라는 표현에 담긴 어떤 그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할머니가 어린 시절을 군산에서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조할머니가 묻혀 있는 섬에 가족이 함께 간 날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0: 듣고 가시죠.
1: 배가 섬에 도착하고 매일같이 육지와 섬을 오가는 사람들이 짐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구멍가게에 들어갈 소주 박스도 싣고 시금치며 고구마 같은 채소도 오가는 와중에 누군가 봉근아 하고 할머니를 불러 세웠다. 할머니 또래의 여자였다. 둘은 잘 지냈느냐며 안부를 물었다. 피차 조글조글해진 손등을 한참 동안 쓸다가 그려 그럼 잘 지내 하고 헤어졌다. 누구냐고 물으니 섬에 살때 함께 놀던 동무란다. 15살에 본 것이 마지막인데 60년이 지나서도 서로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으니 얼굴은 그대로란다. 그렇게 반가운 친구인데 전화번호라도 묻고 해야 하는 것 아냐? 물으니 할머니는 휘휘 산으로 걸으며 말했다. 뭘 물어봐. 어차피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인디. 할머니는 서여사 이야기를 자주 한다.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다고. 학교에서도 매일같이 붙어 다녔는데 남편복 없는 것까지도 똑같더라나. 그런 서여사가 환갑을 못 넘기고 일찍 저 세상으로 가버린 다음 할머니는 아직도 좋은 것을 보면서 여사를 생각하며 허전해한다. 서여사는 이런 것도 못 보고 갔구먼 그려 하면서. 내가 어릴 적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회사에 다니던 친구들 네댓 명과 여행도 가고 가끔 서로의 집에도 놀러 갔던 것 같은데 점점 소식이 뜸해지더니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후 한분한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할머니뿐이다. 여러 친구를 앞세워 보내고 나서 누군가를 새로 만나 깊게 알아갈 시간도 여력도 없는 할머니에게는 이제 베스트 프렌드 대신 길동무가 있다. 길동무는 할머니가 산책길에서 만나서 말을 섞게 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다. 할머니들의 일과는 아주 규칙적이라 매일 같은 산책로를 걷고 같은 벤치에 앉아서 쉬다 보면 따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사는 곳을 굳이 묻지 않아도 눈인사하며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몸이 떨어지며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할머니의 세계에서 몸이 멀어지는 것은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수 있음과 같은 말이다. 젊은 사람들처럼 운전하고 지하철을 타가면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닐 수 없으니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다 해도 이사를 가고 나면 우정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런 할머니들의 우정에 시절 인연이라는 쓸쓸한 말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할머니의 길동무라는 말이 퍽 마음에 든다. 나는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면 너무 쉽게 미래를 약속해버린다. 우리 주말에 같이 자전거 타러 다니자. 내년에는 같이 여행 가자. 이사는 같은 동네로 가자. 우리 환갑잔치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모든 관계가 그렇듯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도 뜨뜻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다신 안 보는 사이가 되기도 한다. 할머니처럼 곁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초연해지기까지는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0: 양양의 참말 고마워 듣고 왔습니다.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책은 임봉근, 임다운 작가의 책 오늘 내일 하는 사이입니다. 와, 이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이 스케일이 좀 다른 느낌까지도 들고요. 시간 계산법 자체가.
1: 네. 그리고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시절 인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이 노년의 우정에 대해 길동무라고 표현하면 이 길에서 오가면서 마주치는 또한 때를 또 지금의 또 나를 만나는 그런 친구들을 길동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죠. 맞아요. 이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초연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면서 이 작가가, 이 손녀가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연습은 일부러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간, 살아온 경험, 이 모든 게좀 어우러지는 내공의 결과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 부분

0: 거든요. 서여사는 이런 것도 못 보고 갔네, 그려. 그러니까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먼저 떠난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삶의 이 좋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또이 좋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 책에서 등장하는 할머니, 임봉근님은 꼭 그렇다고 노년의 헌신적인 할머니, 모습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귀여웠는데, 좋아하는 음식은 본인이 먼저 드신대요. 이를테면 생선구이에서 가장 큰 토막을 먹는다거나, 삶은 옥수수 중에 가장 큰 것을 골라서 이렇게 가져간다거나 하면서 할머니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난 이따 죽은 게.
1: 아, 난 이따 죽은 게,
0: 너는
1: 네.
0: 아직 더 먹을 시간이
1: 기회가
0: 있지
1: 있고,
0: 않냐? 뭐.
1: 나는 없으니까, 와.
0: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지금 선택하는 그런 삶의 태도기도 한 거죠.
1: 네.
0: 그리고 가장 기다리는 건또 손녀의 방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 입체적인 할머니 임봉근님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1: 아,
0: 책
1: 재밌습니다.
0: 속에서 좀 따라하고 싶어졌던
1: 네.
0: 포인트 하나는 할머니의 동사로 칭찬하기.
1: 우리 그걸 화요일 무리한 시 이제
0: 아,
1: 시간에 낭독해서 우리가 살짝 이제 엿봤단 말이에요.
0: 그쵸. 근데
1: 너무
0: 그,
1: 좋던데.
0: 맞아요.
1: 형용사 말고,
0: 맞아요.
1: 동사로.
0: 그게 정말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 다루는 이 우리 북카페에서는 더
1: 네.
0: 섬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삶의 팁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할머니와 생선구이 백반을 먹으러 갔을 때, 이거 참잘 구웠다. 생선 이렇게 굽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맛있는 생선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운
1: 네.
0: 사람의 손이 보이게끔. 또
1: 맞아요.
0: 찌개를 참 맛있게 끓였구만.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생선을 딱 알맞게 구워준 사람, 또 찌개에 애호박과 두부를 송송 썰어 넣었을 사람이 그려진다고 작가가
1: 그쵸.
0: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사실 목적어를 꾸며주지만 맛있는 찌개, 예쁜 티셔츠 이렇게
1: 네.
0: 말하는 게
1: 그게
0: 아니라
1: 어디서 왔는지 알 길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0: 맞아요. 근데
1: 근데 동사면?
0: 동사로 칭찬하면 동사의 주인이 보이게 된다.
1: 맞아요.
0: 이 말을 해서 이건 너무 너무 좋은 삶의 태도고 되게 팁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뭐 맛있고 좋고
1: 네.
0: 아름답고 이런 거 대했을 때 동사로 칭찬해야겠다라고
1: 아.
0: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1: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이 할머니의 이 화법을 너무 따라하고 싶은 게 많아졌는데, 제가 이제 이책 지금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임다운 이 손녀가 10살 무렵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0: 네네.
1: 두 분이서 이제 라디오 DJ 역할
0: 맞아요,
1: 주고받으면서
0: 맞아요.
1: 가곡도 막 녹음하고 하면서 그렇게 주고받았던 추억을 얘기하면서 이제 손녀가 아, 이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은 시대니까 이제 뭐 팟캐스트 등등 새롭게 해서 30대부터 90대를 모두 아우르는 라디오 그 DJ로서 이제 뭐 프로그램 이름은 임봉근 임다운의 오늘 내일 정도로 해가지고 가보겠다 하는 부분도 너무 재밌게 느껴졌던
0: 너무
1: 게
0: 기다려지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그왜 하시지 않지? 라고
1: 하실 것만
0: 생각하면.
1: 같은 느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99금 농담을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 99금 농담이 아까 난 이따 죽을게 이런 느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칠 게 없는 거죠.
0: 제
1: 뭐.
0: 할머니가 또 그런 드립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1: 네.
0: EBS라 그런 부분은
1: 아,
0: 옮기지 않았지만.
1: 네. 아, 99금 농담이
0: 네, 99
1: 충분히.
0: 농담은 책으로
1: 아,
0: 만나보시길
1: 네.
0: 바라겠고요. 그래서 되게 한 사람의 정말 입체적인 한 사람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런 농담도 손녀에게 툭툭 잘 하시고 또
1: 그쵸.
0: 맛있는 옥수수는 내가 챙기면서 난 이따 죽은 게라고 하시기도 하고
1: 네.
0: 하지만 맛있는 찌개 잘 만든 옷 좋은 풍경 앞에서 동사로 칭찬하기를 빠뜨리지 않는
1: 와.
0: 이런 할머니 임봉근
1: 네.
0: 작가님에 대해서 정말 이책 전체를 통해서 또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오늘 낭독한 두 산문은 사실 이 손녀 임다운님이
1: 네.
0: 쓰신 글이고, 이 할머니의 편지는 좀 내용이 짧아서 낭독으로는 제 발췌에 좀 오진 않았어요.
1: 네.
0: 근데 책에서는 분홍색 페이지로 되어 있는 챕터가 또
1: 아,
0: 할머니
1: 할머니의
0: 임봉근님의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왜 지난주에 황국영 작가의 퇴퇴퇴 소개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초월적인 어떤 그 삶의 태도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
1: 퇴퇴퇴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0: 묘하게 이어지네요.
1: 네.
0: 그리고 우리 그 스스로 우리 하자 보수해야 될때뭐 해야 되는지 한참
1: 아, 그쵸. 우리
0: 얘기했었는데,
1: 격언로 해야 된다, 막
0: 동사로
1: 이랬었는데.
0: 칭찬하기 하나 끼워 넣어도 좋을 것
1: 아,
0: 같아.
1: 좋네요. 그거.
0: 마침 지난주 얘기에 그런 칭찬의 말을 꼭 하는 것도
1: 네.

0: 있으면 맛있었다. 친절했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라고
1: 네.
0: 말하자. 이것도 있었는데 이걸 동사로 칭찬하기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것도 우리 목록이 늘어났나요?
1: 아니요. 아주 지금 행복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챙길 것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0: 그리고 우리 수뇌부의 그 조부모와 관련된 추억들도 궁금해지네요.
1: 그쵸.
0: 어떤
1: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떠오르는 또 추억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0: 맞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그 바깥에서 또 얘기를 해서 또
1: 네.
0: 소개해 드릴 수 있게끔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카페인 여러분들도 아, 우리 할머니는 어땠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어떠셨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
1: 네.
0: 같고요. 또 사람마다 자주 쓰는 말버릇처럼 쓰는 어떤
1: 있죠.
0: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득 떠오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1: 네.
0: 장면이라든지, 할머니가 자주 입던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1: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제이레빗의 해피니스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울타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0: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가 소개한 책, 임봉근, 임다운 작가의 책, 오늘 내일 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아예 할머니가 쓰신 그 임봉근 작가님이 쓰신 챕터의 한그 꼭지 이름이 장민호더라고요. 장민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가곡만 들으시다가 이제 그 계기로 트로트도 듣게 됐다고.
1: 맞아요.
0: 네.
1: 그 등장하고 그 할머니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 임다운 님이
0: 네.
1: 그 AI 스피커를 선물을 해드려요.
0: 아,
1: 라디오는
0: 네.
1: 조금 조작하기 더 어려워하셔서.
0: 아.
1: 그래서 이제 항상 카카오야 하고 장민호 노래 틀어줘.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정말 에피소드가 너무 사랑스러운 부분이 등장하는 게
0: 그렇죠.
1: 뭐냐면 9 to 6로만 일을 시킨대요. 이 사람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0: 과로하면 안
1: 네,
0: 되니까.
1: 그래서
0: 네.
1: 이렇게 AI 스피커를 배려해 주시는
0: 그쵸.
1: 그런 모습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래랑 관련된 에피소드들 등장을 하는데, 손녀 결혼식에 열심히 연습한 축가를 부르시게
0: 네.
1: 되는데, 이제 다운님 친구들은 다 눈물 버튼이 할머니 축가를 들으면서 온 테이블이 다 울게 된 그런 사연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이유가 이 사랑의 노래를
0: 네.
1: 더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각자의 관계도 생각해
0: 그쵸.
1: 보시고 또 살아가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랑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뇌부도 지금 조부모님 관련 사연을 주셨는데,
1: 아, 네. 제가
0: 참깨,
1: 잘못했네요.
0: 네, 아니에요. 참깨나라 조연출님이 지금 우셨다는 얘기에,
1: 네.
0: 신지자님 갑자기
1: 네. 제가 왜
0: 잘못했다고.
1: 바깥을 향해 조부모 사연을 달라고 하여.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할머니 이야기가 눈물
0: 눈물
1: 버튼이어서
0: 버튼.
1: 지금 진짜로 울고 계시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왜 물어보셨냐고, 요거 아마 두부 PD님이 이제
1: 네.
0: 쓰신 것 같은데,
1: 하지만
0: 그렇게.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어떻게요?
1: 할머니 이야기가 눈물 버튼인 것은 그만큼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0: 그럼요,
1: 생각나는
0: 추억이
1: 추억이
0: 있으니까.
1: 있어서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눈물인 거죠.
0: 아마 지금 우리 조연출님만 울고 계신 거 아니고, 방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1: 제가
0: 중에서,
1: 또.
0: 아니요, 울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가장 연약하고 그, 뭐랄까, 추억이 되게 많아서, 정이 많은 그 부분을 건드려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1: 알겠습니다.
0: 또, 좀 약간 감정이 휘말리신 우리 카페인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예, 소중한 거다라는 거죠. 두부 피디님은, 아니, 사연을 너무 길게 쓰셔가지고 제가 모니터에서 막 이를테면 중간에 뭐 다만 제가 이런 것까지 나가서, 아니, 여기에 지금 에세이 쓰시는 건가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연에, 킥이 있더라고요.
1: 있어요.
0: 네.
1: 양쪽 조부모님들이 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나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 읽고 제가 또 괜한 짓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조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친구들이 늘 부러웠어요. 다만 제가 태어났을 때 큰어머니가 갓 태어난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고 너무 놀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0: 너무 닮으셨던 거죠.
1: 그니까요.
0: 그쵸?
1: 부대녀 할머니신데 제주도 부씨여서 가끔 제 안에 제주도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0: 이런 경우 있어요. 그쵸? 그 대를 건너서
1: 맞아요.
0: 너무나 똑같은.
1: 근데 저도
0: 외향적으로도
1: 할머니 닮았거든요. 저희가 엄마, 아빠, 할머니 이렇게 있으면은 저
0: 네.
1: 누구 닮았어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닮았는데라고 어렸을 때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대를 건너서
0: 네.
1: 할머니 약간 판박이처럼 태어난 거죠.
0: 신기하네요.
1: 네.
0: 이런
1: 우리
0: 것들.
1: 두부 피디님도 우리 제주 부씨의 기운을 안고 판박이처럼 태어나신 거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큰어머니가 너무 얼마나 놀라셨을까. 진짜 살아 돌아오신 줄
1: 네.
0: 알고라고
1: 이제
0: 표현하셨는데.
1: 큰어머니 얘기 들어봐야 합니다.
0: 아, 큰어머니의 사연까지 후속 사연
1: 네.
0: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제목에도 더 눈길이 갑니다. 제목 또한 위트, 유머러스하잖아요.
1: 오늘 내일 하는 사이.
0: 네,
1: 네.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이 산문집에선 한번 목차로 이 책의 첫인상을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차들로 이루어져 있나,
0: 네.
1: 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건데, 이 책은 할머니의 편지글, 그리고 손녀의 산문, 이 번갈아 챕터를 반복해서 나오고,
0: 네.
1: 또 할머니의 말맛이 살아있는 그 편지글 읽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부분 보면서는 너무 저희 어머니

0: 완전히 말투이신 거예요. 약간 그 손녀를 상정하고 쓰기 때문에 그왜 반말과 존대를 오가면서 갑자기 끝나버리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1: 갑자기 끝나는?
0: 붙여준 뭐도 잘 왔고 뭐도 잘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1: 그래.
0: 끝나는 저희 어머니 문자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읽었어요.
1: 와. 아, 책이 보통 이 책에도 되게 바코드가 있잖아요.
0: 네.
1: 이 책은 바코드도 깜짝 놀랐어요. 바코드도 하트 모양으로 이제 디자인의 영역이겠지만,
0: 맞아요.
1: 예, 네, 편지.
0: 그런 것도 사실 책 보실 때 어떤 발견 포인트예요. 요즘 바코드를 그냥 두지 않는 북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1: 아, 그래.
0: 계시거든요.
1: 요즘에 또좀
0: 네.
1: 그렇게?
0: 그래서 어떤 책에 바코드를 뒤져봤을 때그책 전체의 그 디자인에 따라 어떤 포인트를 줬는지 발견하시는 것도 책 고르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팁도 한번 드려봅니다.
1: 와, 아무튼 굉장히 유쾌하고 뭉클하면서도 뭔가 웅장해지는 기분까지 좀 드는 오늘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기둥과 뿌리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나의
1: 그렇죠.
0: 설화는 아니지만.
1: 그렇죠. 이 삶에 어떤 고비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쯤 되면 얼마나 굉장히, 아까 들려주신 얘기 보면, 이 임봉근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셨겠어요.
0: 맞아요.
1: 상황, 나의 어떤 힘듦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군가의 만남으로써 이 모든 집안이 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또 성을 갈아, 없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파란 하늘, 노란 달을 보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나 놀라운 행보처럼 느껴졌어요.
0: 그리고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아, 그럼 내가 성을 간다. 라고 누가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을
1: 네.
0: 했을 때, 아, 나 진짜 그런 얘기 하나 알아. 하면서 또이 임봉근 작가님의 이야기를
1: 진짜 성에 관한 이야기.
0: 들려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또
1: 네.
0: 우리가 이렇게 간직하게 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겼다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다음 주엔 또 어떤 책 가지고 오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계속 제철 삼은 잘 배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신지 작가님. 어쩜 이렇게 책을 잘 골라서 전달을 해 주실까요, 신지 작가님은? 동사로,
0: 아,
1: 동사로
0: 그렇네요.
1: 하고 있어요.
0: 좋은 책 감사합니다가
1: 네,
0: 아니라.
1: 아니에요. 신지 작가님이 이 좋은 책을 발견하셔서 잘 전달을 해 주시니까.
0: 좋네요. 동사로 칭찬하기 들으니까
1: 네.
0: 집에 가서 일기 쓰고 싶어요. 오늘은 이런 칭찬을 들었다.
1: 동사로.
0: 네.
1: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지 작가님, 다음 주 책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카페인님들, 오늘 하루 이책 어떻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 카펜터스의 Close to You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독일 출신의 영화 감독 빔 벤더스가 자신이 연출한 영화 중 한 편에 세계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네요. 이 문제의 영화는 빔 벤더스의 1975년 영화인 롱 무브입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이 영화를 현재 모든 배급 및 상영 방식에서 철수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단의 배경에는 해당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배우 나스타샤 킨스키의 이 반복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롱 무브 이 영화는 나스타샤 킨스키의 데뷔작인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빔 벤더스는 미성년인 그녀에게 영화를 위해서 상반신을 노출할 것을 요구했었죠. 성인이 돼서야 문제점을 인식한 킨스키 측에서는 이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요. 마침내 빔 벤더스 감독도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빔 벤더스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과거 영화계에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 곡은요. 빔 벤더스의 필모그래피에서 그 영화에서 사용된 음악 한곡 듣고 왔는데요. 영화 84년 영화죠. 파리 텍사스 주연 배우 해리 딘 스탠튼이 직접 부른 깐시온 믹스테카. 믹스테카 망향가였습니다. 작품으로 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빔 벤더스 감독. 이 나스타샤 키킨스키가 이 해리 딘 스탠튼이 연기한 트래비스의 부인 역으로 또 연기 열연을 펼쳤던 작품인데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보다 9년 전에 13살에 13살, 한국 나이로는 뭐 14살 무렵이었겠죠. 중학생 나이로 상반신 노출이라는 게, 당시 뭐 현장에서는 그걸 하라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평생 후회가 됐었나 봅니다. 이빔 벤더스 감독은 참 괜찮은 예술가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스타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우리 사회는 20세기에 논란이 되는 영화 작품들을 다루는 적절한 방식을 찾아야 하고요. 영화에 대한 새로운 학습 과정, 그리고 포용적인 관점을 수용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답니다. 빔벤더스 팬들은 어떤 생각일까? 뭐, 이미 컬렉션에 뭐 DVD나 뭐 어떤 형태로든 피지컬한 자료를 모아두신 분은, 다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유통이 영원히 중단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요. 감독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근데 이것도 상당한 대단한 결정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나쁜 마음일까요? 그 나스타샤 킨스키의 상반신은 관심도 없고요. 그냥 이 영화가 롱 무브라는 독일 영화 같은데 궁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도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도 나스타샤 킨스키가 키워드네요. 선곡 키워드. 마리아스 러버스, 1984년 안드레이 콘탈롭스키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도 나스타샤 킨스키가 출연을 했죠. 이때는 뭐 성인이었으니까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노래는 배우이자 또 가수 활동도 한것 같은데 이 사람. 키스 캐러딘, 데이빗 캐러딘이네 형제죠. 키스 캐러딘이 작사도 참여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스 아이스. 들어보고요. 이어지는 곡 프랑스 영화 87년도 개봉한 말라디 다무 사랑의 병. 예, 사랑의 아픔이구나. 병은 좀 그러네요. 사랑의 아픔 조곡 말라디 다무 스위트. 이탈리아의 작곡가 로마노 무스마라의 스코어까지 두곡 듣고 오죠.

배우 나스타샤 킨스키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음악 두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마리아스 러버스 사운드트랙에서 배우 키스 캐러딘이 부른 마리아스 아이즈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 말라디다무 사랑의 아픔의 스코어였죠. 로마노 무스마라 작곡의 말라디다무 스위트 사랑의 아픔 조곡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제72회 수상작입니다. 최우수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수상자는 미국의 작곡가 존 코릴리아노입니다. 바이올린을 매개로 음악과 인간의 삶을 미스터리와 신비주의로 그려낸 작품 The Red Violin의 스코어를 맡았죠. 최우수 주제가상은 이번에도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이 받았습니다. 디즈니 사이의 타잔에서 필 콜린스가 만들고 부른 주제가 You'll Be In My Heart가 영예를 차지했네요. 자, The Red Violin의 메인 테마 타잔의 주제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부문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1999년치 72회 수상작이었습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은 영화 The Red Violin에서 스코어를 담당한 미국의 교향악 작곡가인 존 코릴리아노의 제1곡 크레모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 스토리는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 명기라고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 레드 맨델스존 그게 영감이 되었다죠. 그러니까 17세기에 탄생한 바이올린의 그 비밀 그리고 수세기를 걸쳐서 이 악기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어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수상작 디즈니메이션 타잔 주제가는 영국의 필 콜린스에게 돌아갔죠. 그가 부른 You'll Be in My Heart였습니다. 원래는 실제 자신의 딸 릴리 콜린스를 위해서 쓴 자장가가 출발점이었다는데 잘 어울리나 봅니다. 그 스토리나 분위기가. 아우, 히트곡도 잘 쓰셔, 필 콜린스. 자, 계속해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월요일의 아티스트 브라질의 에라스무 칼루스죠. 센탄두아 베이라 두 카미뉴 피처링 호베르토 칼루스. 길가에 앉아서죠. 뭐두 사람이 같이 1969년에 만들었고요. 싱글로 1969년에 먼저 발표되고 에라스무 칼루스 혼자 부른 두 사람의 버전은 1980년에 발표가 됐고요. 새 음행에서 자주 소개했던 오르넬라 바노니의 라푼타멘토의 원곡이죠. 이어서 화요일의 아티스트 대만의 셀리의 엽천문이 부른 주후 축복이라는 곡인데요. 1988년 발표한 동명의 음반 수록 히트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수요일 아티스트 이탈리아의 루치오 달라의 2003년 음반 루치오에 수록된 곡 프리마 담미 운 바치오 가기 전에 내게 키스해줘 이렇게 세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Quarteto NC 그리고 에미베베 Quatro가 함께한 Falando de Amor, 사랑을 말하면서입니다. 안토니오 칼루스 조빔의 1978년 신혼여행을 떠난 미국 뉴욕시에서 만든 곡으로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헌사 대상이 있었는데 노랫말에서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통음악 형식인 쇼루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여성 보컬 4인조 Quarteto NC 그리고 브라질의 남성 보컬 4인조 에미베베 과투루의 합창 버전 감상합니다. 1997년 이 두 앙상블이 함께 발표한 헌정 앨범 바치 보카 As Músicas de Tom Jobim e Chico Buarque에서 이 곡을 재해석했네요.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내게 남은 인생이 단 하루뿐이라면 이 사랑, 이 행복을 모두 당신에게 준다고 맹세할게요. 내가 살아있는 순간이 다 할 때까지 이 사랑을 줄게요. 이리 와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 사랑. 우리 함께 한국의 쇼루가 감춘 그 비밀에 귀 기울여봐요. 당신의 향기, 당신의 꽃 같은 아름다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면 사랑에 빠져 헤매는 사람이 구하는 이 한 번의 키스를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요. 플루트도 울고 기타도 울고 그대를 노래하는 나도 울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쇼루 뒤에서 부드럽게 가만히 울고 있어요. 당신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햇빛에 젖은 이 길을 걸어갈 때면 나의 영혼은 끙끙 신음하고 좋아하는 축구마저 잊어버려요. 이리 오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와요. 이 선율은 내 사랑 당신에게 바친 노래예요. 쇼루 속에 내가 숨겨둔 내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지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두 보컬 그룹 Quarteto NC와 Emi Bebe Quattro의 1997년 퍼포먼스로 Falando de Amor, 원곡자인 안토니 칼로스 조빔 헌정 트리뷰트 퍼포먼스 잘 들어봤습니다. 노랫말과 함께 듣고 왔죠. 이제 1부는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이죠. 잠시 후 함께해 주십시오. 요즘 북중미 월드컵을 맞이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 노래가 또 활발히 쓰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응원가로 인기가 많은 곡중 하나라죠. 오래된 곡입니다. 1979년에 빌리지 피플이 발표했던 곡을 영국의 뉴웨이브 신팝 듀오 패치업 보이스 그들이 1993년에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랐었죠. 저는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어린 나이에 보면서 신곡인 줄 알았는데 원곡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응원가로서 탁월한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에는 Go West. 월드컵 시기 맞춰서 선곡했습니다. 이 음악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반겨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첫 곡은요. 멕시카의 아티스트 릴라 다운스의 최신 앨범 깜비아스 미몬도 수록곡인 엘 베소 입맞춤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홀리에타 베네가스의 2003년 발표곡 안달 꽃미고 나와 함께 걸어요 이 노래 듣고요. 금요일 2부 코너 DJ 선곡 율디 앨범 반정으로 이어갑니다.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선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과 함께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이죠. 율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는 기타리스트 메리 할버슨 그리고 빌 프리젤의 듀오 연주로 조니 스미스 그들의 선대 기타리스트 조니 스미스 헌정 음반을 소개했었는데요. 김아리님을 비롯해서 좋은 반응이네요. 차분하게 잘 들었다. 그리고 미주리 스카이 앨범을 언급을 왜 했는지 알 것도 같다라는 7837님 표현도 있고요. 약간은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지는 지점들도 있는데 흥미롭다. 기타 간 나누는 대화, 세대 간의 대화이기도 한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 좋은 평 감사드립니다. 이수영님께서도 조용한 영화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기타 선율이 참 좋아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배웁니다. 오미셀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거 얻어 가신다 라고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기타리스트 인 건데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여성 기타가 주 악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타와 뭐 다르지만 또 비슷한 뭐 양손을 잘 써서 연주해야 되는 현악기인데요. 만돌린 연주자 미국의

시에라 헐. 헐 하니까 좀 재밌네요. 시에라 헐. 헐할 정도로 연주가 눈부신. 그리고 말하자면 엘리트 코스를 어린 나이에 신동으로 데뷔해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서 정말 겉보기로는 별탈 없이 잘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의 최신 앨범, 25년 발표 앨범, A Tiptoe High Wire라는 음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돌린 하면은 일단 컨츄리나 블루그라스 미국의 그 전통 남동부 그쪽 에팔레치아 뭐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음악이죠. 그래서 음악이 틀에 박혔다가 아니라 이틀 어떤 정형이 있죠. 그러나 오늘 시에라 헐 같은 경우는 91년생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틀 안에서도 즐겁게 굉장히 그 탤런트가 많은 사람으로서 너무 또 파격적인 것에 좀 매몰될 수도 있잖아요. 10살 때 프로 데뷔를 한 그런 신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가이던스가 없으면은 너무 그 초월적인 그런 것들을 또막 선보이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마치 교과서 진도 나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 모습이 얼핏 보이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에 아, 이 가이던스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틀, 말하자면 교육 체계나 보존, 이 음악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기관의 노력이 보태져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루츠 음악이라고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리고 제가 지난 두 시간 동안 자주 썼던 표현이죠. 아메리카나. 그 미국의 짧은 역사의 그 미국의 나름 자랑할 만한 음악 전통이자 포크잖아요. 포크로까지는 모르겠고, 민속의 어떤 그런 자랑거리, 그들만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통한 활동도 작곡자로서 그런 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미션들을 또 요즘은 마치 클래식 전통음악가들이 어떤 전통적인 기관의 의뢰로 커미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작가의 역량을 인정받고 의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훈장인 그런데 이 루트 음악계에도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비영리로 운영되는. 요즘은 오늘 소개할 앨범이 25년에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좀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보에서 또 나타난 그 결과물도 하나 추가로 소개할 겁니다. 노래도 썩 잘합니다. 아무래도 블루그라스, 루트 음악의 전통이 연주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주로 보면은 연주자이면서 보컬리스트로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컨트리 쪽으로도 넘어가 보면 아니 이 사람이 기타리스트인데 이 정도였어? 라고 느껴지는 컨트리 아티스트들도 많죠. 그만큼 스트링 인스트루먼트, 그렇게 현악기, 특히 기타나 만돌린, 벤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 악기인 거죠. 이 분야에. 시에라 헐의 이력을 잠깐만 또 훑어볼게요. 8살 때
뭐 할머니가 준 선물이었던 만돌린으로 음악 인생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컨트리계의 말하자면 예술의 전당 같은 실제 그 극장이죠. 그랜드 오프리, 그랜드 올 오프리라고 뭐 역대 내로라 하는 컨트리 아티스트들은 그 무대에 서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 무대에 10살에 데뷔했고요. 컨트리의 거장이죠. 알리슨 크라우스가 나의 멘토예요. 그녀는 나의 롤모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꿈을 이뤘죠. 11살에는 자기 영웅인 알리슨 크라우스의 호출로 또한 무대에 서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음악 수업을 받고자 버클리 음악대학에 진학을 하고요. 블루그라스를 전문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또 장학생으로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최초라고 하네요. 백악관 공연도 있었네요. 케네디 센터 공연은 또 16살에 했고 20살 무렵에는 백악관에서 공연을 펼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티스트의 연주를 라이브 연주 실황을 처음 발견한 거는 에릭 클랩턴이 주최하고 하는 그 크로스로즈 페스티벌 블루스가 주된 메뉴지만 블루그래스나 이런 컨트리 아티스트들도 초대됩니다. 그리고 클랩턴이 한 번도 아니고 시에라 헐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초청을 합니다. 차세대로 에릭 클랩턴 같은 사람도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미 수상은 아직 없었고요. 그래미는 6차례 후보에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조만간 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 분야로. 오늘 발표한 음반에는 그 미국의 벤조 거장이죠. 벨라 플렉과 함께 곡을 만들고 또 벨라 플렉이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한 그런 곡도 있습니다. 아마도 벨라 플렉만큼 실험적일 거란 생각은 안 드는 시에라 헐인데요. 모르죠, 뭐. 벨라 플렉의 디스코그래피는 워낙 방대한 것 같은 느낌이라 앞으로 창창한 앞날을 놔둔 시에라 헐 같은 경우도 재즈나 또그 외의 영역으로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 순간에 이런 음악을 만들고 누구와 협업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엘리트 코스를 교과서적으로 잘 밟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버추어소입니다. 명인이죠. 만돌린 연주에.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뭐 코리 웡 그런 아티스트와의 뭐 협업이라든지 이 그런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연습실 장면들 같은 것도 찾아보면 성격이 일단 굉장히 모관하지 않은 그리고 합주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는 배려도 서로 합주하면서 자신의 소리만 듣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노래 부르면서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 곡도 한곡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몇 곡은 이제 보컬이 포함된 곡이 있고요. 뒤로 갈수록 연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보너스 트랙은 벨라 플렉의 음악을 골라봤는데요. 이 음악은 여러 명이랑 함께 또 작업을 하는 음악이더라고요. 자키르 후세인 퍼커션의 또 명인 인도의 그리고 에드가 메이어라는 또 베이스 연주자 라케시 차우라시아라고 인도의 전통 플룻이죠. 플룻. 반수리 연주자가 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키르 후세인이랑 약간 친척 관계라고 하던데 물론 벨라 플렉의 벤조 연주. 이 음반은 참고로 그래미 두개 부분 수상한 23년 발표한 이 언급한 이 훌륭한 연주진이 함께한 As We Speak라는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그 연주곡까지 자세한 제목은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곡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시에라 홀의 A Tip

저우 하이와이어 25년 음반에서 고른 네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루츠 음악 보존 비영리 단체의 커미션으로 작곡자로 참여한 물론 자신이 쓴 곡을 연주를 하죠. 그의 앙상블의 사운드가 또이 라이브 실황으로 또 녹음이 된 실황이라서요. 근사한 녹음 공간에서 풍부한 앰비언스를 또 포함한 음원입니다. 그 곡은 또 약간 좀 커미션 받은 작곡자로서 대우받는 거라서 악장이 있는 곡입니다. 악장이. 그래서 3악장 골랐어요. 이 곡의 시작은 평소에도 라이브 레퍼토리로 자주 연주하던 그런 연주 테마였는데 그걸 좀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녹음을 한 연주자로서의 진면목을 또 마음껏 뽐내는 무브먼트 3 만돌린 연주와 벤조 연주의 향연이네요. 오늘 DJ 선곡은 함께 들어보죠.

금요일 2부 순서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오늘은 미국의 블루그라스 장르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이자 만돌린 연주자 시에라 헐의 2025년 앨범 A Tiptoe High Wire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곡 제목은 선곡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안내해드리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입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까지 즐기시고요. 오늘 마무리는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나탈리아 라폴카데이의 깐시오네라, 여가수 25년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댄스 항목은 만점이고 외모 항목은 아주 훌륭함.
1: 박하씨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시험 봤어요?
0: 아 그게 아니고요, 저와 캠는 씨의 2026 상반기 생활기록부가 도착했거든요. 보자 보자, 우리 캠는 씨는 계획은 많이 세웠으나 실행률은 50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한 건 칭찬할 만함, 이렇게 나와 있네요.
1: 하, 그 칭찬 맞는 거죠. 아 근데 어느새 1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니 이거 믿기지가 않은데요. 웃었던 순간도 많고 이것저것 도전했던 순간들도 떠오르는데 더 잘해볼 걸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것 같아요.
0: 아 캠드 씨, Don't worry, 아직 우리에게는 하반기가 남아있다고요.
1: 그럼 상반기 이루지 못한 건 우리 하반기 캠든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2026 상반기 셀프평가 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0: 너무 엄격할 필요 없고요, 나 자신 잘 버텼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2: Hello, I'm DJ Camden, here to give a warm round of applause to your first half of 2026.
3: And I'm DJ Micaiah, here to cheer you on for the second half of 2026.

0: 둘, 셋.
1: We go on and on.
0: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Yes, sir. 오늘 첫 곡은 흰. 오늘도 응원할게였습니다.
1: 아, 저는 맨날 응원하겠습니다, 캠든 씨.
0: 네, 뭘 응원할 거죠?
1: 저는 캠든 씨가 네. 항상 멋있게 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상반기 결산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0: 네.
1: 자, 캠든 씨,
0: 네.
1: 상반기 탑 3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0: 탑 3.
1: 네, 뭐 가장 행복했던 탑 순간 탑 3.
0: 저는요, 네. 일단 이 순간을 빠뜨릴 수 없는 것 같아요.
1: 오.
0: 저희 1월 1일에 저희 또 공식 DJ가 되고 나서
1: 맞습니다.
0: 첫 방송을 했었잖아요.
1: 오.
0: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요.
1: 네.
0: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그 전에 스페셜 DJ를 해서 그런지 잘 수월하게 잘 진행된 것 같아서
1: 맞아 맞아. 네,
0: 되게 만족스러웠던 맞아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1: 사실 네. 그 이 DJ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순간이 많은데 확실히 1월 1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전 그것도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콘서트를 했잖아요.
0: 네.
1: 사실 저희의 첫 콘서트였는데
0: Born to Fine.
1: Yeah, 사실 되게 최근입니다.
0: 그렇죠.
1: 되게 최근이고 이 콘서트를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도 갔다 오고
0: 네, 또 앞으로도 네.
1: 그렇죠. 계속 다른 나라까지 뻗어갈 예정인데
0: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 맞아요. 저희 뭐 DJ이기도 하지만 사실 M%1의 멤버들로서 아주 큰 목표를 이룬 느낌이어서 이것도 탑3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가시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 앨범을 내고 나서 했던 활동들 사실 콘서트랑 같이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뭔가

0: 늦게 끝나도요?
1: 그러네요. 꼭 읽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읽겠습니다.
0: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네.
1: 오케이.
0: 저도 아쉬웠던 게 하나 있다면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1: 네.
0: 미국을 가서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운동을 좀 같이 하고. 아, 물론 런닝도 뛰었거든요.
1: 그쵸.
0: 가서 런닝도 이제 뛰었긴 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1: 덜.
0: 좀덜 뛰었어요.
1: 아,
0: 왜냐면
1: 그래도
0: 콘서트
1: 무대를 많이
0: 예, 네,
1: 했으니까.
0: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공연이 계속 이렇게 다다닥 붙어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제가 또 한땀 하거든요.
1: 그쵸.
0: 땀을 엄청 많이 흘리잖아요.
1: 한땀 하죠.
0: 네,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게인을 하진 않았어요. 제 몸무게를 게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뛰는 거를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습관화 더 시켰으면 어땠을까?
1: 아, 그쵸.
0: 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네요.
1: 오케이.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반기를 한 줄평으로 말해볼 건데요. 뭐, 예를 들면, 2026년 상반기에 나는 땡땡땡이었다. 뭐, 이런 거 한번 가보도록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
0: 저 생각난 게 있습니다.
1: 오케이.
0: 2026년 상반기에 나는 3분의 1이었다.
1: 오, 되게,
0: 예.
1: 오, 약간 책
0: 왜냐면요.
1: 제목
0: 예,
1: 같아요.
0: 왜냐면 이게 반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가 있을 텐데.
1: 네.
0: 제 기준 상반기는 3분의 1밖에 제가 이루고 싶었던 걸못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1: 아.
0: 하반기 때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반기 때
0: 3분의 1.
1: 2배 열심히
0: 그쵸?
1: 도전해야겠네요.
0: 그래야겠죠. 근데 저는 진짜 하반기가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노.
0: 우리 엔디어들은 모르는 것들이지만 지금 저희는 계속 뭘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1: 오케이.
0: 길어야 됩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저는 2026년 상반기에 나는, 즐겼다. 저는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이번 2026년 뭔가 많이 준비를 했지만 그 과정을 좀 즐겼고 이제는 좀더
0: 안 즐기겠다.
1: 계속 즐기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2026년 그냥 계속 즐기겠습니다.
0: 오케이, 나머지 하반기도
1: Yes, sir.
0: 즐기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또 하반기가 다가오잖아요.
1: 맞아요.
0: 개인적으로 또 세운 하반기 목표나 계획
1: 아,
0: 있으신가요?
1: 있습니다.
0: 뭐예요, 뭐예요? 벌써 있어?
1: 저는
0: 네,
1: 있어요.
0: 뭐예요?
1: 저는 사실 제가 작년인가 저희가 그 또승모 씨랑 자작곡을 한번 냈거든요. 근데 이번 하반기에 한번 저 완전 저만 부르는 자작곡을 내거나
0: 아, 그럼 더 좋겠네요.
1: 네,
0: 뭔가
1: 아니면
0: 좀
1: 커버 아니면 자작곡 둘 중에 하나를 꼭 이번 하반기에 내고 싶은데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
1: 저는 네.
0: 기대되는데요?
1: 네, 기대해 주세요. 좀
0: 네, 기대 많이
1: 저번에 나온 거랑
0: 하겠습니다.
1: 다른 느낌이라서.
0: 좋아요.
1: 네.
0: 저는 제가 지금 머리가 어쨌든 탈색모잖아요.
1: 맞아요.
0: 한번 여러 가지 색깔 한번 해보고 싶네요.
1: 한 번에요.
0: 네, 이번 연도까지.
1: 그러면 뭐 오른쪽 뭐 오렌지, 왼쪽 빨간색,
0: 아, 한 번에 말고, 한
1: 뒤쪽.
0: 번에 말고. 아이, 그건 절대 안 어울릴 것 같고, 저랑. 어쨌든, 이왕 탈색한 김에, 사실 요즘 되게 고민이 많은데, 어떤 머리 색깔 할지 모르겠고, 이번 연도를 좀 마지막으로 탈색을 해보고 싶네요.
1: 아하.
0: 뭔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1: 근데 한번 탈색하고 좀 쉬는 것도 전 좋다 생각해요. 머리카락에게 좀 에너지를 다시 부려주고.
0: 그렇죠.
1: 그럼 색깔 추천을 한국인들에게 받아보는 걸로. 한국인들, 우리 캠디가 무슨 머리 색깔을 할지 추천해주세요.
0: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한국인들과 저희가 또 행복한 상반기를 보낸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저희는 항상 우리 한국인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럼 노래 듣고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Ampersand 1, God.

0: 오늘의 한국어, 오늘 배워볼 표현은 칭찬하다입니다.
1: 칭찬하다 means to praise or speak highly of someone's good qualities or admirable actions. It'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praise.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할게요.
1: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 마이 갓.
0: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요.
0: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아, 잘 못 지냈습니다.
0: 아, 왜?
2: 네, 두 분이 좀 그리워서.
1: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아,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2: 아니, 아까 뵀을 때 네. 제가 잘 지냈습니다 했더니 네. 저희는 너무 그리웠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제가 되게 민망하고 죄송해서 한번 따라해봤어요.
1: 아우, 너무 좋네요.
0: 네, 저희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칭찬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6월도 절반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나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네, 어떤 칭찬. 일로 칭찬을 한번 해볼까요?
1: 대화리.
2: 아, 저 먼저.
1: 네.
2: 저 칭찬해주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1: 오.
2: 네. 제가 집에서 취미로 이런저런 작곡 아니면 뭐 라이브 퍼포먼스 이런 거 연습해봤거든요.
1: 네네네. 네.
2: 근데 혼자 취미였지 남 앞에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카페 사장님이 네. 한번 해보라고 네. 해서 한 10명인가 20명 앞에서
1: 네.
2: 저한테 주목하진 않았고 다들 각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1: 네.
2: 거기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2: 너무 스스로한테 네,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1: 우와,
0: 그러면... 하긴 되게 맞아요. 뭐라 해야 될까요? 대활리 되게 인트로버시잖아요. 내향적.
1: 내향.
2: 네.
0: 근데 용기를 내신
2: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 취미를 계속해 나갈 원동력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었고.
1: 오.
2: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디제잉 하신 거예요?
2: 아니요. 그냥 라이브를 했어요.
0: 오. 라이브면 네. 노래를
2: 그러니까 음악을 튼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1: 뭐
2: 드럼 머신 같은 거 실시간으로 프로그래밍하면서
0: 예를 들어서 한번 입으로 이렇게 내주시나요? 그냥 장난입니다.
2: 아, 그 리듬을 내 입으로 아 제가 또 네. 그런 거 내향적이어서 잘 못해요.
1: 약간 EDM 하신 거죠?
2: 네, 맞아요.
0: 아, 너무 궁금하다.
1: 보고 싶은데
0: 저희 대화리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저희가 평소에 보는 약간 수줍어 하는 대관리보다 뭔가 좀 더
1: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 막 음악 이렇게 만들면서 마이크로 DJ 대관리 쭉쭉쭉
0: 오케이 대관리
1: 커피 잘 마시고 있나요? 예예 뭐뭐뭐 예
0: 거기 뭐 원하는 뮤직 스타일 있어요?
2: 그 아마 그 두 분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뭔가를 보여주는데
1: 네.
2: 관객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1: 아, 뭔지 알아요.
2: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제가
1: 네.
2: 하는 거에 몰두하면서
1: 네. 네.
2: 거의 연구소 연구하듯이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1: 그러면서 약간 테이블에 여기 스크래치 있네. 뭐가 잘 보이는.
2: 쉽지 않더라고요.
1: 근데 진짜 너무 칭찬할 일이네요.
2: 네.
1: 진짜 축하드립니다.
2: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칭찬할 만한 거.
1: 저도 제 자신에게 칭찬 한번
0: 먼저
1: 해보겠습니다.
0: 하세요. 네.
1: 마카야 2026년
0: 네 뭐죠?
1: 멋있어졌다.
0: 오케이.
2: 네, 멋있어졌어요. 네,
1: 좀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약간 어른도 이제 어른이 된 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0: 네.
1: 제가 이제 한 1년이 지났는데 1년 아니구나. 1년 넘게 지났죠 이제. 그래서 뭔가 좀 더 어른 스타일로 멋있어진 것 같아요.
0: 네.
1: 철이 들었습니다.
0: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활동 당시 콘서트랑 같이 준비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또 학교도 같이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제 자신 칭찬해주고 싶네요.
1: 네, 저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0: 잘 버텼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잘 버텨가지고 고생했다.
1: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진짜 그때 뭐지 막 저희가 새벽 막 4-5시까지 막 연습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한 2시간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캠든 형은 난 학교 갔다 올게.
2: 어떡해.
1: 이런 게 기억이 나네요.
2: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생했어요.
0: 그래도 잘 버텨서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 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1: 저 마카야가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0: 네.
1: 우리 항공인 여러분들 막디에게 칭찬 많이 보내주시고요.
0: Alright.
1: 그럼 대화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로 넘어가볼까요?
0: 좋습니다. 본격적인 코너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1: 네. 네.
0: 취향의 발견 시작할게요.
1: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0: 네, 오늘도 대환님이 항공이들을 위해서 추천곡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 들어볼까요?
2: 오늘은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그런 걸 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0: 네.
2: 특별한 한 사람만 있어도 좋지만 특별한 두 사람이 있으면 특별한 시너지가 나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음악계에서 한 그룹으로 데뷔했다고 해서 계속 그들과만 음악하는 게 전혀 아니죠.
1: 맞아요. 맞아요.
2: 계속해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 콜라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두 분하고도 콜라보 관련해서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네. 준비해봤습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콜라보레이션으로 사실 진짜 인생곡들이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0: 진짜.
1: 네. 그래서 항상 약간 상상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랑 이 사람이랑 콜라보레이션 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0: 네, 제가 맞아요. 또 기억에 남는 곡들이 있는데
1: 네.
0: 이 데스파시토.
1: 오.
0: 저스틴 비버가 피처링을 또 원래 있던 있다가 저스틴 비버 이렇게 추가되면서 되게 또 다른 매력의 곡이 나타나가지고
1: 진짜 레전드죠.
0: 전 그때 되게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렇게 꼭 들어보고 싶은 아니면 성사되었으면 하는 상상 속 콜라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0: 오.
1: 근데 캠든 씨.
0: 네.
1: 사실 캠든 씨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1: 되게 많이 듣고.
0: 네.
1: 그러면 약간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아티스트 분들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0: 아, 제가요?
1: 네.
0: 있죠.
1: 누구 있나요?
0: 저 스눕닥.
1: 오. 아, 캠든 씨랑요?
0: 네. 아,
1: 오. 되게 신박하다.
0: 저는 진짜 그만큼 매력적인 목소리는 제 스타일이에요. 네. 일단 저는 그 저스틴 비버 피치즈 알죠?
1: 아, 알죠.
0: 그 노래 또 스눕닥 피처링 혹시 들어보셨어요?
1: 맞아요. 되게 슬릭하게 되게
0: 네. 네.
1: 이거
0: 약간 진짜
1: 가모모토 붐.
0: 그래서 뭐
1: 뭐는
0: 말아. 네.
2: 네. 맞아. 비슷하다.
1: 이 느낌이야.
0: 예. 약간 이런 근데 그 담백함이 저는 굉장히 꽂혀 가지고 근데 그거는 또 제가 무조건 할 수 없고 사실 스눕닥만 할 수 있는
1: 맞아요.
0: 그런 바이브라고 생각하거든요.
1: 릴렉스함이 있어요.
0: 네. 그래서 제가 또 되게 릴렉스한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노래 만들면서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스눕닥 같이 함께 한다면 진짜 되게 놀라울 것 같네요.
1: 여기서 D.O.W.G.한테
0: 네.
1: 한번 메시지 한번 보내줘.
0: Yo, Snoop Dogg. I love you.
1: Yeah, this is Camden Nah, and he wants to collab with D.O.W.G. Snoop.

0: 더 있는데요.
1: 오케이.
0: 테이트 맥그레이.
1: 아, 테이트 맥그레이.
0: 테이트 맥그레이.
1: 아,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0: 너무 좋아합니다,
1: 인물이죠.
0: 제가.
1: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0: 네,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2: 춤도 진짜 잘 추더라고요.
1: 와, 아, 맞아요.
0: 네. 아니, 그 무슨 노래지? Two Hands?
1: 아, 뮤직비디오.
0: 네.
1: 아.
0: Two Hands의 뮤직비디오 보시면요. 와, 진짜 마지막에 댄스 브레이크에서 진짜 멋지게 댄서분들이랑 막 춤추시는데, 그 뭐랄까, 탄력?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힘이.
0: 너무, 네, 힘이 진짜.
1: 멋있습니다.
0: 확실히. 와, 진짜 저는.
1: 여기서 그러면 테이 맥그레이한테 메시지 한번.
0: What's the Tate McRae? 일단 테이 맥그레이 나보다 두 살 동생이라고 들었는데요.
1: 오.
0: 그지만 우리 선배님 제가 노래 너무 잘 듣고 있고요. 아 내가 왜 한국말 하고 있지? I love your music.
1: Yep.
0: I wish I could, you know, collaborate with you if we can.
1: Yeah.
0: Oh, love you, Tate McRae.
1: 그럼 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저는 네. 아, 두 아티스트 분들이 콜라보 했으면 하는 거는
0: 아, 아,
1: 제 생각에 제가 또 빅스비라는 아티스트를
0: 아,
1: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아, 나올 줄 알았어.
1: 네, 되게 감성적이신데 사실 캐시라는 아티스트 와. 분도 되게 비슷한 결의 음악인데 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나면 아, 얼마나 명곡이 나올지.
0: 근데 곡이 벌써 네. 상상된다.
1: 그렇죠. 약간 음악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데 조금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빅스비 곡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1: 네.
0: 저도 사실 마카한테 추천받아 듣는 건데 빅스비가 이제 노래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전 찾아보고 있어요. 그만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진짜 목소리가 너무너무 네. 좋아요.
0: 그 빅스비 아닙니다.
1: 맞아요.
0: 그
1: 빅스비?
0: 빅스비 그거 아니고요. 진짜 가수 빅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네. 저도 처음에 약간 좀 당황하긴 했어요. 이름이 빅스비여가지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만나볼게요.
1: 오케이.
3: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에스파와 베키지의 레모네이드입니다. 네, 에스파가 신곡 레모네이드를 발표하고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베키지와 한 버전도 같이 발매가 됐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 요즘 K-POP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콜라보 음악을 발표한다는 건데요.
1: 네.
3: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도 그들의 어떤 인지도와 실력을 원하지만 그들 역시 K-POP 아티스트들의 팬덤과 영향력을 원한다는 겁니다.
1: 오~
3: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팝 비즈니스에서 콜라보가 이루어진다는 건 서로 네. 윈윈하는 측면이 분명히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1: 네.
3: 이게 많아지고 있다는 건 그게 잘 맞아 떨어지고 그쵸. 있다고 봐야 돼요.
0: 케이팝도 많이 커지고 진짜.
3: 그렇죠. 그래서 케이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예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와 근데 약간 저희가 보통 저희 곡을 받으면 데모 버전을 받잖아요. 근데 방금 이걸 들었을 때 약간 데모 듣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 백기지가 왜냐면 저희 항상 맞아, 데모 맞아. 들으면서 뭔가 그 소름 돋고 그렇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 레모네이드 예, 뭔가 이 영어가 이렇게 쫙쫙 나오니까 네 갑자기 데모가 생각났네요. 그냥.
1: 근데 진짜 목소리 톤이 되게 약간 강렬하면서도 뭐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진 않아요.
0: 네, 쫀득해요.
1: 되게 네. 이 곡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곡이 되게
0: 백기지도,
1: 네. 에너제틱한 곡이라서
0: 백기지 엄청 좋아요. 저도
1: 진짜
0: 참 샤워 맞죠?
3: 네 맞아요.
0: 맞죠?
3: 네 그 노래 맞아요.
0: 저 어제 샤워하면서 들었어요. 진짜 저 진짜 근데 샤워하면서 샤워 무한 재생으로 하면서
3: 아, 네.
0: 저 보통 진짜 제 샤워.
1: 네,
0: 근데 진짜 저 샤워할 때 듣는 노래예요. 아, 근데 진짜 그만큼 신나는 곡이 없어요.
1: 그럼 레모네이드는 그 레모네이드 마실 때 들으시면
3: 돼요. 나 얘기할 거.
0: 이해할 줄 알았어.
1: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0: 네, 네, 네.
1: 아, 안 할 수 없다.
3: 아, 그러니까요.
0: 거절당할 줄 알았죠 솔직히.
1: 네. 오케이.
0: 네. 아 혹시 그러면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네.
0: 마카 씨는 아까 이렇게 두 아티스트가 콜라보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1: 아 맞아요.
0: 마카 씨가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 있어요?
1: 아 저는
0: 네,
1: 예전부터
0: 네.
1: 아, The Kid LAROI.
0: 아, 진짜 호주 같은 호주
1: 맞아요.
0: 사람이죠.
1: 같은 호주 출신이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성장하는 걸 사실 봤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다 아는 아티스트였거든요. 유명해지기 전에
0: 네.
1: 친구들끼리 다 아, 요즘 호주에서 이 친구가 노래를 좀 잘 만든다, 랩을 네. 좀 잘한다 해서 호주 애들끼리 알던 사람이었어요.
0: 네.
1: 근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Juice WRLD이랑 콜라보도 하고
0: 와.
1: 할리우드로 진출하니까 너무 저는 멋있는 거예요.
0: 같이 봐왔구나.
1: 맞아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들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서 약간 뭔가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0: 아, 성장하고 싶다. 네.

0: 그렇게 나도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1: 되게 큰
0: 동기부여를,
1: 모토
0: 맞아요, 맞아요.
1: 받았네요.
0: 동기부여를 받았고, 그리고 또 그냥 음악이 너무 잘 만들어서,
1: 그렇긴 해요.
0: 저도 거기에 피처링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야,
0: 네, 랩 피처링 한번 해보고
1: 저한테 그
0: 싶어서.
1: Without You 너무 좋아해요.
0: Without 아, 너무 좋아, 진짜. 진짜 앨범 너무 좋고요. 한번 나중에 콜라보레이션 꼭 해보고 싶습니다.
1: 좋죠.
0: 자, 그러면, 저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거 말했으니까, 이제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지금 전주가 나가고 있는데, 김범수와 박정현의 사람,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거는 한국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두 사람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 번씩 상상해 보게
2: 아,
1: 되잖아요.
2: 진짜
1: 네. 그런데 남녀 꼽히는 두 사람이 한 곡에서 만난 약간 꿈의 라인업이 실현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와봤는데, 물론 이게 완전히 유일한 건 아니고, 예전에 두 분이 그 나가수에서 같이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부른 적도 있었고,
0: 네.
1: 또뭐 하얀 겨울 뭐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난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성사된 계기가 그황 프로젝트라고,
0: 네.
1: 이렇게 작곡가 황성재 씨라든가 이렇게 황씨성을 가진 음악 제작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인데, 그 일환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 웬만하면 두 사람이 모이기 힘든데, 실력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는 작곡가 동료들이 같이 해보자고 해서 아마 성사가 되지 않았나
0: 이야,
1: 싶습니다.
0: 많은 진짜 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 곡이 나온 거네요.
1: 그렇죠.
0: 저희 너무 감사해야겠네요, 이황 프로젝트에.
1: 그러니까요. 두 사람의 콜라보
0: 이야,
1: 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그황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되게 자기도 되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면 내가 만든 곡을 이두 분이 부른다면 얼마나 뿌듯해요. 약간 너무 상상이
1: 그렇죠.
0: 되고, 그래서 근데 노래가 너무 좋네요.
2: 이게 요즘 또 남녀 콜라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또 추천할 만한 남녀 듀오 콜라보 노래가 있을까요? 제가
0: 맞아,
2: 있습니다.
0: 맞아.
2: 제가 있습니다.
0: 잠깐만요. 지금 케넨 씨가 말하고 싶어서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2: 네, 제가 있는데요. 바로 제인이랑 씨야
0: 오!
2: 같이 Dust Till Dawn 이란 노래
0: Dust
2: 혹시
0: till
2: 아세요?
0: dawn. We're from dust till dawn.
2: 어어어
0: 알죠, 알죠.
2: 아,
0: Baby, I'm
2: 저
0: right
2: 모르겠어요.
0: here.
2: 맞아요.
0: 아, 이거 알죠, 알죠.
2: 왜냐면 그 제인은 음역대 굉장히 높은 거 알죠?
0: 오.
2: 거의 여자 키까지 다를 정도로 되게 높은 키를 갖고 있고, 시아는 또 음역대도 높지만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가 또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다
0: 맞아요.
2: 보니까 제인이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시아의 범위를 더 높이 간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0: 콜라보레이션이
2: 어때요? 저 방금 약간 음악 평론가 같지 않았나요?
1: 아, 자질이
2: 네,
1: 있으세요.
2: 맞죠, 맞죠.
0: 자질이
2: 약간
0: 있으세요.
2: 제가
1: 저
2: 약간
1: 높여도 될것 같아요.
2: 약간 제가 그걸 노리고 방금 생각을
0: 좀
2: 해봤는데요.
0: 많이 약간 생각을 하고 말해주는구나.
2: 네, 맞아요. 이 제인의 이제
0: 그럼 혹시 대활리도 추천할
2: 네.
0: 만한 듀오 콜라보 노래 더 있을까요?
1: 남녀 콜라보 중에서
0: 네.
1: 남녀 콜라보가 사실 예전에 훨씬 많았죠.
2: 그쵸?
0: 맞아요.
1: 네. 예전에는 솔로 시대였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룹도 많았지만 주로 최정상에 오르는 가수들이 솔로가 많았기 때문에 그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예를 들어보면 뭐 제일 유명한 남녀 듀오에서는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에 불러 같은
0: 오.
1: 곡도 있고요.
0: 근데 진짜 확실히 그 옛날에는 솔로 아티스트가 좀더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은 또 이게 한국에는 그룹이 되게 많잖아요. 뭐
1: 그렇죠.
0: 밴드 아니면 뭐 아이돌 그룹 뭐 이런 게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듀오 콜라보를 찾기가 좀 조금씩 어려운 것 같아요.
2: 요즘 사실 듀오보다 더 많이 이렇게
0: 맞아요.
2: 한 번에
0: 대규모로 약간
2: 맞아 맞아
0: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한네명 아티스트
0: 이렇게 남녀 듀오 콜라보가 살짝 덜 있는 것 같긴 해서, 좀더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2: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건그썸
0: 썸
2: 정기고와
1: 아 정기고
2: 소유
1: 소유
2: 내
1: 아 정말 그
2: 거인데
1: 당시에 난리 났었죠
2: 네, 그쵸
0: 이게 추억 여행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나 때는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1990년대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은 이 노래 나오면 다 압니다. 015B의 이젠 안녕이라는 곡이고요. 이렇게 헤어질 때 다 같이 부르는 아주 유명한 곡이었는데 이색적인 콜라보라는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일오비의 노래인데 여기에 공일오비 멤버가 아닌 뭐 윤종신 씨라던가 신해철 씨라던가 그 당시 유명한 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해서 한 소절씩 나눠서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구 같은 건 다 같이 합창하고요.
0: 우와.
1: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단체곡이라는 게 꽤 종종 시도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0: 네.
1: 1990년대 가장 유명한 단체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촉 돋더라고요.
0: 이 곡 분위기가 되게 뭔가 울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1: 피아노 하나만 나오고
2: 이제는요.
0: 아이고 제목이 너무 슬프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이젠 안 그냥 안녕이면 그냥 안녕인데 이젠 안녕. 어떡해.
1: 그리고 공일오비가 자기들이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대요.
0: 아...
1: 네, 그래서 약간 마무리 같은 느낌으로 만든 곡이라고는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높은 인기를 얻었죠.
0: 아, 너무 좋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완곡으로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1: 아무래도 오늘 뭐 그 해외 팝스타와의 콜라보 같은 거 얘기 많이 했으니까
0: 네.
1: 에스파와 베키지의 레모네이드 들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레모네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0: 갑시다.
1: 여러분은 지금 레모네이처럼 상큼한 DJ 마카야와
2: 레모네이처럼 달콤한 DJ 나캠든 and
3: 테크노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2: 바로 한국어
1: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2: 네, 오늘 취향의 발견 주제는 collaboration.

0: 신 음악인데요. 계속해서 대환님의 플레이리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픈.
0: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2: 듣고 계신 곡은 스티비 원더와 폴 맥카트니의 에보니 앤 아이보리라는 곡입니다. 네, 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만한 그런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노래도 꿈의 라인업이 실현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네, 소울과 R&B의 거장 중에 거장이죠. 스티비 원더 그리고 락과 팝 계열에서 최고의 정상에 서 있는 폴 맥카트니가 만났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인데 두 사람이 발표한 이 노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에보니 앤 아이보리는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 안에서 검은 건반만 있으면 그리고 흰 건반만 있으면 더 훌륭한 하모니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하모니를 낼 수 있다는 게 노래의 가사이고 흑인 음악의 거장과 백인 음악의 거장이 만나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화려한 라인업도 좀 이목을 끌지만 그쵸.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멋진 콜라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3: 의미가 진짜 깊네요.
0: 이렇게 정상들끼리 만나면 녹음 현장이 어떨까요?
2: 궁금해요.
3: 전 네, 진짜 놀이터 같은 것 같아.
0: 그러니까요. 한번 그냥 구석이라도 이렇게 박혀 있어도 되니까.
3: 진짜
0: 한번 그냥 저는 한번 좀 보고 싶네요.
3: 저 벌레가 돼서라도 잠깐 보고 싶으니까.
0: 저 물 떠주는 사람할 테니까요.
3: Candon, bring some water, please. Alright. 아 근데 진짜 약간 정상들이 만나면 뭔가 쭉쭉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아이디어가 그냥 계속 나오고 근데 뭔가 마지막에는 되게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좀 고뇌 현장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0: 그리고 녹음 현장 끝나고 밥을 같이 먹겠죠?
3: 그리고
0: 엄청 김치찌개 이렇게
3: 스티비 원더랑 폴 맥카트니가 네. 김치찌개를
0: 네 김치찌개 이렇게 먹으면서 너 오늘 좀 완전 뭐 컨디션 좋던데?
3: 그래서 Hey, you got more 라면 사리, bro? 재밌네요.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2: 네, We Are The World 듣고 계시고요. 네, 정확한 그 아티스트 이름이라기보단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USA for Africa였습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 대기근 때문에 정말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섰던 기획입니다. 역대 최다 규모로 화려했던 콜라보가 아닐까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물론 기네스 기록을 찾아보면 한 번에 가창한 그러니까 가창자 수만으로 따지면 기네스에 오른 뭐 30만 명도 있어요.
3: 와
2: 이거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 30만 명
2: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3: 30만
2: 그런 거 숫자로만 따지지 않고 그냥 화려한 네, 영향력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게 가장 역대 최다 규모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심에 마이클 잭슨이 있었고 그리고 퀸시 존스가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1980년대를 정말 휘저었던 네. 최고의 슈퍼스타들이었는데 네, 이렇게 멋진 의미까지 만들어냈던 이게 뭐 장르를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스타들이 들어갔었죠. 뭐 밥 딜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라이오넬 리치, 뭐 브루스 스프링스틴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다 있었습니다.
3: 진짜 말이 안 되는 진짜 지금의 아티스트로 생각하면 네. 진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2: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어요.
0: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3: 얼마나 벅차오를까요? 네.
2: 그렇죠.
0: 그러면 이게 되게 많은 규모라고 봤었잖아요.
2: 네.
0: 몇 명에서
2: 45명이었던 것 같아요.
0: 45명.
2: 네.
3: 이야, 45명이면 진짜 우리 그룹보다 많네.
0: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3: 근데 진짜 보통 노래가 7분 8초거든요.
2: 네.
3: 7분 8초면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 이 곡은 진짜 안 끊는.
2: 끝까지 듣게 되네.
3: 7분 8초 모두 하나하나 다 너무 의미가 있고 또 너무 좋은 아티스트 분들이 만드셔가지고. 와, 이건 진짜 레전드네요.
2: 그렇죠.
3: 와, 일단
2: 이 레전드를 잭슨. 뛰어넘을 만한 어떤 올스타 프로젝트 이런 거는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네.
3: 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주제 collaboration playlist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게요. Ask yourself this.

0: 최근 곡 중에서도 한번 골라보고 싶어서 마돈나와 사브리나 카펜터의 Bring Your Love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선후배 콜라보라고 해야겠죠. 레전드와 그리고 지금 최고의 슈퍼스타가 만나서 네, 콜라보하는 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서로의 어떤 니즈가 맞아야 이런 것도 성사가 되는 건데
1: 맞아요.
0: 사브리나 카펜터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마돈나는 나야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와. 퍼포먼스도 그렇고
0: 그렇죠. 마돈나 입장에서는 나 이만큼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또 사브리나 카펜터의 팬들 그러니까 젊은 관객들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브리나 카펜터의 그 코첼라 공연 정말 화제였는데 네. 거기에 마돈나가 나와서 또 같이 공연하게 됐습니다.
1: 저도 그 공연을 봤었는데요. 온라인으로 봤었는데 마돈나가 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확실히 무대를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0: 아, 그럼요. 네. 정말 80년대 최고의 슈퍼스타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1: 너무 그 두 분의 콜라보레이션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1: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아요.
2: 노래가 과거의 느낌도 나고 현재가 느낌도 나는 되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요.
0: 그 마돈나의 보그라는 곡을 떠올리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1: 오~
0: 그 비슷한 악기를 쓰기도 했고
1: 네.
0: 마돈나가 이제 7월 초에 새 앨범이 나오는데 그 컨셉을 보니까 다시 클럽 댄스 플로우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마돈나는 여전히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도회장으로 가는구나.
1: 그러게요.
0: 오 멋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1: 또 요즘 유행이 또 약간 클럽 댄스 뮤직이 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마돈나의 앨범이 나오면 되게 많은 인기를 끌 것 같네요.
0: 네. 오. 마돈나도 그 트렌드 덕분에 또 덕도 보겠죠.
1: 와. 기대가 되는 앨범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Bring Your Love까지 맛보기로 들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완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0: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에보니 앤 아이보리 듣고 싶습니다.
2: 네,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장동 청사소로 돌아올게요.

0: 항공기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동 청산소. 장항동 정산소 is the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1: Please tell us how your day went. You can submit your story to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오늘의 심판은 바로 저 캠든이고요.
2: 캠든.
0: 사실 이 장항동 정산소를 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
2: 오랜만이네요, 진짜.
0: 네, 두 분은 오늘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2: 오케이.
0: 오늘은 누가 선곡 요정이 될지 매우 궁금한데요. 얼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Okay. ID Strawberry with Chocolate 06 님께서 I went to the beach with my family.
4: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다녀왔어 라고 하셨는데요.
2: 오 바닷가 너무 바닷가. 좋죠.
4: 그렇죠.
2: 이제 또 날씨가 또 풀리면서 이제 또 따뜻해지고 바닷가 가는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혹시 최근 가족이랑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대월리 님?
4: 저는 최소 2주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합니다.
2: 와, 너무 좋다.
4: 네. 근데 제가 사고 싶어도
2: 네.
4: 굳이 그 어머니가 사시겠다고.
2: 아, 진짜요? 네,
4: 항상 나랑 만날 때 항상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네, 정해놓으세요.
1: 그러면 선결제 하는 데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만 그런 데 있잖아요.
2: 내가 내 땡버에서 예약해놓고 미리 결제하고
1: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진짜 어머님의 눈에는 아직 아기이신 거죠. 네, 대화님께서도 뭐 나는 이제 어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머님의 눈에는 아직 우리 아기 우리 아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대화님, 너무 좋다.
1: 근데 진짜 대화님은 아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4: 아니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2: 네. 근데 되게 큐트하세요.
1: 아 근데 진짜로
2: 뭐 말인지 알아.
1: 근데 진짜 그 약간 수줍고 그 큐트함이
2: 뭐 순수함도 있어.
1: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걸 보고 오케이 오늘 내가 밥을 사겠다.
2: 아 그걸 보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1: 네, 오늘도 순수함 100점.
2: 최근에는 뭐 드셨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4: 주로 먹는 것들이 있어요.
2: 뭐예요?
4: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전복이 들어간 그 미역국이 있습니다.
2: 오~
4: 네, 요새 파는 데 되게 많은데
2: 네.
4: 그 미역국 국물이 달라요.
2: 아, 너무, 다르죠.
4: 네, 너무 맛있거든요.
2: 네.
4: 그런 거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되게
2: 네,
4: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2: 오리지널
4: 그거 먹을 때도 있고
2: 네.
4: 주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 확실히 한식이네요.
4: 그렇죠.
1: 주식당을 이번 이 방송 끝나고 알아내야 되겠어요.
4: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근데 전복 미역국이 지금 되게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4: 진짜 맛있어요.
1: 저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 없어요. 전복 미역국을.
2: 전복 미역국
1: 먹어봤어요?
2: 저 사실 안 먹어보겠는데
1: 뭐야?
2: 뭐야? 너무 먹고 싶어. 너무
1: 오케이,
2: 먹어보고
1: 좋아요.
2: 싶어.
1: 저희 오케이. 일단 이렇게 사연을 한번 재밌게 토크토크 해봤는데요.
2: 네.
1: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노래 선곡입니다.
2: 아 노래 선곡.
1: 자 오늘 다들 좀 준비가 되셨나요? 어떻게?
2: 아 저는 지금 준비가 됐는데 I went to the beach with my family잖아요.
1: 네네네네.
2: 여기서 혹시 그 캠리 씨가 여기서 키워드로 생각하시는 게 혹시 네. 해변간지 아니면 가족인지? 네.
1: 전 전복이요.
2: 전복.
1: 야, 이거 어렵다.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2: 오케이. 여기서
1: 아, 네. 여기서.
2: 그럼 바다?
1: 저 가족이요.
2: 가족.
1: 네.
2: 오케이. 그러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1: 오케이.
2: 제가 하나당 그 옵션이 있었어요.
1: 야, 네,
2: 바다 옵션이 있었고 가족 옵션이
1: 철저하시네.
2: 있었는데 제가 또 오늘만큼은 제이 아닙니까?
1: 좋아요.
2: 오케이 그러면 가족
1: 네.
2: 아 우리 가족끼리 비치를 갔어요.
1: 네네네.
2: 5, 6, 7, 8 We are family. Hey, hey, hey. I got 반응이 없네.
1: 아 노래 듣고 있는 거예요.
2: I got all my sisters and me.
1: 우리
2: 그 제목을 모르겠네.
4: 이제 We are family.
2: We are family 네, 맞죠?
1: 맞아요. 대현이가 맞추는 걸로 뺏어간 거잖아요. 아닌가?
2: 이 곡입니다. Sisters의 We are family.
1: 오케이.
2: 네. 끝이에요.
1: 혹시 바다도 한 번 들어보셨어요?
2: 아 바다. 바다. 바다 가면 또 그 Ocean Sea 맞잖아요.
1: 네이죠.
2: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약간 스폰지밥 네. 생각하면서.
1: 제목이 뭐죠?
2: 네. Under the sea.
4: Under the sea입니다.
2: 저 되게 누굴적이에요.
1: 가수.
2: 아 가수는 그 방금 제가 불렀으니까 마카야로 가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일단은 네 킵하고요.
2: 네.
1: 네 우리 대활리카 한번 들어보고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저는 바닷가는 아니고 얼마 전에 그 한국 문화 테마파크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2: 오,
4: 안동에
2: 네.
4: 그 거기에서 이렇게 페스티벌이 열리더라고요.
2: 네. 네.
4: 약간 여행 가는 기분으로
2: 네.
4: 계속 이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잘 어울렸어요. 전 듀스의 여름 안에서.
2: 너무 좋은데?
1: 아
4: 해변가의 어떤 햇빛 같은 것도
2: 맞아요. 맞아. 사실 저희가 한번 커버했어요.
4: 그치? 아, 네.
2: 네. 네. 저희가 커버했었던 곡이라서 오, 되게
5: 듀스 여름 안에서요?
4: 네.
2: 아. 오랜만이어서.
5: 네, 오랜만이어서.
2: 잘못 눌렀네.
5: 아, 근데 저는 일단 이 노래 되게 좋아하고요. 일단 이 사연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2: 아, 진짜 잘 어울려요. 왜냐면 그 곡이 되게 행복한 곡이에요.
4: 그렇죠.
2: 맞아요. 아, 행복하고 진짜 가족이랑 해변가 가서 즐길 때 스피커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5: 그리고 여름 안에서는 사실 그 키워드 가족과 바다 둘 다 생각나게 하다 보니까
2: 맞아요.
5: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선곡 이상 있게 왔습니다.
2: 오늘 인정합니다.
5: 오늘 그럼 선곡 여정.
2: 오늘 제가 두 곡 말하고 졌는데 오늘 선곡 여정 누군가요?
5: 오늘 선곡 여정 바로 대환리.
2: 예! 아, 좋다. 근데 여름 안에서 좋다. 이거는 어쩔 그렇죠. 수 없다. 네.
5: 자, 오늘도 우리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소감 또 빠질 수 없겠죠.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
4: 아니, 이게 재밌는 게 그 찐디랑 할 때랑 네. 그 뭔가 텐션과 그 약간의 그 소통의 호흡이 달라요.
5: 혹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궁금해요.
4: 찐디는 뭔가 이렇게 되게 진지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깊다.
5: 네.
4: 근데 두 사람은 진짜 유쾌해요.
5: 유쾌해요. 네,
4: 같이 이렇게 막 웃고 네. 재밌게 즐기다 가는 느낌이에요.
5: 네.
4: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2: 너무 좋아요. 저희는 네. 좀 영하잖아요.
5: 맞아요.
2: 네, 아, 물론 진짜. 잠깐.
5: 이거 꼭 올려주세요.
2: 잠깐만.
5: 제가 꼭 볼 수 있게끔.
2: 아빠 아니야.
5: 뭐 꼭 태그도 한 번만.
2: 찐디도 너무 영하신데 저희는 조금 더 영하니까 에너지 넘치는 텐션. 자, 그러면 마지막
5: 꼭 곡으로 태그해주세요. 네.
2: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5: 안녕.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0: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오각형 12개와 육각형 20개, 공기역학과 기하학, 재료공학 등등이 만들어낸 완벽한 구,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축구공입니다. 그렇게 과학이 만든 공 하나에 오늘부터 30여일간 전 세계가 웃고 울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공 하나로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2026 북중미 월드컵 승패보다 함께 즐기는 기쁨이 더 큰 축제가 되길 바라봅니다.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hakira, Burna Boy, Die Die.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6월 12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축구 응원하다가 대한민국 뒤에 나오는 박수도 힙한 감성으로 짝짝짝짝짝 아니라 엇박으로 하짝하짝 치실 것 같은 선생님입니다. 크리스틴 쌤.
1: Oh, good evening, everyone.
0: Oh, yes. 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1: 왠지.
0: 아, 여러분들, 그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틴 쌤이요.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요.
1: You're right.
0: 왠지 클래시컬 뮤직 이런 것만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Oh my goodness. I'm actually a big fan of hip-hop and also house music. Like dance club music.
0: 어. 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랩 다음번에 어떻게 랩 준비되세요?
1: Should we?
0: 한자 한자 이런 느낌. 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As higher food prices continue to take a bigger bite out of household budgets, dining out expenses are seeing a particularly steep jump.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 family of four spent an average of 730,000 won a month on eating out, mark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 from a year earlier.
0: 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외식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4인 가족의 외식비는 월 평균 7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The 2026 FIFA World Cup is finally underway, and the predictions are already rolling in.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team's 10,000-run supercomputer simulation, defending champion Argentina enters the tournament as the favorite to win it all.
0: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린 가운데 우승 후보를 전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

0: A new study has found that even without eating, simply imagining food can be enough to trigger appetite. The findings suggest that an empty stomach makes it harder to keep food cravings in check as thoughts of food become far more vivid and compelling.
1: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식욕이 자극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음식의 맛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왠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As higher food prices continue to take a bigger bite out of household budgets, dining out expenses are seeing a particularly steep jump.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 family of four spent an average of 730,000 won a month on eating out, mark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 from a year earlier.
1: 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외식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4인 가족의 외식비는 월 평균 7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즘 사실 외식 한번 하기 점점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좀 가격이 부담스럽거든요.
2: Yeah. Well, I mean, if it's two, but then there's like four,
1: right.
2: You've got children, it becomes, or one, I mean, it's a lot.
1: It's
2: a lot of money. So the average family of four spends about 1.4 million won per month on food. And almost half, 730,000 won, is used to dine out.
1: 그러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거네요.
2: Yes.
1: 그래서 월 평균으로 식비가 한 141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 되는 금액, 한 73만 원으로 월 평균 외식비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2: Yes.
1: 그리고 이게 식비 상승을 좀 이끈 주요 요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Yeah, so of course we have a weaker won. We've got higher labor costs. And, you know, just like cost all around is just more expensive. It's rising 10.6% year on year. And so these things are, you know, all factors in the expensive food prices.
1: Right. 이 환율도 오르고 당연히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이 전년 동기 대비 10%가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2: Yeah.
1: Right. 자, 메뉴판을 볼 때 이제는 좀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As higher food prices continue to take a bigger bite out of household budgets, dining out expenses are seeing a particularly steep jump.
1: 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외식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이제 나와 있어요. As higher food prices continue to take a bigger bite.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비싼 음식 가격이 계속해서 take a bigger bite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가격이 뭔가를 한 입 베어 먹는 건가요?
2: Yeah. Okay. Literally if you take a bite. Yeah. Like you've got a hamburger.
1: Right.
2: If you take a big bite. Then you're going to have less of the hamburger,
1: okay.
2: right? So we have a certain budget, like a household budget, which means, okay, we have this amount of money to spend on food. If eating out or higher food prices take a bigger bite or a big bite, it means that it is using up that money. That we have to use on food.
1: 그 우리가 무슨 버짓이 있다. 예를 들어 household budget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한 입 베어 먹어버리면 그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2: Right.
1: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오케이, 결국에는 take a bite 한다는 게 실제로 한 입 베어 먹는 건데 만약에 그게 이런 우리가 원래 쓸 그런 지출 같은 거, 뭐 비용, 뭐 아니면 예산 같은 거에서 한 입 베어 먹으면 그만큼이 나간다. 그 비중을 차지하다가 되겠네요.
2: So what this is saying is that food is becoming more expensive and families are spending a larger share of their money on food. Because we have many expenses, we have many bills.

0: Right.
1: But a lot of that money is
0: Mm-hmm.
1: going towards food.
0: 아, 음식이 나의 돈을 베어먹고 있네요.
1: 아,
0: 아, 오케이.
1: yes.
0: 그리고 dining out, 외식하는 거, 아, 그런 것의 expenses, 뭐 이런 지출이 seeing, 보고 있대요. A particularly steep jump를요. Steep jump가 뭘까요?
1: Okay, so if we hear this word jump, we think of a sudden increase. But the adjective steep means it's a very sharp and sudden increase.
0: Okay.
1: So, and very vertical, meaning like it's deep. Yeah.
0: Steep 자체가 원래 경사 같은 거,
1: Yeah.
0: 뭐 hills 같은 거에 steep한 hills라고 하면 가파른 거 아닌가요?
1: Yes, that's
0: Okay.
1: right. Uh-huh.
0: 그래서 실제로 steep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다라고 할 때, oh, it's a bit steep 하네요라고 하면 비싸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1: Yes,
0: 그렇죠?
1: it can. It can.
0: Okay.
1: So here it's saying that this is a steep jump. It means that it went up really fast and real quick.
0: 아, 오케이. So 여기서 점프는
1: Yeah.
0: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steep jump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혹은 큰 폭의 증가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Correct.
0: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 family of four spent an average of 730,000 won a month on eating out, mark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 from a year earlier.
0: 올해 1분기 4인 가족의 외식비는 월 평균 7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A family of four이라고 하는 게 이제 4인 가족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4인 가족이 spent 얼마를 썼냐면 an average of 730,000 won a month를 돈을 썼다라고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쓴게 아니라 on eating out 하는 거에 썼다고 하네요.
1: Yeah, we covered that expression to dine out. And we talked about eating out, that the dine out is a more formal way of saying eating out. So eating out just means eating at restaurants. You know, leaving the house and having a meal at
0: Just going
1: restaurants.
0: out to eat.
1: Yeah, going out to eat.
0: 그러면은 훨씬 dine out보다 casual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표현 자체가 좀 가볍고
1: Yeah.
0: 쓸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73만 원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ark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 from a year earlier. 그러니까 작년보다 10% 넘는 것을 기록을 하며
1: Yeah.
0: 찍으며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이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Spent 얼마 on something. 이것도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쓰기는 쓰는데 어디에 쓴다라고 얘기를 할때 spend 그다음에 뭐 가격을 써도 되고요. 금액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on doing something 아니면 on 어떤 명사에다가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s higher food prices continue to take a bigger bite out of household budgets, dining out expenses are seeing a particularly steep jump.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 family of four spent an average of 730,000 won a month on eating out, mark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 from a year earlier.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Hailee Steinfeld and Alesso with Let Me Go.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2026 FIFA World Cup is finally underway, and the predictions are already rolling in.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team's 10,000-run supercomputer simulation, defending champion Argentina enters the tournament as the favorite to win it all.
0: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린 가운데 우승 후보를 전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로 1만 차례 시뮬레이션 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또 챔피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1: Yeah. So they actually did a research. They did a supercomputer. They had used a supercomputer to run 10,000 World Cup simulations. So what they did was they used the results of every international match played by national teams since January 2023. And the results was based on the simulation that Argentina would most likely be the champion, followed by France and Spain.
0: 굉장히 좀 축구에 강한 나라들이 확실하게 당연히
1: yeah.
0: 올라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이후에 각국 축구 대표팀이 치른 모든 국제 경기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슈퍼컴퓨터가 1만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1: Yeah, I mean, it's data analysis.
0: Right.
1: And so you may wonder, our listeners may wonder, well, what about South Korea? Well, Japan was the highest ranked team outside Europe and South America. They were at 11th.
0: Okay.
1: And South Korea came in at 20th.
0: 한국이 지금 20위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가 되겠네요. 물론 당연히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가 또 있겠죠. 그래서 월드컵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2026 FIFA World Cup is finally underway and the predictions are already rolling in.
0: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린 가운데 우승 후보를 전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드디어 finally underway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underway라고 하면 길 아래로 가는 건가요?
1: Well, this originally comes from ships. If a ship is underway, it means that it is moving and not at the port.
0: Oh.
1: Yeah. So, this expression means that it is things are moving. Things are in progress. It has already started and is continuing.
0: 아, 그러면은 배와 관련돼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 a ship is underway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1: no.
0: 움직이고 있다. 어딘가에 정박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을 원래 담고 있다.
1: Yes.
0: 그래서 여기서 지금

0: 월드컵이 마침내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So finally something is underway 한다는 건 드디어 시작된,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정도가 될 수가
1: That's right.
0: 있겠습니다. 그리고 and the predictions are already rolling in 하고 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측을 막할거 아니에요. 근데
1: Yeah.
0: 그것들이 roll in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if something kind of rolls in, it's almost as if like all these balls all at once are rolling in. They're like just slide coming, coming, coming, coming,
0: 굴러오는
1: coming.
0: 거네요.
1: Yeah, that's right. So it just means that they are arriving in large amounts and a lot at the same time.
0: 아, 오케이. So 뭐 정보 같은 거,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쏟아지거나 막 들어오거나.
1: Yeah, money rolling in. I
0: Rolling,
1: like, oh, Sam, that's a good one. Wouldn't
0: yeah.
1: we love it if money just rolled in?
0: Rolled in. So roll in은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쌤 그것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Roll out 한다는 거,
1: Sure. And
0: right?
1: that is more presentation,
0: Yes,
1: right? You
0: yes.
1: are kind of like, here we go, you know, roll out the red carpet.
0: 아,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team's 10,000 run supercomputer simulation, defending champion Argentina enters the tournament as the favorite to win it all.
0: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로 1만 차례 시뮬레이션 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정말 10,000 run이라는 거는 진짜 만 번을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토너먼트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아르헨티나 앞에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하는 건왜쓴 걸까요?
1: Yeah, that's a good question. You may wonder, why is it defending? Well, defending champion simply means the winner of the previous tournament, okay? So they were the winners last time. And the reason why it's defending is because they want to defend the title that they have.
0: 여기서 defend는 그 타이틀, 갖고 있는 우승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킨다라는 뜻에서 defend를 쓴
1: That's right.
0: 거군요. Okay, so defend가 방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전 대회에서 우승한 그 타이틀, 그것을 defend한다. So defending champion.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enters the tournament as the favorite to win it all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favorite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물건처럼 명사로 쓴 건가요? favorite이?
1: Yeah, it's the favorite to win it all. So the favorite here being Argentina. And to win it all, we could say to win, period. But win it all is like completely. It's a kind of informal expression to win the entire,
0: 완전히 이겨버리다. 오케이,
1: 완전. Yeah.
0: 완전. 근데 여기서 favorite은 쌤, 우리가 보통 favorite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나 그런 사람을 favorite이라고 부르잖아요.
1: Yeah.
0: 근데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닌 것
1: That's
0: 같은데요.
1: right. It
0: Right.
1: is the favorite.
0: Okay, the
1: Yeah.
0: favorite.
1: Right. It's used as a noun.
0: Right.
1: Yeah.
0: 그러면 여기서는 좋아하는이라기보다는 이길 확률이 가장 좀 높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1: Absolutely.
0: Right.
1: Right. So it is depending on the context, you know. You could have a person be your favorite, okay? But in this case, the favorite to win, you should think of it together.
0: Okay. So the favorite to win이라고 묶어버리면 이길 확률, 그렇죠? 그럼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라는 아예 명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Okay, very nice.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The 2026 FIFA World Cup is finally underway, and the predictions are already rolling in. According to a British research team's 10,000 run supercomputer simulation, defending champion Argentina enters the tournament as the favorite to win it all.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Paul McCartney with Another Day.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Experts are warning that old power strips may pose a serious fire risk. While they may look perfectly normal on the surface, wear and tear inside can go unnoticed for years.
1: 오래 사용한 멀티탭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 부품은 이미 노후화됐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가장 흔하게 또 사용하는 것이 멀티탭인데요. 이 멀티탭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네요. 그냥 단순하게, 아니, 이거가 왜 잘못될 수가 있을까? 겉에서 보면 멀쩡하잖아요.
2: Oh my goodness, I'm so worried. After hearing this, I'm like, oh no. 아니, That's 왜냐면, like 10 years.
1: 아니, 제가 예전에 또 이렇게 들은 게 있는데 이 비슷한 거 듣기는 했어요. 뭐냐면 제가 들은 거는 그냥 가만히 둬도 늙는 뭐 나이가 든다 얘가 그게 아니라 먼지가 막 쌓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뭔가를 건드린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2: Okay, you are right. So basically what they say experts say that these power strips should be inspected or replaced every 3 to 5 years. And what you just mentioned, dust and moisture, they build up around

0: around the outlets,
1: Uh-huh.
0: and then it creates a path for electric current, and this can increase the risk of an electrical fire.
1: 와, 그러면 제가 들은 게 어느 정도는
0: You are
1: 맞네요.
0: correct.
1: 와, 그러니까 저는 멀티탭이 소모품이라는 걸 상상도 못 했어요. 그냥 뭐 복잡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3년에서 5년 주기로 점검이나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콘센트 틈에 이런 먼지, 습기 같은 게 쌓여서 발생하는 이런 거를 이제 트래킹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댁에 갔을 때 걱정이 좀 됐던 게 너무 좀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통 그거 지저분하니까 아래 숨겨놓잖아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래로 봤더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그걸 막 걷어냈는데 그래놓고 아 그래 이 정도면 됐겠다 했는데
0: Just you gotta
1: 문제는
0: get a
1: 더
0: new one.
1: 심각할 수도 있네요.
0: That's right. That's right.
1: 오케이. 자 그래서 멀쩡히 보인다고 이 오래 사용하는 건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댁에 있는 멀티탭 상태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Experts are warning that old power strips may pose a serious fire risk.
1: 오래 사용한 멀티탭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Experts are warning.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That old power strips may pose a serious fire risk. 라고 했는데, 멀티탭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0: It's not there.
1: Right. Where is it?
0: It was never
1: It
0: there.
1: was never
0: It
1: there.
0: was never
1: Okay.
0: there. Okay. So, and it's interesting because this word strip, and you'll understand why it's a
1: Okay.
0: power strip. A strip is kind of a long, narrow, electrical. It's, you know how they're kind of long, right? And that's why it's a strip.
1: Okay.
0: A strip is a long, narrow piece for something.
1: 아, 그러니까 베이컨 스트립처럼 얇고 긴 줄을 얘기하는군요.
0: Okay, so Mayu-sam is thinking about bacon. I was thinking about perfume because when you go to the department stores and you have those people at the escalator and they have strips of paper with a perfume
1: Right.
0: to advertise,
1: Yes.
0: that's a
1: That's
0: strip. That's a strip.
1: 지나가면서 이제 향수
0: Here you
1: 요거
0: go.
1: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0: Strip.
1: 묻혀가지고 주는 거 그것도
0: That is a
1: 스트립이군요.
0: strip of paper.
1: 아, 그거 신기한 게또 있는 게그 라스베이거스에 중간에 길게 뻗어 있는 길 있잖아요. 그거를 메인 스트릿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실제로는 메인
0: Strip.
1: 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That
1: 그래서
0: is correct.
1: 얇고 긴 거. 근데 그 앞에 파워가 들어갔네요. So power strip이라고 하는 게 파워가 들어오는 긴그 장치를 얘기를 하니까
0: That's
1: 아
0: right.
1: 이게 멀티탭이군요. 그러니까 멀티탭은 콩글리시라고
0: Yeah,
1: 봐야겠네요.
0: I think so.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도 써요. Surge Protector라고 하는 게 있어서
0: Yes.
1: 갑자기 전류가 급증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좀또 멀티탭 비슷하게 그런 대체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power strips 그리고 뭐 Surge Protector 이런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pose a serious fire risk 한다고 얘기 나옵니다.
0: And of course, we've already covered this expression, pose a risk. It can be a danger. But in this case, specifically, a fire risk. It can be dangerous because it can cause a fire.
1: Okay. So pose a risk or pose a problem 이라고 하면 위험이나 문제를 야기하다, 초래하다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serious fire risk 그러니까 화재 위험을 좀 이렇게 초래할 수가 있다가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While they may look perfectly normal on the surface, wear and tear inside can go unnoticed for years.
1: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 부품은 이미 노후화됐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려고 여기 지금 on the surface라는 단어를 썼네요.
0: So this literally means from the outside.
1: Okay.
0: Okay. What you see. It seems totally fine from the outside appearance, but When you look closer or you look at the inside, it can be
1: 아,
0: dangerous.
1: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0: Yes.
1: 그러니까 surface라는 게 표면을 얘기를 하니까 on the surface 하면 겉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거 혹시 사람한테도 he might look like a nice guy on the surface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0: Perfect
1: 아,
0: example. Exactly.
1: 사람한테도.
0: Right. Or someone can seem very confident on the surface.

0: But they're actually very insecure. A company can look, very successful on the surface, but they're losing money real bad.
1: 지금 예문을 들으니까 on the surface가 지금 예문 주신 게다 공통점이 안쪽은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좀 들어가
0: That's
1: 있네요.
0: it.
1: So on the surface. 자, 그리고 사실은 wear and tear inside can go unnoticed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Go unnoticed 한다는 거는 눈에 안 띄고 그냥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그럴 수 있냐면 wear and tear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0: So wear, we think of wearing clothes, right? But another definition of wear is that something gets damaged just, naturally by using it again and again and again.
1: 뭔가
0: Our sh
1: 닳아버리는 거네요.
0: Yeah, like our shoes. If we wear for 20 years, there's a lot of wear. Even cars, engines.
1: 그쵸.
0: Yes.
1: 뭐 가죽색도
0: It wears. That's
1: 그럼요.
0: right. And then, of course, tear means to rip. And so sometimes if you wear it too much, it can start ripping. So this, it goes together. Wear and tear just means a gradual damage that happens over time.
1: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갑작스런 데미지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기보다는 wear and tear 하면 조금 자연스러운, 그렇죠?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0: Yes.
1: 그리고 tear가 아니라
0: Tear.
1: tear이고요. 그래서 왜 중고 마켓 같은 데 보면은 normal wear and tear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사용감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0: Yes.
1: 그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0: Sure.
1: 그런 것들이 이거는 뭐 저기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Experts are warning that old power strips may pose a serious fire risk. While they may look perfectly normal on the surface, wear and tear inside can go unnoticed for years.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Charlie Puth and Kalani with Done For M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new study has found that even without eating, simply imagining food can be enough to trigger appetite. The findings suggest that an empty stomach makes it harder to keep food cravings in check, as thoughts of food become far more vivid and compelling.
0: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식욕이 자극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음식의 맛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저를 취재하셨나요? 제 얘기 같아요.
1: You know, I tell you, this piece is for you, my
0: For me.
1: Yeah, it's 그렇습니다. especially for you, just
0: 아,
1: for you.
0: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그 상상을 하면서 아침을 먹고는 있지만 점심에 뭐 먹지? 이런
1: right.
0: 상상을 하듯이.
1: So what happened, Sam, was that the researchers did a study. They had one group that was hungry and one group that was full. Okay, they ate already some food. And then they showed them pictures of various foods. And they wanted to see their responses. So the people who were hungry, they recalled, they imagined the smell and the aroma of food more quickly. And then the people who were full, not so much. So basically, you know, the fact that like when you're hungry, it just... Your senses become heightened.
0: 이래서 항상 조금씩 뭐라도 먹어서 너무 배고픈 상태가 되지 않게 유지를 해야 살이 안 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공복 상태 그리고 포만 상태로 나눠서 음식 사진 보여주고 이제 반응을 비교를 한 건데 배가 고플 때 막 음식이나 맛이나 향기 같은 것을 더 떠올리는 속도가 빨랐고
1: right.
0: 배가 부르다면은 그게 좀 덜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1: right.
0: 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아무도 안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배고플 때 어? 방금 라면 먹었어? 주위에 친구한테 그럴 때 있거든요. 아, 배고플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1: Yeah.
0: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는 뇌 보상 체계가 이제 더 활발하게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식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된다고 해요.
1: Yeah.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A new study has found that even without eating, simply imagining food can be enough to trigger appetite.
0: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식욕이 자극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Simply imagining food, 음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can be enough, 충분할 수도 있다. To what? Trigger appetite. 맞습니다. 아, trigger가 강력하네요.
1: Yes. Trigger is the key word.
0: Yes.
1: So it starts, it kind of causes someone to feel hungry and give them this desire to eat. So it just is like, just talking about it just makes you want to eat it.
0: 뭔가를 촉발시키고 시작하게 만드는 거네요.
1: Yeah.
0: Oh, okay, so trigger, 이게 방아쇠라는 뜻도 있잖아요. 총에 그거처럼
1: sure.
0: 뿅 그걸 누르면 이제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이 입맛을 정말 쏘게 만드는 거죠. So 여기 appetite이라고 하는 게 식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 Yes, that's right. And so of course this is okay. This is a great example. There is a warehouse, like a food warehouse.
0: Okay.
1: And a lot of people know it. It's from America.
0: Right.
1: When you go there, you smell bread. And they do this on purpose. They do it on purpose. Because when you go there, you smell that bread. And you're like, and you just get hungry. And then what happens? You buy more food.
0: Because it triggers appetite.
1: It triggers your appetite. It makes sense.
0: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어요.
1: Yeah, okay.
0: 제가 appetite의 신이기 때문에 거의. 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 The findings suggest that an empty stomach makes it harder to keep food cravings in check as thoughts of food become far more vivid and compelling.
0: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음식의 맛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Empty stomach이 만드는 거죠. Makes it harder to keep food cravings in check. 이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keep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Keep food cravings in check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food cravings, typical example is... You want to have that ramen at 11:30 p.m.
0: Oh, yes.
1: Okay? And so food craving means that real strong desire to eat something.
0: Mm-hmm.
1: So usually women who are pregnant have food cravings, right?
0: Right?
1: They want to eat like, you know, I don't know, hamburgers.
0: Yes.
1: That was me.
0: Mm-hmm.
1: I was not a big fan of mm-hmm. meat, but when I was pregnant, I just wanted to eat meat all
0: right,
1: the time.
0: Right, right.
1: Okay. Those are food cravings.
0: 뭔가 이렇게 음식이 당기는 거.
1: Yeah.
0: 당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
1: That's right.
0: Which I have all the time.
1: Which you have.
0: Yeah.
1: You have lots of food cravings.
0: Yes,
1: I understand.
0: Yes, I do. 근데 okay. 그거를 keep in check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if you keep something in check, but you know, we have, you know, remember we said keep something under control?
0: Right.
1: It's very similar.
0: Mm.
1: It's to control something from becoming too strong or too much.
0: Uh-huh.
1: So it's like keep that balance.
0: Mm-hmm. 뭔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게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So food craving, we all have it.
0: Right.
1: But if it's too much, it could be a problem.
0: Mm-hmm.
1: So keep it in check.
0: Keep it in check. Keep it under control.
1: Under control.
0: Okay. So 같이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food craving, keep food cravings in check이라고 하면 식욕이나 충동 같은 것을 통제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음식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아, 요거 요런 맛이 나고 생긴 게 이렇게 생기고 뭐 이 윤기가 막 이렇게 흐르고 이런 그런 thoughts가 become far more vivid하고 compelling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 That's right. So when something is vivid, it's so clear in your mind, right? We talk about vivid memories of our childhood, like very clear memories, very detailed.
0: Right.
1: And compelling is something that's very interesting or convincing. You know, when you hear a compelling story, it's like you get sucked into the story.
0: 완전히 강하게 끌리는 거네요.
1: Yes.
0: 막 강렬한 거네요. Oh, okay.
1: So vivid and compelling, they're kind of literary way of expressing this thoughts of food.
0: Right. 그래서 이런 음식을 생각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배가 고픈 상태라면 공복이라면 그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고 또 그게 배고프게 만들고 so vivid 한 거는 생생한 정도가 되겠고요. compelling이라고 하면 강하게 끌리는 뭔가 이 정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아, 그냥
1: Sam,
0: 계속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1: Sam, 네, are you getting hungry? Are you hungry right
0: What
1: now?
0: What do you think? Come on.
1: Come on. What do we want to eat right now?
0: Oh. 잠깐만요. Vividly imagine 해보겠습니다. All 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new study has found that even without eating, simply imagining food can be enough to trigger appetite. The findings suggest that an empty stomach makes it harder to keep food cravings in check as thoughts of food become far more vivid and compelling.
0: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on the surface 하면 겉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이라는 덩어리 표현이었죠.
1: On the surface, it seems like a simple problem.
0: 겉보기엔 단순한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라는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다. 라고 했고요. 자, trigger appetite 하는 것은 식욕을 자극하다. 뭔가 시작하게 만드는 것을 trigger 한다고 하죠.
1: The smell of coffee always triggers my appetite.
0: 네. 깜짝이야. 자, 커피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돌아. 그러니까 the smell of coffee가 나의 appetite를 막 trigger 하네요. 네. 자, wear and tear, 마모, 노후화, 그리고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었죠.
1: The sofa has some wear and tear.
0: 소파가 좀 낡았어. 혹은 뭐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something is finally underwa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시작이 돼서 본격적으로 막 진행 중인.
1: Our project is finally underway.
0: 네, 드디어 우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뉘앙스 자체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되겠고요. 외식하다라고 할 때 eat out 혹은 dine out을 썼습니다.

0: I've been eating out too much lately.
1: 나 요즘 외식을 너무 많이 하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keep을 좀 넣어서 keep food cravings in check이라고 하면 식욕 충동을 통제하다 정도가 됐죠?
0: I'm trying to keep my cravings in check.
1: 나 식욕 좀 조절하려고 노력 중이야. 책 안에다 계속 두려고 해. 안 벗어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초반에 좀 나왔었는데요. Take a bigger bite 하는 것은 더큰 부담을 차지하다. 예산을 더 잠식하다가 되겠죠?
0: Inflation is taking a bigger bite out of my income.
1: 물가 때문에 월급 부담이 더 세졌어요. 이렇게 더 커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So 나의 income에서 뭔가 한입 베어 무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Alright. 자, vivid and compelling. 생생하고 강하게 끌리는.
0: The story was vivid and compelling.
1: 네. 그 이야기는 정말 몰입감 있었어. 생생하고 정말 강렬하게 끌렸다고가 됐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roll in 한다는 것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뭔가 들어오고 쏟아지다.
0: Oh, compliments are rolling in for evening special.
1: 오, 이브닝 스페셜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들어오면
0: I hope
1: 좋겠습니다.
0: so.
1: 네. 자,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Josh Groban. It's You Raise Me Up.
1: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앤디 워홀, 뱅크시, 피카소, 프리츠 숄더, 쟁쟁한 화가들의 그림 이야기라기보다 그들의 가짜 그림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가짜 미술 작품 200여 점을 판매하다 붙잡힌 한 아버지와 딸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하네요. 샘은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1: Right? No, I wouldn't say that I'm like really love it, but I do enjoy it from time to time, but I don't know much
0: but
1: about
0: it. I bet you go to museums or
1: not
0: galleries often.
1: No, actually not often.
0: How about back in America?
1: Back in America, I used to. Mm-hmm. I think, you know, like concerts, I would go to concerts more, but occasionally I would actually go to a museum, but I don't do it often.
0: But you know a lot about artworks and everything.
1: But I do like to read about it. Yeah, I don't actually go, but I do like to, you know, find out who's the artist, and I watch a lot of documentaries. That's why.
0: 간접 경험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군요.
1: Vicarious experience, exactly.
0: 굉장히 오늘은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말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Father and daughter who sold fake Warhols plead guilty in forgery scheme.
0: 가짜 워홀 작품 팔아온 부녀, 위작 사기 혐의 인정. 이런 내용입니다. Plead guilty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죄를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죄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forgery scheme이라고 하는 것은 위조 사기 범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scheme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획된 범죄를 얘기를 하고요. forgery는 좀 이따가도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 나오긴 할 텐데요. 이게 위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 시장에서는 그 작품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의 사건은 앤디 워홀을 비롯해 뱅크시, 피카소 같은 유명 작가들의 이름을 내세운 가짜 작품들이 실제로 유통된 사례입니다. 가짜 작품은요, 누드 인물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됐고요. 미국 전역의 갤러리와 경매 시장을 통해서 200점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전체 거래 규모가 무려 200만 달러를

0: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대규모 위조가 가능했는지 오늘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의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1: The provocative painting seemed like an authentic work by Andy Warhol, depicting a nude man and woman gazing at each other with colorful shading around their bodies. But the piece was a well-disguised counterfeit. Among more than 200 fakes of works by artists like Banksy, Pablo Picasso, and Native American painter Fritz Schulder, which sold for a total of more than $2 million. Many of the works were made by an artist in Poland and commissioned by a father and daughter living in New Jersey.
0: 뭔가 자극적인 이 그림은 얼핏 보면 앤디 워홀의 진짜 작품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게 만든 가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뱅크시, 피카소 등 유명 작가들의 위작 200점 이상 가운데 하나죠. 이 가짜 작품들만 해도 총 2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작들은 폴란드의 한 작가가 만들고 미국 뉴저지의 부녀가 의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하필 또 미국 뉴저지네요. That's where I came from, you know?
1: Did you know these people?
0: No. 그건 아니지만. No. 아, 이게 이렇게 정교하게까지 만들 정도라면 자 내용이 더더 궁금해지는데요.
1: Yes.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provocative painting seemed like an authentic work by Andy Warhol, depicting a nude man and woman gazing at each other with colorful shading around their bodies.
0: 문제의 그 자극적인 그림은 얼핏 보면 앤디 워홀의 진짜 작품처럼 보였는데 벌거벗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주변의 색감이 강하게 표현된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provocative painting seemed like an authentic work by Andy Warho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rovocative painting이 authentic work라고 하는 건 진짜 작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provocative 한 게 어떤 뜻일까요?
1: So provocative comes from the word provoke. That's right. So provoke means to cause or to, a strong reaction or an emotion. So if you provoke someone, you're trying to get a reaction from that person.
0: Right.
1: Now, here as an adjective, a provocative painting is usually... It depends. Mm-hmm. Sometimes it can shock you. Mm-hmm. Sometimes it could be very violent. Mm-hmm. Sometimes it could be very sexual.
0: Okay.
1: So it could be many things, but it will definitely get a reaction from you.
0: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원래 이 provocative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도발적인 이런 느낌인데 결국 충격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Mm-hmm. 굉장히 violent 할 수도 있고 mm-hmm. like you said 뭐 sexual 할 수도 있고 could be many things.
1: It could
0: 그렇지만
1: be.
0: 사람의 감정을 확 충격을 줘 가지고 뭔가 관심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것을 이제 provocative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provocative painting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을 해 보면요. 그 painting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오게 돼요. depicting이라고 depict 한다는 게 묘사하고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A nude man and woman gazing at each other.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0: 서로를 gaze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if it's in the context of a man and a woman gazing at each other, usually it's more of a romantic setting. So if two people are very much in love, they look at each other. But it is not just like looking. It is like looking with love.
0: 아.
1: And there's emotion and a bit of a... like a tension there. But, you know, it could be like your enemies and you could be gazing at each other and you want to kill that person, right? So it really depends on the context.
0: 이거는 맥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서로를 이제 응시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stare at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but stare at is a little different. Gaze has some sort of emotion. Staring is just like you're looking at something intently.
0: Okay.
1: But gazing could be either with love or it could be with hatred, or it could be, you know, with confusion.
0: 어허. 아, 그러니까 약간 감정이 더욱더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s,
0: 그렇죠? Right.
1: Yes.
0: So gaze at each other. 서로를 응시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the piece was a well

0: 작품을 위조해 팔았고 총 판매액은 2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but the piece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piece가 아니라 well-disguised counterfeit이라고 했는데요. Well-disguised 돼 있다는 거. 그리고 counterfeit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요?
1: Okay, so counterfeit, we often hear counterfeit money. It's fake money.
0: 위조 지폐 같은 거잖아요.
1: Yeah, or a counterfeit watch.
0: Right.
1: Right, so oftentimes we hear that with these goods that are fake.
0: Right.
1: Okay. Now, well disguised. Now, if you disguise as someone, kind of like Halloween, people put on costumes.
0: Right.
1: They disguise themselves as a certain character.
0: Right?
1: They kind of alter, change the way they look.
0: Okay.
1: In this case, it's more like cleverly hidden. So, it is a counterfeit that looks really real.
0: 아, 진짜 딱 봐도 이거를 의심할 그게 없는데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겠네요.
1: Yes.
0: 그러니까 disguised 했다는 게 원래 사람한테 쓰면 변장을 했다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예술 작품을 에다가 쓰게 되면은 그게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위장된 거네요.
1: Yeah.
0: 아, okay. So, well disguised 이러면 잘 위장된 정도가 되겠고요. Counterfeit이라는 것은 위조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거 하나만이 아닌가 봐요. Among more than 200 fakes of works라고 나옵니다.
1: Yeah. So basically, fakes. Okay, can also be plural.
0: Okay.
1: So there were like 200 fake paintings of works.
0: Okay.
1: And works, we're thinking of artworks.
0: Artworks.
1: Yeah.
0: 왜냐면 right. 우리는 work는 S 못 붙이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artworks를 얘기를 하고요. 그 전체가 미술 작품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Many of the works were made by an artist in Poland and commissioned by a father and daughter living in New Jersey.
0: 이 작품들은 폴란드의 한 화가가 제작했으며 뉴저지에 살던 부녀가 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위조 작품들은 commission을 당했대요. By a father and daughter. Commission 당했다는 거. 우리가 commission 하면 뭔가 중개수 수료 같은 거 받는 거를 생각하는데.
1: Yeah, but this 네. is of course a verb. So if you commission someone, all right, if it was commissioned by, it means that it was officially requested or ordered. So oftentimes, a long time ago, artists were commissioned by maybe the queen or the prince to draw like portraits.
0: Okay. 그리라고 요청을 받은 거네요.
1: Yes.
0: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커미션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수수료를 준다 뭐 이게 아니라 의뢰하다, 정식으로 의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여기서는 father and daughter에 의해서 커미션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의뢰를 받은 게 되겠죠.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The provocative painting seemed like an authentic work by Andy Warhol, depicting a nude man and woman gazing at each other with colorful shading around their bodies. But the piece was a well-disguised counterfeit. Among more than 200 fakes of works by artists like Banksy, Pablo Picasso, and Native American painter Fritz Scholder, which sold for a total of more than $2 million. Many of the works were made by an artist in Poland and commissioned by a father and daughter living in New Jersey.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a song by the Star Lords with Hooked on a Feeling.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Father and daughter who sold fake Warhols plead guilty in forgery scheme. 가짜 워홀 작품 팔아온 부녀, 위작 사기 혐의 인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술품 위조는 생각보다 오래된 문제로서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돼 왔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작품 자체보다 이력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꾸며졌는지가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미술시장의 구조적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명 사례들을 보면 단순 복제 수준을 넘어서 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적 사기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라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1: Counterfeit art schemes date back thousands of years. Many forgers in recent decades have pulled off their operations by faking a work's provenance or documented ownership history, which elite art collectors check to determine authenticity.
0: 미술품 위조는 사실 새로운 범죄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죠. 최근 위조범들은 작품의 소유 이력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수집가들은 작품이 누구의 손을 거쳐왔는지를 확인해 진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Counterfeit art schemes date back thousands of years.
0: 미술품 위조 사기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범죄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Counterfeit art schemes는 date back 뭐 이런 식으로 예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Scheme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Okay, this is a good word.
0: Right.
1: And it's very specific. It's a plan. But it's usually a plan to do something bad.
0: Okay. Yeah. To trick someone?
1: Right. So basically, a scheme like to scam someone or a business scheme. So all of these things are planning something, but it is to do something fraudulent.
0: 아, 오케이. 뭔가 사기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획은 계획인데 남을 속이려고 하거나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그런 계획된 속임수, 사기 수법 같은 것을 scheme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Correct.
0: 그리고 스펠링 때문에 발음을 실수로 뭐 scheme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Yes.
0: 근데 그게 date back thousands of years라고 했는데요. 뒤로 days를 한다는 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Many forgers in recent decades have pulled off their operations by faking a work's provenance or documented ownership history, which elite art collectors check to determine authenticity.
0: 최근 몇십 년 동안에는 작품 자체를 속이는 것뿐 아니라 작품의 소유 이력, 즉 누가 소유해 왔는지를 꾸며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 많이 쓰였는데요. 이런 이력은 미술품 진위를 판단할 때 수집가들이

0: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any forgers in recent decades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forgery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안 가고 forger에서 끝나네요.
1: Yeah, so a forger is the person who forges, who
0: 아하.
1: illegally copies or makes these fake documents or, money or artworks. So there are art forgers, there are money forgers, document forgers, making fake passports and IDs. Yeah, that's all
0: 그럼
1: done by forgers.
0: 결국에는 이런 위조 범죄를 하는 사람을
1: Yeah.
0: forger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방금 잠깐 멘션하셨는데 forge 한다는 것 자체가 verb로 위조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So many forgers in recent decades가 have pulled off their operations라고 했는데, 뭔가 반가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 Okay, pull off. Okay. And we have talked about this. If you pull off something, it means that you succeed in doing something difficult. So these operations that they're talking about, this is not just a simple, go in there and steal something. It is very complex. Think Ocean 11. Yeah, it's like a whole, plan, and you're going to do this, and we'll get at this time. It's a very complicated process, and that's why we call these operations. So here, they pulled off the operation, meaning that they successfully carried out this scheme that was very complex.
0: 그것을 operation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1: Yeah.
0: 뭔가 작전처럼, 그쵸?
1: Kind of like a military operation. Yeah.
0: 뭔가 작업, 그쵸? 미션, 이런 것처럼. So, 그들의 operations를 pull off 했다는 거. pull off는 특히나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안될것 같은 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So,
1: Yes.
0: 얘는 사실 이렇게 좀 진지한 내용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제 뭐 casual하게도 pull off는 많이 쓰니까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1: Yes.
0: 그쵸? Okay. 그리고 by faking a works, Providence라고 했는데 Providence라고 하는 것은 출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while elite art collectors들이 check to determine authenti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Determine authenticity.
1: Yeah. To determine here is to verify, to double check, triple check to see if it's real or genuine. Because this is not something that has happened just in modern times. It dates back to thousands of
0: That's
1: years.
0: right.
1: People copy the artworks. So they need to check, is this a real Picasso?
0: 이게
1: Or is,
0: 진짜인가?
1: yeah.
0: Okay. So 뭔가 authentic 하다는 건 fake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렇죠?
1: Yes.
0: 이게 진짜인이라고 할때 authentic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진위 여부라는 명사가 authenticity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determine 한다는 거. 그러니까 determine이라는 게 거의 확정하는 거잖아요.
1: Yes.
0: 판단해서 아, 이거 진짜다.
1: That's right.
0: 아, 이거 가짜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determine이 될 수가 있겠죠.
1: Wow, that was very passionate explanation.
0: 좀,
1: I was like, oh, yeah, okay. You do that so well, Sam.
0: 제가 뭔가
1: Really?
0: 속은 적이 있었나 봐요. 흥분을 내버렸습니다. 아, 그래
1: it was
0: 버렸네.
1: good. You got
0: Okay.
1: into it.
0: Yes.
1: Yeah.
0: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Counterfeit art schemes date back thousands of years. Many forgers in recent decades have pulled off their operations by faking a work's provenance or documented ownership history, which elite art collectors check to determine authenticity.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a song by Surf Mesa with ILY. I love you, baby.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Father and Daughter who sold fake Warhols plead guilty in forgery scheme. 가짜 워홀 작품 팔아온 부녀, 위작 사기 혐의 인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되는 이유는요, 작품이 팔리고 전달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짜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그림을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여러 장치들이 함께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가짜 작품들은 시장 곳곳으로 퍼져 나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죠.
1: Bankowski and Bankowska went to great lengths to conceal their efforts. In addition to creating the fake provenances, sometimes by using forged stamps from art galleries, they told buyers that the pieces were from art galleries that had since closed, prosecutors said. That made it harder for buyers to verify that the pieces were real.
0: 이번 사건의 부녀는 매우 치밀했습니다. 가짜 소유 이력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술관 도장까지 위조했습니다. 또 구매자들에게는 이미 문을 닫은 화랑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속아 넘어가기 쉬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전문적이네요. 뭐 스탬프까지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죠. 웬만한 사람이면 알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ankowski and Bankowska went to great lengths to conceal their efforts.
0: 벤카우스키와 벤카우스카 부녀는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꽤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they went to great length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긴, 뭘 갔다는 거예요,
1: Yeah,
0: 도대체요?
1: so this is a great idiomatic expression. Go to great lengths, meaning that you are going to do whatever that is necessary. You're going to put in great effort to achieve something.
0: 뭔가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도 노력을 더한 거네요.
1: Yeah, but of course they needed to in this case because they had to, fake this whole operation. So they did whatever it took to convince people that this was the real thing.
0: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노력을 들이거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0: 것 같은데요. 또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Go the extra mil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1: Well, if you go the extra mile, this one means that you are just doing extra things. And they're like, it's already good, but you're making it even better. But here in this case, if you go to great lengths to do something, you are using all your power, all your resources to accomplish something. So, for example, if you're a parent, you will go to great lengths to help your children succeed. Right? That's what a mom and dad do,
0: 그쵸,
1: especially
0: 뭐
1: moms.
0: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겠죠. 아, 그럴 때 쓰는 게 go to great
1: That's
0: lengths라고 볼
1: right.
0: 수 있겠고, 그러면 그 정도 차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Go the extra mile. 뭐 이것도 더 노력해내 주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1: Oh,
0: 심지어
1: much
0: 많이
1: more.
0: 많이 노력해 주는 것. 그게 바로 go to great lengths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들이거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자, 그리고 이것을 왜 쓸까요? To conceal their efforts라고 합니다.
1: Yeah, this is just saying that they wanted to hide what they were doing. And here it's interesting because it's efforts, and we think it's positive.
0: Right.
1: Like, oh, you
0: 노력을
1: know,
0: 하는
1: yeah,
0: 건데.
1: put effort, right? But in this case, their efforts were used to do something bad.
0: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거짓말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다 좋은 게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conceal이라고 하는 게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화장품에서 보면은 컨실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필요한데 아무튼 conceal 하는 게 숨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의 좀안 좋은 노력을 숨기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addition to creating the fake provenances, sometimes by using forged stamps from art galleries, they told buyers that the pieces were from art galleries that had since closed, prosecutors said.
0: 가짜 소유 이력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갤러리 도장까지 위조해서 사용했고, 또 작품이 이미 문을 닫은 갤러리에서 나온 것처럼 설명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나온 단어가 또 한번 나오게 되는데, in addition to creating the fake provenan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rovenance라고 하는 것은 아까 출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소유를 했었는지 이력을 보여주는 것을 provenance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가짜 이겠죠. 전에 누가 이거 원래 여기에서 전시하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가져갔고요. 누가 가져갔고요. 그런 히스토리를 얘기를 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Right. 자, 연결해 볼까요?
1: That made it harder for buyers to verify that the pieces were real.
0: 그 점이 구매자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패턴이 또 마음에 들어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1: Which one?
0: That made it harder for buyers to verify. 이런 식으로 해서 that makes it harder for someone to do something.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이잖아요.
1: So in this case, that made it harder. So if you make something harder, it means to make it more difficult in doing something, in achieving something. And what was that? In achieving what? For buyers to verify, for the buyers to check and prove that, oh, is this real? Yeah. So, like this document seems so real. Like it was like, oh, okay. It just made it really hard for them to see. Well, it seems
0: I
1: real.
0: mean, it's got the
1: It's
0: stamp
1: got the
0: and you know, it's
1: stamp,
0: got
1: yeah.
0: the provenance and everything. So it's really hard for us to actually
1: Check.
0: determine, you know, if this is real or not. 이런 느낌인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응용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So verify 한다는 건 결국에는 확인하다, 입증하다. 굉장히 좀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케이.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Bankowski and Bankowska went to great lengths to conceal their efforts. In addition to creating the fake provenances, sometimes by using forged stamps from art galleries, they told buyers that the pieces were from art galleries that had since closed, prosecutors said. That made it harder for buyers to verify that the pieces were real.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Kelly Clarkson.

0: Deep Dive Daily. Father and daughter who sold fake Warhols plead guilty in forgery scheme. 가짜 워홀 작품 팔아온 부녀 위작 사기 혐의 인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유통된 가짜 작품들을 보면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그림들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뱅크시 스타일을 흉내낸 작품으로 갤러리와 경매 시장을 통해 약 $2,000에 거래됐고요. 최근 세상을 떠난 라트비아계 미국 화가의 작품을 모방한 그림은 $60,000에 팔리기도 했고요. 또 원주민 예술가 작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관련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금액은 약 $1,600,000, 우리 돈으로 약 2억 5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술품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들어보시죠.
1: A buyer might consult an art advisor or a dedicated consultant who could investigate the work or rely on a few trusted people in the trade to vouch for it. Buyers can also consult an art

0: printed catalog, he said. But that might not be possible with underground artists like Banksy. And regardless, unsophisticated people who are engaging in the art world tend not to know the right questions to ask before transacting, Fletcher said.
1: 첫째는 미술 자문가나 감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둘째는 업계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들의 보증을 받는 것. 셋째는 작가의 공식 작품 목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뱅크시처럼 활동이 비밀스러운 작가는 이런 확인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미술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거래 전에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딸 측 변호인의 마지막 발언이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여러 대형 사기 사건을 맡아봤다고 하면서요. 이번 사건에 부녀가 거래한 복제품은 거의 원작과 거의 똑같았다고 하네요. 그만큼 뭐 내가 여러 개 맡아봤지만 와 이거 이 정도는 처음이다.
0: 되겠죠. I tell you, you know, certain watches, you know, these forged, you know, counterfeits, even sometimes the experts can't tell.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Yes. 전문가들인데, 이건 진짜 맞습니다. 이런데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Okay. 자,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A buyer might consult an art advisor or a dedicated consultant who could investigate the work or rely on a few trusted people in the trade to vouch for it.
1: 구매자들은 보통 미술 자문가나 전문 컨설턴트에게 작품 검증을 맡기기도 하고 업계에서 믿을 만한 몇몇 사람의 확인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A buyer가 might consult an art advisor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Consult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컨설팅인가요?
0: That's right. To consult an art advisor. Right. So you're asking for advice regarding this art. And basically, should I buy it? How do you evaluate this art? Do you think it's real? You know, is it a good investment? Mm-hmm. Yeah, that's what you do when you consult an art advisor.
1: 와, 저는 art advisor이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0: Yeah.
1: 와.
0: Well, you know, the art market is huge. There's a lot of money that goes, you know, around. So,
1: 거의 투자나 다름없겠네요.
0: It is an investment. Okay. Yeah, sure.
1: So, 그런 사람과 상담을 한다라고 해서 consult를 쓰게 됐고요. 이 consult someone이 있고 consult with someone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onsult someone은 일방적으로 좀 자문을 받는 거가 되겠고요. With someone이라고 하면은 조금 동등한 좀 위치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사업 파트너랑 상의를 하거나 조율을 한다는 느낌에 더 가까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So a few trusted people in the trade to vouch for it. 뭔가에 대해서 vouch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Okay, V-O-U-C-H. Vouch. This means that if you vouch f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saying yes, you can trust this person. Yes, this person is qualified.
1: Okay.
0: And they are reliable. So you're kind of like, you can believe me. I'm vouching for this person.
1: 아,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oh, we're looking for a voice actor.
0: Yeah.
1: And then I go, oh, how about 누구? 이러면서 이제 쌤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0: Okay.
1: 근데 is she good?
0: Are you
1: 물어봤을
0: sure?
1: 때 제가 oh yeah, I can definitely vouch for her. 이렇게
0: yes.
1: 얘기를 하면 이분은 진짜 찐이에요.
0: Absolutely.
1: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0: Oh, of course. Okay. And usually we vouch for people.
1: Okay.
0: We use this often.
1: So vouch for it 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증하다, 신뢰를 담보하다. 이건 진짜입니다 하고 뭔가 추천한다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0: Yeah.
1: Right. 넘어가 볼게요.
0: Buyers can also consult an artist's printed catalog, he said. But that might not be possible with underground artists like Banksy.
1: 또 작가의 공식 작품 목록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뱅크시처럼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경우에는 이런 자료 자체가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Underground artist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So underground artists are not mainstream artists. So imagine the whole idea of underground.
1: Right.
0: It's

0: 가짜 뱅시랑 월홀 작품 팔았던 그 부녀 이야기 들었어?
1: 잡히기 전까지 200만 달러 넘게 벌었다던데 장난 아니지.
0: 그림 한 점에 수억 원이면 진짜라는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할 것 같은데?
1: 뭐 그나저나 이거 내 초상화인데 살래? 믿어봐, 이건 진짜야.
0: 네가 나한테 돈 줘야지.
1: 아, 내가?
0: 그럼.
1: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파는 입장인데 제가 돈을 받아야죠. 그렇게 싫습니까?
0: I'm sorry.
1: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왠지 너도 나도 사고 싶을 것만 같은 마유의 자화상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 대사였죠. 그림 한 점에 수억 원이면, 여기까지인데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Alright. If a painting costs six figures.
1: If a painting costs six figures. Okay. 자, costs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돈이 든다면. 근데 돈이 안 나고 왜 six figures가 나왔을까요?
0: Six figures. Because when we go into six figures, that means it starts at $100,000 to $999,999,000. So basically, it's a lot of money.
1: A lot of money.
0: So we do use that a lot when we talk about salaries.
1: 연봉 얘기를 할 때, oh, he makes six figures.
0: Six
1: 이런
0: figures.
1: 식으로.
0: And so the idea is that it's a lot of money. It could be $300,000. It could be $100,000. We don't know. But we know it is a lot of money.
1: 아, 뭔가 10만 불이 넘어가는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1대1로 따진다면 정말 저 사람 뭐 억대 연봉 번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정확한 금액보다는 뭐 그냥 six figures 번데 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0: Yes.
1: 그러니까 여기서 figure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몇 자릿수의 금액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전에 six figures 나왔을 때 이러셨군요.
0: That's right. No, because anytime 네. you hear six figures, you're like, ok, it's going to be over ok.
1: Okay.
0: okay.
1: So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six figures라는 얘기 들었을 때 that's a lot of money 정도만 느껴져도 꽤 많이 알게 되겠네요. 그쵸?
0: Yeah, so like, you know, Mayu Sam, you know, has a six-figure income.
1: Oh, I wish. I wish. 대화에서 몇 개의 표현이 더 나오는데요.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잡히기 전까지 200만 달러 넘게 벌었다던데 장난 아니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요. make money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혹은 buck이라고 하는 것도 dollar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make bucks, make money 하면 돈을 벌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earn이라는 단어를 쓰시려고 하는데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make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캐주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잡히기 전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잡히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It is to get caught.
1: Get caught. 진짜 정말 이렇게 손으로 잡는 그런 느낌으로.
0: Yeah, that's okay. right. You know, or like when you're trying to catch something and then you catch them. So it is there caught.
1: Okay.
0: So that is the idea. You're kind of on the run and you're caught.
1: 내가 뭐 거짓말을 하다가도 I got caught doing something.
0: You can do that as well. Yes.
1: Okay. 자, 그리고 장난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재밌는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o 장난 아니지? 뭐
0: yes.
1: 플레이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0: Oh,
1: 그쵸?
0: here's a good one. That's wild. I do like this expression. It's crazy. But if you say it's wild, it's crazier.
1: 더 강력한 거네요.
0: Yeah.
1: 그러니까 뭔가 충격적인 것, 대박인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0: that's wild.
1: That's crazy. 이거 많이 사용 실제로 하나요?
0: Oh, sure. Oh, sure.
1: Okay. So, 뭐 that's crazy도 있지만 that's wild라는 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자, 마유의 대사에서 와, 믿어봐. 이거 진짜야. 이거는 제대로 됐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Really? 라고 쓸 수도 없고요.
0: It's the real deal.
1: The real deal.
0: It's the real deal.
1: So, the real deal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진품이라는 뜻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제대로 됐어.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0: Yeah. So, when you eat something and it's very authentic, we can even say it in that context. Like, oh, this is the real deal.
1: The real deal. 이거 제대로야. Okay.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0: 그림 한 점에 수억 원이면, so if a painting costs six figures였습니다. 자,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1: Did you hear about that father and daughter who sold fake Warhols and Banksys?
2: Yeah, they made over $2 million before getting caught. That's wild.
1: Oh, if a painting costs six figures, I'd want more proof than just, trust me, it's real.
2: By the way, this is a portrait of me. Wanna buy it? Trust me, it's the real deal.
1: No, thank you.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크리스틴 쌤, 감사합니다.
1: Yes, thanks everyone. And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last song by Lucas Graham. It's 7 Years.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special evening, you guys.
1: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0: Bye-bye. Bye.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비와 관련된 표현들을 쭉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비 오는 날에도 좋고 여러 날에 쓸 수 있는 It's kind of nice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비와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What is it?
1: Today's expression is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 자, 직역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빗속에서 잡혔어. caught by the police? 네, 경찰에게 잡힌 건가요? 아니죠. 자, 이 표현은 나 비 쫄딱 맞았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우산도 없고 비옷도 없고 그래가지고 비를 제대로 맞았을 때 쫄딱 맞았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인 거죠. I got caught in the rain. 그래서 비 사이에 갇혀서 그 물을 내가 다 받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빨리빨리 연상해서 말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파헤쳐 볼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뭐죠?
1: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이죠. 자, 비를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래서 I로 시작을 하겠죠. 영어는 나 비 쫄딱 맞았어. 나, 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는 I로 시작을 하고요. 행동이 오죠. 거의 곧바로. 자, 내가 뭘 당했어요. 뭘 당했죠? 지금 걸려든 거죠. 빗속에. 그래서 got caught.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got caught. get의 과거 형태 got을 쓴 거죠. 이미 내가 비에 쫄딱 맞은 거니까요. I got caught 이라고 하면 나 갇혔어. 나 어딘가에 갇혀버렸어. 사로잡혔어.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어디에 갇혔는지 그 뒤에 나와야 되겠죠. I got caught in the rain. 자, in the rain은 빗속에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내가 갇혀버린 거죠. I got caught in the rain. 자, 그러면 우리 스타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냥 나 비 안에 있었어. I was in the rain.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I got caught in the rain은 갇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의도치 않게 비를 맞아서 좀 억울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I got caught in the rain. 내가 비를 쫄딱 맞은 상태를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0: I got caught in the rain.
1: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
1: I got caught in the rain. Very good.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0: 패턴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0: Well, I got caught in the rain means that the rain surprised you.
1: Mm-hmm.
0: But that's not the only thing that can surprise you or catch you up.
1: Right. 자, I got caught in the rain은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우리 잭쌤이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비를 맞은 surprise 이펙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한테 닥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Well, you can say, I got caught in traffic.
1: Traffic.
0: Yes,
1: 정말 갑작스럽게.
0: Especially if you live in Seoul.
1: or big cities anywhere right? around the world. 네, 특히 서울이나 뭐 큰 도시에서는 나 교통체증에 갇혔어. 즉, 차가 막혀서 꼼짝도 못했어 라는 뜻의 I got caught in traffic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I got caught in 뭐뭐는 어디에 갇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뭐뭐를 우연치 않게 만나서 옴짝달싹 못했어요.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What else?
0: I got caught in a bad situation.
1: 아, a bad situation. A bad situation. 어가 꼭 들어가는데요. 안 좋은 상황은 여러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어가 들어가죠. I got caught in a bad situation. 안 좋은 상황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0: You can also say, I got caught in a lie.
1: Oh, I got caught in a lie? 그러면 거짓말 속에 갇혔다고요? What does that mean?
0: That means that someone found out about your lie.
1: 맞아요. 이거는 나 거짓말한 걸 들켰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속에 갇혀버렸다? 이거는 들통났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 got caught in a lie. 나 거짓말한 거 들켰어. 여기서 caught는 진짜 약간 catch의 의미. 경찰 아저씨가 나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0: 네.
1: 쓰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0: You're finally here. Why are you so late? 왜 이렇게 늦었어?
1: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 meeting. 회의 중간에 발목이 잡혔어. 이것도 약간 경찰 아저씨가 잡은 것처럼 회의하는 사람들이 나를 잡은 거네요. 그렇죠?
0: 네.
1: 네, 그래서 갑자기 회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를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 meeting. 네.
0: And you saying that reminded me, all of these situations are things where you feel a little bit stuck or helpless.
1: 맞아요. caught이 들어가서 근데 get caught이잖아요.
0: Mm-hmm.
1: 내가 하고 싶어서 catch가 한 게 아니라
0: 아니요. It happened to you.
1: 맞아요. 내가 당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짜증이 나고 곤란한 상황일 때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쓰죠.
0: Here's another one. I got caught in a blizzard.
1: 아하, blizzard라고
0: more
1: 하면
0: serious than rain.
1: 맞아요. Or even snow.
0: Right.
1: Blizzard는 눈보라라는 뜻이에요. Blizzard.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0: Blizzard is B-L-I-Z-Z-A-R-D.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펠링도 참 Z가 두 개 들어가니까
0: blizzard.
1: 뭔가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 느낌인데 나 눈보라에 갇혔어. I got caught in a blizzard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0: I got caught in a shower.
1: 또 날씨 얘기인데 shower? 잠시만요. 그럼 내가 진짜 샤워를 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는 아니죠. 비 중에서도 shower는 소나기를 뜻해요. 그래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났어. I got caught in a shower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샤워를 하다가 if you have train of thoughts, mm-hmm. right? That come to you and you were just in there in the shower. 그러면 이 표현을 또 쓸 수 있을까요?
0: Well, also it might be that someone came to visit your house,
1: mm-hmm.
0: but you were taking a shower.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So you got caught in the shower.
1: 맞아요. 자, I got caught in the shower라고 하면 또

0: A little bit ago, we said I got caught in traffic. That's with cars, but if it's people, you could say I got caught in the crush.
1: Oh, in the crush. That's right. 사람들이 정말 많을 때, 차가 많을 때는 traffic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많을 때는 I got caught in a crush라고 하죠. Crush 스펠링도 알려주세요.
0: CRUSH.
1: Crush가 이렇게 짓누르다라는 느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는 느낌이죠. 그래서 I got caught in a crush.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0: Let's do a couple more.
1: Okay.
0: I got caught in the waves.
1: Caught in the waves. 자, 요거는 어떤 뜻일까요? 파도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걸까요?
0: Well, when you're swimming,
1: Yeah, it could be.
0: sometimes the waves push you around.
1: 그래서 우리가 파도 타기 하잖아요. 파도 타기 할때 파도가 나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속에 내가 갇혀 있는 느낌이다. I got caught in the waves. 그래서 좀 약간 바다에서 멀리 떨어졌어. 비치에서 해변가에서 멀리 떨어졌어.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0: This one is kind of an expression. I got caught in my own net.
1: I got caught in my own net. 나의 그물망에 내가 갇혔어. 라는 의미이죠.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 Well, maybe you are trying to, I don't know, make somebody's life difficult, but it backfires and it makes
1: 그쵸.
0: your life difficult.
1: 맞아요. 그래서 net라고 하면 우리가 그 거미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미줄. 내가 쳐놓은 거미줄에 내가 걸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려다가 내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된 그럴 때. 약간 내가 내 무덤을 팠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럴 때 약간 쓸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got caught in 뭐뭐라는 표현을 쭉 만나봤고요. 조금 생소한 표현들도 있었지만 다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0: I got caught in traffic.
1: I got caught in traffic.
0: I got caught in a bad situation.
1: I got caught in a bad situation.
0: I got caught in a lie.
1: I got caught in a lie.
0: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 meeting.
1: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 meeting.
0: I got caught in a blizzard.
1: I got caught in a blizzard.
0: I got caught in a shower.
1: I got caught in a shower.
0: I got caught in the act.
1: I got caught in the act.
0: I got caught in the crush.
1: I got caught in the crush.
0: I got caught in the waves.
1: I got caught in the waves.
0: I got caught in my own net.
1: I got caught in my own net. 네, 그물 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알아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너다 젖었잖아.
3: 비를 쫄딱 맞았어.
2: 내가 수건 가져다 줄게.
3: 고마워. 너무 춥다.
1: 아, 타월을 건네주는 친구 너무 고맙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뭐야, 너다 젖었잖아. 흠뻑 젖은 상태인 거죠.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일단, 젖은이라고 할 때는 wet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비를 쫄딱 맞았어. 여러분.
0: 아하.
1: 아니,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지금 영어로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쫄딱 비를 맞았다라고 했더니, 내가 수건 가져다 줄게 라고 했어요. 자, 수건은 타월이라고 우리도 말하는데요. 발음은 조금 다르죠? towel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다 줄게 라고 할 때는, 뭐뭐 할게요 라는 표현, 제가 뭐뭐를 하도록 허락해주세요라는 말투로 쓴다고 했죠. 근데 물론 허락해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let me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문장을 시작해 보시고요. 고마워. 너무 춥다. 라고 했는데, 고맙다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너무 춥다. 너무너무 춥다. It's very cold. 뭐, 이렇게도 말할 수
0: Sure,
1: 있겠지만,
0: but there's another word that means very cold.
1: 근데 very cold 대신에 쓸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냉동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동고.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You are all wet.
5: I got caught in the rain.
4: Let me get you a towel.
5: Thank you. I am freezing.
1: 아, 자, 너다 젖었잖아. 이거

0: 그러면 다시 한번 듣고 올까요?
1: You are all wet.
0: One more time.
2: You are all wet.
0: 네, you are all wet 라고 하면 여기서 all 이라는 표현은 전부라는 뜻이죠. 네, 조금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 젖었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상태일 때 you are all we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았어.
3: I got caught in the rain.
0: Again?
2: I got caught in the rain.
0: 자, 이 표현은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I got caught in the rain. 그래, 내가 수건 가져다 줄게.
1: Let me get you a towel.
0: One more time.
2: Let me get you a towel.
0: Let me를 시작했죠? 내가 뭐뭐를 해줄게 라는 표현을 영어는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뭐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뭐뭐 해줄게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et you a towel. 당신에게 타월 하나를 가져다 주다 라는 의미겠죠. Let me get you a towel. 제가 당신에게 수건을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고마워. 너무 춥다.
3: Thank you. I am freezing.
0: Again?
2: Thank you. I am freezing.
0: 네, 뭐 thank you는 넘어가고요. 너무 춥다를 it's very cold라고 안 하고 I am freezing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자, I am 나는 어떠한 상태다인데 freezing. freeze가 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reezing은 얼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라는 말을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얼고 있는 것 같아.
2: My daughter likes to take her magic wand
0: uh-huh.
2: and then point it at me and say, freeze!
0: 얼음이라는 네. 뜻이죠. 네. 우리말로 하면 얼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 땡 하잖아요. freeze가 가만히 있어! 멈춰! 약간 요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이지가 우리 잭쌤한테 마법의 봉을 들고 하지만 영화 보면은 그 경찰관들이
2: 맞아요.
0: 네, 맞아요. criminal 범죄자들을 보면서 freeze!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죠.
2: Stop right there.
0: 맞아요. 거기서 멈춰! 라고 할 때 freeze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그냥 달리고 있으면 그 상태로 멈춰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I am freezing까지 봤고요. 이제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You are all wet.
3: I got caught in the rain.
1: Let me get you a towel.
3: Thank you. I am freez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I got caught in the rain이었는데요. caught in, 여기 연음되는 거, 그래서 T가 리을처럼 발음된다는 거, the는 살짝 발음해 주시고요. rain이 아니죠. rain, R 발음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2: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
2: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 Good job, everyone.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Outstanding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ge.
0: 네,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의류를 제대로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Care Label. 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1: Sure.
0: 그다음에 어제는 옷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몸이 쑥쑥 자라니까 옷이 점점 작아진다라고 해서 outgrow가 있었습니다.
1: 옷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커지는 거죠.
0: 맞아요. 네.
1: You outgrow your clothes, right?
0: 맞습니다. 네. Yeah. 그러니까 out가 앞에 붙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내가 더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 Yes.
0: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코미디를 본 적이 있는데 영어로 된 미국 TV에서 방영되는 코미디를 한국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였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기를 She always tries to outdo me 이런 말을 했었어요.
1: Outdo me.
0: 네. 아, 항상 okay. 나보다 뭔가 좀 더 하려고 그래.
1: Yeah.
0: She always tries to outdo me.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When I say bye, she always says bye bye bye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꼭 나보다 더 강도를 크게 해서 말하고 그 outdo라고 하더라고요.
1: When you outdo someone, you're trying to be better than that person. Trying to do more than the person.
0: 그렇군요.
1: Outdo.
0: 네.
1: Yeah.
0: 그래서 outgrow 같은 경우도 yeah. 옷과 내가 뭐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yeah. 그 옷보다 내가 더 커져서 크기를 봤을 때 내가 더 자랐다라고 할 때 outgrow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쓰임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out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도 out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 out은 또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완전히 뭐뭐했다. 싹 뭐뭐했다. 뭐 이런 뜻으로 할 적에 out가 자주 쓰이는 경우 많이 보셨죠. 자,
1: right.
0: 오늘 대화는 청바지가 완전히 헤어져서 나달나달해졌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1: Think of this word, worn.
0: Worn.
1: 옷을 입었다, 입다가 wear이잖아요.
0: 네.
1: 과거형 worn. So if something is worn out, you wear it so much, it became old and weak and they're breaking apart.
0: 아.
1: Worn out.
0: Worn out.
1: Yes.
0: 그렇군요. Worn out. 그러니까 옷을 하도 많이 wear 하는 바람에
1: yeah.
0: 그 옷의 입장에서는 하도 많이 wear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1: That's right.
0: 그래서 이제 아주 나달나달해지고 이렇게 뜯어지게 되고 그래서 worn out 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1: 주로 자동차의 타이어를 worn out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So tires get worn out after many years.
0: 그렇죠. 마모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1: That's right.
0: 네, 자 오늘 청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듣죠.
1: 이 청바지가 완전히 해졌어.
0: 아유, 그거 너무 오래 입었잖니. 천도 뭐 실이 다 풀어진 것 같은데.
1: 아유, 그러게. 하지만 너무 편해. 기워서라도 입을까?
0: 진짜? 아유, 색깔도 정말 다 바랬잖아. 이젠 버릴 때가 됐어요.
1: 네. You know, I have clothes like this. I have old clothes I don't want to throw away.
0: 맞아요. 저도 그렇죠.
1: 그렇죠.
0: 네, 그 정말 진짜 그 뭐 만져서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 정리에 달인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설레진 않는데 옛날 생각이 나고
1: yeah.
0: 그 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maybe I can go back to that size.
1: Maybe I can shrink to that size.
0: 그렇죠. 내가 슈링 해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망상을 갖고도 있는 거죠.
1: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0: 네.
1: sentimental reasons.
0: Sentimental reasons.
1: Sentimental reasons.
0: 그러니까 센치해진다는 말을 보통 하거든요. 센치해진다. 뭔가 좀 가을이 되고 그러면 뭔가 괜히 멀랑벌리해지고 좀 우울해지고 근데 그 센치가 sentimental에서 온 거죠.
1: That's right.
0: Sentimental. Sentimental.
1: Sentimental.
0: 네, sentimental. 그러니까 뭔가
1: right.
0: 좀 굉장히 나른해지는 기분상 이렇게 yeah. 되는 거잖아요.
1: So you have a lot of memories with these clothes.
0: Right.
1: You don't want to throw them away.
0: You have so many or so much things to remember this by.
1: That's right.
0: 그렇죠?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청바지 봐. 이거 완전히 해졌어.
1: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0: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뭐 is worn out 하게 되면 뭐뭐 혹은 are worn out 비동사와 함께 worn out 하게 되면 옷 같은 것들이 주로 다 해졌다는 말이 됩니다. 네.
1: Jeans.
0: Jeans.
1: We're talking about blue jeans or maybe black jeans,
0: sure.
1: white jeans.
0: 네.
1: They're basically jeans.
0: Uh-huh.
1: I always put S at the end. Jeans.
0: Jeans.
1: Oh, I love your jeans.
0: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청바지, 보통 바지를 가리켜 말할 때 yeah. jeans를 쓰게 되는 거죠.
1: Sure.
0: 네.
1: That's right.
0: 그래서 그 이 청바지가 라고 할 때 일단 바지라는 개념은 그 바지통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뒤에 꼭 S를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pants라고 하는 것처럼 jeans라고 해서 뒤에 S를 붙이게 되니까 그 앞에는 이 청바지라고 할 때 this jeans가 아니라 these jeans라고 맞춰줘야 됩니다.
1: Right. These jeans.
0: These jeans. 그렇다고 해서 청바지 여러 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입고 있는 한 벌을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그 자체가 복수라서 these jeans. 그러니 뒤에 오는 비동사는 are가 되는 거죠.
1: Right.
0: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뭐 조금 해진 게 아니라 완전히 해진 거군요.
1: Yeah, completely worn out. They're like torn apart, oh, there are holes everywhere,
0: right.
1: and they're so weak, and it looks like you need to throw them away.
0: 아, 이제 버려야 될 것처럼 보이는 right. 그런 정도. 자, completely worn out. Completely, 완전히 라고 하는 뜻의 이 단어도 발음 좀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1: Completely?
0: Completely?
1: Completely worn out.
0: Completely worn out. Mm-hmm. 네, 자, 그랬더니 지수는, 야, 네가 그거 입어도 좀 심하게 오래 입었지 않니?
1: You've had those forever.
0: 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You have had those forever. 자, 잘 보시면 these jeans, 그 다음에 those 이렇게 복수형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1: Right.
0: 자, you've had those jeans라는 뜻이 되는 건데 you've had those forever. 너는 그것들을, 바로 네 그 청바지를 평생 동안 영원히 가지고 있어 왔잖니. You've had those forever.
1: Right.
0: 네.
1: Sometimes you can say you've had them forever.
0: 그렇죠.
1: Oh, those you've had 대신에. them forever.
0: You've had them forever.
1: Those pants.
0: 그렇습니다.
1: Them.
0: 네.
1: Yeah.
0: Those 그것들 이런 뜻으로 뭐 그것들 뭐 them those 그렇죠. You've had those forever. 설마 뭐 영원이라는 시간만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오래 갖고 있었잖냐. You've had those forever라고 말한 다음 천두 보니까 옷감이 실이 다 풀어진 것 같아.
1: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0: 네,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Threadbare라고 했는데 먼저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라고 해서 그 옷감 천이 the fabric이 looks 어떠해 보이느냐 하면은 threadbare인 것처럼 보여. 자,
1: right.
0: Threadbare가 뭘까요?
1: If something is bare, it means it's kind of naked.
0: 아,
1: 없다는 뜻이에요.
0: 그렇죠.
1: Bare. So if there's no thread. Threadbare, the threads are coming off, right? So threads are loose, and they're slowly unwinding.
0: 아, 네, 좀 어려운, 설명이 어렵다는 생각이죠.
1: 그렇죠, yeah.
0: 네, 그 B-A-R-E, bare 하게 되면 그 barefoot,
1: barefoot?
0: 우리가 그럴 때 bare라는 단어를 배웠거든요.
1: Right.
0: 저는 barefoot 하면 맨발이라는
1: 말이
0: 되잖아요. 네. 그 신발이나 양말을 신지 않은 그런 barefoot이라고 한 것처럼 B-A-R-E를 이번에는 thread, 실이라는 뜻의 단어 thread 뒤에 붙여서 낡아서 올이 다 드러났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1: Right.
0: Threadbare.
1: Threadbare.
0: 근데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threadbare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라서
1: right.
0: 예를 들어서 이 양말이 너무 낡아서 점점 해지고 있어 라고 말할 때 These socks are getting threadbare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주로 옷이 잘 꾸며져 있으면
0: 네.
1: 이 실이 안 보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낡고 이렇게 막 늘어나가지고 thread가 보이기 시작해.
0: 아.
1: So you can see the thread slowly coming apart.
0: 어.
1: I can see the thread. They're bare. They look naked.
0: 어.
1: threadbare.
0: 그 실의 입장에서는 다가

0: 벗겨진 것 같이
1: 그쵸.
0: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말이 threadbare가 되겠습니다.
1: 네.
0: 아까 몇번 말씀하셨는데 something is worn out 하게 되면 that means it's falling apart, it's coming apart.
1: Sure,
0: 이런
1: falling apart,
0: 말씀하셨죠?
1: coming apart, like tires,
0: Tire, 그렇죠.
1: like shoes, they become worn out. I'm actually wearing slippers that are really old. They're completely worn out.
0: Really?
1: The bottom is completely bare and slippery, so they're worn out.
0: Worn out.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닳아서 없어졌다라는 말이
1: 그렇죠.
0: 드러났다라는
1: 네.
0: 말이 bare가 되는 거군요. Worn out.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처음 보는 그런 단어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1: Right?
0: Thread, thread는 실을 가리키고요. 실이 겉으로 드러났다. Threadbare. 실이 나이 가서 올이 다 드러났다는 뜻이
1: Right.
0: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3: You've had those forever.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0: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1: I know.
0: I know.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편안하는 거야.
1: But they're so comfortable.
0: But they are so comfortable. 자, 여기서도 there라고 했죠. THEY apostrophe RE. They are라고 해서 복수형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se jeans, you've had those forever. 여기서도 they are so comfortable. 모두 한결같이 복수형으로 바지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요.
1: Right.
0: 자, they're so comfortable. 이것도 발음이 만만치 않아요.
1: Comfortable 이 맞는데
0: 네.
1: 스펠링도 comfortable인데
0: 네.
1: 빨리 발음하면
0: 네.
1: comfortable.
0: Comfortable.
1: 그냥 comfortable.
0: Comfortable.
1: Oh, that looks so comfortable.
0: That looks so
1: Oh,
0: comfortable.
1: this chair is so comfortable.
0: So comfortable. 네, 정말 편안하다. 그 옷을 입어서 편안하다라고 해서 they are so comfortable.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자가 comfortable하고
1: Sure.
0: 옷이 comfortable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1: That's right.
0: 느끼는 건 내가 느끼는 거지만
1: Right.
0: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할 때, the chair is comfortable, the shirt is comfortable, these jeans are comfortable이라고 말할 수 있죠.
1: There. 근데 그냥 comfortable이 아니라
0: 네.
1: so comfortable.
0: So comfortable.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게 물론 다 worn out 됐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I don't really want to throw them away yet. 자, 그러니 기워서라도 입을까? 라고 할 때.
1: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0: 네.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Do you think, 일단, 넌 이렇게 생각하니 혹시? Do you think? 다음에, 그것들이 뭐뭐 할 만한 거라고. They are worth patching up. 바느질 등으로 이어서 기웁는 거, 기우는, 깊게 하는 거, 수선하는 거. 그게 바로 patch up이 될 텐데요.
1: Right.
0: patch는 어떤 다른 천을 갖다 대서 이렇게 어떤 구멍을 메꾸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1: Patch.
0: patch, 그죠?
1: Right.
0: 네, 여기서 기워 입는 걸 말합니다. Do you think they are worth patching up? 자, patching up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기워서라도 입을까?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1: Yeah,
0: 그렇죠.
1: that's a good question.
0: 네.
1: Is it worth patching it up?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뭐를 할 가치가 있을까? 자기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을 때 이렇게 do you think 다음에 뭐뭐 is worth 다음에 ing를 붙여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야 그거 갖다 버려라. 어떤 기계가 있을 때 갖다 버리라고. 근데 아니야 수리해서라도 쓸래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1: Right.
0: 그냥 수리해서라도 써서 그럴 가치가 있다고 봐요라고 한다면 do you think these are worth fixing?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1: Yeah. Do you think these are worth fixing
0: 네,
1: and using it again?
0: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fixing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Do you think these are worth fixing? worth 다음에 fixing, worth keeping, worth 뭐 여기서는 patching up, worth 다음에 ing가 붙은 동사가 올수 있습니다.
1: You know, I have all these old baseball cards and all these old books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I wonder if they're worth keeping. Are they worth keeping? It's a question I have to
0: Right.
1: ask all the time.
0: 그렇죠. 저도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쓴 책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쓴 책도 많이 사서 보고 대학 때 썼던 공책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I always ask myself, are they worth keeping?
1: Do you think it's worth keeping?
0: Well, it's something to think about, really.

0: depends.
1: 네.
0: 딱 이럴 때 depends.
1: Depends. 그렇죠. 아유, yeah. 어떡하지? 나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여기까지 들어보죠.
2: I know, but they're so comfortable.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1: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그랬더니, 아니, patching up을 해서까지 입겠다고? 너 진짜니?
0: Honestly?
1: Honestly?
0: Honestly?
1: 네, 정직하게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때 honestly라는 뜻은 어떤 뜻으로 말일까요?
0: Seriously?
1: Seriously?
0: Are you being serious?
1: 그렇죠.
0: 이런 거예요.
1: You gotta be kidding me.
0: 진짜?
1: 농담이겠지. 설마라는 뜻으로 honestly라고 말한 건데요. 색깔도 다 바랬잖아.
0: The color has faded badly.
1: The color has faded badly. 자, fade 하게 되면 점점 색깔 같은 게 옅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바래지는 걸 말하죠.
0: Right.
1: 바래는 거. 그게 F-A-D-E. So fade out. 뭐 이렇게 말하면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흐릿해지는 그런 촬영 기법 같은 거 말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0: right.
1: faded badly. 아주 심하게 이렇게 색깔이 다 바래져 버렸다고.
0: Right. The color has faded badly.
1: 네.
0: And Jisoo basically continues to say, you know, time to toss them.
1: 그러니 내 말은 한마디로 버릴 때가 됐다 이거야. Time to toss them. 우리가 바로 엊그제도 toss the laundry in the what is it?
0: The dryer. Right?
1: Dryer washer.
0: The dryer, right.
1: 그렇죠. 건조기에 옷을 집어넣는다고 할 때 집어 던져넣다시피 했다라는 뜻으로 throw it 혹은 toss it 이런 말 쓴다고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도 time to toss them 하면은 right. 누군가에게 넘기거나 혹은 버리거나 time to toss them 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0: Here throwing it away.
1: 네.
0: Oh, just toss it.
1: Toss it.
0: Toss them.
1: Toss them.
0: Throw them away.
1: 네. Time to toss them.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3: Honestly, the color has faded badly. Time to toss them.
1: 네,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3: You've had those forever.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2: I know, but they're so comfortable.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3: Honestly, the color has faded badly. Time to toss them.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입던 옷이 다 헤졌다라는 말도 있었고 실이 밖으로 다 나왔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0: Mm-hmm.
1: 큰 소리로 여러분과 같이 말해보죠.
0: Let's go.
1: 이 청바지가 완전히 헤졌어.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0: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1: 그거 너무 오래 입었잖아. You've had those forever.
0: You've had those forever.
1: 천도 실이 다 풀어진 것 같은데.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0: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1: 그러게. I know.
0: I know.
1: 하지만 너무 편해. But they're so comfortable.
0: But they're so comfortable.
1: 기워서라도 입을까?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0: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1: 진짜야? Honestly?
0: Honestly?
1: 야, 색깔도 정말 다 바랬잖아. The color has faded badly.
0: The color has faded badly.
1: 이젠 버릴 때가 된 거지. Time to toss them.
0: Time to toss them.
1: 여기까지입니다.
0: Yay! Right. Great job, everyone.
1: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0: Mm-hmm.
1: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달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잡초는 왜 척박한 땅에서 자랄까? 거리를 걷다 보면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사이로 삐죽 잡초가 솟아오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라기 좋은 땅도 많을 텐데 굳이 이런 척박한 곳에 털을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식물들보다 연약한 식물인 잡초는 경쟁을 하면 질 것을 알기에 일부러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에 닿더라도 최대한 안전이 확보된 후에야 싹을 틔운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잡초의 생존법,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한 번쯤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책, 노트, 사진, 쪽지. 무엇이든 그랬다. 친하지도 않던 중학교 때 짝꿍의 명찰. 고등학교 시절의 학생 수첩. 15년 전에 산 잡지의 부록. 친구의 낙서가 그려진 과자 박스까지. 누가 버릴까 깊숙이도 숨겨놓았던 시간 쓰레기. 장롱과 서랍 속에 갇힌 미련의 귀신들. 생전 처음으로 버리는 의식을 행하며 나는 많이도 긴장했다. 마치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지혜와 정보와 추억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10대 때부터 모아온 영화 잡지와 음악 잡지를 버릴 때는 실제로 약간 손이 떨렸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델리 스파이스가 부른 Missing You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책 사람 집에서 펴낸 황국영 작가의 에세이 퇴퇴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일 2부 제철 산문 시간에 만나본 책이죠. 이 퇴퇴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 정리정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정돈이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만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서처럼 오래된 물건들, 나의 한 시절이 담겨 있는 그런 물건들을 버리기에 돌입하는 과정은 굉장히 뼈아픕니다.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조차도 아 그래도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보물상자야 싶어서 그냥 끝내 이사를 몇 번을 가든 뭐 어떤 규모로 짐을 정리를 하든 간에 계속 갖고 가게 되는 그런 추억 상자 같은 것은 있을 겁니다. 이 황국영 작가님은 좀 뭐랄까요 그렇게 추억 상자 하나를 겨우 갖고 있었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책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버려야 할 짐들이 많은 상황, 맥시멀리스트라고도 할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입던 티셔츠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티셔츠가 지금도 그 신체 사이즈 변화가 크지 않아서 입을 수는 있는데, 그걸 뭐 실제로 정말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죠. 단지 그냥 나와 함께 한 시절을 함께 했던 옷이랑 그냥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뭐 진짜 기능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다 각별한 사이였던 겁니다. 지금 나열해 드린 것처럼 책도 그렇고 뭐 쪽지도 딱히 친하다고도 할수 없었던 중학교 때 짝꿍의 명찰 이런 것도 내가 갖고 있었는데 다 추억이라 버리지 못하셨던 거죠. 나중에는 그 영화 잡지, 음악 잡지를 버릴 때는 막 손이 떨릴 지경이었는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야. 이런 거 찾아보려면 누구나 다 쉽게 이제 웹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 버리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겨우겨우 이제 좀 덜어냈던 거죠. 많이 공감되기도 했고요. 카페인 분들도 이런 경험 있죠. 잘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아, 그건 진짜 못 버려요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정돈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삶에 굉장히 큰 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음악 두곡 들려드릴게요. 스텔라장의 아이고.

북카페만의 이야기 큐레이션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 이타심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나 뭐 재난 영화 이런 거 보면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를 짓밟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과연 정말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할리우드 재난 영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대한 지진이나 해일이 도시를 덮치고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기적인 폭도로 돌변합니다. 식량을 빼앗기 위해 상점을 약탈하고 오직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거침없이 짓밟고 밀쳐내죠. 이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인간의 본성은 결국 이기적이며 위기의 순간에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씁쓸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는 남을 해치면서까지 나만 살아남으려는 잔혹한 생존 본능만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작가 레베카 솔릿은 자신의 저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 해서 이 차가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녀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뉴올리언스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최악이라 불리던 재난 현장들의 실제 기록을 치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법과 질서가 완전히 마비된 그 끔찍한 폐허의 한가운데서 평범한 시민들은 이기적인 괴물이 되기보단 오히려 서로를 가장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타주의자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너진 건물 더미에 뛰어들어 생면부지의 타인을 구해냈고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식량과 담요를 낯선 이웃과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솔릿은 이를 재난 유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지위와 재산, 경쟁심에 가로막혀 서로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는 비로소 우리 모두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대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진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조건 없이 손을 내미는 이타심은 내 삶이 여유로울 때만 베푸는 도덕적인 사치가 아니라는 것. 우리 유전자 깊은 곳에 단단하게 새겨져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서로를 짓밟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주는 존재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크고 작은 재난을 만납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와 이별로 일상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캄캄한 폐허 속에 홀로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막막한 날들이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 슬픔의 한가운데서

대가 없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누군가의 다정한 본능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연일 삭막하고 차가운 뉴스들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안에는 서로를 살리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마음의 무너짐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가만히 살펴보고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듣고 왔습니다. 참 세상 무섭다. 또 사는 거참 막막하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또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계속하고 또 기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 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고요.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이어갈게요. 구하 숫자들의 높은 마음,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띄워드릴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작품 오늘도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납덩이를 매달고 걷는 9살 소년 오스카가 있습니다. 소년은 슬프거나 불안해질 때면 발에 무거운 장화를 신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1년 전, 지독하게 맑았던 9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이후로 오스카의 발에는 벗겨지지 않는 끔찍하고 무거운 장화가 신겨졌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던 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완벽했던 아빠가 그 차갑고 거대한 철골 더미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오스카는 불이 난 빌딩에 갇힌 아빠가 남긴 5통의 음성 메시지를 홀로 듣고 맙니다. 수학의 너머로 들려오던 아빠의 다급한 숨소리,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열음, 그리고 영원히 끊어져 버린 마지막 통화. 오스카는 엄마가 무너질까봐 그 응답기를 수건으로 꽁꽁 싸매어 침대 밑에 숨기고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를 세상에서 자신만이 아는 끔찍하고도 소중한 비밀로 간직합니다. 아빠가 남긴 잔혹한 침묵 속에서 소년의 영혼은 갈갈이 찢긴 채 캄캄한 우주를 홀로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유품이 남겨진 옷장을 몰래 뒤지던 오스카는 실수로 파란색 유리 꽃병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산산조각이 난 파편들 사이로 작은 노란색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붉은 펜으로 블랙이라고 적혀있는 봉투를 열자 그 안엔 아주 기묘하게 생긴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죠. 오스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빠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이자 닫혀버린 아빠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소년의 온몸을 휘감습니다. 뉴욕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니 블랙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무려 472명이나 되었습니다. 9살 소년에게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테러의 공포와 낯선 타인들로 가득한 두려운 미로였지만 오스카는 불안을 달래줄 탬버린을 손에 꽉 쥔 채 기어이 밖으로 나섭니다. 무거운 장화를 끌고 매 주말마다 뉴욕의 5개 구를 전부 걸어서 횡단하며 472명의 블랙을 모두 만나 열쇠 구멍을 찾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영원히 사라져버린 아빠의 흔적을 단 1mm라도 더 붙잡아 두기 위해 9살 소년은 그렇게 세상 가장 맹렬하고 처절한 생존 투쟁을 시작합니다. 찰랑찰랑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아빠를 찾아 헤매는 소년의 외롭고도 투명한 탬버린 소리가 눈꽃처럼 흩날립니다.

트램블링 블루스타즈의 곡 I know longer know anything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9.11 테러라는 거대한 비극을 9살 소년의 투명한 시선으로 보듬어 아는 소설이죠. 조너선 사프란 보어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오스카는 보석 디자이너이자 곤충학자, 평화주의자를 꿈꾸는 아주 똑똑하고 엉뚱한 9살 소년입니다. 오스카에게 아빠는 세상의 모든 호기심을 채워주고 또 주말마다 탐험놀이와 숨바꼭질을 함께 해주던 완벽한 우주였죠. 하지만 9.11 테러가 그 우주를 순식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슬픔에 빠져 멍해진 엄마와 단절된 채 홀로 남겨진 소녀는 우연히 발견한 열쇠를 아빠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탐험놀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잔인했던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믿을 수 없게

오스카의 탐험은 계절을 넘어 계속됩니다. 소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인을 만나고 수백 년 전의 언어로 말하는 이방인과 차를 마시며 평생 집 밖을 나와보지 않은 외로운 여인과 마주앉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끔찍한 상실과 아픔을 가슴 속에 은밀하게 숨긴 채 살아가는 거대한 섬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아빠의 자물쇠를 찾기 위해 낯선 문을 두드렸던 오스카는 어느새 사람들의 서글픈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상처를 나누어 보여주고 있었죠. 찰랑거리는 소년의 탬버린 소리 곁으로 부서진 타인들의 마음이 조각보처럼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여정의 끝자락, 오스카의 곁에는 아주 기묘한 동행자가 나타납니다. 양손바닥에 각각 예스와 노라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긴 채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아온 백발의 할아버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드레스덴 폭격으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영혼이 타버려 말을 잃어버린 그는 9.11 테러로 아빠를 잃은 오스카의 손을 말없이 꽉 잡아줍니다. 폭격의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늙은 할아버지와 테러의 잿더미 위를 걷는 어린 소년. 두 사람은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깊은 슬픔을 이해하며 그 참혹하고도 거대한 뉴욕의 밤거리를 나란히 걷습니다. 가장 처절한 시대의 비극들이 맞닿은 자리에서 피어난 기적같이 아름답고 고요한 동행이었습니다. 8개월의 기나긴 여정 끝에 오스카는 마침내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아빠가 오스카에게 남긴 어떤 극적인 마법이나 마스터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누군가의 평범한 금고 열쇠였을 뿐 아빠를 다시 살려낼 수도 시간을 뒤로 되돌릴 수도 없는 차가운 쇳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큰 기대를 품었던 소녀는 그 허망한 진실 앞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는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그 잔인하고도 명백한 사실을 마침내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캄캄한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온 오스카는 아빠가 남긴 물건들을 가만히 꺼내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 인쇄해두었던 한 장의 끔찍한 사진도 꺼냅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던 날,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던 어느 남자의 사진, 이른바 폴링맨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오스카는 그 사진들을 플립북처럼 거꾸로 배열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종이의 끝을 잡고 빠르게 넘깁니다. 그러자 소년의 작은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며 허공으로 추락하던 남자는 다시 중력을 거슬러 하늘 위로 날아올라 빌딩의 창문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불길은 다시 잦아들고 빌딩은 온전한 모습을 되찾으며 아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안전했을 것이다.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꽉 안아주는 상상을 하며 오스카는 눈물 젖은 얼굴로 스르르 잠에 듭니다. 소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플립북 속에서
부서진 세상은 마침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현실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과 눈물을 나누며 걸었던 그 길 위에서 소년의 무거운 장화는 이미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시 무독의 Towards the Sun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대한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기어이 희망의 조각을 찾아내는 소년의 여정을 다룬 책이죠.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열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한 사람에겐 세상의 끝을 마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9살 소년 오스카를 통해서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거창한 구원이 아니라 내 상처를 안고 타인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또 말없이 곁에서 지켜봐주는 이들의 체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더 클래식 마무리하고요.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작가가 제철 산문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비틀즈의 헤이 주드 듣고 가시죠.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기회란 걸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우리 삶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조부모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조부모님과의 추억이 특히 또 각별하게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집집마다 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1: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추억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 자전거 옛날 그 시골길 달리는 큰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 뒷자리에 항상 태우고 이렇게 시골길 달려주셨던 그런 와. 추억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할아버지 항상 그 은단을 드셔서
0: 네.
1: 그 은단 박하향 같은 거 맡으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오. 그런 점도 있고 또 할머니와는 방을 같이 쓰기도 하고 했어서 약간 제가 할머니 입맛이에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만 이렇게 같이 먹이니까
0: 거의 자매처럼
1: 비슷하게 네. 그렇게 입맛이 닮아가지고 할머니와 저는 완전 약간 채식파거든요. 된장찌개 나물 비벼 먹는 네. 그런 그래서 옆에서 오빠와 엄마 아빠가 삼겹살을 먹고 있어도 우리는 된장찌개 비빔밥을 해 먹던 그런 입맛이 되게 할머니를 닮아서 지금도 나물 좋아하고
0: 네.
1: 약간 그 막 호박잎 같은 것에 이렇게 된장찌개 끓여갖고 막 싸 먹고 하는 그런 옛날식 어떤 레시피 같은 것
0: 네.
1: 하면 할머니가 항상 같이 떠오르죠.
0: 그 조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그 자전거 뒤에 탔던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어떤 맛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은단 그 네. 박하 향기도 그렇고 다 감각적으로 작가님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해봤는데
0: 네.
1: 진짜 그 오감으로 남아있는 기억들이 되게 오래가는 것 같아서
0: 그렇죠.
1: 맛이든 향기든
0: 소리 같은 거.
1: 소리 같은 거.
0: 그렇죠.
1: 네.
0: 아마 많은 카페인 분들도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 떠올리면 비슷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감으로 뭔가 남아있다 생각 못 해봤는데 어떤 향기, 냄새 혹은 뭐 소리 혹은 어떤 촉감 이런 거에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1: 작가님도 뭔가 떠오르시는 감각적인 기억이 있으신가요?
0: 감각적인 기억, 저는 감각적인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이제 이렇게 뭔가 추억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잊히지 않는 것이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뵀을 때, 그냥 가끔 찾아뵙는 그런 그냥 손녀였거든요. 그런데 그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다른 이제 뭐 그 이모나 네. 외삼촌께 했던 말인 건데 자 밥 좀 먹이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할머니의 유언이 된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종종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타이밍상 그냥 그래 그때 제가 밥을 좀 먹어야 될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할머니 보시기에 오랜만에 뵀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게 저는 그냥 저에게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로 남아서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냄새나 뭐 소리 감각은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로 할머니의 그때 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오래 남는 거죠. 제 삶의 화두예요. 그래서
1: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0: 할머니 유언이었기 때문에
1: 네.
0: 작가님은 평생 나 하나를 잘 먹이셔야 돼요.
1: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꺼내면은 생각이 막 많이 나네요.
0: 맞아요. 기억이란 게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1: 누가 건드려주면.
0: 맞아요. 이렇게
1: 그쵸?
0: 오래 남아 있을 줄 몰랐던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이
1: 네.
0: 문득 진짜 소리나 향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1: 맞아요.
0: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를 때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그리고 좀 전해 들은 에피소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전해 들은, 예를 들면
0: 맞아요.
1: 할머니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내가 들은 말에 더 이제 그 어떤 육중한 무언가를 실어주죠. 밥을 잘 먹어야 되겠다.
0: 진짜 중요한 평생에 걸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지켜야
1: 맞습니다.
0: 되는 한 가지.
1: 맞습니다. 카페인님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 키워드로 오늘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한번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할머니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임봉근, 임다운 작가가 쓴 오늘 내일 하는 사이라는 책입니다.
0: 네, 오늘 내일 하는 사이 책 제목부터 시작해서 호기심을 막 자아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김복희 시인이 살짝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서 가뜩이나 호기심이 많이 솟았던 터라 더 궁금합니다. 이 책.
1: 카페인 분들은 구면이기도 할이 책은 이 1931년생 임봉근님과 1991년생 임다운님이 함께 쓴 산문집이에요.
0: 네.
1: 성이 같잖아요.
0: 네.
1: 가족이겠거니 생각하게 되는데 할머니와 손녀 사이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0: 임봉근
1: 둘이
0: 할머니와 임다운 손녀.
1: 같은 성씨를 쓰는 사연이 이 책의 출발이자 뿌리가 되고요.
0: 네.
1: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차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할머니와 손녀가 워낙 각별한 사이로 지내는 사이인데, 이 처음에 할머니에게 이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사연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코로나로 모두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던 어느 날 할머니가 외로워 죽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소원은 매일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중환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 서서히 몸이 쇠해서 집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할머니인데 이 코로나 기간에 외로워서 죽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하지만 할머니의 세계가 날마다 조금씩 어두워지고 조용해지고 가만해지고 있는 것을 손녀가 느끼고 전화할 때마다 자고 있었다고 하는 할머니의 그 이야기가 좀 안쓰럽고 걱정도 되고
0: 네.
1: 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외로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할때 할머니 그럼 나한테 편지를 써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이제 노란색 노트 한 장씩을 세로로 길게 반 접어서 편지 쓰고 이렇게 착착 개어두신 거예요.
0: 네.
1: 다음에 손녀 만날 때, 그러니까 붙이지는 않고 다음에 손녀 오면은 주고, 보여주고 하시려고. 그래서 이책 자체는 손녀가 쓴 산문과 이 할머니 임봉근님이 쓴그 편지가 이렇게 한 챕터씩 번갈아 나오는 그런
0: 네.
1: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와, 이 60년 차이가 나는, 그쵸? 이
1: 네.
0: 할머니와 손녀가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에요.
1: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손녀 보고는 할머니는 매일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를 살리고
0: 네.
1: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야 나도 할머니에게 늦은 답장을 쓴다. 할머니가 외로워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라고 해서 이 산문은 어떻게 보면 손녀의 답장인 거고
0: 그러네요.
1: 이 노란 편지지에 접혀 있었던 것들은 그때그때 손녀를 그리워하면서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또 할머니의 편지이기도 한 거죠.
0: 이런 책의 특별함은 이게 지금 우리 할머니, 우리 손녀가 아닌데도,
1: 네.
0: 그쵸? 그런데도 읽고 나면, 나의 할머니 같고, 나의 손녀 같고, 이렇게
1: 맞아요.
0: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
1: 맞아요.
0: 힘에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몇번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손에 큰 사람으로서
0: 네.
1: 할머니에게 늘 속절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책을 읽게 되는데, 아, 이 책도 또 다른 결의 할머니와 손녀를 만나는 듯해서 굉장히 반갑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0: 그 중에 한 부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낭독하기 전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0: 네.
1: 할머니와 손녀가 어쩌다 같은 성씨를 쓰게 되었을까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할머니 이름 한자의 뜻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임봉근님이라고
0: 네.
1: 말씀드렸잖아요. 밭들봉의 뿌리 근자를 쓰는데요. 이 1931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셨는데, 다음 자식은 막대기나 뿌리 같은 것을 달고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땐 그런 이름도 많이
0: 아, 그쵸.
1: 지었잖아요. 근데 그런 의지가 무색하게도 동생은 태어나지 않았고, 할머니는 부잣집 외동딸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 시절에 계집애라면 소학교도 안 보내던 때였는데
0: 네.
1: 이대 국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대학 졸업 후에 고향에 내려와서 나는 국어 선생이 되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학교 교장까지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떤 할머니의 청춘이 있었죠.
0: 네.
1: 그런데 그 무렵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던 사람이었는데
0: 네.
1: 5년을 쫓아다녔다고 해요. 그 교지에 실린 봉근의 글을 보고 아
0: 네.
1: 대체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수소문을 해서 그녀를 찾아내고 끝없이 구애를 한 끝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자신이 학교 사업을 하고 싶다.
0: 네.

0: 하고 싶다 하면서 이 장인에게 돈을 꾸고 일가친척에게도 그 되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돈을 많이 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상이 되죠.
1: 슬퍼요. 벌써 아니, 불안하고.
0: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거창한 계획은 학교였다가 뭔가 광산이었다가 자꾸 바뀌다가 결국 그 빌려간 돈들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온 집안을 이제 어렵게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것까지를 목격하게 되는 게이 글의 앞부분입니다. 또그 뒷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 폭풍의 한가운데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느낌인데, 낭독 듣고 가시죠.
0: 할머니는 칼을 잡는 대신 인생에서 할아버지를 도려냈다. 시장에서 제일 큰 가방을 사서 그 사람 옷을 다 넣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줬어. 차비까지 들려보냈지. 남편이 일가친척을 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났다는 걸 봉근은 그제야 알았다. 그뿐 아니었다. 남편은 그의 고향에 본처와 아이 둘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막장 드라마 부럽지 않은 전개다. 남편의 짐을 모조리 새 부인에게 들려보낸 봉근은 그럼에도 그의 흔적이 집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 이름 앞에 붙은 성이었다. 김씨를 떼어버리기 위해 할머니는 호적에 있는 아이 성을 자기 성으로 바꿨단다. 당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적을 수기 관리하던 허술한 시절이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짐작할 뿐이다. 봉근의 아들과 두 딸은 하루아침에 김씨에서 임씨로 성이 갈려버렸다.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해도 절대 바뀌지 않을 성이 바뀌었으니 아이들은 난리가 났다. 그래도 봉근은 당당했다. 그전까지는 하늘이 매일 흐리멍덩하고 누랬는데 애들 성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하늘이 다시 파랗게 보이고 달도 밝게 보이더란 게 밥도 잘 먹히고 쑥쑥 내려가. 애들한테는 미안했지만은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자녀들의 성을 바꿔버린 사건은 우리 집안의 오랜 비밀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아빠와 고모들은 자신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에게 어째서 자기 성과 어머니의 성이 같은지 이 괴이한 근본 없음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해야 했다. 아빠는 결혼하고 엄마에게 아이를 낳기 싫다고 했단다. 그래서 엄마는 이 사람 아무래도 고자인 건가 싶었다고. 하지만 또 고자는 아니어서 네가 나왔다고 했다. 어쩌면 아빠는 대라는 것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게 아닐까. 봉근이 환갑되던 해 내가 나왔다. 봉근은 까탈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시대 할머니들처럼 아들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딸 하나면 그만이다 하고 맞벌이하는 부부를 대신해서 나를 돌봤다. 자기 자식들 키울 때는 사는 게 지옥 같아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겠더니 나를 키우면서 애 키우는 재미를 알았다고. 봉근이라는 이름 속 뿌리와 기둥은 남동생 같은 것 없이 스스로를 시조로 만들었다. 보통 뿌리 깊은 집에서는 시조가 어떻게 살았는지 후손들이 기억하고 따른다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전국 팔도 여자들을 꿰고 다니던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간 봉근의 천진함과 모든 게 망해버린 순간에도 관공서를 구워 삶아 애들 성을 갈아엎은 봉근의 뻔뻔함을 기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0: 에디트 피아프의 라비앙 로즈 듣고 왔습니다. 임봉근, 임다운 작가의 책 오늘 내일 하는 사이의 한 부분 이렇게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 목소리로 만나봤고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이 글의 제목이 기둥과 뿌리 이야기인데
0: 네.
1: 밭들봉에 이 뿌리 근잘 쓴다고
0: 그쵸,
1: 했잖아요. 그러니까
0: 이름이.
1: 스스로 그 이름 따라 한 집안의 기둥과 뿌리가 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0: 네.
1: 정말 한편에 어떤 대서사시를 보는 듯.
0: 맞아요. 신화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빨로 마을 사람과 집안 사람들을 다 구워 삶았던
0: 네.
1: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이것도 진짜 우리가 장편 소설 같은 데서 볼
0: 그렇죠.
1: 법한 그런 시대가 압축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뭐뭐 하면 성을 간다. 실제로 성을
0: 성
1: 갈아버린
0: 갈았어요.
1: 할머니 이야기인 거죠. 제가
0: 와.
1: 인터뷰를 하나 찾아봤는데, 당시 다니던 회사에 넉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몇 개월이 걸려서 이 이혼수속 밟고 아이들의 성을 바꾼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는 그 시절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지만, 그 할머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달이 노랗게 보이고, 밥도 쑥쑥 넘어가고,
0: 네.
1: 그전까지는 내가 살아도 내가 아니었던 기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다시 살기
0: 그쵸.
1: 위한 결정이었던 거죠.
0: 그 바로잡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또 여기 지금 작가님이 임다운 작가님이 쓰신 부분인 거잖아요. 읽어주신 게
1: 네.
0: 막장 드라마 부럽지 않은 전개다라고 했는데 이런 스토리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네, 그냥 정말 이게 누군가의 실제 살았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스스로 시조가 된 여자의 일품 인생이란 표현이 진짜 일품 인생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아까 그 신화 같다고 말씀해
0: 네.
1: 주셨는데 정말 봉근 신화입니다.
0: 맞아요. 봉근 신화예요.
1: 우리의 시조, 이 집안의 시조, 봉근의 어떤 설화를 듣는 것처럼 읽게 되는 글이었어요.
0: 그리고 이 소녀인 이 임다운 작가가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서 또이 얘기를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전달을 했다고요.
1: 맞아요. 이 할머니가 결혼할 때 남편이 그랬다고 이 여보, 내가 평생 잘할게.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우면 성을 갈 거야. 라고
0: 네.
1: 했는데 정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전개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0: 피운 것뿐만 아니라 고향에 이미 본처와 아이 둘이 있었다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성을 가는 결정까지 근데 그 시대에 참 쉽지 않은 결정이자 과정이었을 거예요.
1: 지금 이 시대라고 하더라도 정말
0: 맞아요.
1: 이게 흔한 일은 아닐 텐데,
0: 네.
1: 그 시대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고리타분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책 소개해 보면 이제 임봉근, 임다운 두 작가가 썼고 둘은 손녀와 할머니 사이인데 어떻게 성이 같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이렇게 이 설화가 나와서 아 정말 이 임봉근 작가님이 정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1: 맞아요.
0: 어떤 분일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고도 또 이런 뚝심 있게 자신의 삶을 밀어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글이기도 해서 오늘 낭독을 해봤습니다.
1: 한 부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0: 네, 이 임봉근 할머니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길동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1: 길동무.
0: 네, 그 길동무라는 표현에 담긴 어떤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할머니가 어린 시절을 군산에서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조할머니가 묻혀 있는 섬에 가족이 함께 간 날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배가 섬에 도착하고 매일같이 육지와 섬을 오가는 사람들이 짐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구멍가게에 들어갈 소주 박스도 싣고 시금치며 고구마 같은 채소도 오가는 와중에 누군가 봉근아 하고 할머니를 불러 세웠다. 할머니 또래의 여자였다. 둘은 잘 지냈느냐며 안부를 물었다. 피차 조글조글해진 손등을 한참 동안 쓸다가 그려 그럼 잘 지내 하고 헤어졌다. 누구냐고 물으니 섬에 살때 함께 놀던 동무란다. 15살에 본 것이 마지막인데 60년이 지나서도 서로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으니 얼굴은 그대로란다. 그렇게 반가운 친구인데 전화번호라도 묻고 해야 하는 것 아냐? 물으니 할머니는 휘휘 산으로 걸으며 말했다. 뭘 물어봐. 어차피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인디. 할머니는 서여사 이야기를 자주 한다.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다고. 학교에서도 매일같이 붙어 다녔는데 남편복 없는 것까지도 똑같더라나. 그런 서여사가 환갑을 못 넘기고 일찍 저 세상으로 가버린 다음 할머니는 아직도 좋은 것을 보면서 여사를 생각하며 허전해한다. 서여사는 이런 것도 못 보고 갔구먼 그려 하면서. 내가 어릴 적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회사에 다니던 친구들 네댓 명과 여행도 가고 가끔 서로의 집에도 놀러 갔던 것 같은데 점점 소식이 뜸해지더니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후 한분한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할머니뿐이다. 여러 친구를 앞세워 보내고 나서 누군가를 새로 만나 깊게 알아갈 시간도 여력도 없는 할머니에게는 이제 베스트 프렌드 대신 길동무가 있다. 길동무는 할머니가 산책길에서 만나서 말을 섞게 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다. 할머니들의 일과는 아주 규칙적이라 매일 같은 산책로를 걷고 같은 벤치에 앉아서 쉬다 보면 따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사는 곳을 굳이 묻지 않아도 눈인사하며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할머니의 세계에서 몸이 멀어지는 것은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수 있음과 같은 말이다. 젊은 사람들처럼 운전하고 지하철을 타가면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닐 수 없으니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다 해도 이사를 가고 나면 우정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런 할머니들의 우정에 시절 인연이라는 쓸쓸한 말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할머니의 길동무라는 말이 퍽 마음에 든다. 나는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면 너무 쉽게 미래를 약속해버린다. 우리 주말에 같이 자전거 타러 다니자. 내년에는 같이 여행 가자. 이사는 같은 동네로 가자. 우리 환갑잔치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모든 관계가 그렇듯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도 뜨뜻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다신 안 보는 사이가 되기도 한다. 할머니처럼 곁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0: 양양의 참말 고마워 듣고 왔습니다.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책은 임봉근, 임다운 작가의 책 오늘 내일 하는 사이입니다. 와, 이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이 스케일이 좀 다른 느낌까지도 들고요. 시간 계산법 자체가.
1: 네. 그리고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시절 인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이 노년의 우정에 대해 길동무라고 표현하면 이 길에서 오가면서 마주치는 또한 때를 또 지금의 또 나를 만나는 그런 친구들을 길동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죠. 맞아요. 이 보니까 정말 이렇게

0: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초연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면서 이 작가가, 이 손녀가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연습은 일부러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간, 살아온 경험, 이 모든 게좀 어우러지는 내공의 결과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 부분이 좋았거든요. 서여사는 이런 것도 못 보고 갔네, 그려. 그러니까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먼저 떠난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삶의 이 좋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또이 좋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 책에서 등장하는 할머니, 임봉근님은 꼭 그렇다고 노년의 헌신적인 할머니, 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귀여웠는데, 좋아하는 음식은 본인이 먼저 드신대요. 이를테면 생선구이에서 가장 큰 토막을 먹는다거나, 삶은 옥수수 중에 가장 큰 것을 골라서 이렇게 가져간다거나 하면서 할머니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난 이따 죽은 게.
0: 아, 난 이따 죽은 게,
1: 너는 아직 더 먹을 시간
0: 기회가
1: 있지
0: 있고,
1: 않냐? 뭐.
0: 나는 없으니까, 와.
1: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지금 선택하는 그런 삶의 태도기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기다리는 건또 손녀의 방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 입체적인 할머니 임봉근님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0: 아,
1: 책
0: 재밌습니다.
1: 속에서 좀 따라하고 싶어졌던 포인트 하나는 할머니의 동사로 칭찬하기.
0: 우리 그걸 화요일 무리한 시 이제 시간에 낭독해서 우리가 살짝 이제 엿봤단 말이에요.
1: 그쵸. 근데
0: 너무
1: 그,
0: 좋던데,
1: 맞아요.
0: 형용사 말고,
1: 맞아요.
0: 동사로.
1: 그게 정말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 다루는 이 우리 북카페에서는 더 섬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삶의 팁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할머니와 생선구이 백반을 먹으러 갔을 때, 이거 참잘 구웠다. 생선 이렇게 굽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맛있는 생선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운 사람의 손이 보이게끔. 또
0: 맞아요.
1: 찌개를 참 맛있게 끓였구만.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생선을 딱 알맞게 구워준 사람, 또 찌개에 애호박과 두부를 송송 썰어 넣었을 사람이 그려진다고 작가가
0: 그쵸.
1: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사실 목적어를 꾸며주지만 맛있는 찌개, 예쁜 티셔츠 이렇게 말하는 게
0: 그게
1: 아니라
0: 어디서 왔는지 알 길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1: 맞아요. 근데
0: 근데 동사면?
1: 동사로 칭찬하면 동사의 주인이 보이게 된다.
0: 맞아요.
1: 이 말을 해서 이건 너무 너무 좋은 삶의 태도고 되게 팁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뭐 맛있고 좋고 아름답고 이런 거 대했을 때 동사로 칭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이 할머니의 이 화법을 너무 따라하고 싶은 게 많아졌는데, 제가 이제 이책 지금 보니까 그 어릴 때 이제 임다운 이 손녀가 10살 무렵에 이제 카스 테이프에다가
1: 네.
0: 두 분이서 이제 라디오 DJ 역할
1: 맞아요,
0: 주고받으면서
1: 맞아요.
0: 가곡도 막 녹음하고 하면서 그렇게 주고받았던 추억을 얘기하면서 이제 손녀가 아, 이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은 시대니까 이제 뭐 팟캐스트 등등 새롭게 해서 30대부터 90대를 모두 아우르는 라디오 그 DJ로서 이제 뭐 프로그램 이름은 임봉근 임다운의 오늘 내일 정도로 해가지고 가보겠다 하는 부분도 너무 재밌게 느껴졌던
1: 너무
0: 게
1: 기다려지지 않나요?
0: 그렇죠.
1: 그왜 하시지 않지? 라고
0: 하실 것만
1: 생각하면.
0: 같은 느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99금 농담을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 99금 농담이 아까 난 이따 죽은 게 이런 느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칠 게 없는 거죠.
1: 제
0: 뭐.
1: 할머니가 또 그런 드립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0: 네.
1: EBS라 그런 부분은 옮기지 않았지만.
0: 아, 99금 농담이
1: 네, 99
0: 충분히.
1: 농담은 책으로
0: 아,
1: 만나보시길
0: 네.
1: 바라겠고요. 그래서 아 되게 한 사람의 정말 입체적인 한 사람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런 농담도 손녀에게 툭툭 잘 하시고 또
0: 그쵸.
1: 맛있는 옥수수는 내가 챙기면서 난 이따 죽은 게라고 하시기도 하고
0: 네.
1: 하지만 맛있는 찌개 잘 만든 오 좋은 풍경 앞에서 동사로 칭찬하기를 빠뜨리지 않는
0: 와.
1: 이런 할머니 임봉근
0: 네.
1: 작가님에 대해서 정말 이책 전체를 통해서 또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오늘 낭독한 두 산문은 사실 이 손녀 임다운님이 쓰신 글이고 이 할머니의 편지는 좀 내용이 짧아서 낭독으로는 제 발췌해 오진 않았어요. 근데 책에서는 분홍색 페이지로 되어 있는 챕터가 또 할머니
0: 할머니의 글.
1: 임봉근님의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왜 지난주에 황국영 작가의 퇴퇴퇴 소개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초월적인 어떤 그 삶의 태도.

0: 텐트도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0: 텐트도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1: 묘하게 이어지네요.
0: 네.
1: 그리고 우리 그 스스로 우리 하자보수 해야 될때뭐 해야 되는지 한참
0: 아, 그쵸. 우리
1: 얘기했었는데,
0: 격언로 해야 된다, 막
1: 동사로
0: 이랬었는데.
1: 칭찬하기 하나 끼워 넣어도 좋을 것
0: 아, 좋네요.
1: 같아요.
0: 그거.
1: 마침 지난주 얘기에 그런 칭찬의 말을 꼭 하는 것도
0: 네.
1: 뭐 맛있으면 맛있었다, 친절했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라고
0: 네.
1: 말하자, 이것도 있었는데, 이걸 동사로 칭찬하기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 보는 것도 우리 목록이 늘어났나요?
0: 아니, 아니요. 아주 지금 행복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챙길 것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1: 그리고 우리 수뇌부의 그 조부모와 관련된 추억들도 궁금해지네요.
0: 그쵸.
1: 어떤,
0: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떠오르는 또 추억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그 바깥에서 또 얘기를 해서 좀
0: 네.
1: 소개해 드릴 수 있게끔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카페인 여러분들도, 아, 우리 할머니는 어땠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어떠셨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
0: 네.
1: 같고요. 또 사람마다 자주 쓰는 말버릇처럼 쓰는 어떤
0: 있죠.
1: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득 떠오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0: 네.
1: 장면이라든지, 할머니가 자주 입던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0: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제이레빗의 해피니스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가 소개한 책, 임봉근, 임다운 작가의 책, 오늘 내일 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아예 그 할머니가 쓰신 그 임봉근 작가님이 쓰신 챕터의 한 그 꼭지 이름이 장민호더라고요. 장민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가곡만 들으시다가 이제 그 계기로. 트롯도 듣게 됐다고.
1: 맞아요. 네. 그 등장하고 그 할머니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 임다운 님이 그 네. AI 스피커를 선물을 해드려요. 라디오는 네. 조금 조작하기 더 어려워하셔서 그래서 이제 항상 카카오야 하고 장민호 노래 틀어줘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정말 에피소드가 너무 사랑스러운 그렇죠. 부분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9to6로만 일을 시킨대요. 이 사람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0: 아, 과로하면 안 되니까.
1: 네. 그래서 네. 이렇게 AI 스피커를 배려해 주시는 그쵸. 그런 모습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래랑 관련된 에피소드들 등장을 하는데 손녀 결혼식에 열심히 연습한 축가를 부르시게 네. 되는데 이제 다운님 친구들은 다 눈물 버튼이 할머니 축가를 들으면서 온 테이블이 다 울게 된 그런 사연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 사랑의 노래를 네. 더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각자의 관계도 생각해 보시고 또 살아가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랑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애부도 지금 조부모님 관련 사연을 주셨는데
1: 아, 네. 제가 잘못했네요.
0: 네. 아니에요. 참 깨달아 조연출님이 지금 우셨다는 얘기에
1: 네.
0: 신지장님 갑자기 잘못했다고.
1: 네. 제가 왜 바깥을 향해 조부모 사연을 달라고 우리 참 깨달아 조연출님은 할머니 이야기가 눈물 버튼이어서
0: 눈물 버튼.
1: 지금 진짜로 울고 계시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왜 물어보셨냐고 이거 아마 두부피디님이 네.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1: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이야기가 눈물 버튼인 것은 그만큼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나는
0: 추억이 있으니까.
1: 추억이 있어서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눈물인 거죠.
0: 아마 지금 우리 조연출님만 울고 계신 거 아니고 방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중에서
1: 제가 또
0: 아니요. 울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가장 연약하고 그 뭐랄까 추억이 되게 많아서 정이 많은 그 부분을 건드려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또 어쩜 약간 감정이 휘말리신 우리 카페인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예, 소중한 거다라는 거죠. 두부 피디님은 아니 사연을 너무 길게 쓰셔가지고 제가 모니터에서 막 이를테면 중간에 뭐 다만 제가 이런 것까지 나가서 아니 여기에 지금 에세이 쓰시는 건가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연에 킥이 있더라고요.
1: 있어요, 있어요.
0: 네.
1: 양쪽 조부모님들이 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나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 읽고 제가 또 괜한 짓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조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친구들이 늘 부러웠어요. 다만 제가 태어났을 때 큰어머니가 갓 태어난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고 너무 놀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0: 너무 닮으셨던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부대녀 할머니신데 제주도 부씨여서 가끔 제 안에 제주도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0: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대를 건너서.
1: 맞아요.
0: 너무나 똑같은.
1: 저도 할머니 닮았거든요. 제가 엄마, 아빠, 할머니 이렇게 있으면은 네. 저 누구 닮았어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닮았는데 라고 어렸을 때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대를 건너서 네. 할머니 약간 판박이처럼 태어난 거죠.
0: 신기하네요. 네. 이런 것들.
1: 우리 두부 피디님도 우리 제주 부씨의 기운을 안고 판박이처럼 태어나신 거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큰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진짜 살아 돌아오신 줄 알고라고 표현하셨는데.
1: 큰어머니 얘기 들어봐야 합니다.
0: 큰어머니의 사연까지 후속 사연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제목에도 더 눈길이 갑니다. 제목 또한 위트, 유머러스하잖아요.
1: 오늘 내일 하는 사이.
0: 네, 네.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 산문집에선 한번 목차로 이 책의 첫인상

0: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차들로 이루어져 있나,
1: 네.
0: 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건데, 이 책은 할머니의 편집글, 그리고 손녀의 산문, 이 번갈아 챕터를 반복해서 나오고,
1: 네.
0: 또 할머니의 말맛이 살아있는 그 편집글 읽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부분 보면서 저는 너무 저희 어머니 말투, 이신 거예요. 약간 그 손녀를 상정하고 쓰기 때문에 그왜 반말과 존대를 오가면서 갑자기 끝나버리는 그런 편집들 있잖아요.
1: 갑자기 끝나는
0: 붙여준 뭐도 잘 왔고 뭐도 잘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1: 네.
0: 끝나는 저희 어머니 문자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읽었어요.
1: 와, 아니, 책이 보통 이 책에도 뒤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책은 바코드도 깜짝 놀랐어요. 바코드도 하트 모양으로 이제 디자인의 영역이겠지만,
0: 맞아요.
1: 네, 편집.
0: 그런 것도 사실 책 보실 때 어떤 발견 포인트예요. 요즘 바코드를 그냥 두지 않는 북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1: 아, 그래.
0: 계시거든요.
1: 요즘에 또좀
0: 네.
1: 그렇게?
0: 그래서 어떤 책의 바코드를 뒤집어 봤을 때그책 전체의 그 디자인에 따라 어떤 포인트를 줬는지 발견하시는 것도 책 고르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팁도 한번 드려봅니다.
1: 와, 아무튼 굉장히 유쾌하고 뭉클하면서도 뭔가 웅장해지는 기분까지 좀 드는 오늘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기둥과 뿌리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나의
1: 그렇죠.
0: 설화는 아니지만.
1: 그렇죠. 이 삶에 어떤 고비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쯤 되면 얼마나 굉장히, 아까 들려주신 얘기 보면, 이 임봉근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셨겠어요.
0: 맞아요.
1: 상황, 나의 어떤 힘듦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군가의 만남으로써 이 모든 집안이 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또 성을 갈아, 없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파란 하늘, 노란 달을 보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나 놀라운 행보처럼 느껴져서요.
0: 그리고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얘기 하다가, 아, 그럼 내가 성을 간다, 라고 누가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을
1: 네.
0: 했을 때, 아, 나 진짜 그런 얘기 하나 알아. 하면서 또이 임봉근 작가님의 이야기를
1: 진짜 성을 간 이야기.
0: 들려드리게 되지 않을까. 또
1: 네.
0: 우리가 이렇게 간직하게 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겼다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다음 주엔 또 어떤 책 가지고 오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계속 제철 삼은 잘 배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신지 작가님. 어쩜 이렇게 책을 잘 골라서 전달을 해 주실까요, 신지 작가님은? 동사로, 네.
0: 아,
1: 네, 동사로
0: 그렇네요.
1: 하고 있어요.
0: 좋은 책 감사합니다가
1: 네,
0: 아니라?
1: 아니에요. 신지 작가님이 이 좋은 책을 발견하셔서 잘 전달을 해 주시니까.
0: 좋네요. 동사로 칭찬하게 들으니까
1: 네.
0: 집에 가서 일기 쓰고 싶어요. 오늘은 이런 칭찬을 들었다.
1: 동사로.
0: 네.
1: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지 작가님, 다음 주 책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카페인님들, 오늘 하루 이책 어떻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 카펜터스의 Close to You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언젠가 나유림 바다님이 인생 명언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삶이 항상 빛날 순 없어도 그 안에 좋은 순간은 분명히 있다. 저는 너무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죠. 이 말이 참 좋아서 찾아봤더니 이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빛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빛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빛나는 존재라는 것.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보면서 정승재 경청 시작합니다. It's just another night and I'm staring at the moon. I saw a shooting star and thought of you.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에드 시런이 부른 노래 All of the Stars 들으면서 6월 12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장르 불문 생선물이었을 거예요. 바다님들의 인생

모토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미처 소개하지 못했었던 좋은 말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나유림 바다님의 인생 명언을 빌려와봤습니다. 가끔 하나씩 제가 꺼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힘이 들 때는 이 사실을 잊고 싶기도 하고, 일부러 부정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틀렸어! 이러면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알고는 있잖아요. 모든 것이 반짝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요. 하루하루가 빛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바다님들에게 어떤 하루였나요? 바다님들의 일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 노래를 들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멋진 라이브를 들려주면서 우리를 아주 설레게 만들었던 케이시님. 오늘은 금요일 코너지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선곡 가득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마음 따뜻해지는 재미난 수다도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너 때문에 늙는다 입니다. 드라마 대사 같죠? 아니면 엄마한테 직접 들어본 바다님들 많을 것 같고요. 아, 내가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늙어, 내가 명대로 못 살아 막 이러면서 들어봤죠. 속썩이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기분 탓이 아니랍니다. 진짜로 늙는답니다. 단순히 아 이거 너무 피곤한데 이런 느낌을 넘어서요.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요. 우울과 불안도 높아진대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생물학적 나이를 9개월씩 더 먹는답니다. 두 명 생기면 18개월 짧게 살아야 돼요. 너무 아찔하지 않아요? 아직 젊은 바다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심장이 떨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꾸준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보다 평소에는 정말 잘해주다가 한 번씩 아주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노화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단짠단짠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정승재 경청 청하의 노래 스트레스 듣고 왔습니다. 같이 있으면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을 소모시키는 사람들. 저한테도 진짜 많았었거든요. 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몸이 다 늙겠습니까, 정말. 우리 바다님들이 목요일 날 해정승재 크로스 코너에도 종종 사연 보내주시거든요.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 친구 어떡하면 좋아요. 이런 사연들. 단한 번에 짠! 하고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수명을 그래도 한, 3, 4개월이라도 좀 연장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따가 이 노래를 들어요에서도 우리 바다님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줄 노래 많이 많이 틀도록 할 테니까. 그 전에 기분 좋게 선물부터 받고 가셔야죠. 한로로의 게임 오버. 이 노래 듣고 하늘에서 선물이 비처럼 내려오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이어집니다.

어려운 것 빼고는 다 물어봅니다. DJ 생선님의 질문을 덥석 하고 물면 선물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선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바다님들한테는 큰 배야 하나, 잠자리채 하나, 그리고 메고 있던 책가방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으로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보기를 다시 드립니다. 커다란 배야, 잠자리채, 책가방, 이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슨 심리 테스트입니까? 아닙니다. 온리 그저 장르 불문 생선물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좋고요.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 지금 당장 바로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시는 동안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츠 투 하츠의 노래입니다. 더 체이스.

선물이 떨어지는데 무엇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쭤봤어요. 보기도 드렸어요. 커다란 대야, 잠자리채, 그리고 책가방. 저는 커다란 대야라고 보내주신 바다님들께 선물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햄버거든, 치킨이든, 책가방으로 받으면 책 더럽혀집니다. 잠자리채로 받으면 치킨 몇 조각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도 안 좋습니다. 대야는 너무 좋습니다. 원래 대야에 먹는 겁니다. 뭐는? 치킨과 햄버거는. 뚝뚝 흐르니까. 햄버거와 치킨, 그리고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선물 떨어질 때가 진짜 있어요. 뭐게요? 야구장에 가면 파울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저 그렇게 많이 야구장을 갔었는데, 단한 번도 공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는 그 야구공을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네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경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있네, 내 아이디가 있네 하면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요. 우리의 금요일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분, 케이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피폴라의 노래 듣죠. Let's!

0: 냄새 안 나요?
1: 전 모르겠는데요. 무슨 냄새요?
0: 이거 아까부터 상큼한 비타민. 종종의 비타민이 오셨네요, 케이시님. 존재만으로 향기를 뽑는 사람처럼. 빨리 하세요.
1: 듣기만 해도 향기가 나는 것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0: 이 노래
1: 들어요.
0: 오늘은 특별히 코너 오프닝부터 함께 해봤습니다. 상큼한 비타민 냄새를 몰고 나타나신, 오늘 옷도 비타민C가 약간 오래된 느낌? 완전 샌드라치는 않고 약간, 그쵸?
1: 선생님은 진짜 비타민C가 좀 뿜뿜해요.
0: 그쵸? 네. 저 완전 뿜뿜하죠. 네. 케이시님. 우리 케이시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주 경청에서 공개한 너무 좋은 그 노래, 제가 목청껏 트로트로 같이 불렀었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발표하신 본업은 가수지만 경청에서는 비타민 상큼이로 활동 중인 분이십니다. 네. 신곡 반응은 어때요?
1: 아, 또 승대 선생님이 또 네. 재밌게 또 엄청
0: 아, 진짜?
1: 열창을 해주셨잖아요. 예. 아, 그래서 그런지 예.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네. 너무 좋아요, 그 노래 진짜.
1: 진짜요?
0: 네.
1: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0: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저 계속 부릅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무슨 노래냐고. 그래서 K씨의 신곡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그래요. 진짜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제가 피부과 갔다 왔거든요.
1: 네.
0: 피부과에서도 물어봤어요. 먼저 얼굴 선크림까지 네. 바르셨나요? 그러지 네. 아니요 이러면서 어떤 노래예요? 그래서 케이시 노래예요.
1: 너무 선생님 가짜 라이어.
0: 그래서 오늘은 향기 냄새와 네. 관련된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향에 정말 민감한데.
1: 진짜요?
0: 케이시님도 그래요?
1: 오늘은 죄송해요. 제가 오늘 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 기름 냄새가 좀 날 거예요. 돈가스 먹고 왔거든요.
0: 안 나요.
1: 그 돈가스, 오늘 향, 오늘 향인 줄 알면 제가 뭐라도 뿌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0: 돈가스 먹는다고 냄새가 나요?
1: 그 돈가스 집에서 이제 그
0: 얼만큼
1: 기름 냄새.
0: 먹길래?
1: 아니, 그, 가게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데 그 배이잖아요.
0: 네.
1: 저는 약간 향이 잘 배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향이 좀 민감해요.
0: 그래요?
1: 네.
0: 아, 향이 몸에다 배?
1: 몸이랑 머리카락에 진짜 잘 배요.
0: 그렇구나.
1: 그 순대국밥 먹고 나오면
0: 돼지 냄새가 나요?
1: 순대 냄새가 코에 머리에서 계속 나요.
0: 진짜 특이하다.
1: 진짜
0: 그렇구나.
1: 잘 나요.
0: 그럼 평상시에 향수도 많이 뿌리시겠네요.
1: 아, 근데 또 저는 이 음식 냄새를 덮는다고 막 향수를 뿌리면 그게 더 가끔 역할 때가 있잖아요. 뭔지 알죠?
0: 섞이면.
1: 이상한 냄새랑 같이
0: 맞아.
1: 섞이고
0: 막 땀 냄새 나는데 향수 뿌리면 더 싫잖아.
1: 그런 건 싫고 그냥 기름 쩐내가 낫겠다 싶어서.
0: 아, 진짜?
1: 안 섞이게 하고. 근데 향을 좋아해요.
0: 머리 자주 감으시겠네요, 그러면.
1: 머리 자주 감죠.
0: 근데 여자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네. 머리 감기 너무 귀찮을 때는 모자 쓰고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향에 민감하시고 더군다나 머리에 네. 냄새가 많이 밴다 그러면 되게 네. 위생적으로 깔끔하시겠어요.
1: 그럼요. 뭐 기본 머리 뭐 하루에 한번 감고.
0: 하루에 한번 감으세요? 네.
1: 하루에 한번 감아도.
0: 머리 길면 그렇게 못한다 그러던데.
1: 근데 예. 저는 침대를 또 되게 신성하게 생각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무조건 밖에 갔다 오면 이 세균을 다 떨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감고 자요. 아무리 새벽이 끝나도.
0: 밤에?
1: 샤워 다 하고.
0: 와, 대박이다.
1: 그래요.
0: 그렇구나. 청결 이야기로 갑자기 빠지게 됐는데, 이럴 때 좋은 향기가 정말 샤워할 네. 때 그 샴푸 향기.
1: 그러니까요. 이거 설레요,
0: 좋잖아요.
1: 가끔.
0: 그쵸.
1: 네, 뭐 버스 안 타시죠?
0: 버스 간혹 가다가 타죠.
1: 타죠. 버스 탈 때 네. 가끔 이제 누가 일어날 때 지나갈 때 샴푸 향기 나면.
0: 누군데요 또? 너 누군데 또 반했어?
1: 그냥.
0: 아,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반해요.
1: 아니, 반하는 게 아니라 여자, 걸들.
0: 아, 걸들.
1: 거예요.
0: 이제.
1: 예.
0: 아, 그렇구나.
1: 선생님!
0: 예.
1: 경청이에요. EBS고요.
0: 아니, 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1: 선생님, 눈빛이 진짜 너무해?
0: 아니, 진짜 많이 그런다 그러더라고. 머리 긴 분들.
1: 냄새 나면 너무 막, 저분 샴푸가 뭘까? 물어볼까? 막 이 생각해요.
0: 자, 버스에 탔어요. 근데 앞자리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너무 괜찮아. 손에는 반지가 없어. 그런데 오늘 샴푸 냄새가 나. 그럼 보통 여자분들 일부러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다음에 향기 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가 요즘 그 연애 유튜브 보면 목덜미를 보여준다 그러던데. 그런 거 해본 적 있다 없다?
1: 전 진짜 없어요.
0: 진짜 없어요?
1: 저는 아예 낯선 사람과의 내가 이루어질 확률이 0%라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반하지 않아요. 첫눈에 반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0: 아, 그런 거 없어요?
1: 알고 봐야 돼, 나는.

0: 그래서 막, 저 사람한테 내가 플러팅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목덜미를 보여준다거나 막내 샴푸를 막 향을 턴다거나 이런 거? 진짜 절대.
1: 절대로 안 하는구나.
0: 절대 안 해요.
1: 그래서 선곡하신 곡은 뭐예요?
0: 저는 이 주제를 듣고 바로 떠오른 노래가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1: 맞아, 정말 냄새 나는 노래죠, 뭐.
0: 그러니까 그냥 뭔가 사실 제목이 진짜 길잖아요. 근데 그냥 이 노래가 바로 떠올랐어요.
1: 이분도 목소리 너무 너무 특색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쵸,
0: 맞아요.
1: 시작할
0: 맞아요.
1: 때부터.
0: 흔들리는
1: 들
0: 꽃들
1: 속에서.
0: 속에서.
1: 그러니까. 아, 정말 난 너무 부러워, 정말.
0: 왜요? 뭐가 부러워요?
1: 응? 아, 노래 잘하시는 분들,
0: 아우,
1: 케이시님이나
0: 잘하시잖아요.
1: 제가요?
0: 네, 가수시잖아요.
1: Of
0: 선생님.
1: course, but,
0: Of
1: yeah.
0: course. Yeah.
1: 케이시님의 첫 번째 선곡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노래를 듣는 동안 향긋한 꽃향기, 그리고 샴푸 향기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장범준이 부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0: 장범준의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들었습니다. 역시 좋은 노래였는데 샴푸 냄새 너무 좋고 꽃향기도 좋고 그쵸?
1: 맞아요.
0: 나무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 좋아하는 곳뭐 있으세요? 저는 새차 냄새, 차 새로 산 다음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냄새.
1: 근데 그건 승세쌤만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왜요?
1: 세차를 계속해서 이게 사시니까.
0: 진짜 먹이는 거예요?
1: 아니, 뭐 저희는 하나의 세차면은 이제 오릇하니까 세차 냄새가 언제 났더라 하는데, 이제 승재쌤은 계속 타지니까, 어머, 세차 냄새가 다 날아갔네? 그럼 새로 하나 사야겠다. 약간
0: 어,
1: 이렇게.
0: 받아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타요. 세차 이 냄새가 그래서
1: 세차 향기를 계속 주입해요.
0: 아니 주입하는 건 아니고 세차 냄새 아무튼 너무 좋아. 좋아하는 냄새 뭐 있으세요?
1: 저는 책 냄새 좋아요. 종이 이렇게 차락 했을 때
0: 덮,
1: 냄새.
0: 그것도 새책 냄새 좋죠.
1: 새책
0: 헌책
1: 냄새.
0: 냄새가 있고 새책 냄새
1: 새책
0: 있는데.
1: 냄새를 좋아해요.

0: 냄새 너무 좋죠.
1: 예.
0: 헌책 냄새도 또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1: 그래요.
0: 약간 곰팡이 냄새 나는 거. 약간.
1: 종이라서 그치 아무래도.
0: 그런 냄새도
1: 왜냐면
0: 좋고.
1: 또 제가 서점집 딸이었다고 하니까. 네,
0: 진짜
1: 저희
0: 배우신
1: 아버지가
0: 분이네.
1: 갑자기요?
0: 근데 왜 그래요?
1: 뭐가 얼마나 교양 있어요.
0: 아,
1: 저 그래도 지금
0: 그래.
1: EBS에서 라디오 하잖아요. 저 교양 있어가지고.
0: 어, 너무
1: 어머,
0: 좋아,
1: 나 지금
0: 정말.
1: 교양 있어가지고 EBS에서 라디오
0: 정말 교양
1: 하는데.
0: 있어요.
1: 그러니까 뭔가 그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책, 그 서점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기 때부터 너무 그 향이 익숙했고, 집에도
0: 진짜.
1: 책이 너무 많고,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그책 냄새 되게 좋아요.
0: 책이 하중이 되게 세잖아요. 되게 무거워, 책이.
1: 맞아요.
0: 그래서 예전에 그큰 서점 보면 대부분 지하에 있었던 이유도 그거래요.
1: 맞아요.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너무 위에다가 세우는 것보다는 지하가
1: 그래요.
0: 훨씬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 근데 지상에 계셨어요.
0: 지상에 계셨어요. 지상에서 서점을
1: 네, 지상에서
0: 하셨던.
1: 서점을 하셨어요.
0: 예.
1: 네.
0: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 좀 호감이 더 가는 것 같고, 그쵸?
1: 맞아요.
0: 좋은 냄새 나는 곳은 좀더 가고 싶고, 장소도 그렇고, 그쵸?
1: 맞아요.
0: 그런 느낌. 그래서 두 번째로 선곡해 주신 노래에는 장소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1: 맞아요.
0: 어떤 노래죠?
1: 다음 곡은요,
0: 예.
1: 이문세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라일락 꽃향기 맡.
1: 꽃향기를 시며.
0: 꽃향기 맡으며.
1: 맡으며.
0: 뭐 꽃향기를 실으면은 뭐예요?
1: 마시면이었는데.
0: 라일락 향기 아세요?
1: 알죠.
0: 저는 몰라요.
1: 진짜요?
0: 맡아본 적은 있었겠지. 근데 그게 뭐가 뭔지를 몰라서. 저는 꽃 보면 무슨 꽃인지 몰라요.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우외우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 아.
1: 지나가면서 무슨 향이 난다 그러면 이건 무슨 향이냐고 막 아빠한테 물어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라일락 향은요,
0: 되게 좋아요?
1: 지나가면서 나요. 네. 와, 너무 좋다는.
0: 세구나.
1: 네, 라일락도 그렇고 아카시아 꽃도 향이 세고 길을 좀잘안 걸어 다니시나 봐요.
0: 오늘 왜 그래?
1: 아니, 장난 장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길 가다가 이렇게 확 나는 향 있잖아요. 갑자기 막 라일락 향기 딱 맡거나 이러면 괜히 막 너무 기분이 너무 좋다? 이게 막 인공적인 게 아니라 진짜 꽃향기가 나는
0: 그거 진짜
1: 거잖아요.
0: 좋지. 향수도 아니고.
1: 그냥 진짜 꽃에서 나는 거예요.
0: 음식 냄새 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음식
1: 아,
0: 냄새는 별론가?
1: 빵집!
0: 아, 빵집도 좋지. 그것도
1: 아!
0: 아침.
1: 내 말이.
0: 아침.
1: 지하철역에서 나는 빵 냄새 못 참아. 그거
0: 맞아요.
1: 빵 향기를
0: 아침에.
1: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0: 맞아.
1: 반칙인 것 같아요. 거기 환기도 잘안 되는데.
0: 환기도
1: 아니,
0: 안
1: 빵집
0: 되는데.
1: 냄새 안 나면 배고파서 어떡해, 진짜.
0: 맞네. 그거 거의
1: 진짜.
0: 강매
1: 내 말이.
0: 수준이네.
1: 따라갈
0: 그러네.
1: 수밖에 없어요.
0: 맞아요. 좋아하는 라일락 향기 느낌의 라일락으로 시작하는 노래죠.
1: 네.
0: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노래인데 봄 냄새 요즘 많이 나는 거 아세요?
1: 많이 나죠.
0: 진짜.
1: 많이 나요.
0: 퇴근할 때도 여기저기 EBS 끝나고 나가면 제가 한 12시 5분 정도 되는데
1: 아유.
0: 그때도 냄새 확 나고 나 너무 좋아. 밤 냄새 겸
1: 아,
0: 봄
1: 봄
0: 냄새.
1: 냄새.
0: 여름 냄새는 좀 약간 비 냄새 나는 것 같고.
1: 비려야죠. 그쵸, 맞아요.
0: 그쵸. 습기 냄새 같은 것좀 나고. 너무 좋습니다.
1: 좋아요.
0: 그래서 또 선곡하신 게 있다면서요.
1: 네, 저는 비 냄새를 진짜 좋아해요. 그 뭔가 비릿한
0: 그러니까 내가
1: 냄새.
0: 얘기했잖아요.
1: 왜요?
0: 비릿한 냄새. 비릿해요? 비냄새가? 약간
1: 뭔가
0: 흙냄새 아니야?
1: 흙냄새인데 약간 뭔가 약간 비린 냄새가 있어요. 뭐랄까? 약간 물이 좀. 뭐 비릿한 냄새가 나요, 저는.
0: 저거 해본 적 있으세요?
1: 뭐요?
0: 요즘은 가수분들 그런 거안 하네요.
1: 뭐요?
0: 슬픈 노래 많이 부르시잖아요.
1: 네.
0: 거기에 혼자서 MR 이렇게 딱 틀어놓고 노래할 때 비냄새 추가, 빗소리 추가하면 진짜 분위기
1: 아,
0: 좋은데.
1: 다다다다다. 이렇게
0: 되게
1: 하는
0: 좋은데.
1: 거.
0: 그죠, 그죠.
1: 저도 예전에 한번 제 노래 중에 똑똑이라는 노래 있는데 거기에 인트로에 비 떨어지는
0: 했어요,
1: 소리를
0: 했어요.
1: 했어요.
0: 진짜 좋잖아,
1: 근데
0: 느낌.
1: 웃긴 건 그게 진짜 비 떨어지는 소리를 녹음 못해서 그 샤워실.
0: 아,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1: 그랬어요.
0: 그랬구나. 그랬구나. 맞아.
1: 너무
0: 그것도
1: 좋잖아요. 감성
0: 너무
1: 있잖아요.
0: 좋아, 진짜.
1: 눈 감고
0: 귀뚜라미
1: 들으면.
0: 소리도
1: 뭔지
0: 좋고.
1: 알아요. 그리고
0: 그쵸?
1: 개구리 소리도 진짜
0: 맞아,
1: 좋잖아요.
0: 맞아. 개구리 소리 좋고.
1: 맞아.
0: 간혹가다 짖는 강아지 소리도 좋고. 아, 나 정말 너무 좋다. 봄 냄새에 이어서 여름 냄새까지 마음껏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에픽하이의 우산이라는 곡을 선곡해 놨어요. 제가
0: 에픽하이의 우산.
1: 네, 유나 선배님이랑 같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곡 제목을 얘기를 안 했어요.
0: 아, 그렇구나. 우산이라는.

0: 노래 들으면 약간 비냄새, 그 뭔가 비릿한, 아, 비릿한 건 아니고 강가 냄새 있죠?
1: 강가
0: 강가
1: 냄새.
0: 냄새,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1: 뭔지 알아요.
0: 뭔지 알죠?
1: 뭔지 알아요. 완전
0: 흙이랑
1: 알아요.
0: 이끼 냄새랑 돌 사이에 그낀 이끼 냄새라고 해야
1: 그게
0: 될까?
1: 약간 비릿한데, 강가 냄새가. 그쵸?
0: 그런 냄새. 맞아요.
1: 어, 그러니까 약간 횟집 가기 전에 냄새.
0: 그러니까 막
1: 어, 수조 냄새.
0: 엄청 깨끗하지 않아.
1: 한강에서도 그 냄새 나요.
0: 나요.
1: 나요.
0: 밑에
1: 바다
0: 내려가면.
1: 냄새가 더 좋아, 나는.
0: 맞아, 저도요.
1: 그쵸?
0: 짠내가 나요,
1: 어,
0: 그리고.
1: 짠내가 났지. 그래서 봄 냄새 물씬 풍기는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서 면. 여름 냄새 느끼는 윤하가 피처링한 에픽하의 우산 두곡 듣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오랜만에 들어봤고요. 윤하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우산. 이 노래는 다른 분들이 불렀었나요? 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노래.
1: 많이 많이 불렀죠.
0: 그쵸? 이렇게요 하는 거.
1: 예?
0: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우산이라는 노래 두
1: 맞아요.
0: 곡 들었습니다. 가을 냄새는 뭔지 아세요?
1: 그 단풍 냄새 아닐까요? 은행 냄새, 은행똥 냄새.
0: 은행 냄새.
1: 은행.
0: 좋아하세요? 은행 냄새?
1: 아, 이제 한 명이 이제 신발에 은행 데리고 오면 하루 종일
0: 하루 종일
1: 나잖아요.
0: 나죠.
1: 그리고 차에서 내 냄새 계속 나고.
0: 교양 있는 분이
1: 네.
0: 종일이라는 표현보다 쟁일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1: 쟁일?
0: 하루
1: 하루
0: 쟁일.
1: 쟁일?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사과해요.
0: 겨울 냄새는. 나 너무 웃겨. 겨울
1: 겨울
0: 냄새는요?
1: 냄새는 전 약간 장작 타는 냄새 같아요.
0: 불냄새.
1: 불,
0: 모닥불 냄새.
1: 모닥불 냄새. 너무
0: 그것도
1: 좋죠.
0: 너무 좋잖아요. 계절마다
1: 낭만
0: 아름다운
1: 있어.
0: 냄새.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노래를 들으면 코끝에서 향기가 이렇게
1: 오.
0: 느껴지냐라는 질문을 미리 여쭤봤었거든요.
1: 네.
0: 2부에서 한번 들어볼 텐데, 1부 마치면서 한 곡을 먼저 듣죠.
1: 오.
0: 꽃이라는 노래인데, 정미라님이 불렀던 노래예요.
1: 오.
0: 꽃이라는 노래. 제목부터 꽃. 내용도 꽃이겠죠? 냄새 그윽한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2: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2부 시작했습니다. 경청이고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2: 저는 K씨입니다.
1: K씨님이시군요. 금요일에 코너지기 K씨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를 들어요는요. K씨님의 선곡 그리고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풍성하게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2: 듣기만 해도 코끝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은 노래.
1: 맞아요. 딱 들어도 향기 나는 노래. 아까 1부에서 들어보니까 샴푸 냄새 우리 얘기했었고 맞아요. 비 냄새, 라일

0: 달랑 냄새, 모닥불 냄새.
1: 아!
0: 너무 좋아, 정말. 스튜디오에 가득한 향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바다님들의 추천곡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와, 이 노래는 모르시죠? 모르실 거야. 이 노래를 알 리가 없어.
1: 전또잘 알아요.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0: 진짜? 추천 이유가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올것 같다. 와, 이분 데뷔하셨을 때 느낌도 약간 있다, 우리 케이시님.
1: 그래요?
0: 예.
1: 아, 청순하셨나 보다.
0: 일단 검색해 보시고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죠. 너무 좋아요.

0: 완전 청순했어요.
1: 어! 난 몰라! 알죠, 알죠.
0: 이때 양대 산맥이었어요.
1: 오.
0: 이지연님이랑 누구였지? 이지연님, 강수지님, 하수빈님, 이런 분들이 청순의 대명사.
1: 저도 약간 청순의 대명사잖아요.
0: 대명사예요.
1: 네, 맞아요.
0: 그렇구나. 와, 그런데 이 노래는, 다음 노래는 갈색 커피향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0: 삼일님의 찹잔이라는 노래인데 이 김창한님은 정말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어쩜 이렇게 독특한 음색을
1: 그러니까,
0: 그쵸?
1: 너무 유니크하세요.
0: 창법도 그렇고
1: 그러니까요. 그냥 목소리가 약간 지문이시지 않아요? 그죠?

0: 어머.
1: 아니 가사말도 너무 시적이야.
0: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1: 세 번째 곡은 달콤한 향기입니다.
2: 아 알죠.
1: 어우 너무. 뉴진스의 노래죠. 버블껌. 풍선껌이라는 노래.
2: 맞아요.
1: 빨리 신곡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2: 그니까요.
1: 그래야지 저랑 음악 중심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준비 중이세요?
1: 예, 준비 중이에요.
2: 너무 좋아.
1: 달달한 풍선껌. 풍선껌 씹어본 적 있으세요?
2: 그럼요.
1: 잘 부르세요? 이렇게 풍선?
2: 아니요, 잘 못해요. 제가 저작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1: 저작 운동에 문제가 있는 청순 가련형 비타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아, 옛날에 너무 껌 많이 씹으면 또 턱 커진다 그래가지고.
1: 일부러 안 씹었어요?
2: 제가 또 원래 턱이 작아가지고 턱 악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좋아.
1: 살짝 여기 살짝 따끔하게 보톡스 이렇게 두 방 맞으면 돼요.
2: 턱이 제가 작아서 악관절이 있는 거라고요. 진짜 선생님 진짜.
1: 다음 곡은 모모랜드의 뿜뿜이라는. 어머? 아! 뿜뿜이 뭐야?
2: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1: 진짜?
2: 어. 아! 한때 아예 휩쓸었던 노래인데.
1: 어, 진짜? 나 뭐했지? 이 노래 안 듣고?
2: 이제 나와요. 뭐 처음 들어보세요?
1: 네.
2: 와 이거 진짜 유명했잖아요.
1: 오 진짜? 뿜뿜이라는 게 그
2: 뿜뿜 뿜뿜
1: 아 뿜뿜
2: 뿜뿜
1: 향기 그 디퓨저 자동 분사 디퓨저 할 때 네. 뿜뿜 그게 15분 간격으로 맞춰놨다가 너무 향이 세서 네. 제가 30분으로 좀 늘려놨어요 인터벌을.
2: 30분 한 번씩 나오세요 그러면?
1: 네.
2: 와.
1: 아니 뭐 좀 뭐 그 정도 살 뭐
2: 아니 그게 있으니까. 아니라 아니 여유를 떠나서 너무 그럼 머리 아프지 않아요? 계속 30분에 한 번씩씩 하면?
1: 30분이면 괜찮더라고요. 15분 했을 때가 너무 좀 너무 셌는데.
2: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향기가 좀 났으면 좋을 것 같아서.
2: 그럴 수 있구나.
1: 그랬습니다. 오. 집에 방향제나 이런

0: 뭐 디퓨저 같은 거 이렇게 놔두세요?
1: 아무래도
0: TV
1: 근데
0: 앞이나
1: 강아지를 키우니까 그
0: 강아지.
1: 디퓨전도 안 좋다 그래서 고체 방향제 같은 게 있어요. 고체로 된 거. 강아지들 이제 냄새 잡는 거. 그 정도는 있어요. 막 향이 막꽝 강아지고 이러진 않고.
0: 강아지 냄새 잡기.
1: 네, 그 정도.
0: 그러시구나. 마지막 곡은요.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도 아마 냄새로 계절을 느끼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데 한번
1: 오.
0: 들어보실래요?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라는 노래예요.
1: 너무 좋다.
0: 어떡하면 좋아.
1: 좋아요.
0: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쫙다 얘기하네요.
1: 그러니까요.
0: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같이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케이시님도 계절 냄새가 나는 노래 한곡더 준비하셨다면서요?
1: 맞아요.
0: 예.
1: 아니, 제가 사실 제 노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0: 왜요? 제일 좋은
1: 제
0: 노래인데.
1: 노래 중에 그래도 이제 이 노래 들으면 이제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노래가
0: 어떤
1: 있거든요.
0: 노래예요?
1: 제 노래 중에 가을밤 떠난 너라는 노래가
0: 가을밤
1: 있어요.
0: 떠난
1: 떠난
0: 너?
1: 너, 네.
0: 너 어떤 머슴이에요?
1: 무슨 머슴이에요, 선생님?
0: 가을밤 떠난 너라면서요.
1: 그쵸. 이제 뭐 테마를 그렇게 잡긴 했죠. 가을밤에 이제 떠나서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 이것도 아주 미워지는 곡이에요. 근데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 노래를 막 제가 부르겠지? 불러주겠지?
0: 아,
1: 약간 이렇게
0: 진짜?
1: 해주셔서 가을 되면 이 노래를 또 많이 부르고 막 그래요.
0: 가을 냄새 많이 나는.
1: 맞아요. 가을이
0: 가을
1: 좋아요, 저는.
0: 냄새는 낙엽 냄새.
1: 맞아요.
0: 약간 온도가 내려간 냄새죠, 그러니까.
1: 맞아요.
0: 여름 냄새에서
1: 딱 티가 나잖아요.
0: 티가
1: 딱
0: 확
1: 가을
0: 나.
1: 딱 되면은, 아, 바로 춥고 쌀쌀하고.
0: 맞아요. 그게 언젠지 아세요?
1: 언제요?
0: 9월 7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변화가 옵니다.
1: 진짜요?
0: 몰랐죠? 왜
1: 몰랐어요.
0: 그러냐면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군인 아저씨들
1: 네.
0: 9월 15일날 걷었던 소매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하복에서 동복으로 바뀌는 게 9월
1: 아,
0: 15일인데
1: 진짜요?
0: 제가 군에서 정말 신기한 게 9월 15일만 되면 추워져.
1: 어떻게 그걸 맞춰놨지, 그거를?
0: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제가 제대한 다음에도 계속 체크를 해봤더니
1: 어머.
0: 원래는 15일이었는데 요즘 조금 빨라졌어. 그래서
1: 그럼.
0: 7일부터 15일 사이가 갑자기 추워져요. 가을 냄새 딱 나요. 아침에,
1: 진짜요?
0: 그 느낌,
1: 빨간.
0: 가을밤 떠난 너.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케이씨님의 노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0: 정승재의 경청 이 노래를 들어요. K씨의 가을밤 떠난 너 같이 들었는데, 와, 저는 K씨님 노래 너무 좋지만 특히 이렇게 귀에다가 대고 노래하는 것 같은 이런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 느낌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저도 좋아요.
0: 그쵸? 이 느낌,
1: 근데
0: 그치?
1: 행사하거나 막
0: 예.
1: MR로 할 때는 이제
0: 예.
1: 힘들어요.
0: 아,
1: 왜냐면
0: 그렇지.
1: 듣고 바로 가야 되니까 음무도 안 듣고 해야
0: 아.
1: 되니까.
0: 그러면 첫 소절만 녹음을 해놓겠네요? 그냥 첫 글자만?
1: 아니요, 그냥 클릭음 듣고 해요.
0: 클릭음 듣고 가요?
1: 네. 왜냐면 앞에
0: 그렇구나.
1: 심으면 또 그게
0: 또
1: 들려요.
0: 다르지.
1: 사람들한테
0: 그렇지.
1: 들리고. 근데
0: 맞아.
1: 전 이게 좋아서 이런 걸 했는데 약간 이게 제 노래의 약간 그 특징? 특색이 돼버렸더라고요.
0: 그래.
1: 무반주로 시작한
0: 맞아.
1: 게.
0: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1: 이렇게
0: 거.
1: 시작하는 곡이 좀 있어요, 제 노래 중에.
0: 너무 괜찮다.
1: 좋아해요,
0: 앞으로
1: 저는.
0: 다 이걸로 가요. 밀어요. 진짜 되게 좋잖아.
1: 아유, 뭐할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0: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뭔가 색깔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1: 네.
0: 진짜 이 색깔.
1: 근데 이번 곡도 목소리로 시작해요.
0: 어떤 곡이요? 이보다?
1: 네.
0: 저는 거기 후렴구밖에 몰라요. 이보다 행복할 수
1: 선생님, 그때 제가 여기 라이브 했잖아요.
0: 그러니까.
1: 앞에 바로 시작했는데.
0: 너무 멋있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또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로 가는 느낌.
1: 맞아요.
0: 저도 대학교
1: 맞아요.
0: 1학년 때 듣던 노래 지금도 들으면 딱그
1: 그거
0: 시절, 그
1: 생각나죠.
0: 시내버스 안에서의 느낌 딱 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냄새도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어느 향 맡으면, 나 그때 거기서 났던
1: 맞아요.
0: 냄새. 아니면 음식 냄새도 엄마 향기 나는 느낌도 들고,
1: 맞아요.
0: 그쵸? 엄마만의 그 독특한 냄새가 있다니까?
1: 엄마는 엄마 냄새가 있어. 막
0: 엄마
1: 싫지 않다.
0: 냄새도
1: 너무
0: 있지.
1: 좋아.
0: 엄마
1: 너무 좋아.
0: 냄새? 엄마 냄새는 정말 좋지.
1: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 맞벌이셨거든요.
0: 네.
1: 그러면 엄마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엄마 막 늦게 오고 이러면은 가가지고 엄마 옷장에 가서 얼굴을 팍
0: 그치. 엄마
1: 파묻었던
0: 냄새
1: 것 같아요.
0: 맞지. 그치. 나는 태어나서 아빠 냄새 맡는 사람은 한 명도 본적 없는데. 퀴퀴한 냄새잖아,
1: 아빠
0: 아빠는.
1: 냄새도
0: 안
1: 가끔
0: 좋아.
1: 좋아요.
0: 우리 아빠는 안 좋아.
1: 샤워하고 나오면은 그 아빠들 또 비누 냄새가 있잖아. 아빠들 스킨 냄새.
0: 아, 진짜?
1: 그건 또 괜찮아.
0: 우리 아빠는 비누를 좀 바꿔줘야 되나, 그러면?
1: 오이 비누 이런 거 있잖아.
0: 엄마 냄새는 정말 그 이불,
1: 맞아,
0: 그
1: 포근하고.
0: 다음에 베개,
1: 맞아.
0: 이런 데서 냄새 나잖아요.
1: 맞아요.
0: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입는 그 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또
1: 엄마들
0: 냄새
1: 잠옷
0: 나지.
1: 같은 데서.
0: 맞아. 그런 냄새 맡으면
1: 맞아.
0: 참, 진짜 좋은 게 또.
1: 포근한 느낌.
0: 냄새라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1: 맞아.
0: 저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그 장소마다 호텔별로 1층에서 나는
1: 맞아요. 냄새가
0: 냄새가 또다
1: 있어요.
0: 달라요.
1: 맞아요.
0: 그쵸?
1: 그리고 그런 뭐 서점에서도 냄새가 다 달라요. 알아요. 그래서 서점에서도 향수를 팔잖아요.
0: 아, 진짜? 우리 서점에서 나는 향이라고?
1: 네네네.
0: 그렇구나. 그런 느낌. 야, 이거 누구 냄새다? 아니면 어떤 장소 냄새다? 그래서
1: 맞아요.
0: 향수에 관련된 노래를 또 선곡을 하셨다면서요?
1: 맞아요. 아니, 그 틴탑의 향수 뿌리지마 이 노래 선곡했는데
0: 예.
1: 그냥 가사가 사실 너무 짜증나고 완전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가 향수 뿌리면 내 여자친구한테 들키잖아 이런 내용이에요.
0: 지금 나쁜 애네?
1: 나쁜 앤데 그래서 너무
0: 와!
1: 짜증나는데 이거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0: 진짜 가끔 우리 막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전에 머물렀던 누군가가 진짜 진한 향수를 뿌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맞잖아요.
1: 예.
0: 그럼 전 진짜
1: 싫어요?
0: 그때 혼자 막이 노래 불러요. 향수
1: 저보단 낫잖아.
0: 뿌리지만.
1: 땀 냄새보단 낫잖아요.
0: 아, 근데 뭐땀 냄새는 뭔든 모르겠는데, 향수는 또 오래 가잖아요.
1: 오래 가니까 싫구나.
0: 무슨 그 진한, 엄청 많이 뿌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향인데 분명히, 막 거의 막 그냥 부는
1: 부었어.
0: 사람들은 그게 그 복도까지 난다니까, 진짜로. 진심. 진심, 진심.
1: 그래요.
0: 응.
1: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
0: 화는 안 났어요.
1: 화를 안
0: 화는 안
1: 났어요. 그래요.
0: 났고,
1: 예.
0: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1: 그랬구나.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노래를 듣고 싶었어요? 향수 냄새 날
0: 혼자
1: 때마다?
0: 불렀어요. 아, 또 어떤
1: 불러요?
0: 사람이 여기 또 진한 향수를 썼어요? 이러면서, 향수 뿌리지 마. 이렇게 불러요.
1: 가수가 이렇게 예쁘게 노래 이렇게 자주 부르고 다니면 안
0: 연습, 연습.
1: 돼요.
0: 목
1: 아,
0: 푸는
1: 연습.
0: 거죠.
1: 아, 연습. 혼자 있으니까. 좋아요.
0: 그럼요.
1: 마지막 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 코끝에서 향기가 느껴지는 노래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0: 이게, 아니, 약간, 긍정적일지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립적인 느낌으로 가져왔는데,
1: 예.
0: 정인과 게리가 부른 사람 냄새.
1: 아, 사람 냄새.
0: 근데 그 알죠?
1: 푸근한 제목이다.
0: 사람마다 또 고유의 냄새가 있고,
1: 예.
0: 향이 다 다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냥 뭔가 이 냄새도 향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 그래, 맞아.
0: 해봤어요.
1: 사람마다 나는 냄새가 보통 집 냄새랑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집만의 냄새가
0: 맞아.
1: 있다? 되게
0: 맞아. 그래서
1: 신기해.
0: 전 옛날에
1: 예.
0: 친구네 집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1: 역해서?
0: 아니, 역해서가 아니라 그 집만의 그 밥, 뭔가
1: 뭐
0: 집만의 그
1: 있어? 뭐
0: 김치
1: 있어?
0: 냄새인지 그 집만의 집밥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1: 아, 남의 집에 가서?
0: 남의 집밥을 못 먹었어요.
1: 진짜? 되게
0: 진심으로. 그러니까 막
1: 예민하구나.
0: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가게에서 먹으면 그러면 또 나야 되잖아요. 그럼 가게는 아닌데 남의 뭔가 그 남의 집밥을 못 먹었었어요.
1: 남의 집밥을
0: 근데
1: 먹었다고?
0: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진짜?
1: 아, 진짜.
0: 그래서
1: 그럼
0: 밥
1: 어떡할
0: 시간
1: 거야?
0: 되면은 뭐 먹고 가라고 해도 아, 아니라고 집에 가고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1: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인사드리러.
0: 네네네.
1: 이제
0: 할머니, 할아버지?
1: 남편 되실 분의 부모님 댁에 갔어요.
0: 근데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어렸을 땐 그랬었어요. 아기
1: 어렸을
0: 때,
1: 땐
0: 뭐
1: 그랬구나.
0: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그때는 막 남의 집밥을 못 먹었었던 것 같은데,
1: 진짜
0: 지금은 뭐, 아,
1: 그런 게
0: 없어서 못
1: 있구나.
0: 먹죠.
1: 없어서 못 먹어요.
0: 없어서
1: 지금은
0: 집밥은
1: 지금
0: 없어서 못
1: 집,
0: 먹죠.
1: 맞아. 집밥의 특유의 난그 느낌 너무
0: 너무
1: 좋잖아요.
0: 좋잖아요.
1: 그쵸,
0: 따뜻하잖아요.
1: 그쵸. 따뜻한 느낌. 집 냄새와 사람 냄새로 또 마무리가 되네요.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 정인과 게리의 사람 냄새.

틴탑에 향수 뿌리지 마. 정인과 게리가 부른 사람 냄새. 두곡 모두 다 듣기만 해도 냄새가 나는.

0: 향기가 나는 그런 느낌의 두 곡이었습니다. 향수 뿌리지만은 가사 내용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용 향수 냄새가 가면 들킬 거기
1: 그럼요,
0: 때문에
1: 그럼요.
0: 그래서 절대로 뿌리면 안 된다라는
1: 그럼요, 그럼요.
0: 교훈까지 알려주시는 그런 노래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눈앞에 코끝에 향기가 그려지는 노래였어요. 들으면서 냄새를 또 상상했더니 또 감각이 좀더 살아난 느낌도 들고요. 옛날로 또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그 청각과 후각이라는 게참 추억이랑 관련되나 봐요. 정말.
1: 그러니까요.
0: 그쵸?
1: 맞아요.
0: 노래도 그런 거 있으세요?
1: 노래도 있죠. 노래도 바로 타임머신처럼 그
0: 그쵸?
1: 시대로 데려가주는 느낌이잖아요.
0: 너무
1: 이게 다
0: 좋아.
1: 필요한 거라니까 생각해보면 청각, 후각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럼요, 필요하죠.
1: 너무 좋아요.
0: 필요합니다. 엄마 냄새도 같이 한번 얘기해봤고.
1: 진짜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 그죠?
0: 엄마 보고 싶어요?
1: 응?
0: 그럼 지금 통화 한번 해보시죠.
1: 아, 안 돼요.
0: 응?
1: 안 돼, 안 돼.
0: 왜요? 엄마랑
1: 뭐,
0: 싸웠어요?
1: 아니요.
0: 왜요?
1: 전 맨날 전화해요. 집에 가면서.
0: 진짜? 그럼
1: 네.
0: 지금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1: 안 돼요.
0: 엄마
1: 이따
0: 지금
1: 할게요.
0: 끝났어,
1: 우리
0: 이렇게.
1: 어머니는요, 이런 거안 좋아요.
0: 아니, 그냥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1: 그니까 엄마 안 좋아한다고요. 그니까 엄마 이상한 얘기하면 어떡해, 갑자기. 저한테. 엄마 냄새. 하나 내세요, 노래.
0: 엄마 냄새?
1: 엄마! 아, 이건 있는 노래다.
0: 우울 엄마 냄새 이런 노래도
1: 엄마
0: 있어요.
1: 냄새, 엄마 냄새, 엄마 냄새.
0: 엄마 냄새는 어떤 느낌이에요? 구수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1: 아, 몰라. 그냥 막 포근해.
0: 포근한 느낌,
1: 그냥
0: 그쵸?
1: 가져오고 싶다.
0: 그런 게 있나? 뭐 뿌리시나 엄마들 태어나면 산부인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엄마 냄새 1호부터 5호까지 드릴게요. 뭐 이렇게.
1: 용량 별로 있고요.
0: 다 있죠.
1: 이러면서
0: 다
1: 그럴
0: 있잖아, 진짜.
1: 수도.
0: 이거 한번 맡아보실래요? 이 느낌 괜찮다. 막 이렇게. 엄마 냄새
1: 귀엽다.
0: 얘기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케이시님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또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별그램 반디 앱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우리 케이시님과는 오늘 즐거우셨죠?
1: 네, 너무
0: 너무
1: 재밌었어요.
0: 재밌었어요. 다음 주도 즐거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바다님들의 추천곡 중에서 세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림의 찻잔, 뉴진스의 버블검, 모모랜드의 뿜뿜.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다님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신청곡 같이 들으면서 금요일 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생선님 그러셨잖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요. 저에게도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실 창가에 서서 추적추적 비 내리는 교정을 보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이어폰 한쪽을 건네주더라고요. 그때 흘러나온 곡이에요. 처음 듣는 순간 온몸을 관통하던 그 노래.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그날의 온도, 습도, 눅눅한 교실 공기, 창밖 풍경까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경청에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노래라는 게 정말 온도 습도 다 기억나잖아요. 그쵸? 또 사연이 참잘 써주셔서 저도 눈앞에 그 풍경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비가 참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 운동장 한쪽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이잖아요. 그물 웅덩이가 생기는 걸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웅덩이에 이렇게 비가 톡톡톡톡톡 떨어지는 모습, 그쵸?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나타나서 말없이 이어폰을 탁 꽂아주는. 그때 들은 노래가 이 노래래요. 우리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엑스제팬이 부릅니다. Endless Lane.

민윤정 바다님의 신청곡 엑스제팬의 Endless Rain 듣고 왔습니다. 참 추억이 많이 담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노래가 그러네요. 후렴구 들으니까 어떤 노래인지 알겠는데 시작할 때부터 좀 젖어 있는 느낌 아니에요? 그쵸? 비에 많이 젖은 듯한 음향이 들리는. 그러고 보니까 비 내리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친구가 Endless Rain이라는 참 낭만

친구다. 이성 친구일까, 동성 친구일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고3 때 독서실에서 공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한 11시, 12시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때 친구가 갑자기 뒤에서 보통 라면 먹자고 부르거든요. 컵라면 먹자고. 근데 그때는 갑자기 이어폰을 제 귀에다 이렇게 딱 꼽아줬는데 그때 흘렀던 곡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그 기억의 습작이라는 전람회 노래였었거든요. 저 고3 때 나왔었던 노래예요. 이 노래 막 방금 나온 노래라고 신곡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 레코드 가게에서 샀다 그러면서 테이프로 들려줬었던 그 기억. 하지만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남자였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정말. 3412님도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 신청합니다. 토닥토닥 하면서 이밤 바다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좀 토닥토닥 해주는 노래인가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드라마 OST예요. 드라마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와. 보통 드라마 제목 짧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 그럴래나 이거? 응? 자무싸 이렇게 부르려나? 어? 모자무싸 뭐 이렇게 부르려나? 드라마 제목을 알고 나니까 노래가 더 궁금해집니다. 3412님의 신청곡 들어보죠. 폴킴이 부릅니다. 괜찮을 거예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 경청 6월 12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 마무리 같이 하려고 금요일에 경청 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 같이 해본 이번 주 마무리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리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 도영의 노래 Like a Star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아름다운 주말을 위해 푹 잘 자요.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독일 출신의 영화 감독 빔 벤더스가 자신이 연출한 영화 중 한 편에 세계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네요. 이 문제의 영화는 빔 벤더스의 1975년 영화인 롱 무브입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이 영화를 현재 모든 배급 및 상영 방식에서 철수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단의 배경에는 해당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배우 나스타샤 킨스키의 이 반복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롱 무브 이 영화는 나스타샤 킨스키의 데뷔작인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빔 벤더스는 미성년인 그녀에게 영화를 위해서 상반신을 노출할 것을 요구했었죠. 성인이 돼서야 문제점을 인식한 킨스키.

측에서는 이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요. 마침내 빔 벤더스 감독도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빔 벤더스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과거 영화계에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윔 벤더스의 필모그래피에서 그 영화에서 사용된 음악 한곡 듣고 왔는데

네요. 영화 84년 영화죠. 파리 텍사스. 주연 배우 해리 딘 스탠튼이 직접 부른 깐시온 믹스테카 망향가였습니다. 작품으로 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빔 벤더스 감독. 이 나스타샤 키킨스키가 이 해리 딘 스탠튼이 연기한 트래비스의 부인 역으로 또 연기 열연을 펼쳤던 작품인데,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보다 9년 전에 13살에, 13살, 한국 나이로 뭐 14살 무렵이었겠죠. 중학생 나이로 상반신 노출이라는 게, 당시 뭐 현장에서는 그걸 하라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평생 후회가 됐었나 봅니다. 이빔 벤더스 감독은 참 괜찮은 예술가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스타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우리 사회는 20세기에 논란이 되는 영화 작품들을 다루는 적절한 방식을 찾아야 하고요. 영화에 대한 새로운 학습 과정, 그리고 포용적인 관점을 수용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답니다. 빔 벤더스 팬들은 어떤 생각일까? 뭐 이미 컬렉션에 뭐 DVD나 뭐 어떤 형태로든 피지컬한 자료를 모아두신 분은 다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유통이 영원히 중단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요. 감독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근데 이것도 상당한 대단한 결정이다. 생각이 드네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나쁜 마음일까요? 그 나스타샤 킨스키의 상반신은 관심도 없고요. 그냥 이 영화가 롱 무브라는 독일 영화 같은데 궁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도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도 나스타샤 킨스키가 키워드네요. 선곡 키워드. 마리아스 러버스. 1984년 안드레이 콘찰롭스키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도 나스타샤 킨스키가 출연을 했죠. 이때는 뭐 성인이었으니까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노래는 배우이자 또 가수 활동도 한것 같은데 이 사람 키스 캐러딘, 데이빗 캐러딘이네 형제죠. 키스 캐러딘이 작사도 참여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스 아이스 들어보고요. 이어지는 곡 프랑스 영화 87년도 개봉한 말라디 다무 사랑의 병, 예 사랑의 아픔이구나. 병은 좀 그러네요. 사랑의 아픔 조곡, 말라디다모 스위트. 이탈리아의 작곡가 로마노 무스마라의 스코어까지 두곡 듣고 오죠.

키스 캐러딘이 부른 마리아스 아이즈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 말라디다무 사랑의 아픔의 스코어였죠. 로마노 무스마라 작곡의 말라디다무 스위트 사랑의 아픔 조곡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우 나스타샤 킨스키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음악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마리아스 러버스 사운드트랙에서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제72회 수상작입니다. 최우수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 수상자는 미국의 작곡가 존 코릴리아노입니다. 바이올린을 매개로 음악과 인간의 삶을 미스터리와 신비주의로 그려낸 작품 The Red Violin의 스코어를 맡았죠. 최우수 주제가상은 이번에도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이 받았습니다. 디즈니 사이의 타잔에서 필 콜린스가 만들고 부른 주제가 You'll Be In My Heart가 영예를 차지했네요. 자, The Red Violin의 메인 테마 타잔의 주제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부문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1999년 제72회 수상작이었습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은 영화 The Red Violin에서 스코어를 담당한 미국의 교향악 작곡가인 존 코릴리아노의 제1곡 크레모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 스토리는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 명기라고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 레드 멘델스존 그게 영감이 되었다죠. 그러니까 17세기에 탄생한 바이올린의 그 비밀 그리고 수세기를 걸쳐서 이 악기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어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수상작 디디니메이션 타잔 주제가는 영국의 필 콜린스에게 돌아갔죠. 그가 부른 유

Be In My Heart였습니다. 원래는 실제 자신의 딸 릴리 콜린즈를 위해서 쓴 자장가가 출발점이었다는데 잘 어울리나 봅니다. 그 스토리나 분위기가. 아우, 히트곡도 잘 쓰셔, 필 콜린즈. 자, 계속해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 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월요일의 아티스트 브라질의 에라스무 칼루스죠. 센탄두 아 베이라 두 카미뉴 피처링 호베르토 칼루스. 길가에 앉아서죠. 뭐 두 사람이 같이 1969년에 만들었고요. 싱글로 1969년에 먼저 발표되고 에라스무 칼루스 혼자 부른 두 사람의 버전은 1980년에 발표가 됐고요. 새 음행에서 자주 소개했던 오르넬라 바노니의 라 폰타멘토의 원곡이죠. 이어서 화요일의 아티스트 대만의 셀리의 엽천문이 부른 주후 축복이라는 곡인데요. 1988년 발표한 동명의 음반 수록 히트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수요일의 아티스트 이탈리아의 루치오 달라의 2003년 음반 루치오에 수록된 곡 프리마 담미 운 바치오 가기 전에 내게 키스해줘. 이렇게 세 곡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Quarteto NC 그리고 에미페베 Quatro가 함께한 Falando de Amor, 사랑을 말하면서입니다. 안토니오 칼루스 조빔의 1978년 신혼여행을 떠난 미국 뉴욕시에서 만든 곡으로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헌사 대상이 있었는데 노랫말에서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통음악 형식인 쇼루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여성 보컬 4인조 Quarteto NC 그리고 브라질의 남성 보컬 4인조 에미베베 Quatro의 합창 버전 감상합니다. 1997년 이 두 앙상블이 함께 발표한 헌정 앨범 바치 보카 As Músicas de Tom Jobim e Chico Buarque에서 이 곡을 재해석했네요.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내게 남은 인생이 단 하루뿐이라면 이 사랑, 이 행복을 모두 당신에게 준다고 맹세할게요. 내가 살아있는 순간이 다 할 때까지 이 사랑을 줄게요. 이리 와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 사랑. 우리 함께 한 곡의 쇼루가 감춘 그 비밀에 귀 기울여봐요. 당신의 향기, 당신의 꽃 같은 아름다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면 사랑에 빠져 헤매는 사람이 구하는 이 한 번의 키스를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요. 플루트도 울고 기타도 울고 그대를 노래하는 나도 울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쇼루 뒤에서 부드럽게 가만히 울고 있어요. 당신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햇빛에 젖은 이 길을 걸어갈 때면 나의 영혼은 끙끙 신음하고 좋아하는 축구마저 잊어버려요. 이리 오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와요. 이 선율은 내 사랑 당신에게 바친 노래예요. 쇼루 속에 내가 숨겨둔 내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지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두 보컬 그룹 Quarteto MC와 Emi Bebe Quattro의 1997년 퍼포먼스로 Falando de Amor, 원곡자인 안토니 칼로스 조빔 헌정 트리뷰트 퍼포먼스 잘 들어봤습니다. 노랫말과 함께 듣고 왔죠. 이제 1부는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이죠. 잠시 후 함께해 주십시오. 요즘 북중미 월드컵을 맞이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 노래가 또 활발히 쓰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응원가로 인기가 많은 곡 중 하나라죠. 오래된 곡입니다. 1979년에 빌리지 피플이 발표했던 곡을 영국의 뉴웨이브, 신팝 듀오, 패치업 보이스 그들이 1993년에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랐었죠. 저는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어린 나이에 보면서 신곡인 줄 알았는데 원곡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응원가로서 탁월한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에는 Go West, 월드컵 시기 맞춰서 선곡했습니다. 이 음악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아,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첫 곡은요. 멕시카의 아티스트 릴라 다운스의 최신 앨범 깜비아스 미몬도 수록곡인 엘 베소 입맞춤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홀리에타 베네가스의 2003년 발표곡 안달 꽃미고 나와 함께 걸어요 이 노래 듣고요. 금요일 2부 코너 DJ 선곡 율디 앨범 반점으로 이어갑니다.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선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과 함께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이죠. 율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는 기타리스트 메리 할버슨 그리고 빌 프리젤의 듀오 연주로 조니 스미스 그들의 선대 기타리스트 조니 스미스 헌정 음반을 소개했었는데요. 김아리님을 비롯해서 좋은 반응이네요. 차분하게 잘 들었다. 그리고 미주리 스카이 앨범을 언급을 왜 했는지 알 것도 같다라는 7837님 표현도 있고요. 약간은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지는 지점들도 있는데 흥미롭다. 기타 간 나누는 대화, 세대 간의 대화이기도 한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 좋은 평 감사드립니다. 이수영님께서도 조용한 영화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기타 선율이 참 좋아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배웁니다. 오미셀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거 얻어 가신다 라고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기타리스트인 건데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여성 기타가 주 악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타와 뭐 다르지만 또 비슷한 뭐 양손을 잘 써서 연주해야 되는 현악기인데요. 만돌린 연주자 미국의 시에라 헐 헐 하니까 좀 재밌네요. 시에라 헐 헐 할 정도로 연주가 눈부신 그리고 말하자면 엘리트 코스를 어린 나이에 신동으로 데뷔해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서 정말

그쪽 에팔레치아 뭐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음악이죠. 그래서 음악이 틀에 박혔다가 아니라 이틀 어떤 정형이 있죠. 그러나 오늘 시에라 헐 같은 경우는 91년생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틀 안에서도 즐겁게 굉장히 그 탤런트가 많은 사람으로서 너무 또 파격적인 것에 좀 매몰될 수도 있잖아요. 10살 때 프로 데뷔를 한 그런 신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가이던스가 없으면은 너무 그 초월적인 그런 것들을 또막 선보이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마치 교과서 진도 나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 모습이 얼핏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 이 가이던스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틀, 말하자면 교육 체계나 보존, 이 음악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기관의 노력이 보태져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루츠 음악이라고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리고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자주 썼던 표현이죠. 아메리카나, 그 미국의 짧은 역사의 그 미국의 나름 자랑할 만한 음악 전통이자 포크잖아요. 포크로까지는 모르겠고 민속의 어떤 그런 자랑거리, 그들만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통한 활동도, 작곡자로서 그런 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미션들을, 또 요즘은 마치 클래식 전통음악가들이 어떤 전통적인 기관의 의뢰로 커미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작가의 역량을 인정받고 의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훈장인. 그런데 이 루츠 음악계에도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비영리로 운영되는. 요즘은 오늘 소개할 앨범이 25년에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좀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보에서 또 나타난 그 결과물도 하나 추가로 소개할 겁니다. 노래도 썩 잘합니다. 아무래도 블루그라스, 루트 음악의 전통이 연주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주로 보면은 연주자이면서 보컬리스트로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컨트리 쪽으로도 넘어가 보면, 아니 이 사람이 기타리스트인데 이 정도였어? 라고 느껴지는 컨트리 아티스트들도 많죠. 그만큼 스트링 인스트루먼트, 그렇게 현악기, 특히 기타나 만돌린, 벤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 악기인 거죠. 이 분야에. 시에라 헐의 이력을 잠깐만 또 훑어볼게요. 8살 때뭐 할머니가 준 선물이었던 만돌린으로 음악 인생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컨트리계의 말하자면 예술의 전당 같은 실제 그 극장이죠. 그랜드 올 오프리라고, 뭐 역대 네로라 하는 컨트리 아티스트들은 그 무대에 서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 무대에 10살에 데뷔했고요. 컨트리의 거장이죠. 알리슨 크라우스가 나의 멘토예요. 그녀는 나의 롤모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꿈을 이뤘죠. 11살에는 자기 영웅인 알리슨 크라우스의 호출로 또한 무대에 서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음악 수업을 받고자 버클리 음악대학에 진학을 하고요. 블루그라스를 전문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또 장학생으로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최초라고 하네요. 백악관 공연도 있었네요. 케네디 센터 공연은 또 16살에 했고, 20살 무렵에는 백악관에서 공연을 펼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티스트의 연주를, 라이브 연주 실황을 처음 발견한 거는 에릭 클랩턴이 주최하고 하는 그 크로스로즈 페스티벌. 블루스가 주된 메뉴지만 블루그래스나 이런 컨트리 아티스트들도 초대됩니다. 그리고 클랩턴이 한 번도 아니고 시에라 헐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초청을 합니다. 차세대로 에릭 클랩턴 같은 사람도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미 수상은 아직 없었고요. 그래미는 6차례 후보에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조만간 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 분야로. 오늘 발표한 음반에는 그 미국의 벤조 거장이죠. 벨라 플렉과 함께 곡을 만들고 또 벨라 플렉이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한 그런 곡도 있습니다. 아마도 벨라 플렉만큼 실험적일 거란 생각은 안 드는 시에라 헐인데요. 모르죠, 뭐. 벨라 플렉의 디스코그래피는 워낙 방대한 것 같은 느낌이라 앞으로 창창한 앞날을 놔둔 시에라 헐 같은 경우도 재즈나 또그 외의 영역으로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 순간에 이런 음악을 만들고 누구와 협업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엘리트 코스를 교과서적으로 잘 밟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버추어소입니다. 명인이죠. 만돌린 연주에.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뭐 코리 웡 그런 아티스트와의 뭐 협업이라든지 이 그런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연습실 장면들 같은 것도 찾아보면 성격이 일단 굉장히 모관하지 않은, 그리고 합주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는, 배려도 서로 합주하면서 자신의 소리만 듣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노래 부르면서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 곡도 한곡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몇 곡은 이제 보컬이 포함된 곡이 있고요. 뒤로 갈수록 연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보너스 트랙은 벨라 플렉의 음악을 골라봤는데요. 이 음악은 여러 명이랑 함께 또 작업을 하는 음악이더라고요. 자키르 후세인 퍼커션의 또 명인 인도의, 그리고 에드가 메이어라는 또 베이스 연주자, 라케시 차우라시아라고 인도의 전통 플룻이죠, 플룻. 반수리 연주자가 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키르 후세인이랑 약간 친척 관계라고 하던데, 물론 벨라 플렉의 벤조 연주. 이 음반은 참고로 그래미 두개 부분 수상한, 23년 발표한, 이 언급한 이 훌륭한 연주진이 함께한 As We Speak라는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그 연주곡까지 자세한 제목은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곡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시에라 헐의 A Tiptoe High Wire, 25년 음반에서 고른 네 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루츠 음악 보존 비영리 단체의 커미션으로 작곡자로 참여한, 물론 자신이 쓴 곡을 연주를 하죠. 그의 앙상블의 사운드가 또이 라이브 실황으로 또 녹음이 된 실황이라서요. 근사한 녹음 공간에서 풍부한 앰비언스를 또 포함한 음원입니다. 그 곡은 또 약간 좀 커미션 받은 작곡자로서 대우받는 거라서 악장이 있는 곡입니다. 악장이. 그래서 3악장 골랐어요.
이 곡의 시작은 평소에도 라이브 레퍼토리로 자주 연주하던 그런

연주 테마였는데 그걸 좀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녹음을 한 연주자로서의 진면목을 또 마음껏 뽐내는 무브먼트 3 만돌린 연주와 벤조 연주의 향연이네요. 오늘 DJ 선곡은 함께 들어보죠.

금요일 2부 순서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오늘은 미국의 블루그라스 장르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이자 만돌린 연주자 시에라 헐의 2025년 앨범 A Tiptoe High Wire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곡 제목은 선곡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안내해 드리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세요맹 플레이리스트,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입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까지 즐기시고요. 오늘 마무리는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나탈리아 라폴카데이의 깐시오네라, 여가수 25년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tus pasos se ilumina.
1: África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2: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先生、先生は子供の頃、てるてる坊主を作ったりしましたよね。
1: なんかやったことある記憶はあるんですけど ね、ちょっと記憶がおぼろげというか、ただ小学生の頃はやっぱり遠足とか運動会の前日はやっぱりこう雨にならないでほしいなっていうふうに強く思っていた記憶はありますね。
0: そうですか。記憶がおぼろげだ。おぼろげに覚えている。よろしくるとするんで、이거는그희미하게흐릿하게정확하지않고희미하게기억하고있다뭐흐릿하게보뭐생각난다이럴때오보로게라는표현을씁니다. 자, 이 테르 테르 보즈는요, 많이들 그 소풍이라든가 운동회 이런 날에, 그 운동회라는 건 체육대회죠. 그럴 때좀 날씨가 맑게 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이 맑음이 인형을 매달아 놓기도 하는데, 그 데르데르 보소 쓰르 스토키니 선생 우타 우타이 나가라 쓰르시마스 얘네 후츠
1: いや、普通、歌はでもあんまり
0: そう
1: どう
0: です
1: で
0: か。
1: しょう
0: まあ、テ
1: か。
0: ルテルボーズ、テルボーズとかね。まあ、그렇게하는경우도있는데、요때불려지는이테르테르보즈의노래、가사를잘 보면요、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1: あ、
0: 그
1: それ
0: 래서、
1: は聞きます。
0: 어떻게 무서운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우선、토요、징검다리부터 볼까요？
1: 하부크。
0: 하부쿠 하면은 불필요한 것을 생략하다, 없애다.
1: 時間がないので、細かい説明は省きます。
0: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고마카이 세츠메이와 하부키마스 생략하겠습니다.
1: ご褒美。
0: 고호비라고 하는 것은요, 포상 또는 상이란 뜻으로
1: 頑張った後の休みはご褒美のように感じられますね。
0: 頑張った 後の 休み, 열심히 일한 뒤에 휴식 은 고호비의 요니 간지라레 마스네. 마치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1: 一転する。
0: 이땐스를 하면은요, 반전되다, 완전히 탁 바뀌다란 뜻으로
1: 雰囲気が一転して、 会場は静まり返りました。
0: 시즈마리 카에르 하면은 몹시 고요해지다, 조용해지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땐시대, 분위기가 반전되어 카이조와 시즈마리 카에리마시다. 카이조 하면은 회장, 이건 행사장이라고도 하는데, 행사장은 몹시 조용해졌습니다. 몹시 고요해졌습니다. 자,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 てるてる坊主の歌詞が怖い。と聞くと意外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
0: 맑음이 인형의 가시, 노랫말이 고와이, 무섭다 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가이도 오모우 카모시레마센,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1: 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という明るいメロディーの裏に、子供の強い願いが込められています。
0: テルテル坊主、テル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여기서의天気、이거는요、맑은날씨、날씨가 맑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은 맑게 해주렴이라는, 지금 들으신 대로 조금 굉장히 밝잖아요. 이 밝은 멜로디의 우라니 그 뒤, 즉 이면에 아이들의 強い 願い,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1: しかし、実は歌詞が残酷だとして、3番が省かれることもあります。
0: 하지만 실은 이 노랫말이 残酷다, 잔혹하다는 이유로 3번과 하부카레르 3절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1: 1番、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
0: テルテル坊主、テル坊主、내일은 맑게 해주렴.
1: いつかの夢の空の夜に、晴れたら金の鈴あげよ。
0: いつかの夢の空の夜に、소라노요니라는걸조금짧게한건데요. 언젠가 꿈속의 하늘처럼, 즉 꿈에서 본 하늘처럼 하레 따라 킨노 스즈 아게요. 하레르, 맑아지면, 날이 개면 금방울을 줄게.
1: 2番、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私の願いを聞いたなら、甘いお酒をたんと飲ましょう。
0: テルテル坊主、テル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여기는같죠？그러니까 소원을 비는 겁니다。テルテル坊主、テル坊主、내일은 맑게 해주렴。그다음이、私の願いを聞いたなら、내소원을聞いたなら、이거는요、들어준다면이란뜻으로、들어준다면、甘いお酒を、たんと飲ましょう。たんと、이거는、잔뜩、

0: に飲ましょう하면飲ましてあげるよ。즉 甘いお酒、달콤한 술을 단도 飲ましょう。아주 잔뜩 마시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아주 맛있는 달콤한 술을 가득 많이 마시게 해줄게. 자, 문제 3절인데요.
1: 3番、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それでも曇って泣いてたら、そなたの首をちょんと切るぞ。
0: 자, 앞에서는 테르테르 보즈에게 내일 나를 맑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それでも曇って泣いてたら 자, それでも 그런데도 曇る 날이 흐리다 잖아요 흐리고 泣いてたら 泣く 울다 울고 있다면 직역을 하면 그런 건데 여기서의 泣く는요 소라가 泣いている 즉 하늘이 울고 있다 아메가 후테이르란 뜻이죠. 비가 온다는 것을 왜 의인화시켜서 뭐 하늘이 운다, 하늘도 울고 나도 울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나이테타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도 이 흐리고 비가 계속 온다면 소나타노 구비오 촌또 기르소 소나타라는 것은 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비 목을 촌또 기르 이거는 싹둑 댕강 자르다라는 뜻으로 촌또 기르소 싹뚝 자를 테다. 보니까요, 1절, 2절에서는 뭐, 금방 울도 줄게, 술도 줄게, 라고 했는데, 너내 부탁 안 들어주고, 내일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면은, 내가 네 목을 싹둑 잘라버릴 거야. 좀, 동요치거든, 목을 자르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1: 1番と2番では、願いが叶えばご褒美を与えるという素朴で可愛らしい発想が見られますが、
0: 1절과 2절에서는 내가이가 가나에바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고호비오 아따에르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소복구대 가와이라시 하쏘가 미라레마스 소박하고 귀여운 발상이 보이지만
1: 3番では一転して、願いが叶わなければ罰を与えるという厳しい内容になります。
0: 3절에서는 이땐 시대 분위기가 반전돼서요. 싹 바뀌어서 내가이가 가나와나케레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츠오와타에르 벌을 주겠다 하는 기비시 나이온이 나리마스. 기비시 하면 엄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격한 내용이 됩니다. 즉 서늘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앞에서는 왜 달랬잖아요. 내가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내 소원 들어줘. 근데 너 그래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럼 너네 목을 자를 거야. 좀 서늘하죠. 3번화 ですね. 요스르니 노요 동요로서 고아이도 이유고도 내 하부카레를 고도가 아르. ということですけど、3番だけじゃなくて、もう一つ、だからどこかにですね、一つあるのは、それでも空が曇っていたら、みんなで泣こうとかですね。え、그래도 하늘이 여전히 흐리고, 비가 온다면 다 같이 울자. 뭐 이런 내용도 처음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역시 동요인 만큼 고민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미요 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てるてる坊主の歌詞が怖いと聞くと意外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という明るいメロディーの裏に子供の強い願いが込められています。しかし実は歌詞が残酷だとして3番が省かれることもあります。1番、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いつかの夢の空のように、晴れたら金の鈴あげよ。2番、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私の願いを聞いたなら、甘いお酒をたんと飲ましょう。3番、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それでも曇って泣いてたら、そなたの首をちょんと切るぞ。1番と2番では、願いが叶えばご褒美を与えるという素朴で可愛らしい発想が見られますが、3番では一転して、願いが叶わなければ罰を与えるという厳しい内容になります。
1: 50ページ、土曜のやりとり。

0: 오늘의 대화입니다.
1: 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
0: てるてる 坊主, 테르 坊主. 아, 내일은 맑게 해주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있죠?
1: 明日、ユージの遠足だから、てるてる坊主作ったんだ。
0: 아, 내일이 유지의 엔소쿠 소풍이라서 테르테르 보즈, 즉 맑음 인형을 만들었구나.
1: 응. でもさ、童謡なのに内容がちょっと残酷すぎない？
0: でもさ、근데 말이야, 동요 나노 니 나이오가 촛도 잔꼬쿠 쓰기나이? 동요인데 그 내용이 촛도 잔꼬쿠 쓰기나이 좀 너무 잔혹하지 않아?
1: 首をちょんと切るぞとかってやつだろ？
0: 목을 싹둑 자르겠다. 그 부분 말이지.
1: 普段は3番の歌詞なんて気にしてなかったけど、
0: 気にする신경 쓰다. 그러니까 普段は 평소에는 3번 の 가시 난테 3절 노랫말 같은 건 기니 시테 나갔다けど 신경 쓰지 않았는데.
1: よくよく考えたら、ちょっと刺激が強すぎるよね。
0: よくよく考える。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ちょっと刺激が強すぎるよね。자극이 좀 너무 센것 같아.
1: まあ、当時の子供には思いつく最大限のご褒美が金の鈴や甘いお酒で。
0: 뭐 토지 노 고도모니와 그 당시 아이들한테는 오모이츠크 사이다이겐 노 고호비, 이 오모이츠크 생각이 떠오르다, 그러니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금방울 또는 아마이오 사케, 달콤한 술이었고.
1: 最大限の罰が首を切るってことだったんだろうね。
0: 가장 큰 벌은 쿠비오 키르, 목을 베는 것이었겠지. 그러니까 쿠비오 키르, 목을 벤다 하는 거죠.
1: 一番いいものをあげるか、首を切るかだよって脅してでも晴れにしてほしかったってことかな。
0: 이지방 이 모노 와게로 가장 좋은 걸 줄게. 아니면은 급이요 기를 가다요. 목을 베어버릴 거야. 이렇게 오도시테 데모 오도스 협박하다. 오도시테 데모 협박해서라도 하레니시테 호시갔다 때 것도가나. 하레니스르 나를 맑게 해달라고 했던 걸까? 테호시 하면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하레니시테 호시 나를 맑게 개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간절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てるてる坊主、てる坊主、明日天気にしておくれ。
3: 明日、ユージの遠足だから、てるてる坊主作ったんだ。
4: でもさ、童謡なのに内容がちょっと残酷すぎない？
3: 首をちょんと切るぞとかってやつだろ？
4: 普段は3番の歌詞なんて気にしてなかったけど、よくよく考えたらちょっと刺激が強すぎるよね。
3: まあ、当時の子供には思いつく最大限のご褒美が金の鈴や甘いお酒で、最大限の罰が首を切るってことだったんだろうね。
4: 一番いいものをあげるか首を切るかだよって脅してでも晴れにしてほしかったってことかな。
1: 52ページ、らくらく言葉相談所。
0: 3월호 28쪽. 으깨를 각세 데스께, 오이시 데스께, 시마스께. 이렇게 현재형을 써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この場合は、でしたっけのように過去の形で表す方が自然ですね。例えば、学生でしたっけ、真面目でしたっけのようにすると自然です。
0: じゃあ、으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권기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도 재밌어요. 제목은요?
2: 大超市和菜市场.
1: 아주 비교될 수 있는 또 두 개.
2: 맞죠. 그리고 요, 我想听众朋友们也是. 有的人喜欢去大超市.
1: 对.
2: 还有的人喜欢去大市场.
1: 对. 이 두

0: 두가의 두 개의 단어가 반대말은 아닙니다.
1: 나도
0: 그런데 이두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다릅니다.
1: 매서 매서
0: 大超市, 대형마트, 菜市场,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시장.
1: 对对 전통 시장
0: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大超市和 菜市场 세 단어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1: 大超市
0: 전통시장,
1: 菜市场
0: 고려하다,
1: 考虑
0: 考虑, 考虑, 비용을 고려하다,
1: 考虑 成本
0: 成本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考虑 成本, 위험을 감안하다,
1: 考虑 风险
0: 考虑 风险, 风险이 이제 위험이죠, 리스크. 그래서 考虑 风险, 위험을 감안하다, 고려하다, 거리,
1: 距离
0: 距离, 그대로 거리입니다. 距离, 찾기 쉽다.
1: 好找
0: 好找, 이때 how는 뭐뭐 하기 쉽다. 그래서 好找, 找가 찾다니까 찾기 쉽다. 그래서 好找. 시간을 절약하다.
1: 省时间
0: 省, 시간, 省. 이제 여기서 아끼다인데 시간 뒤에 나왔으니까 시간을 아끼다, 시간을 절약하다. 그래서 省,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덜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fter 서비스.
1: 售后
0: 售后, 판매한 후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售后 服务 해도 좋습니다. 售后, after 서비스, 가격,
1: 价格
0: 가격, 일목요연하다, 한눈에 환히 보다,
1: 一目了然
0: 그대로 일목요연입니다. 그래서 이목了然 하면 그대로 일목요연, 그래서 이목了然. 가격을 흥정하다,
1: 讨价还价
0: 讨价还价, 讨价还价, 그대로 가격을 주고받고, 이제 가격을 이제 흥정하다, 讨价还价. 이때 환 발음 하이가 아니라 환, 걱정을 덜다,
1: 省心
0: 省心. 조금 전에 나왔던 省时间, 省心의 省 같은 뜻입니다. 省心, 그대로 마음을 부담을 덜다, 省心. 힘을 덜다,
1: 省力
0: 省力. 번거로움을 덜다,
1: 省事
0: 시가 1이니까 번거로움으로 본 겁니다, 省事.
1: 还有可以省钱
0: 省钱, 돈을 절약하다, 돈을
1: 对
0: 아끼다. 사람 나 사는 냄새,
1: 烟火气
0: 烟火气.
1: 아, 这个词在中国最近很流行
0: 근데 요즘
1: 啊。
0: 이거 많이 씁니다.
1: 아,
0: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새벽 시장.
1: 对。
0: 아,
1: 아, 早市。
0: 야시장하고는 좀 달라요.
1: 完全不一样。
0: 야시장은 뭔가 좀 이렇게 한, 放松,
1: 对。
0: 轻松, 晚上下班之后, 大家在一起, 热闹是热闹.
1: 对，就感觉是去聚会的感觉，
0: 对,
1: 哦，
0: 对.
1: 有逛一逛的感觉。
0: 야시장은 손님들의 시장인 것 같고요. 새벽 시장은 상인들의 시장인 것 같아요. 활기찬 모습. 是 봐.
1: 冯老师，你好像去过。
0: 其实同样的市场，同样是热闹。那早市是商人的，味道。
1: 对，而且那种生活的气息更重。
0: 就是烟火气，
1: 对对对，
0: 烟火气。
1: 晚上夜市的话，就是有点那个娱乐啊、消费啊这样的
0: 对，
1: 感觉。
0: 对，对，对，对，早市买菜必须得买的东西，
1: 对。
0: 夜市的菜你吃也行，不吃也可以。
1: 没错，而且早市是上班族很匆匆忙忙的去买一点早饭去工作，
0: 对，
1: 但晚上呢是下了班以后去闲逛
0: 不一样。
1: 啊，不一样。
0: 둘러보다 거닐다,
1: 逛，
0: 逛 야시장을 둘러보다,
1: 逛夜市，
0: 逛夜市, 한 바퀴,
1: 一圈，
0: 이 圈, 전체의 전부의,
1: 整个，
0: 整个, 기분이 풀리다, 편안해지다,
1: 松。
0: 송송, 북적이다.
1: 热闹，
0: 哎, 热闹, 热闹. 사는 맛, 생활감,
1: 生活感，
0: 生活感. 치유하다, 힐링되다,
1: 治愈，
0: 治愈, 치유죠, 治愈. 열렬히 사랑하다,
1: 热爱，
0: 아, 热爱, 热爱啊. 일을 사랑하다,
1: 热爱工作，
0: 热爱 工作. 낭만적이다,
1: 浪漫。
0: 浪漫.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如果不考虑距离问题，大超市和菜市场，你选哪个？
3: 我可能会去超市吧，东西好找，省时间，售后也更方便。
2: 也是，而且价格一目了然，不用讨价还价。
3: 对，就是各种省心。
2: 可是我还是更喜欢菜市场，那种烟火气，逛一圈下来，整个人都松下来了。

0: 这种烟火气的话，还是去菜市场，
1: 菜市场，
0: 菜市场更热闹。刚才你说的那种五日장啊，更有烟火气。
1: 对对，因为很多爷爷奶奶呀，就卖的东西都是从自己家里带来
0: 啊，
1: 的
0: 对，
1: 啊，那个量不多，
0: 不多，
1: 又特别新鲜，质量又特别好。
0: 便宜，而且可以讨价还价。
1: 对对对，
0: 奶奶高兴了就
1: 对对，还可以 跟他
0: 多
1: 聊聊
0: 给，
1: 天，多给一点，对
0: 多
1: 对
0: 给一
1: 对。
0: 点，좋습니다。자, 50쪽에 해설 볼까요? 일목요연하다, 한눈에 환히 보이다. 투명 수납함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눈에 보인다.
1: 透明收纳盒里装着什么，一目了然。
0: 그렇죠. 이게 이제 정리할 때 필요한 건데요. 투명 수납함, 그게 그대로 透明, 투명, 收纳盒, 收纳함은 수납함, 그대로 收纳盒, 그러니까 투명 수납함 안에 리, 装着什么,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装 이땐 담다죠.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목요연한,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인다. 메뉴판에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재료, 가격, 조리법까지 한눈에 알수 있다.
1: 菜单上信息特别全，原料、价钱、做法一目了然。
0: 차이단상, 그 메뉴판에 차이단상 신시 정보가 特别 全, 이때 全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아주 그러니까 자세히 나와 있다. 特别 全, 원料, 원래의 재료, 그러니까 재료, 价钱, 가격, 그다음에 做法, 어떻게 만드는가지 이모了然, 환히 한눈에 알아보게 해놨다. 그는 지출 내역을 표에 정리해 두어서 수입과 지출이 한눈에 들어온다.
1: 他把花销记在表格里，收入和支出一目了然。
0: 他把花销가 그대로 지출 내역이 되는 거죠. 지在 정리해두었, 잘 기록해두었습니다. 表格里, 그 표에다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지在 表格里, 表格, 표죠. 收入和支出, 수입과 지출, 이目了然, 한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들어온다. 두 번째, 성신, 걱정을 덜다, 신경을 덜 쓰다, 마음이 편하다. 로봇 청소기가 침대 밑까지 청소해 주어서 신경 쓸 일도 줄고 편하다.
1: 扫地机器人会打扫床底，省心省事。
0: 아, 이 로봇 청소기 써봤는데 초창기 로봇 청소기는 不是特别满意. 最近的这个 扫地机器人 厉害,
1: 很聪明。
0: 很聪明. 오, 이렇게 막히는 것도 없이 파파파파파파. 扫地机器人 그대로 扫地. 청소하다고 机器人이니까 로봇이니까 로봇 청소기 扫地机器人 会 打扫 床底 침대 밑까지 床底 청소해 주어서 省心 신경 쓸일확 줄고 省事 훨씬 일이 줄었다 편하다 이 전기밥솥은 죽을 예약할 수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하다
1: 这个电饭煲能预约煮粥，早上不用早起，真省心。
0: 因为最近的家电呢很聪明。
1: 啊，对，电饭煲很聪明，
0: 啊，
1: 最近。
0: 对，不管是电饭煲、机器人，这个扫地机器人，最近家电呢，技术发达
1: 不
0: 呀，
1: 得了啊！
0: 不得了，不得了。
1: 这个不能太聪明
0: 过几年，
1: 了。
0: 操作这些家电的机器人出
1: 对，
0: 来了。
1: 那你说要我们人类还干嘛呀？所以说这也是一种危机呀。
0: 人类也要开发这个机器人，还有事要做呢。这个电饭煲，그 전기 밥솥은 能预约煮粥，煮粥，煮는이제 끓이다 粥 죽이죠. 早上不用早起，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 없고 真省心，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집에 지문 도어록을 설치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1: 家里装了指纹锁，省心多了。
0: 지문 도어록이 지원 지문이죠. 锁가 그대로 록 열쇠를 얘기합니다. 자물쇠. 자리 装了 지원锁, 省心 多了. 51쪽입니다. 신랭지탕.
1: 即使是不成熟的尝试，也胜于胎死腹中的策略。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如果不考虑距离问题，大超市和菜市场，你选哪个？
3: 我可能会去超市吧，东西好找，省时间，售后也更方便。
2: 也是，而且价格一目了然，不用讨价还价。
3: 对，就是各种省心。
2: 可是我还是更喜欢菜市场，那种烟火气，逛一圈下来，整个人都松。

0: 下来了。
1: 你喜欢那种热闹的感觉？
0: 那种热闹很有生活感，很治愈。
1: 热爱生活的人，逛个市场都可以这么浪漫。
2: 점모쇼 이렇게 말해요. 52쪽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걸더 좋아해요.
3: 有时间的时候，我更喜欢慢慢逛市场。
2: 네, 慢慢 광시장,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는 걸더 좋아한다. 마트가 확실히 편리하긴 하지만 사람 사는 느낌은 좀 덜해요.
3: 超市的确很方便，但少了点生活味。
2: 的确, 확실히 조금 方便, 生活味, 그런 사람 사는 느낌, 生活味. 시장에서는 싸고 좋은 물건을 살수 있어요.
3: 在菜市场能买到又便宜又好的东西。
2: 싸고 又 便宜, 좋고 又 好的东西. 물건을 살 때도 기분과 시간을 고려해야 해요.
3: 买东西也得看心情和时间。
2: 당연, 买东西, 물건 살 때, 쇼핑할 때, 때 해야 합니다. 看 心情, 기분 고려해야 되고, 和 시간, 시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나는 새벽 시장과 야 시장의 북적이는 분위기를 좋아해요.
3: 我喜欢早市和夜市的热闹劲儿。
2: 热闹劲이란 단어가 재밌네요. 그런 북적이는 분위기, 热闹劲 느낌대로 말해요.
3: 跟着感觉说
2: 치유하다, 힐링되다,
3: 治愈
2: 좋습니다. 선생님,
3: 去户外看看花花草草的，应该挺治愈的。
2: 오, 怎么了？最近压力大？
3: 脑子啊，快炸了。
2: 那这样好不好？周六我陪你去植物园吧。
3: 好啊。
2: 好，很好，很好。花花草草啊，有段那듣기만해도이렇게기분이治愈的。
3: 是的，因为洪老师家里也有很多很多很多花花草草。
2: 哎，不管是我家，别人的家也有很多。
3: 不，你家太多了。
2: 是吗？哦。좋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박, 户外, 화초,
3: 花花草草,
2: 花花草草, 스트레스,
3: 压力,
2: 压力, 머리,
3: 脑子,
2: 脑子, 터지다, 폭발하다,
3: 炸,
2: 炸, 모시다,
3: 培,
2: 식물원,
3: 植物园.
2: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 파트 7의 날이고요. 오늘 또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풍문고등학교에서 보고요. 시험 끝나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함께

방송 아닌데 소감 한 말씀 이런 거 해주셔도 좋고요. 기왕이면 우리 애청자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77쪽 147번부터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독해 안 하고 성적 안 나와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독해부터 좀 이제 차분하게 오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험장에 우리 토익킹 교재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앞에 비법도 있고 이렇게 MP3 듣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147번은 지금 North Point Auto Restore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North Point Auto Restore 요거를 밑줄을 그어 두셔야죠. 그리고 148번은 North Point Auto Restore에 따르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수리 비용을 낮출 수 있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How keep repair costs lower?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North Point Auto Restore의 한 가지 장점은, 그럼 이제 One Advantage의 밑줄을 그어두세요. 지금 이제 147, 8, 9에 다 그냥 North Point Auto Restore는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밑줄 안 긋더라도 이제 키포인트의 밑줄을 그어두면 이제 생각이 나죠. 이제 문제 풀다가 이렇게, 아까 이 포인트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잡아내시면 돼요. North Point Auto Restore. 자, 시작해보죠. Do you need to install a new backup camera or replace a cracked windshield? 당신은 새로운 예비 카메라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금이 간 유리창, 이걸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요? Whatever the job may be,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North Point Auto Restore는 is ready to help, 기꺼이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When your vehicle, 당신의 차량이 needs skilled professional attention, 능숙한 전문적인 관심을 필요로 할 때, Our mechanics, 우리 정비공들이 each, 각각, have at least 6 years of experience, 적어도 6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each의 품사는 뭐죠? 부사예요. 알았죠? 아, 그리고 계속 보죠. And many of them, 그리고 이 정비공들 중 많은 사람들이 bring 12 to 18 years of expertise, 12년에서 18년 동안의 경험을 in vehicle repair and maintenance, 이 차량 수리나 정비에 가져갑니다. 즉,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좀더 읽어볼게요. On our customer stories page, 우리 고객 스토리 페이지에서 you can read comments. 여러분은 논평을 읽을 수 있어요. From previous clients, 이전 고객들로부터의 논평을. Their reviews, 그들의 평은 reflect the dependable workmanship of our service team. 우리 서비스 팀의 믿을 만한 세공, 즉 작업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기 직원들 일 잘해요. 뭐 이렇게 평이 있다는 거죠. 147번 이제 풀립니다. 비죠. 여기 이들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former clients, 이전 고객들은 are willing to speak positively about its mechanics. 정비공들에 대해서 기꺼이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게 웹사이트 가면 많이 이제 평으로 써져 있다. 이런 거죠. 리뷰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B가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요즘에 토익인데, 추세가 한 문장으로 안 풀려요. 이게 한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거. 여기는 잘 읽어야 풀리는 거. 이런 게 나옵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죠. Since we first opened 15 years ago, 우리가 13년 전에 문을 연 이래, we have offered a broad variety of vehicle care services. 우리는 다양한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죠. Below are just a few examples. 아래가 그저 몇 가지 예시 중에 하나예요. 예시 중에 일부죠. 여기 주어가 뭐죠? 지금 문장? Just a few examples are below. Examples가 주어예요. So engine service 보죠. A small oil leak, 작은 그 오일 누수가 may not seem urgent, 긴급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but a repair that is inexpensive today, 오늘 값싼 수리가 can become much more costly, 훨씬 더 비싼 돈이 들 수가 있다. If it is ignored, 이게 무시된다면.
Call us as soon as possible.

0: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우리에게 연락하시오. For prompt assistance,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 이 문장, 이두 문장을 근거로 148번이 풀려요. 148번 정답 뭐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낮게 절감할 수 있냐? A번이죠. By taking care of engine problems as soon as they are noticed. 이게 그 알아차려지자마자 엔진 문제를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엔진 누수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이 A번이 여기서 148번의 답이 되죠. 그 다음, interior detailing. 인테리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Do your car seats and carpets, 당신의 자동차 시트나 카펫이 have stains? 얼룩이 져 있나요? And signs of wear? 이게 웨어예요. 이게 그 뭐냐면 닳고 다른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나 이제 아니면 여기서 가죽이나 이런 게 시트가 닳아 빠지거나 이런 게 웨어예요. 알았죠? That seem impossible to remove. 이걸 없애기 힘든 듯해 보이는 거. 그거 our detailing specialists, 우리의 세부 담당 전문가들이 can make your vehicle's interior를 look clean and fresh again. 깨끗하고 신선하게 다시 보이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Body repair. 또 차량의 차체 수리. Whether you are restoring a worn exterior, 닳아 빠진 어떤 외장을 복원하는 것이건, or improving your car's appearance, 차의 외모를 개선하는 것이건 간에, before selling it, 판매 전에 이런 게 무엇이든지 간에, we can help.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죠. Unlike some repair shops, 다른 어떤 몇몇 수리점들과는 달리, we stand by our original price quotes. 우리는 우리의 원래 가격 견적을 지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엔 얼마면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좀더 내셔야 되겠는데요. 뭐 이러면 싫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원래 가격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increases in parts, costs or delays, caused by bad weather 여기서 보면 부품의 비용에 있어서의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날씨에 의해 야기된 지연 같은 게 will not raise the amount on your final bill. 당신의 최종 그 계산서에 그 금액을 올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막 나중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말 우리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좋은 것이죠. 그죠? 추가 요금 없어요. 그냥 처음에 요구한 금액만 받습니다. 그게 이 장점이네. 그러면 149번 정답 뭐죠? D번. Its quoted price does not increase once the work has begun. 일이 시작되자마자 그 견적으로 나온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입니다. 147에서 9 함께 들어볼까요?
1: North Point Auto Restore. Do you need to install a new backup camera or replace a cracked windshield? Whatever the job may be, North Point Auto Restore is ready to help when your vehicle needs skilled professional attention. Our mechanics each have at least 6 years of experience, and many of them bring 12 to 18 years of expertise in vehicle repair and maintenance. On our customer stories page, you can read comments from previous clients. Their reviews reflect the dependable workmanship of our service team. Since we first opened 13 years ago, we have offered a broad variety of vehicle care services. Below are just a few examples. Engine service. A small oil leak may not seem urgent, but repair that is inexpensive today can become much more costly if it is ignored. Call us as soon as possible for prompt assistance. Interior detailing. Do your car seats and carpets have stains and signs of wear that seem impossible to remove? Our detailing specialist can make your vehicle's interior look clean and fresh again. Body repair. Whether you are restoring a worn exterior or improving your car's appearance before selling it, we can help. Unlike some repair shops, we stand by our original price quotes. Increases in parts costs or delays caused by bad weather will not raise the amount on your final bill.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50번 이메일의 목적은 purpose의 밑줄, 그리고 151번은 점심 프로모션에 뭐가 포함되냐, 그러면 included 블라블라 프로모션까지 밑줄. 그 152번 이 문장은 어디 들어가냐, 여기서 even so의 밑줄과 심지어 그렇더라도 뭐 블라블라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흐름을 잘 잡아보시고요. even so가 앞에 문장을 받겠죠. 아, 그걸 잡아내야 돼요. Dear Blue Harbor Seafood Market Customers, 고객들에게 For 41 years, 41년 동안 Blue Harbor Seafood Market은 has supplied Brookdale families, 브룩데일의 가족들에게 with sustainably caught fish, 친환경적인 그런 생선과 shellfish, 조개 and flavorful seasonings, 아주 맛있는 그런 양념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왔대요. We understand that,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in today's busy world,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preparing wholesome meals, 건강에 좋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1번에 딱 아까 even so 문장이 들어가면 좋아요. 아이 바쁜데 이거 참 음식 준비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 152번 봐봐요.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eating nutritious meals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는 것이 remains important 중요합니다. for maintaining good health 훌륭한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152번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1번, 2번이 정답으로 잘 나와요. 이게 왠지 막 3, 4번이 답일 것 같죠? 아니에요. 1, 2번 많이 나와요. With this in mind, 이것을 염두에 둔 채 our team, 우리 팀은 created a tide table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A membership-based meal app, 이거는 회원제를 근거로 하는 그런 식사 앱으로 that delivers freshly prepared seafood dinners. 그래서 신선하게 준비된 해산물 저녁을 전달합니다. Directly to your home. 당신 집으로. 그리하여 saving you time and effort. 당신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 주죠. 그리고 subscribers, 이 구독자들은 can choose a different entree, 다양한 전체 요리를 택할 수 있어요. For each weekday evening, 매일매일의 그 주중 저녁에. 자, 그러면 이걸 선전하는 거군요. 151번, 150번부터 보죠. 지금 보면은 150번 답이 뭐죠? A번이죠. To advertise a new subscription service예요.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 신문 구독, 잡지 구독이 아니라 디너를 이제 배송해 주는 그런 구독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subscription이 되죠. A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To celebrate the launch of Tide Table, 이것의 출시를 기념해서 We are offering a special promotion, 특별 홍보를 제공합니다. To the first 80 subscribers, 첫 80명, 80명의 구독자들에게 20% off the first month, 첫 달 20% 할인과 자, 그 다음 밑줄 거요. A complimentary seafood recipe booklet, 무료 해산물 요리법 책자, 소책자를 제공합니다. 자, 이게 공짜군요. 그래서 151번 정답 D, a free recipe booklet. 이래서 D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읽을 시간이 없죠. 지금 시간이 좀 되니까 번역해보죠. In addition, 게다가 customers who recommend Tide Table to relatives, 친척이나 or friends, 친구에게 추천하는 분들은 will receive a 15% discount, 15% 할인받죠. On their next order, 다음 주문에 대해서. Thank you for being a loyal Blue Harbor Seafood Market customer. 충실한 우리 고객이 되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We are excited to support you in this new way.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게 돼서 기뻐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독해 본문 함께 들어볼까요?
1: Dear Blue Harbor Seafood Market customers, For 41 years, Blue Harbor Seafood Market has supplied Brookdale families with sustainably caught fish.

0: fish, shellfish, and flavorful seasonings. We understand that in today's busy world, preparing wholesome meals can be difficult. Even so, eating nutritious meals remains important for maintaining good health. With this in mind, our team created Tide Table, a membership-based meal app that delivers freshly prepared seafood dinners directly to your home, saving you time and effort. Subscribers can choose a different entree for each weekday evening. To celebrate the launch of Tide Table, we are offering a special promotion to the first 80 subscribers, 20% off the first month, and a complimentary seafood recipe booklet. In addition, customers who recommend Tide Table to relatives or friends will receive a 15% discount on their next order. Thank you for being a loyal Blue Harbor Seafood Market customer. We are excited to support you in this new way. Warm regards, Neil Rahman, Store Manager.
1: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 B2용법을 어제부터 했는데요. 예정 두 번째 임은 The CEO is to visit the Seoul branch this Friday. 그 최고 경영자가 이번 금요일에 서울 지점을 방문할 예정이다. 예정만 외우면 안 돼요. 의무가 있어요. All employees are to submit their reports by 5 p.m. 오후 5시까지 모든 직원은 그들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isitors are to wear identification badges at all times. 방문객들은 항상 그들의 신분증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명령, 당연 중에 예정과 의무를 했습니다.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녹음한 L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토익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LC와 RC에 나오는 단어 표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RC 오디오 파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시험 잘 보십시오. 유튜브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are you ready?
1: Oh, ready to do what?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Yes. 자, 한 주 열심히 달렸습니다.
0: 네.
1: 이번 주는 레오나르도

0: 디카프리오 위기였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그래피도 해봤고요. 음흠. 그리고 그 주연의 영화들도 연기도 해봤고요.
1: Yes.
0: 그리고 노래까지 했습니다.
1: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0: 이거 복습 안 할 수 없죠.
1: Yes.
0: Let's do it.
1: All right. Let's head on to Monday. On Monday, we took a look at part one of Leonardo DiCaprio's biography.
0: 네, 커리어로 배우는 영어였죠.
1: 네.
0: 이 영화 배우의 커리어입니다.
1: 맞아요.
0: 한번 가볼게요.
1: 네.
0: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1974년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연기에 발을 담갔다.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태어났다.
1: Leonardo DiCaprio was born
0: 1974년에
1: in 1974
0: 그리고 연기에 들어갔다
1: and got into acting
0: 젊은 나이에
1: at a young age. Leonardo DiCaprio was born in 1974 and got into acting at a young age.
0: Get into something이라고 하는 게 뭐 심취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거죠. 발을 담그는 거. 그리고요. 여기 at a young age라고 하는 거 젊은 나이에라고 했는데요. At an early age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1: 네, 맞아요. At a young age, at an early age. They mean the same thing.
0: Right. 자, 두 번째는요. TV 배역과 광고로 시작해 할리우드에서 경력을 쌓으며 올라갔다. 자, 그는 시작했다.
1: He started out
0: TV 역할들과 광고들로
1: with TV roles and commercials
0: 그의 길을 올라가며 작업해가며
1: working his way up
0: 할리우드에서
1: In Hollywood, he started out with TV roles and commercials, working his way up in Hollywood.
0: 네.
1: 네, work one's way up 배웠죠?
0: 네.
1: 뭔가 경력이나 실력을 쌓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0: 아, 맞아요.
1: 네.
0: 그래서 work하는 거가 뭔가 실력을 improve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1: Yeah.
0: 그리고 쌤, started out이라고 했는데 out을 빼면 틀릴까요?
1: 아니요, 뜻은 똑같아요. He started with TV roles and commercials. 뭔가 out가 들어가면 좀 느낌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0: 캐주얼한
1: 나는 것 같아요.
0: 캐주얼한 느낌. Started out, but 꼭 필요는 없다.
1: 네, 맞아요.
0: 자, 세 번째 문장은요. 결정적 기회가 타이타닉과 함께 찾아왔고 그것이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주었다. 자, 그의 큰 기회는 왔다.
1: His big break came
0: 타이타닉과
1: with Titanic
0: 그를 바꾸어준
1: which turned him
0: 슈퍼스타로
1: into a superstar. His big break came with Titanic, which turned him into a superstar.
0: 네,
1: 네 break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여기 맥락에서는 break가 뭔가 기회예요. 특히나 이제 big break라고 나왔으니까 그 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0: 네네네.
1: 근데 타이타닉 때문에
0: 완전히
1: 너무 좋은 기회였었잖아요.
0: 뭔가 변화가 크게 있는 것을 big break라고 할 수가
1: 맞아요.
0: 있겠네요.
1: 그렇죠? Yeah.
0: 결론적으로는 좀 성공적이었던 거. Alright. 그리고 turn A into B 여러분 많이 우리 연습했었죠. 그래서 A를 B로 바꿔주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Leonardo DiCaprio was born in 1974 and got into acting at a young age. He started out with TV roles and commercials, working his way up in Hollywood. His big break came with Titanic, which turned him into a superstar. He didn't want to be just another pretty face, so he focused on honing his craft. He teamed up with top directors like Martin Scorsese and delivered hit after hit.
1: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part two of the biography.
0: All right. 자, 두 번째 파트 가보겠습니다. 늘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반짝 인기보다는 작품의 질을 선택했다. 자, 그는 항상 스포트라이트에 있었지만
1: Though he was always in the spotlight,
0: 그는 항상 질을 선택했다.
1: He always chose quality
0: 빠른 명성을 두고
1: over quick fame. Though he was always in the spotlight, he always chose quality over quick fame.
0: 네, A를 뭐 B를 두고 A를 선택하다라고 할 때는 B 위로 선택한 거 그래서 choose A over B라는 것도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뭐라 그럴까요?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팟라이트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했네요.
1: Yeah, when you're in the spotlight, literally,

0: Everyone's watching you,
1: 아하,
0: right? Yeah.
1: 빛이
0: 네,
1: 떨어지니까.
0: 다른데 잘안
1: 예.
0: 보이잖아요. 거기 스팟라이트만 보이잖아요.
1: 근데 선생님, 제가 그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Steal the spotlight
0: 오,
1: 한다는 건
0: yeah.
1: 뭘까요?
0: That means you're taking away someone's fame, right? Or the attention is being taken to you.
1: 뭔가 out of jealousy or
0: Yeah,
1: something.
0: yeah.
1: 남이 받고 있던 그런 관심을 내가
0: Yeah.
1: 빼앗는 거.
0: 네.
1: Steal the spotlight. 오, 오케이.
0: Yes.
1: 자, 두 번째는요. 그가 마침내 The Revenant로 오스카상을 타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자, 그건 수년이 걸렸다.
0: It took
1: "그가
0: years
1: 마침내 오스카를 타는데
0: for him to finally win an Oscar
1: The Revenant로."
0: for The Revenant. It took years for him to finally win an Oscar for The Revenant.
1: 네.
0: 뭔가 수년이 걸렸다고 할 때, 뭔가 years에다가 뭐 따로 단어를 붙여야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it took years라고 하면 돼요.
1: 숫자 같은 거 필요 없네요.
0: Yeah.
1: 대신에 보통 이런 거할때 오래 걸렸다는 느낌 주려고 좀 years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억양을 많이 주고요.
0: 맞아요.
1: Right?
0: 물론 붙여도 돼요. 뭐, it took many years도 좋지만, 그냥 years만 해도 그 뉘앙스 자체가 수년간 걸렸다는
1: 오랜
0: 얘기예요. It
1: 기간이다.
0: took years to build this house. It took years to build his career.
1: 자, 세 번째는요. 그는 주어진 배역에 모든 걸 쏟아부으며 절대 요령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 그는 알려져 있다.
0: He's known
1: All-in해서 가는 걸로.
0: for going all in
1: 그의 역할들에 대해.
0: on his roles
1: 그리고 절대 코너들을 자르지 않는 걸로.
0: and never cutting corners. He's known for going all in on his roles and never cutting corners.
1: 네.
0: So when you are cutting corners, you're taking a shortcut,
1: That's right.
0: right? But you're not usually, it means also means you're not doing a very good job.
1: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그냥
0: 그냥
1: 대충대충 하는 거.
0: 맞아요.
1: 요령 피우는 것을
0: 네.
1: cut corners라고 얘기를 하고요. He's known for going all in 했는데 우리가 all in만 알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동사로 넣어서 go all in. 모든 걸 쏟아붓다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요.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Though he was always in the spotlight, he always chose quality over quick fame. It took years for him to finally win an Oscar for The Revenant. He's known for going all in on his roles and never cutting corners. Off-screen, he's big on environmental issues and climate change. From heartthrob to respected actor, he truly has stood the test of time.
0: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the dialogue from the Titanic.
1: 네. 자, 타이타닉으로 배우는 영어 도전해 보겠습니다. 작별 인사할 생각은 하지도 마, 로즈. 당신은 이 상황을 이겨낼 거야. 자, 감히 안녕을 말하지 마, 로즈.
0: Don't you dare say goodbye, Rose.
1: 넌 이걸 통과해 해낼 거야.
0: You're going to pull through this. Don't you dare say goodbye, Rose. You're going to pull through this.
1: 네. 여기서 don't you dare 하는 게 물론 감히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영화에서 왕이 아랫사람한테 그런 게 가능도 하겠지만
0: Don't you dare laugh at me.
1: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그냥 절대 그러지 마라라는 걸좀 강조해서 쓰는 말로 자주 하죠.
0: 맞아요.
1: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무사히 나가서 가정도 꾸리게 될 거라고. 자, 넌 여기에 밖으로 나갈 거야.
0: You're going to get out of here.
1: 무사히.
0: Safe and sound.
1: 그리고 가족을 시작할 거야.
0: And start a family. You're going to get out of here safe and sound and start a family.
1: 네. Safe and sound,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사히라는 덩어리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in one piece랑 의미는 비슷하죠. Right. 그래서 거기, 이렇게 굉장히 safe and sound하게 여기서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갈 것이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get은 움직임입니다.
0: 네.
1: 오케이. 세 번째는요. 여기서 나가더라도 당신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게 뭐가 좋겠어?
0: What good is it
1: 내가 그걸 해낸다면
0: if I make it
1: 여기에 밖으로
0: out of here
1: 당신 없이
0: without you? What good is it if I make it out of here without you?
1: 네. 여기서 여러분들,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보다 even if와 의미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0: 라도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1: 네. 그래서 what good is it even if 또 추가해도 돼요.
0: Oh, okay.
1: 네.
0: Alright. 그리고 what good is it if 덩어리 기억나시죠? What's
1: Mm-hmm.
0: the point of doing something이랑 비슷하지만 좀 허무한 느낌.
1: 맞아요. 뭐가 좋아? 무슨 의미가 있어?
0: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1: Mm-hmm.
0: 이러면서.
1: Alright.
0: Okay.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Don't you dare say goodbye, Rose. You're going to pull through this. You're going to get out of here safe and sound and start a family.
3: What good is it if I make it out of here without you? I'd rather die here with you than live the rest of my life alone.
2: You've got your whole life ahead of you. Don't you throw it away.
1: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the tragic ending, the dialogue between Romeo and Juliet.
0: 따라라라.
1: 예스.
0: 네, 맞습니다. 굉장히 슬픈 내용이었는데, 근데
1: 네.
0: 이거 하시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연기에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그라들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하는 거가 영어 흡수하는데도 정말 영어가 훅훅 들어와요. 그렇죠?
1: 너무 재밌잖아요. 네.
0: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없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당신에게 가겠어요, 줄리엣. 자, 뭐가 의미지?
1: What's the point?
0: 사는 것에.
1: Of living.
0: 내가 당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1: If I don't have you.
0: 난 당신에게 와요, 줄리엣.
1: I'm coming to you, Juliet.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I don't have you? I'm coming to you, Juliet.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허무함도 당연히 있겠지만, 뭐, 나중에 불만이라든가 짜증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what's the point of doing something 대신에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there's no point in do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1: That's right.
0: Right.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로미오, 당신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자, 로미오.
1: Romeo?
0: 뭘 당신은 한 상태예요?
1: What have you done?
0: 당신 자신에게.
1: To yourself. Romeo, what have you done to yourself?
0: 네. 사실 이거 what did you do to yourself도 가능은 하겠지만 단순하게 과거에 한 번 한 거보다 지금 왜 이렇게 상태가 된 거냐. 현재의 결과를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최근에 우리 셋째가 제 화장품 갖고 자기 얼굴에 엄청나게
0: 벌써 그걸 아나 봐요?
1: 오, 네. 화장품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아요.
0: 오케이.
1: 그래서 oh my goodness, Ariel, what have you done to yourself? 라고 바로 이 질문을 썼습니다.
0: 이게 딱 들어가네요.
1: 네.
0: 그거는 이제 그 딸의 얼굴에 막 뭐 립스틱이랑 있는 걸 보면서 얘기를 했을 때
1: 맞아요.
0: 쓰겠죠.
1: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런 거죠.
0: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내 사랑, 당신이 영영 떠난 줄 알았어. 이 어리석은 사람을 용서해요. 자, 내 사랑.
1: My love.
0: 난 생각했어.
1: I thought.
0: 당신이 사라졌다고.
1: You were gone.
0: 영원히.
1: For good.
0: 이 바보를 용서해.
1: Forgive this fool. My love. I thought you were gone for good. Forgive this fool.
0: 악마가 죽는 거 아니니까 이러면서
1: 아니에요.
0: Right. No. So 여기서 for good이라고 하는 거는 permanently라고 하는 것을 더 casual하게 바꿔놓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And I thought you were gone이라고 하니까 뭐 완전히 사라진 느낌으로 강조를 할 수가 있겠죠.
1: Yep.
0: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뭐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그가 여기 있나요? 했을 때 Oh, he's gone for the 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은 완전 gone인 겁니다.
1: 맞아요.
0: 다시 돌아오지 않고 사무실 안 돌아오고 집으로 간 거다. 이렇게 할 때도 gone을 쓰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Okay, let's take a listen.
2: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I don't have you? I'm coming to you, Juliet.
3: Romeo? What have you done to yourself?
2: My love, I thought you were gone for good. Forgive this fool.
3: Romeo, no! This can't be happening. It's all my fault. Even death can't come between us. 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1: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the lyrics to Loveful, which is a song from Romeo and Juliet.
0: 네. 자, Loveful로 배우는 영어 가보겠습니다.
1: 네.
0: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걱정돼. 넌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날 사랑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자, 난 두려워.
1: I fear.
0: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게.

0: 네,
1: Alright.
0: 여기서는 force 목적어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force you to love me anymore.
1: 네. 그리고 I fear we're in trouble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덩어리 표현 우리 Easy Writing에서 배운 표현입니다. 바로 be in trouble. 문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 혹은 공경에 처해 있다. 여기서는
0: 네.
1: relationship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네.
1: 두 번째는요. 한 친구는 내게 신경 쓰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하라고 그러더군. 자, 나한 친구가 내게 말해줬어.
0: A friend told me
1: 신경 쓰지 말라고.
0: not to bother
1: 그리고 나아가라고.
0: and to move on
1: 날 받을 만한 누군가 와.
0: with someone who deserves me. A friend told me not to bother and to move on with someone who deserves me.
1: 네. 여기서 told me to bother가 아니라 not to bother.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남한테 뭔가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시키면 to 동사 원형 아니라 not to 동사 원형. 그래서 여기서는 신경 쓰는 거, bother 하지 말라고 말을 해준 거죠.
0: 네, 이거는 다양하게 문장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왜냐면 사실 많이 쓰잖아요.
1: Yeah.
0: She told me not to lock the door.
1: Right.
0: She told me not to close the window.
1: 핵심 패턴인 거예요.
0: 네.
1: 자, 세 번째.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난 내가 괜찮은 것처럼 행동했어.
0: I acted like I was fine.
1: 하지만 안에서는
0: But on the inside,
1: 난 무너져 내리고
0: I was
1: 있었어.
0: breaking down. I acted like I was fine, but on the inside, I was breaking down.
1: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I fear we're in trouble. You don't love me anymore, and I can't force you to. A friend told me not to bother and to move on with someone who deserves me. I acted like I was fine, but on the inside, I was breaking down. Love me, cherish me, say that you adore me. I am begging you to take me back. I don't need anyone but you. And that's a wrap. We'll see you next week. Bye.
1: Bye.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귀가 트이는 영어.
7: Welcome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8: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our Saturday review of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다섯 개 기사를 다시 한번 만나보면서 요약문도 만들어보고 중요한 표현들을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기사는 셀린 디온의 어떤 복귀 소식에 대한 그런 기사였었죠. 상당히 좀 반갑고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 Yeah, and she's been away for a long time. So the phrase years long absence was there.
8: 그렇죠. 뭔가 좀 수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좀 희귀 질환을 좀 앓고 있다가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좀 재활을 통해서 무대에 설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돌아온 상태입니다. So years long absence.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7: Celine Dion has confirmed she will return to the stage.

0: speech after a years-long absence caused by significant health struggles.
1: 자, 이 전설적인 이 가수의 컴백 소식이 폭넓은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어감으로 나왔던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Has sparked widespread excitement. Spark 동사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불꽃처럼 튀게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0: 그렇죠. The announcement has sparked widespread excitement with strong ticket demand expected from fans worldwide.
1: 그래서 이 티켓을 구하고자 하는 수요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전체 기사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Celine Dion announces comeback after health issues.
3: Celine Dion has confirmed she will return to the stage after a years-long absence caused by significant health struggles. Diagnosed with stiff person syndrome, she had to cancel tours as the condition affected her voice, mobility, and daily life. Her upcoming residency in Paris marks an important milestone in both her recovery and her enduring musical career. The 10-show residency at Paris La Défense Arena has been carefully scheduled to protect her health while allowing her to reconnect with audiences. Dion has committed to intensive physical, vocal, and athletic therapy, gradually rebuilding her strength and performance ability. Her disciplined approach and determination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this return possible. The announcement has sparked widespread excitement, with strong ticket demand expected from fans worldwide. Promotional events across Paris emphasize the emotional significance of her comeback and her lasting cultural impact. Ultimately, Dion's return stands as a powerful symbol of resilience, dedication, and her deep connection with global audiences.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74페이지에 요약문 두 개의 빈칸을 드렸는데, 자,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먼저.
0: Celine Dion is returning to live performances after years of health challenges.
1: Okay. 자, 첫 번째 빈칸은 live 다음에 나와야 될 단어가 performances, 복수 형태의 단어.
0: Mm-hmm. And the second word, also plural, health challenges, 그쵸. 건강 문제. Okay.
1: Health challenges. Okay. 두 번째 요약문.
0: Her Paris residency highlights resilience, recovery, and strong global fan support.
1: 이 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로 저희가 부각시켰던 단어가 바로 residency잖아요.
0: 그렇죠.
1: 어디 그냥 단순하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가 한 도시나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장기 공연을 하는 걸 residency라고 한다 했어요.
0: Yeah, and the second word, resilience.
1: 그렇죠. 저력이죠. 회복력. 자, 그 두 개의 단어를 빈칸에 넣으셨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이죠. Moving on to Tuesday.
0: And that was about Tesla and their big deal with LG Energy Solution for batteries. So Tesla has strengthened its partnership with LG.
1: 맞아요. 이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 부분을 더 키우는 그런 행보를 이제 보이면서 한국 기업인 LG 엔솔과 이제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라는 얘기인데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Partnership.
0: Tesla has strengthened its partnership with LG Energy Solution through a $4.3 billion battery supply deal from a Michigan plant.
1: 자, 이런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재생에너지를 저장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잖아요.
0: Mm-hmm.
1: Store renewable energy for use. 이 문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0: Its storage systems, including megapacks and power walls, store renewable energy for use when demand rises.
1: 테슬라의 제품들이잖아요. 메가팩하고 파워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재생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수요가 높아질 때 쓰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 사업들입니다. 좋습니다. 전체 기사 내용을 영어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2: Tesla expands energy ambitions with major battery deal. Tesla has strengthened its partnership with LG Energy Solution through a $4.3 billion battery supply deal from a Michigan plant. The facility was originally part of a joint venture with General Motors, which later stepped back from electric vehicle investments. LG has since restructured the site and will dedicate production lines to meet Tesla's order. While Tesla still relies on electric vehicle sales, it is increasingly focusing on its energy division as electricity demand grows. Its storage systems, including megapacks and power walls, store renewable energy for use when demand rises. This segment

0: has continued to grow despite declining automotive revenue, signaling a shift toward broader energy solutions. The deal was revealed during an Indo-Pacific Energy Summit alongside major private investment announcements. LG confirmed upgrades to produce battery cells tailored for Tesla. At the same time, Tesla faces competition from companies like BYD and newer startups, while also managing cost pressures that could eat into margins in its expanding energy business.
1: 자, 두 개의 요약문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문 1번, Tesla.
2: Tesla deepens ties with LG through a major battery supply deal from a Michigan plant.
1: 자, 첫 번째 들어갈 단어는?
2: Deepens.
1: Deepens. 뭔가 더 깊게 만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확대하거나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2: Supply.
1: 그렇죠. Major battery supply deal.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약문 두 번째 갑니다.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2: The company accelerates its energy business while facing rising competition and cost pressures.
1: 자, 첫 번째 단어는 동사인데 the company accelerates. 점점 더 속도를 내다, 가속화시키다라는 단어에 S가 붙어야 되고요.
2: And another S at the end of pressures.
1: 그렇죠. Cost pressures, 가격 압박이라고 하는 단어에 S를 붙여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수요일은요, 거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의 수장이 교체됐다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2: Yeah, and so this had followed some ups and downs in Disney. So there was mixed investor sentiment before Josh D'Amaro came.
1: Mm-hmm. 신임 CEO가 일단 선임이 되긴 됐는데 지금까지 디즈니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들이 혼재돼 있는 양상이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2: 그렇죠.
1: 이제 mixed investor sentiment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던 이유는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엇갈린 이제 반응을 보였던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장 나올게요.
2: His appointment follows a period of uncertainty marked by restructuring and mixed investor sentiment.
1: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신임 CEO가 해야 되는 것은 기존에 잘 되고 있는 핵심 성장 분야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build on momentum. build on은 이미 있는 거 위에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어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아요.
2: As he steps into the role, D'Amaro is expected to build on momentum in Disney's key growth areas, particularly theme parks and streaming.
1: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 위에서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전 세계 그 디즈니 테마파크 사업 같은 것들을 특히나 더 육성하고 더 키워야겠죠. 좋습니다. 전체 기사 내용 들어보실게요.
0: Disney enters a new era with leadership shift.
3: Disney has begun a new chapter as Josh D'Amaro officially takes over as CEO, succeeding Bob Iger during the company's annual shareholder meeting. A longtime executive, D'Amaro previously led the Experiences Division, overseeing parks and consumer products. His appointment follows a period of uncertainty marked by restructuring and mixed investor sentiment. As he steps into the role, D'Amaro is expected to build a momentum in Disney's key growth areas, particularly theme parks and streaming. The company's recent performance has been supported by these segments, with Disney Plus playing a central role in its digital strategy. Concurrently, Disney continues expanding globally while pouring money into new content and experiences. Looking ahead, D'Amaro emphasized creativity, technology, and unified operations as guiding principles for the company's future. Disney is navigating a rapidly changing media landscape shaped by consolidation and evolving consumer habits. With continued investment and a strong creative base, the company aims to drive long-term growth and maintain its position at the head of the pack.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문 1번.
2: Josh D'Amaro takes over Disney, signaling a leadership shift toward future growth.
1: 그렇죠. 조시 D'Amaro가 디즈니의 새로운 수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것이 뭔가를 암시한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빈칸은 signaling, ing 형태가 들어가야 되고요.
2: And then it's signaling a leadership.
1: 그렇죠. Leadership shift, 어떤 경영진의 어떤 교체 혹은 전환이 예고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약문 2번, the company.
2: The company focuses on streaming, parks, and innovation amid industry changes.
1: 그렇죠? 첫 번째 단어는 focuses on streaming이죠.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 얘기하는 거죠.
2: Mm-hmm. parks and innovation.
1: 그렇죠. 혁신을 이제 마지막 단어로 넣으셨어야 됩니다. Amid industry changes, 여러 이제 업계 변화에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On Thursday, what was the article about?
2: Talking about MacBooks and their used version, the price is soaring in China because of demand for the AI tool OpenClaw.
1: 그렇죠.
2: So this is driving increased demand.
1: 중국 내 애플의 중고 맥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AI 에이전트 중에 OpenClaw 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제 이번 기사였거든요.
2: Mm-hmm.
1: So driving increased demand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수요를 점점 더 늘려가는,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이 전체 기사에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2: A boom in interest in the AI agent OpenClaw is driving increased demand for second-hand MacBooks across China.
1: 아니, 근데 그러면 왜 애플의 중고 맥북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성능 때문에, performance, 또 하나는 efficiency advantages는 전력 효율과 같은 그런 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게요.
2: Apple's hardware, particularly models with newer chips, has become especially attractive due to performance and efficiency advantages.
1: 특히 최신에 이제 출시된 자체 칩인 M 시리즈를 장착하고 있는 기계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전체 기사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0: Demand for AI tools drives surge in used MacBook prices in China. A boom in interest in the AI agent OpenClaw is driving increased demand for second-hand MacBooks across China. Many users are trading in older devices to access more powerful machines capable of running the software efficiently. This trend has pushed up buyback prices, reflecting strong consumer interest in affordable yet capable computing options. The growing popularity of OpenClaw, developed by Peter Steinberger, stems from its ability to automate tasks such as emails and online shopping. However, security concerns have encouraged users to run the tool on separate devices, further boosting demand for additional computers. Apple's hardware, particularly models with newer chips, has become especially attractive due to performance and efficiency advantages. This spike in demand mirrors patterns seen during the pandemic, when personal device purchases increased sharply. Second-hand retailers are adjusting pricing strategies to secure more supply as competition intensifies. With continued interest in AI tools and rising component costs, the market for used Apple devices is expected to remain strong for the time being.
1: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문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2: Demand for OpenClaw AI in China is boosting interest in used MacBooks.
1: 그렇죠. 첫 번째 단어는 수요에 해당하는 demand이었습니다. Demand for OpenClaw AI.
2: And the second one is boosting interest.
1: 뭔가 관심을 크게 올려놓고 있다. Boosting interest in used MacBooks. 자, 두 번째 요약문.
2: Consumers seek powerful secondary devices, driving prices and reshaping the resale market.
1: 그렇죠. 보조기기라고 이제 부르는 첫 번째 단어는 secondary devices. Second에다가 ary를 붙여야 되죠. Secondary devices.
2: And the second word, reshaping the resale market.
1: 그렇죠. 이 중고시장의 어떤 판도도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기사는요.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 시장에도 이제 큰 파장이 불고 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일제 하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2: And one of the phrases that came out, to impinge on economic momentum.
1: 뭔가 앞으로의 경제 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문구였거든요. Impinge 다음에 on something 하면 뭘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2: 그렇죠. 네. These developments have raised concerns that prolonged instability could impinge on economic momentum.
1: 경제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 동력을 제약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어떤 선행 지표 혹은 조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말로 early warning of slowing economic activity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문장에 들어보세요.
2: At the same time, falling copper prices have signaled weakening demand, often viewed as an early warning of slowing economic activity.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our weekly review. I'm Jennifer Clyde.
2: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다섯 개 다시 한번 만나보면서 좋은 표현들 복습을 해볼게요. 자, 월요일 주제는 이제 그릭 요거트를 직접 만들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어떤 맛의 향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사연이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좋은 표현들 만나볼게요.
3: The joy of Greek yogurt. I've really been enjoying making Greek yogurt lately. It feels like I'm creating a small work of art. The fresh ingredients welcome me when I walk into the kitchen. Then a magical moment begins. First, I prepare fresh milk. Its smooth texture and nutty aroma make me feel excited. Then,

0: Add some yogurt and mix it well. It's a simple procedure, but an important step that determines the depth of flavor. I leave it in a warm place to ferment. After that, I strain out the liquid. As the whey drains out, it becomes thick and creamy. The moment I taste the finished Greek yogurt really feels special. It's a fantastic experience to feel the smooth, creamy texture and concentrated flavor spreading in my mouth. Plus, it's even more delicious if you top it with some fruit or nuts.
1: 자, 이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다. 뭐 간단한 절차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Simple procedure. 자, 그 표현 문장 읽어볼게요.
2: It's a simple procedure, but an important step that determines the flavor.
1: 그렇죠.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절차를 설명할 때도 좋고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시술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네. 뭐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나 그럴 때 you can say it's a simple procedure as well. 그렇죠? 그럼 procedure 자체가 시술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도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
2: You can make it at home through a simple procedure.
1: 간단한 과정이기는 한데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2: It's a simple procedure, but highly effective.
1: 그렇죠. Effective 자체가 효과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앞에 highly 붙여서 매우 뛰어나다. 그 다음에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다. 어순 잘 보세요. 그대로 가서 really feel special 덩어리로 갑니다.
2: The moment I taste the finished Greek yogurt really feels special.
1: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기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2: It really feels special because I know how much effort it took.
1: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어제 행사 정말 뜻깊게 느껴졌다. 영어로?
2: Yesterday's event really felt special.
1: Really felt special. 그렇죠? 어떤 행사나 어떤 순간이 특별히 느껴졌다 할 때 쓰기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쉬운의 의미로 easier than you think. 이것도 덩어리화해서 자꾸 입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it's easier.
2: It's easier than you think. You just need milk and yogurt.
1: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런 어감 한번 쓰세요. 자,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
2: Running long distances can be easier than you think.
1: 단계적으로 좀 늘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2: Yeah.
1: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running long distances can be easier than you think. 좋습니다. 자, 화요일 사연 다시 만나볼게요. Moving on to Tuesday.
2: Yes, on Tuesday we talked about gaining confidence. Through 입지영, well, that's how it started. Mm-hmm. Reading aloud along with 입지영, and then that led to another, maybe walking
1: 10,000 steps a day.
2: 10,000 steps a day. And then you once again gain confidence. But in the end, it's all about just enjoying English and gaining confidence and belief in yourself
1: 그쵸.
2: that you could do it.
1: 네. 뭔가 좀 꾸준히 끝까지 해낸다는
2: 네.
1: 그런 것이 본인 스스로한테 어떤 그 자신감을 많이 주잖아요.
2: 맞아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1: 루틴력.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낭독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셨다 해주셨고 낭독 자체가 본인한테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입지영과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힘이 되신다고 해주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그 사연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0: Gaining confidence by reciting English. I took 5 years off from work to raise my child. As my return to work got closer, I felt a weight on my mind. I wasn't confident I could handle both work and parenting at the same time. Then one day, I happened to hear an 입지영 broadcast and started reading along with it. I have kept it up ever since 2022. As I built up more recordings, I started to have confidence in myself. It proved I could stick with something consistently. That gave me the push to start walking 10,000 steps a day. Then I got into the habit of reading regularly. Eventually, I even published a collection of essays. Looking back, what grew the most wasn't my English skills. It was my belief in myself. Reading aloud in English is a way to take care of myself. I opened my book today with that sense of excitement.
1: 습관이 생겨서 몸에 밸 때 get into를 쓴다는 거를 기억하면 돼요. 자, 입에 이제 붙여야 됩니다. 알겠고 이제 표현 자체는 get into the habit of 입에 붙이는 연습.
2: I got into the habit of reading regularly.
1: 책을 꾸준히 읽는 습관이 생겼다. 밤에 매일 명상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2: I got into the habit of meditating every night.
1: 난 그가 일을 미루는 버릇이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2: I don't want him to get into the habit of putting off work.
1: Putting off work, 그렇죠? 자꾸 뭔가 미루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감. 자, 그 다음에 스스로나 자신을 돌보다, take care of 다음에 myself, yourself 이렇게 제기되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영어 낭독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2: Reading aloud in English is a way to take care of myself.
1: Okay. 나이가 좀 들어서 내 건강을 좀 더 잘 챙기려고 노력한다. 그럴 때 쓰시면 돼요.
2: I try to take care of myself now that I'm older.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를 조금 더 잘 돌봐야 될 것 같다. 건강 좀 챙겨라 그럴 때 You should really.
2: You should really take care of yourself.
1: You should really take care of yourself. 자, 우리가 했었던 문장들 복습을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랬다라는 말할 때 여러분 문장 끝에 the other day 자연스럽게 붙여보세요.
2: I saw you speaking with a foreigner in English the other day.
1: 정확한 시점이 기억 안 날 때 쓰시면 돼요. 지난번에 공원에서 그 친구랑 마주쳤는데.
2: I met her at the park the other day.
1: I met her at the park the other day. 바로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2: I remembered something my friend said the other day.
1: 지난번에 친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말 이제 화두로 꺼낼 때 I remembered something my friend said the other day. 좋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주제 만나볼게요. 자, 남편분께서 이제 김밥을 좋아하셔서 주말에 가끔 이렇게 김밥을 만들어 드시는데 뭐 종류에 따라 다양한 김밥을 만들고 그러신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남편분이 워낙 좋아하셔서 앉은 자리에서 일곱 줄도 거뜬히 먹는다라고 해주셨던 사연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0: My husband's favorite kimbap. On weekends, when my husband doesn't have anything going on, he often suggests we make kimbap at home. He's the one who goes to the store to buy all the ingredients. We usually keep it mostly vegetable-based. The kimbap ends up with a different name depending on which ingredient we use the most. If carrots are the main ingredient, we call it carrot flour kimbap. If we use a lot of cucumber, it becomes a light and refreshing cucumber kimbap. Sometimes I make a thin egg sheet, lay it over the rice, and roll everything up. Then it becomes egg kimbap, with the egg neatly wrapping around the other ingredients. The look and taste both change depending on what goes in. I usually make about 10 rolls, but my husband can easily eat 7 in one sitting. And every time, he says my kimbap is the best in the world.
1: 자, 첫 번째 표현은 별일 없이 한가하다라고 할 때 don't have anything going on 갈게요.
2: When my husband doesn't have anything going on, he suggests we make kimbap.
1: 그렇죠. 그래서 go on 자체가 뭐가 진행되거나 일어나다의 어떤 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문장에서 활용하는 법 다시 한번 다른 문장을 연습할게요. 난 좀 시간이 날 때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2: I try to read whenever I don't have anything going on.
1: 뭐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 그런 어감으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너 별일 없으면 영화나 보러 가자.
2: If you don't have anything going on, let's go watch a movie.
1: 뭐 주말이나 저녁 때 스케줄 물어보다가 너 저녁 때 일 없어? 영화나 볼래? 그럴 때 If you don't have anything going on, let's go watch a movie. 자, 앉은 자리에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이날 가장 강조했었던 표현 두 개인데 묶어서 같은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둘 다 연습할게요. In one sitting.
2: My husband can easily eat 7 rolls in one sitting.
1: 앉은 자리에서 일곱 줄을 너끈하게 먹어치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하기에는 일이 조금 양이 많다.
2: It's too much work to do in one sitting.
1: 우리 최근에 그 피자 한 판 앉은 자리에서 다 드셨다 이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Mm-hmm. 그 얘기할게요. 자, 앉은 자리에서 그걸 전부 먹어치웠다.
2: I ate the whole thing in one sitting.
1: 뭔가 전체 다 먹었다. 어감으로 in one sitting. 자, 같은 의미이고 같은 맥락에 쓰는 표현입니다. 단지 on the spot, 그 자리에서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어요. 자,
2: He finished 7 rolls on the spot.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서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런다면
2: I signed the contract on the spot.
1: Bingo.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웠다.
2: I couldn't make a decision on the spot.
1: 좀 고민을 해야 했었다는 얘기죠. 바로
2: yeah.
1: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좀 비싼 거라든가 이런 거 살 때 바로 선뜻하기가 힘들잖아요. So I couldn't make a decision on the spot. 좋습니다. 좋아요.
3: Okay, moving on to Thursday.
2: Yes, on Thursday we talked about an internist who boarded an international flight

0: And there was an announcement asking if there was a doctor
1: on board.
0: On board. There was a child that had abdominal pain, but it turned out that he didn't necessarily need emergency surgery, so it turned out good for everyone.
1: 그렇죠.
0: And he returned home with two bottles of wine that he received as a thank you.
1: 회양까지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네. 상황에 진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Mm-hmm.
1: 자, 그 사연 내용 다시 영어로 들어볼게요.
2: Preventing a flight diversion. This happened a long time ago on a flight from the U.S. back to Korea. About an hour after takeoff, there was an announcement asking if there was a doctor on board. On international flights, it's not easy for a doctor to step forward in that situation. It can be tricky if the patient's condition isn't in your specialty. Plus, there'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But I'm an internist with a lot of experience handling emergency cases, so I decided to help. The patient was a 6-year-old boy traveling with his grandmother. He had abdominal pain and was vomiting. They asked me to assess whether the plane needed to turn back. I determined that it wasn't a condition that needed emergency surgery. I said he would be fine to continue to Korea. And the lead flight attendant looked visibly relieved. When we landed, one of the crew members gave me two bottles of wine as a thank you. It made me feel like I was right to choose internal medicine, where you're dealing with people's lives.
1: 자, tricky라는 단어를 그날 좀 강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럴 때 쓰면 딱 좋아요. It can be tricky.
0: It can be tricky if the patient's condition isn't in your specialty.
1: 그렇죠. tricky 자체가 좀 까다로운의 어감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까다로운 혹은 곤란한 이 두 가지에 다 쓴다는 얘기예요.
0: Mm-hmm.
1: 예를 들어 that's a tricky problem이라고 하면 야, 그거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런 얘기고 이럴 때 tricky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자,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과거에 만나던 사람을 만나면 좀 곤란할 수 있다.
0: It can be tricky when you meet an ex with friends.
1: 그렇죠. 순간 어? 옛날에 만났던 사람인데
0: yeah.
1: 좀 민망할 수 있죠. 자, 처음 경험하는 거라면 좀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약간 좀 어렵다. difficult의 어감이라는 얘기예요.
0: If it's your first time, it can be tricky.
1: 그렇죠. 왜냐면 이제 모르니까 처음에는 네.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 좀 쉬워질 수 있다. 이런 어감이라면 If it's your first time, it can be tricky. 좋아요. 자, 경험이 풍부한 with a lot of experience.
0: I'm an internist with a lot of experience handling emergency cases.
1: 응급 그렇죠. 환자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내과 전문입니다. Internist 앞에 강세 다시 한번요.
0: Internist.
1: 음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It shouldn't be too hard for someone with a lot of experience.
1: 반대로 경력이 좀 길어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여전히.
0: Even with a lot of experience, it can be difficult.
1: 그렇죠. Even까지 붙여야겠죠. Even with a lot of experience, 심지어 경험이 많아도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구동사 중에 step forward, step in 두 가지 다 했었거든요. 이게 나서다, 뭐뭐 하겠다고 자원하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step in.
0: I actually stepped in once myself.
1: 한 번은 직접 제가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구동사. 여기서 더 심해지면 내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
0: If it gets any worse, I'll have to step in myself.
1: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
0: I don't think it's appropriate for me to step in.
1: 왠지 내가 나서는 게 옳지 않다는
0: yeah.
1: 느낌일 때. Appropriate 하지 않다. 난 좀 중립을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런 어감으로. So I don't think it's appropriate for me. To step in. 좋습니다. 개입하다. 이런 어감으로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사연은 이제 따님이 절대 음감을 갖고 있어서 듣고 그대로 연주가 가능하고 독학으로 이제 악기들 다 배워가지고 누굴 가르쳐주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다고 소개해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3: Perfect pitch. My daughter started college this year and she has a special talent. She can identify the exact pitch of any sound. It's what people call perfect pitch. When singers play pitch matching games on TV shows, she gets every note right without missing a beat. Even if I press several keys all at once on the piano, she can hear and name them all. She can even hear everyday sounds, like the clink of dishes or the sound of glasses tapping, and recreate them on the piano. Thanks to this skill, she can play both piano and guitar just by listening.

0: without any need for sheet music. Whenever my husband and I request a song we like, she listens for a moment and then plays it on the spot. It feels like having a mini concert right at home. These days, she's in a college band club and leads the guitar training sessions. Even though she is self-taught, she's performing and even taking on a leadership role. I'm so proud of her.
1: 자, 첫 번째 표현은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without missing a beat 이 표현 한번 더 볼게요.
2: She gets every note right without missing a beat.
1: 한치 오차도 없이 바로 음을 전부 다 맞춘다. 자, 우리 팀은 한치 오차도 없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2: The team finished the project without missing a beat.
1: 그런 두 가지 어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더 역할을 맡다. 자, 도맡다 구동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Take on a leadership role.
2: She's performing and even taking on a leadership role.
1: 리더 역할을 맡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2: Taking on a leadership role is not right for everyone.
1: 그렇죠. 그런 성향이 또 있는 사람도 네.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자주 한다는 얘기를 맨날 한다라고 하듯이 영어에도 all the time이라고 쓰면 이걸 자주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 You must have concerts at home all the time.
1: 집에서 뭐 연주회처럼 자주 하시겠어요? 자,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서 우리 거기서 맨날 만나. 자주 가는 장소 생각하면서 이 문장 들어보세요.
2: We meet there all the time.
1: We meet there all the time. 어딘가 얘기해주고 거기서 항상 우리가 만나지. We meet there all the time. It's one of our hangouts. 이런 식으로.
2: Mm-hmm.
1: 나 과거에는 책을 많이 읽었었다.
2: I used to read all the time.
1: 뭐 시간만 남은 책을 들었지. 그럴 때 yeah. I used to read all the time. 이렇게 강조해서 자주를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 주 다섯 개의 주제 다시 한번 만나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2: Have a great weekend. Bye-bye.
1: Bye, everyone.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on this wonderful weekend.
0: Yes, and that means it's time for review.
1: That's right, review.
0: 이번 주는 우리가 비와 관련된 표현들, 또 비 오는 날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영어 표현에 rain이 들어간 것 중에 자주 쓰이는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take a rain check. 이라는 표현이에요.
1: A rain check.
0: 근데 이 표현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성사가 못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럴 때 우리 다

0: 하자. 혹은 이번에는 못하지만 우리 다음 기회에 하자라는 뜻의 표현으로 Let's take a rain check.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Rain check은 도대체 뭐죠?
1: Well, I think first, to understand this expression, you have to know what a check is. And people in Korea don't use checks.
0: 맞아요. Check라고 하면 사실 있기는 있어요, 우리도. 수표가 있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조금 달라요, 개념이. 우리는 10만 원권 수표, 뭐 100만 원권 수표 이거를 따로 발행을 받을 수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체크가 좀 다른 종류가 있어요. 종인데 내가 얼마를 쓰고 그냥 사인해서 주면 네. 나중에 상대방이 은행 가서 그걸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1: 네.
0: 네.
1: 아직 미국에 많이 써요.
0: 맞아요. 많이 네.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여행자 수표, traveler's check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check은 그런 수표라는 뜻이에요. So what does a check have to do with rain?
1: Well, a long time ago, when people wanted to go see baseball games,
0: 네.
1: which were outside,
0: and
1: then it rained, but they already bought their tickets. So then the baseball people would give them a rain check. So it's kind of, it's not exactly money,
0: 네.
1: but it's a ticket they can come back on another day to see if the baseball game.
0: 그렇죠. 그래서 비가 와서 야구 경기가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볼 경기 돈 주고 티켓을 샀잖아요. 그럼 요 티켓 대신에 rain check, 비가 와서 주는 수표 티켓? 약간 요런 개념인데 그걸 줘서 다른 날 와서 볼 수 있는 형태의 다른 티켓을 rain check이라고 한 거죠.
1: So there really were actual physical rain checks.
0: 맞아요. 옛날엔 진짜 그런 티켓이 네. 있었던 거죠.
1: But these days, people use it even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sn't rain-related.
0: 맞아요.
1: Like, hey, do you want to come to the picnic? Can I take a rain check? My daughter has a piano concert.
0: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에 올래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꼭 야구 경기가 아니더라도 아, 미안, 나 오늘 못 가. 우리 다음에 가도 될까? 라고 할 때 Can I take a rain check?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우리 다음에 가자. Let's take a rain check.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Take a rain check. 뭐 물론 이런 좀 관용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 많이 배우진 않지만 이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Can I take a rain check? 이런 식으로 하나 외워서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비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또 표현들 같이 복습 다시 해볼까요? So let's start with Monday.
1: Okay, Monday's expression was, don't forget your umbrella.
0: Don't forget your umbrella.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don't forget 뭐뭐도 기억나시죠? 뭐뭐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대화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76쪽 보시면 되고요. 책이 없으시면 그냥 종이나 노트북에 한번 들리는 대로 작성해 보세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2: I'm leaving for work.
3: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0: 나 출근해.
1: I'm leaving for work.
0: I'm leaving. 나는 떠납니다.
1: For I'm work. leaving.
0: 우리 잭슨은 음악적인 소양이 굉장히 넓어요. He knows lots of songs. 자, I'm leaving. Leaving 스펠링은요?
1: L-E-A-V-I-N-G.
0: 그렇죠. 그래서 I'm leaving for work. 나 일하러 떠나요. 나 출근합니다. 라는 말이겠죠. 비가 올 것 같아.
1: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0: 자, 빈칸에는?
1: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R-A-I-N.
0: 맞아요. R-A-I-N, 비가 들어가죠.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2: Really? The sky is clear now.
3: Don't forget your umbrella.
0: 정말?
1: Really?
0: 지금은 하늘이 맑은데?
1: The sky is clear now.
0: 빈칸은?
1: Clear, C-L-E-A-R.
0: 그쵸, C-L-E-A-R.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Don't forget your umbrella.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는
1: forget, F-O-R-G-E-T.
0: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복습 끝났고요.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대화 듣고 올까요?
2: I'm leaving for work.
3: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2: Really? The sky is clear now.
3: Don't forget your umbrella.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uesday.
1: Tuesday's expression was, I love rainy days.
0: 네, 저는 실제로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love라는 표현을 또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자, I love rainy days. S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비 오는 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통칭을 할 때는 S를 붙여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씁니다. 자, I love rainy days. 이 표현을 배운 날 들었던 다이얼로그 역시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올까요?
2: It's raining again. I hate it.
3: Really? I love rainy days.
0: 또 비가 오네.
1: It's raining again.
0: 빈칸에는
1: again. A-G-A-I-N.
0: 네, 이 단어는 again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Again, 짧게 에 발음으로 발음해 주세요. 자, 또 온다라고 하면서 너무 싫다라고 했는데요.
1: I hate it.
0: I hate it.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1: Really?
0: 난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아.
1: I love rainy days.
0: 빈칸에는
1: L-O-V-E.
0: L is for the way. Look at me. 네, L-O-V, love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화요일에 배웠던 I love rainy days의 love였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또 들어볼까요?
2: What's so good about them?
3: Listening to the rain is so relaxing.
0: 비 오는 날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1: What's so good about them?
0: 그렇죠. What's so
1: good? G-O-O-D.
0: 네, 좋은에 good가 들어가죠. So what's so good about them? 여기서 them은 rainy days를 뜻하는 거겠네요.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빗소리를 듣는 게 아주 편안하거든.
1: Listening to the rain is so relaxing.
0: 빈칸에는
1: relaxing. R-E-L-A-X. ing.
0: 그렇죠. 그래서 relaxing이 들어가면 되고요. listening to the rain. 여기까지가 빗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요일도 복습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2: It's raining again. I hate it.
3: Really? I love rainy days.
2: What's so good about them?
3: Listening to the rain is so relaxing.
0: Shall we move on to Wednesday now?
1: Yes, on Wednesday we learned, let's stay inside today.
0: 오늘은 실내에 있자, 밖에 비가 너무 오니까 나가지 말자 라는 의미로 let's stay inside today 라는 표현을 배웠죠. 그래서 let's stay 어디 어디는 우리 어디 어디에 있자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장소가 올 수도 있지만 부사나 형용사로가 와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고요. 또 기간이 올 수도 있다고도 했었죠.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일단 또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3: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2: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0: 산책하러 나갈래?
1: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0: Do you want to go
1: out, O-U-T.
0: 네, go out이 이제 외출하다, 나가다 라는 뜻이었고요. go out for a walk가 산책하러 나가다 라는 뜻의 표현이었죠. do you want to 뭐뭐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뭐 할래의 느낌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도 했었죠.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라고 했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라고 했네요.
1: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0: The wind is
1: blowing. B-L-O-W-I-N-G.
0: 맞아요. blow가 후 불다라는 뜻인데 the wind is blowing이라고 하면 바람이 불다라는 뜻이고요. too hard, 너무 세게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졌죠.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아, 그래서 집 안에 있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어서 뒷부분도 들어볼까요?
3: You're right. Let's stay inside today.
2: Good idea.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내 말이 맞아.
1: You're right.
0: You're right. 오늘은 아내

0: 읽자.
1: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1: INSIDE.
0: 네, 한 단어죠. Inside. 자, 그래서 오늘은 실내 읽자라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야.
1: Good idea.
0: 대신 영화나 보자.
1: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네, 그래서 영화를 보다의 보다는
1: watch, W-A-T-C-H.
0: 맞아요. 그래서 보다가 뭐 see, look, watch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장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내가 볼 때는 watch를 쓰죠. 그래서 보통 공연이나 영화 이런 걸 보다라고 할 때 watch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도 끝났네요. 다시 한번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2: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3: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2: You're right. Let's stay inside today.
3: Good idea.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Now it's time for Thursday.
1: On to Thursday. Mm-hmm. Thursday's expression was,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라고 해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꽤 괜찮네. 나름 괜찮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kind of의 뉘앙스가 굉장히 우선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뒤에 긍정적인 단어가 올 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좋네. 그리고 부정적인 게 오면 그 부정적인 느낌을 좀 완화시켜주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다 잘 기억나시죠? 자, 그럼 대화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듣고 올까요?
3: Here is some warm tea.
2: Thanks.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0: 여기 따뜻한 차야.
1: Here is some warm tea.
0: 네, 친구가 티를 가져왔네요. Here is some...
1: warm. 발음 어렵죠?
0: 어려워요. 스펠링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W-A-R-M.
0: 맞아요. warm 하면 따뜻한, worm 하면 지렁이죠.
1: 네. 네. worm 아니고요. warm.
0: 맞아요. 그래서 om 소리가 나면 어로 시작하면은 W-A-R-M이고요. 으로 시작하면은 지렁이라는 W-O-R-M이 됩니다. 그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뭔가를 건네줄 때 here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Here is some warm tea.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1: Thanks.
0: 창밖을 내다보는 거 정말 좋네.
1: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0: Looking
1: out, O-U-T.
0: 네, so look out은 바깥을 보다, 뭔가를 통해서 바깥을 볼 때 look out을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the window, 그 창문이죠. 그래서 looking out the window라고 하면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is great, 정말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3: Yeah, it's kind of nice.
2: It makes me feel calm.
0: 응, 꽤 괜찮지?
1: Yeah, it's kind of nice.
0: 빈칸에는?
1: Kind, K-I-N-D.
0: Very good. 마음이 차분해져.
1: It makes me feel calm.
0: It makes me feel calm. Calm spelling?
1: C-A-L-M.
0: 맞아요, L 발음 나진 않지만... calm, C-A-L-M입니다.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까요?
3: Here is some warm tea.
2: Thanks.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3: Yeah, it's kind of nice.
2: It makes me feel calm.
0: 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 The last day of the week, our expression for Friday was,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 비쫄딱 맞았어 라는 뜻이었는데 비가 오는데 그 사이에 갇혀가지고 이제 다 젖은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자, 역시 대화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까요?
3: You are all wet.
2: I got caught in the rain.
0: 너 다 젖었잖아.
1: You are all wet.
0: You are all
1: wet. W-E-T.
0: 그렇죠. 젖은이라는 뜻이죠. 비를 쫄딱 맞았어.
1: I got caught in the rain.
0: 자, caught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1: Caught is C-A-U-G-H-T.
0: 그렇습니다. So I got caught in the rain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수건을 가져다 주죠.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3: Let me get you a towel.
2: Thank you.

0: Freezing, F-R-E-E-Z-I-N-G.
1: 네, 그래서 freeze, F-R-E-E-Z-E까지 하면은 뭐 얼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멈춰! 행동 그대로 멈춰! 라고 할 때 freeze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0: 네.
1: 얼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freeze이고요. 거기에 R 붙이면 freezer, 냉동고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치 냉동고에 있는 것처럼 얼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때 I am freezing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춥다라는 거를 표현할 때 과장법으로 사용하죠.
0: Do you want to know something funny?
1: What?
0: So my daughter, I told you before, goes mm-hmm. around the house and says freeze to
1: 네.
0: me, so I have to stop. But then she says thaw. When I can move again.
1: 아, 그렇군요. Thaw는 T-H-A-W인데
0: 네.
1: 일단 freeze가 얼음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멈춰인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녹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0: 네.
1: 네. 근데 맞아요?
0: 네.
1: 그렇게 말해요, 보통? 네, 그렇게 한번 놀아보세요,
0: 괜찮습니다.
1: 여러분들도.
0: 네.
1: 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도 끝났고요. 다시 한번 대화 듣고 올게요.
2: You are all wet.
3: I got caught in the rain.
2: Let me get you a towel.
3: Thank you. I am freezing.
1: 자, 복습 끝났고 수고 많으셨어요.
0: Phenomena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저 6월호 이제 막 시작합니다 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4쪽에서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1: Wow, 13th of June.
0: 네, 그렇죠.
1: Time flies.
0: 자, 13일 토요일 오늘 weekly review 하는 시간이에요. Mm-hmm. 자, 이번 주 내내 살짝 다쳤다. 그 다음에 세탁물이 이제 목요일까지는 다 될 거다. 그리고 세탁 방법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다음부터는 한 사이즈 큰 거로 사도록 해라 라는 말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청바지가 완전히 해져서 time to toss 뭐 toss them up 이런 말 time to toss them 이런 말 있었죠.
1: Right, time to toss them basically means throw them away.
0: 그렇죠, 맞아. Throw them away 그거하고 헷갈렸다. Time to throw them away or time to toss them 이런 말 있었습니다.
1: Right.
0: 자, 하필이면 그냥 집어넣는다, 버린다라고 할 때 toss라든지 throw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그냥 우리 말로는 뭐 그냥 세탁기에 혹은 뭐 건조기에 넣는다라고 하지만 put in 이란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right. 조금 더 맛을 가미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throw라는 단어를 그들은 많이 쓰더라. toss라는 단어도 쓰더라. 그 어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1: 둘 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네.
1: throw them in, toss them in
0: 네.
1: to the washer.
0: To the washer.
1: Yeah.
0: Right. 자, 이제 함께 월요일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8일

0: 월요일 내용은요. 상자를 열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작게 베인 상처인데도 생각보다 무지하게 따갑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1: 간단하게 베었을 때 넥이라고 표현하죠.
0: 아, 뭐 까다롭게 베이는 경우도 있나요?
1: 간단하게.
0: 살짝 베은 거 아주.
1: 살짝.
0: 살짝 베은 거. 그렇죠. 그 조금 베인 거. 그거 nick라고 한다는 거죠.
1: Nick my finger.
0: Nick my finger. 그래서 I just nicked my finger 하면은 방금 내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뭐뭐 하다가 라는 말이 뒤에 올 수가 있잖아요.
1: Right.
0: 그때 간단히 동사에 ing만 붙이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뭐,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하면은 이 상자를 열다가 그 와중에 손가락을 살짝 nick 했다라는 말이 되죠.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러면 우리 8일 월요일 대화 들어볼까요?
2: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3: You used your keys instead of scissors?
2: Yeah, and that was clearly a bad idea.
3: Tiny cuts like that sting more than you expect.
2: I know. It's small, but the pain really caught me off guard.
0: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안 아플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갑자기 아프더라라는 말로 The pain really
1: The pain really caught me off guard.
0: 그렇습니다. Caught me off guard라는 말이 있었어요.
1: When something catches you off guard, catch you off guard, 과거형 caught me off guard, like you didn't expect it. Like it was kind of surprising.
0: Right.
1: Oh, it caught me off guard. Like, whoa, this is way more painful than I thought.
0: 그러니까 저는 보통 caught me off guard 이렇게 말하면 혹은 caught him off guard, caught you off guard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상황을 보통 상상했냐면 느닷없는 질문 갑자기 할 때
1: That's right.
0: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근데 뭐 지난번에 있었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갑자기 뭘 물어볼 때
1: Whoa, surprise.
0: 그렇죠. You caught me off guard 이렇게 right.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1: You weren't ready for it.
0: 네.
1: So you are not ready for that question. It caught you off guard.
0: Right. 그렇죠. 그렇게 나를 갖다가 무방비 상태일 때 caught me off guard. 가드를 내리고 있을 때 그때 나를 caught 이렇게 잡았다라는 뜻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통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게 별것도 아닌데 it's small 작은 상처인데도 but the pain really caught me off guard. 그 고통, 통증이 나를 정말 갑자기 좀 공격하듯이 해서 놀랐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네. 자, 응용 문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1: Okay.
0: 뭐뭐 하다가 뭐뭐 했다라는 말로 잉을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내가 방금 너무 빨리 먹다가 혀를 깨물었다. 1번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 just bit my tongue eating too fast.
0: 네, 이렇게. Happens to me all the time.
1: Me too.
0: I just bit my tongue. 내 혀를 방금 bit, 깨물었다. 뭐 하다가?
1: 깨물었어.
0: 아, 깨문 소리. 좋다. Eating too fast. 너무 빠르게 먹다가. 아유.
1: Please, don't eat too fast.
0: 그렇습니다.
1: Slow down.
0: 네, 너무 아픕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대화 봤고요. 이제 화요일 대화, 9일 대화는 76쪽에서 이어집니다.
1: Okay.
0: 여기서는 그 이제 alterations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1: yeah.
0: 그 수선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1: Alterations. I'm going to get my suit altered.
0: 네.
1: My shirt altered.
0: 맞습니다.
1: You're kind of getting it fixed or adjusted. To make it fit you better.
0: That's right. Yeah. 그렇죠. 그러니까 to make it fit me better. 더 나에게 잘 맞게 하기 위해서 you have it, you have the jacket, you have the pants altered. Or 말씀하신 것처럼 뭐 fixed 될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또 뭐 있었죠? 뭐 하나 바꾼다고 했었는데 fit하고 alter 말고 adjusted.
1: Adjusted. That's right. When you adjust something, you're kind of slightly changing something.
0: 맞아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모자 같은 것도 이렇게 머리 크기에 따라서 맞출 수 있을 때 adjustable.
1: That's right.
0: 그런 말 하죠.
1: Adjustable sort of, there's a strap on the back.
0: Right.
1: And you adjust the hat to make it fit you better.
0: 그러니까 모자 크기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절이 가능한 adjustable band가 있다든지 이런 말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선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짧게 이제 좀 간단한 표현 들어봤습니다. 이 바지를 제가 좀 줄여야겠는데요. 라고 말할 때
1: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0: 바로 그거죠. I need to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내가 직접 수선을 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로 하여금 안으로 들여서 수선 받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거는 I got my hair cut 라고 하는 문장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즉 전문적으로 하는 분으로 하여금 하도록 맡긴다는 말이 되는 거죠.
1: Right.
0: So get these pants taken in. 그죠?
1: Get these pants taken in.
0: 그렇습니다. 허리 둘레가 너무 헐렁해서요 라고 해서
1: Yeah,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0: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그러니까 허리 둘레가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면 too tight around the waist가 있었고 too loose around the waist 하면은 허리 둘레가 너무 헐렁하다가 되겠습니다.
1: Yeah.
0: 네,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수선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는데요. 대화 들어보세요.
3: Excuse me,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2: Sure. How much do you want me to take in?
3: Maybe about an inch on each side. Can you shorten the hem too?
2: No problem. They'll be ready by Thursday.
3: That works.
0: 네, 이렇습니다. 자, 그 목요일까지 다 준비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You can pick them up on Thursday. 거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1: Right. You 네. can, they will be ready by Thursday. So you can pick them up by Thursday.
0: 네, 그렇습니다. They'll be ready. 그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They will be ready by Thursday.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화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Right.
0: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목요일을 넘어가진 않을 거다라는 뜻으로 말할 때 by Thursday라고 하게 되는 거죠.
1: By Thursday.
0: 네. 자, 응용 문제 우리 뭐 할까요, 선생님? 2번 해 볼까요?
1: Sure.
0: 네. 이 그 옷이 있는데 이 팔 둘레가 너무 헐렁해요.
1: 아, they are too loose around the arms.
0: 네, 아까는 around the waist였잖아요.
1: Right.
0: 이번엔 소매통이 이제 양쪽에 있어서 they are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Too loose around the arms. 헐렁하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1: Loose.
0: Loose.
1: L-O-O-S-E.
0: Loose.
1: Loose.
0: Too loose around the arms. 팔 둘레가 되겠습니다.
1: Yes.
0: 자, 이제 10일 수요일 대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웨터가 빨았더니 확 줄었다는 말로 My favorite sweater
1: shrunk in the wash.
0: 그렇습니다. Shrunk in the wash. 빨았더니 라는 말로 after I washed it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세탁하다가 물 빨래하다가 in the wash 간단하게 말할 수 있군요.
1: Right, in 네, the wash.
0: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When you're washing something, generally we just say wash, in wash, the wash.
0: In the wash.
1: In the wash.
0: 그렇죠. 자, 이 밖에도 울 제품은, 그러니까 모로 된 제품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거나 건조기에 넣으면 확 줄어든다고.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3: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It's tiny now.
2: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3: I didn't think to look.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2: That's why.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3: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편편하게 펴서 이렇게 말려야겠다라는 말로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가 있었습니다.
1: Yeah.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Lay it flat. 이런 말이 사실은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잘 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lay it flat 뭐 이런 말. 그러니까 lay it 해서 flat한 상태로 lay it 한다.
1: Yeah.
0: Lay it flat.
1: So when you're moving a lot, you have a lot of boxes, tables, chairs, anything big and flat, let's say, you want to temporarily put it on the ground. You know, lay it flat on the ground.
0: Lay it flat on the ground.
1: Lay it flat on the floor.
0: Oh, 그렇지. Lay it flat on the floor. 실내에서 이제 바닥에 길게 눕혀 놓으라고. 예를 들어 책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워야 되겠지만 세우기 전에 일단 바닥에 눕힌다라고 할 때 그게 lay it flat가 된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Lay it flat on the floor.
0: Lay it flat on the floor. 그래서 lay하고 lie하고 많이 헷갈려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lay your head up on my pillow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1: That's a good song. Yeah.
0: 네. 그러니까 머리를 베개 위에 눕혀라 라고 할 때 대라 그때 lay를 쓰더라고. 저는 항상 그래서 lay를 기억하거든요.
1: 눕히는 거는 lay고 누워있는 상태는 lie down.

0: 거니까, 그렇죠?
1: Lie down.
0: Yeah.
1: 그러면 여기 일단 누우세요.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0: 아, 그럴 때는 lie down.
1: Lie down.
0: Yeah. Lie 어. down on the bed,
1: 어.
0: on the floor.
1: On the floor.
0: On the couch.
1: 어. 근데, 그렇죠? 근데 너 스스로를 눕히세요. Lay yourself. 이렇게
0: lay
1: 말하나요?
0: Yourself. So when you lay yourself, you're actually doing the action for somebody else.
1: 어.
0: 내가 직접 무엇을 할 때는 lay예요.
1: 어.
0: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할 때는 lie고.
1: 그렇지.
0: 그렇죠?
1: 내가 눕다라고 할 때는 lie가 되는 거고
0: 눕히는
1: 내가 남을
0: 거는...
1: 눕히는 건 lay가 되겠습니다.
0: 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많이 헷갈리기 쉬워요. lay는 또 개, 어, 닭이 알을 낳는 것도 lay잖아요.
0: Lay the egg.
1: 네, yeah. lay an egg 한다고.
0: That's right.
1: 이것도 눕히는 건가? 알을 낳아서 알이 이렇게 바닥으로
0: 바닥에 눕히는 거죠.
1: 눕히는 네. 것일 수 있다. 자우중에 내가 딴 거에 경우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lay가 된다는 거. 그래서 lay it flat 하면은 그 스웨터를 이렇게 평평하게 눕힌다는 말이 되겠군요.
0: That's right.
1: 네, 자 10일 수요일 대화였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78쪽 우리가 목요일 대화로 갈 텐데 이때는 몸이 커져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몸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래서 바지가 전부 또 안 맞는다고 이런
0: I remember this on Thursday. So Jake is a growing boy. He is a growing, he's still young, elementary school maybe. So the clothes don't fit him anymore.
1: Clothes don't fit him anymore.
0: Yes.
1: 옷들이 그에게 더 이상은 fit, 맞지가 않는 건데요.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옷은 죄가 없죠. 옷은 가만히 있는 거고 사람이 몸이 커진 거라.
0: Right.
1: 그러니까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이라고 했습니다.
0: 이게 키워드죠.
1: 네.
0: outgrow. We all outgrow our clothes,
1: oh, yes.
0: shirts, pants when we are young.
1: 그렇죠. Yeah. 맞아요. 그러니까 outgrow 뭐뭐 하게 되면 내 몸이 그 옷보다 더 커진 걸 말하게 됩니다.
0: Yes.
1: 자, 그리고 너 그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거 샀잖아.
0: You just bought those.
1: You just bought those. 그것들을 너는 바로 얼마 전에 샀잖아.
0: Mm-hmm.
1: You just bought those. 라는 표현도 뭐 하나, mm-hmm. 둘, 셋, 네 개, 네 단어밖에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0: That's right.
1: 하지만 평소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죠? 자, 대화 들어보죠.
2: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He grew so fast this year.
3: Already? You just bought those.
2: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He can't even button them up.
3: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1: 네, 그러니 다음엔 한 사이즈 큰 거로 사봐라 라고 넌지시 제안을 하는 말로 maybe buy 뭐뭐 어쩌면
0: right.
1: 그게 낫지 않겠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0: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1: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만약에 반대로 다음에는 한 사이즈 작은 걸로 한번 사보지 그래 라고 한다면 maybe buy a size down next time.
0: Size down.
1: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대요.
0: That's right.
1: 자, 이번에는요. 그 너무나 옷이 이제 작아진 바람에 단추도 잠글 수가 없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0: Right.
1: He can't even button them up. Button yeah. them up 있었던 걸 응용해서
0: mm-hmm.
1: 자, 그는 제대로 걷지조차 못해요라고 한다면
0: He can't even walk properly.
1: 네. He can't even 늘 활용해서 he can't even walk properly. 그러니까 걸을 수는 있는데 제대로 못 걷는다. Walk properly 이건 안 된다라고
0: right.
1: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0: He can't even walk properly.
1: 그렇죠. 이제 바로 옆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0: okay.
1: 79쪽에 금요일 대화, 12일 대화가 있는데요.
0: Mm-hmm.
1: 올해 입은 청바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청바지 아주 편한데 하도 입어서 청바지가 이제 완전히 헤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0: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1: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0: Sometimes when you're driving and you have been driving for many, many years,
1: 어.
0: you look at the tires,
1: 어허?
0: those tires are worn out.
1: 아.
0: Completely worn out.
1: Completely worn out. 그러니까
0: yeah.
1: 바퀴가 이렇게 많이 닳았다.
0: Right.
1: 이렇게 마모됐다라는 것도 worn out을 쓴다고
0: out.
1: 하셨죠.
0: That's right.
1: 네. 자, 그래서 이거 기워서라도 입을까? 라는 말이 영어로는 너는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뜻으로 Do you think they are worth
0: patching up?
1: Patching up? 그러니까 patch up 하는 것이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이 있는, 기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Do you think they are worth patching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Mm-hmm. 네, 자 대화 들어볼게요.
2: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3: You've had those forever.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2: I know, but they're so comfortable.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3: Honestly, the color has faded badly. Time to toss them.
1: 네, time to toss them. 자,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그러니까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throw them away. 그냥 throw them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throw them away까지 하셔야 이제 버린다는 뜻이 되는데
0: 그냥 throw them 하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1: 네, 아무데나 던져. 네, 받아, 던져. 이러는 것 같아. throw.
0: throw them away 하면 버리는 거고요.
1: 네. 근데 여기서 이제 throw them away라고 할 것을 좀 줄여서 그냥 toss them이라고도 한다는 거군요.
0: Just toss them.
1: Toss them.
0: 버려.
1: 네. Time to toss them. 이제 그것들을 버릴 때가 된 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우리 응용 문제 1번 해볼까 하는데요.
0: Okay.
1: 우리가 뭐 그 청바지가 헤어졌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샌들, 내가 신는 샌들이 완전히 헤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My sandals are completely worn out.
1: My sandals are completely worn out. 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0: Perfect.
1: 네, 자 함께 하신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늘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정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0: Great job, everyone.
1: 자, 다음 주 또 기대해 보면서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영어 배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트 57초 교양 정보. 전 세계 콩의 90%를 가축이 먹는다고? 가축의 트림이나 방비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지구 환경을 위해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25kg의 곡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콩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 세계 생산량의 90%가 오직 가축을 살찌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구 어디선가 식량난을 겪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육류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이런 식량 낭비, 그리고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겠네요.

0: chariot on it. The experts who've examined it think that perhaps it belonged to a high-ranking Roman official or military general. And it's worth a lot of money, approximately 150 million won, that's £75,000. That doesn't all go to this former soldier, to Kevin Minto. The way that it works in the UK is that you split it. So there's Minto and his search partner. They'll get half, and the landowner will get the other half. Mm-hmm. But good news for Kevin Minto, the finder, because he's able to pay off his mortgage.
1: Yes.
0: Very good.
1: Very practical.
0: And also good for museums in the UK, because these kind of finds mean that we know more and more about British history, just as the same as the museums here in Korea help us know about Korean history.
1: 그러게요. 전직 군인인 케빈 민토 씨가요. 금속 탐지 행사 중에 이렇게 로마 시대 금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귀한 그런 로마 시대의 금반지였고 우리 돈으로 지금 가치가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그렇게 책정이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그러면 뭘 하느냐. 물론 다 받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마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론이 있었는데 그 보상금으로 그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상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0: Should we go and dig in the field outside?
1: 자, 표현을 좀 볼게요. I don't think we'll find anything here, but who knows? Mud flats.
0: Yes, a mud flat is a large area filled with mud. You'll often see them at the seaside or at areas along the coast where you have a long stretch of mud. I've been to areas around Incheon, for example, where I've seen mud flats. People can go picking for shellfish and things there. In this case, it's in a field in Somerset. But it's just basically a large area that is all mud.
1: 아, 자, mud는 진흙인데요. Mud flat라고 하면은 이런 진흙 펄 아니면 갯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about to see?
0: Well, in this case, we're looking at to see his find become something. We use it when we're describing an expectation, perhaps, or something being fulfilled. To see your children get married. To see your team win the cup. It's the idea of either we're hoping for the future or we've managed to achieve this sight. We've managed to be at the event that we were always dreaming of being at.
1: 이게 좀 어려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용법이에요. 네. see 동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뭐 흔치는 않은데 일상 대화에서는요. 네. 근데 문어체적으로는 뭐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the soldier has seen his ring dated back to a long time ago.
0: 네.
1: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 이 반지가 사실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그 반지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오래 전인 서기 2097년 정도쯤의 것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마치 반지가 사람인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드러났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find입니다.
0: 네.
1: find가 여기선 동사가 아니고요. 명사예요.
0: 네.
1: 그래서 그의 발견물, 그 반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 former British soldier who discovered a Roman era gold ring in a mud flat in 2017 has seen his find, known as the Ilminster Ring, dated back to around 297 AD and valued at approximately 150 million won. Well,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now. This is Lady Gaga, Abracadabra.

0: plans during the Spanish Civil War. The project was ultimately completed using a combination of surviving designs and modern technology. So the Pope is set to formally inaugurate and bless the tower, although the interior and facade work is expected to continue for several more years. Meanwhile, the plans for the church's final glory facade remain controversial because they could require the demolition of nearby residential buildings.
1: 네. 자, 오늘이 바로 가우디 타겟 100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오 14세, 영어로는 Leo the 14th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Pope Leo the 14th 이렇게
0: yes.
1: 해야겠죠.
0: Yeah.
1: 네. 그래서 교황이 축복식을 위해서 바셀로나를 찾게 되고요. 최종 준공은 한 2034년 정도로 예정이 된다고
0: yeah,
1: 하지만
0: still gonna take some time.
1: 네,
0: yeah.
1: 그래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외관의 완성을 기념하는, 알리는 그런 준공식이 열립니다. 자, 표현을 좀 볼게요. This was 144 years in the making.
0: We use this expression to describe something that'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being created, developed, or formed, and it's almost always used to describe like a long-term process or things that require a lot of history, time, and effort to build.
1: 만들어지고 있는 그긴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This was 144 years in the making.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외관이 완성되기까지 14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nd it says, it's finally shedding its construction cranes.
0: Right. And this means to kind of cast off or to let go of something or to get rid of something, perhaps unwanted.
1: Shedding이라는 것은 이제 벗겨내다라는 의미가 있죠. So, animals, they shed fur, snakes shed their skin.
0: Yes.
1: And in this case, the Sagrada Familia will be shedding its cranes.
0: Right. It no longer needs it.
1: Yeah.
0: You can also shed your weight.
1: Yes, shed pounds.
0: Unwanted pounds,
1: 맞아요.
0: unwanted kilos. Yes.
1: 네네. 그래서 shed라는 게 이렇게 털갈이 할 때도 뭐 탈피를 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이제 살을 뺄 때도 이렇게 뭔가 빠져나간다라는
0: Yeah.
1: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Sagrada Familia 성당이 드디어 이 건설 크레인을 다 이제 철거하고 외관을 완성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to the day라는 표현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요.
0: Yes.
1: 이제 올해가 이제 그 안토니오 가우디 타겟 100주년이 되는 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it's 100 years and today is the exact day.
0: That exact day that he passed. Yeah.
1: Yes,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fter 144 years in the making, Barcelona's Sagrada Familia is finally shedding its construction cranes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Basilica set to take place today, marking 100 years to the day since the death of the church's architect, Antoni Gaudí. 자, 이어서 역시 수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인데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겁니다. A supercomputer has predicted who might win this year's World Cup. Let's have a listen to the headline.
0: A supercomputer simulation conducted by British researchers has named Argentina as the most likely champion of the 2026 World Cup in North and Central America.
1: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at do we know?
0: I was reading this and I thought it was kind of funny because I would have presume that they would have used AI instead of a supercomputer. But yes, it was a British research team, and they predicted that the defending champion Argentina was the most likely winner of the 2026 FIFA World Cup after running thousands of simulations on a supercomputer. And the study was led by James Reid of the University of Reading. They analyzed international match results since January of 2023 and evaluated teams' attack attacking and defensive strengths. And Argentina ranked first in title probability ahead of France and Spain. Although researchers said the gap among the leading contenders is very small. And, you know, no on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at these games. So this is just a probability. And among non-European and non-South American teams, Japan ranked highest at 11th, while South Korea placed 20th. And South Korea's group stage opponents, Mexico, Czech Republic, and South Africa, were ranked 15th, 34th, and 39th place, respectively.
1: 그래요.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6월 11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고요. 그다음 또 마침 그날 우리가 체코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국가 축구팀들의 순위를 딱 매겼잖아요. 한국은 20위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속한 그 조별 리그에 있는 상대 국가들의 순위도 궁금하시죠. 체코는 34위.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15위, 남아공 39위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케줄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멕시코와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5일 목요일에는 역시 오전 10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과의 경기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a simulation.
0: Yes, simulation. So they ran, basically they ran a replication of a real world process, I guess. These are not real games, but they ran fake games in the supercomputers. So a simulation is like an imitation of a real world process, a system, or a situation over time. So it's an imitation or kind of like a dry run of a real life process.
1: So 모의 실험 같은 거죠? Simulation. Yeah. Now what about most likely champion?
0: Most likely champion. So that would be like a competitor team or a participant that is statistically projected or favored to win a tournament, league, or competition.
1: 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순으로 이렇게 월드컵 우승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는 건데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0: Yeah, and like I said, the probability or the gap between those leading contenders is very small. So you don't know. We don't know. It's not like one team is going to win with a big probability.
1: 그래요. 그렇게 한 방법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2023년 이후 각 나라의 경기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수행해 본 결과 이런 이제 뭐 예상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supercomputer simulation conducted by British researchers has named Argentina as the most likely champion of the 2026 World Cup in North and Central America. 이어서 목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A report finds that university graduates in the UK are earning less than the national average. Let's have a listen.
2: A report on the UK's higher education sector reveals that more than a quarter of people graduating with degrees, including sociology and performing arts, are earning less than the national living wage.
1: 영국 대학 교육 부문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학 그리고 공연예술 등의 학위를 취득한 대학 졸업자들 중 4분의 1 이상이 영국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So a lot of people, a lot of graduates are in debt.
2: Yes, they're saying an average student actually leaves university owing £53,000 in loans.
1: Yep.
2: So, yeah, in Korean won, that's even bigger than that sounds.
1: Mm.
2: And yeah, they say that only 50% of graduates secure full-time work within 15 months after finishing university. So, mm-hmm. even a year and a quarter after graduating, 57%.

같아서 시험을 못 봤는데, 그때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맡아주셨다. 그런 이제 중재한다라는 느낌. 아니면은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She asked her manager to intercede with the customer and resolve the complaint. 내가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고객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매니저한테 가서 상사한테 가서 제가 지금 고객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좀 중재해서 해결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니저에게 고객과 중재해서 이 불만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interceding. Can you intercede on my behalf? Can you intercede with this situation? Can you intercede for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o be underway라는 표현인데요. Be underway라고 하면은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뭔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be underway. 아직 시작 안 했으면은 이제 it will kick off. 방금 시작했으면 it has kicked off. 그래서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지금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점 기준으로는 진행 중이죠.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now underway, the World Cup. 자, 다음으로 shed 그러면은 벗어 던지다. 그래서 살뺄 때도 우리가 shed pounds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재밌게 하고요. 그다음에 forged 위조된 credentials 자격증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hour one. We're going to move on now with Ed Sheeran. This is Shape of You, and we'll see you in part two.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고령 도서관장 장인순입니다. 제가 1940년생이니까 벌써 80이 훨씬 넘어

없어요. 그래도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집에서 도서관까지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요? 부지런히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죠.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양하게 차린 마음의 밥상, 바로 책을 섭취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을 발견하면 옮겨줬고 거기에 제 생각을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삼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저자를 읽고 자기를 읽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다릅니다. 겉은 늙어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 아닐까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Saturday, the 13th of June. I'm your host, Choi Soo-jin. 자, 2부는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커버리지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stories. 물고기도 인간과 비슷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Fish sleep a lot like us. They even nap.
0: 물고기도 우리와 비슷하게 잠을 잡니다. 심지어 낮잠도 자요.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속에서 마냥 쉬지 않고 헤엄치는 것만 같은 이 물고기들이 실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4단계 수면을 취하는 걸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볼게요.
1: Whether tucked away in a colony of coral, hidden in the darkness of an aquatic cave, or floating catatonic just above the ocean floor, fish take opportunities for rest and recovery, just as we do. Like humans, most fish are diurnal, meaning they sleep mostly at night, while they don't have eyelids and therefore can't shut out the darkness. Light does disrupt their sleep. And just like us, when they snooze, they're motionless and slow to respond to environmental stimuli. If you deprive them of sleep, they will make up for the loss by sleeping longer the next night.
0: 물고기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산호군락 속에 몸을 숨기거나 수중 동굴의 어둠 속에 잠복하거나 해저 바로 위에서 무기력하게 떠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휴식과 회복, 즉 잠잘 기회를 포착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물고기도 주행성으로 주로 밤에 잠을 자고요. 눈꺼풀이 없어 어둠을 완전히